0: 거제와 통영 등에 집중호우가 내리며 침수 피해가 잇따르자 행정안전부가 오늘 새벽 6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경남 거제에서는 산사태가 나 토사가 옥포동의 한 아파트 1층을 덮쳐 주민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두 명이 구조됐습니다. 또 해진마을에서 20여 명이 고립돼 구조활동이 진행 중이고 아주동 예솔마을은 100여 명이 산사태 위험으로 긴급 대피한 상황입니다. 지난 15일부터 현재까지 사흘간 내린 비는 경남 거제에 782mm, 통영 628mm, 부산 강서 428mm 등입니다. 이란 당국이 미군을 사살하거나 생포하면 3만 달러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미르 하타미 이란군 총사령관은 현지 시간으로 16일 행사 연설을 통해 성전에 참여하겠다는 수많은 요청이 쇄도함에 따라 포상금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침략자인 미군을 사살하거나 생포해 인계하는 자는 3만 달러의 포상금을 받게 되며 여성에게는 두 배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하는 이스라엘 우파 연정인 대표적인 극우 성향 정치인인 이타마르 벤 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이 가자지구에서 매일 밤 30에서 40명을 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벤 그비르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16일 가자지구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인사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내가 총리와 뜻을 달리하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라면서 가자지구에서 표적 암살을 감행해 매일 밤 30에서 40명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이자 미국 측 협상대표인 제러드 쿠슈너 중동특사가 교착상태에 빠진 가자지구 휴전협정을 진전시키기 위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부와 만났습니다. 다시입니다. 광복절 대체공휴일이자 월요일인 오늘은 경남권 등 남부지방에 최대 2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서울과 인천 등 중부지방도 오후 들어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부산 경남 남해안 80에서 150mm, 울산 경남 동부 내륙 50에서 100mm, 제주 30에서 80mm입니다. 한편 오늘 새벽 6시 37분쯤 일본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서남쪽 29km 지역에서 규모 4.4 수준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미시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내가 걸어서 가야 할 목적지를 입력하면 그늘 위주의 길로만 안내해주는 앱이 있습니다. 그늘로 뚜벅의 여름길이라는 앱인데요. 지하 통로는 물론이고 건물 그림자와 가로수 데이터까지 활용해서 길을 알려줍니다. 그런가 하면 냉방시설을 갖춘 버스정류장과 지하철 쉼터를 표시해주는 웹페이지도 나왔고요. 무더위 쉼터 위치를 알려주는 지도 앱도 등장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낳은 시민 개발자들이라고 할까요? 대학생, 회사원 등이 만든 무료 생활 밀착형 서비스들. 무더위를 식히는 소나기처럼 시원하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0: 월요일 아침입니다. 광복절 대체 휴일인데 여성시대 가족들께서는 이 아침을 어디에서 맞고 계신지요? 뭐 비교적 여유 있는 아침일 수도 있고 또 출근해서 일하실 수도 있고 다들 오늘 어떻게 출발하셨나 궁금해집니다. 요 며칠 사이 뉴스에는 부동산 세제와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이야기가 크게 들립니다.
1: 네, 부동산을 어떤 형태로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즉 초고가냐 초고가나 비거주 주택을 가진 집은 세금을 많이 내고 실거주자에게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한다고 하죠. 한편에서는 실거주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입장을 골고루 헤아려야 한다는 소리도 들리고 장차 집을 장만할 꿈을 가진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시도할 수 없게 만드는 벽은 만들지 말라는 요구도 들립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주택을 새로 많이 공급하겠다는 안도 나왔는데요. 녹지와 환경 문제, 인구 집중 문제, 주변 인프라 문제 등등 많은 것들을 세심하게 고려하라는 요구도 들립니다.
0: 네, 처한 입장이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찬반 의견과 요구사항이 많이 갈리고 있어서 그만큼 논의가 많이 필요하다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이런 부동산 이야기 속에서 당당이님들께서는 주거 취약 가구도 돌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올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이제 더위가 한풀 꺾였는데 우리 모두 고생했고 특히 주거 환경이 좋지 않은 댁은 더욱더 고생하셨죠. 5년마다 조사하는 정부 집계에 의하면 판잣집이나 비닐하우스, 공사장 임시 막사, 상가, 마을회관, 여관 객실 등등에 사는 댁이 55만 가구나 된다고 해요. 더 가슴 아픈 건 주택 공급이 꾸준히 느는데 이런 곳에 사는 사람도 계속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1: 곳에 따라서는 선풍기 정도지 에어컨은 엄두도 못 낼 텐데 이건 단열이 안 되니까 그 뜨거운 열 고스란히 받아내셨을 거 아닙니까? 합의된 신규 주택 공급과 함께 합리적인 부동산 세제와 함께 주거 취약 가구에 대한 조사와 지원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미야. 그 말씀 기억하면서 삶의 무게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5: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6: 수확량 줄어도?
5: 보장.
6: 가격이 내려도?
5: 아이, 그럼.
6: 보험이 든든하구만.
7: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8: 건강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9: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0: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0: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1: 월요일 아침 여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NH농협손해보험, 인공지능 입찰전문 한국비드랩, 휴원스글로벌, 올품, 국민연료, 선연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IBK기업은행, 성원에드피아,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음주우엔 티맵대리, 백조싱크, 금호타이어, 브람산마의자, 빅토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도드람 한돈,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와 함께합니다.
2: 으라차차차! 아이고, 연휴에도 부지런히 움직이는 나, 예? 만세! 깍지 낀 손,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만세! 몸을 쭉쭉 늘려줍니다. 늘려주세요. 서 계신 분들은 발 뒤꿈치도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그리고 케겔 운동 아시죠? 항문 조이기. 예. 그 운동도 남몰래 수시로 해주시고요. 등 근육도 한번 조여주고 갈게요. 양팔을 접어서 팔꿈치를 몸통 옆에 붙이고 날개뼈끼리 서로 닿을 수 있게 조여본다.
1: 네.
2: 등에다 오렌지 하나 놓고 양쪽 날개뼈로 쪼아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 등 근육을 조였다 풀었다 해주세요.
1: 야, 오렌지가 촥. 짜지네요. 예. 아, 좋아. 자, 네. 스트레칭 하면서 월요일 대체 공휴일이죠? 행운도 나누겠습니다. 100만원 상당의 선물 꾸러미! 오늘도 푸짐하게 담았습니다. 30만원 상당의 고급 구두 교환권부터 가볍게 신기 좋은 스니커즈 신발 교환권도 넣었고요. 살림장만의 필수, 냄비 세트, 수저 세트, 거기에 곡물 시리얼 3종 세트, 또 매콤한 맛 생와사비 고추 선물 세트랑 만나향 고추 선물 세트까지 아 정말 푸짐하고 다양하게 채워봤습니다.
2: 어젯밤에 꿈을 잘 꿨다 하시는 분 또는 오늘 그냥 나에게 행운이 좀 왔으면 좋겠어 하는 분들 숫자 0부터 9 사이에 마음에 드는 걸로 두 개 골라서 문자 또는 미니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송 마치기 직전에 추첨해서 단 한 분께 100만 원 상당의 선물 꾸러미를 보내드리겠어요.
1: 마지막에 전화까지 받아서 보내주신 숫자를 정확히 말씀하셔야 선물 확정이에요. 행운 숫자 여러 개 보내셨다고 답하시면 무효. 3초 안에 답을 못하셔도 선물은 다음 분께 넘어갑니다. 행운 번호 그리고 여성시대와 오늘 아침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문자 샵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이 더 드는 문자나 무료인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세요.
2: 문자와 미니가 소개된 분들께는 부드러운 라떼 모바일 쿠폰으로 보내드리고요. 이 빨간 날 휴일에도 일하시는 분들 위해서 깜짝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지금 계신 곳 또 하시는 일 인증샷과 함께 알려주시면 10분 뽑아서 든든한 쌀 10kg씩 보내드리겠습니다.
1: 오, 좋네요. 자 지금 계신 곳의 인증샷 하시는 일과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쌀 보내드리겠습니다.
2: 자 첫 사연은 경북 봉화군의 변지원님의 사연입니다. 경상북도 봉화군 경북의 3대 오지에서 자란 저는 어린 마음에 시골에 사는 것이 참 창피했습니다. 문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묘한 부끄러움이 있었다고나 할까요? 친구들이 말하는 뭐 학교 앞 병아리나 흔히 말하는 컵떡볶이, 불량식품, 햄버거와 피자 가게는 고사하고 음식점도 잘 없는 논과 밭 속에서 살았기 때문이죠. 마음이 커갈수록 경험이 적어 생기는 위축감을 그 위축감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세상을 더 알아가고 싶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시외버스를 타고 대구, 서울 등등 도시에 대한 경험을 늘려가며 제가 느끼던 콤플렉스인 촌스러움을 없애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산골 소녀는 28살이 되었고 경기도에서 든든한 남편과 귀여운 4살짜리 딸아이와 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성인이기도 하고 생활권도 수도권이라 충분히 도시 문화에 섞여 살지만 아직도 영화관은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거부감이 듭니다. 아예 영화관에 가보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늘 타인에게 맡겨 표를 예매하고 자리를 찾고 입장부터 퇴장까지 누구

0: 누군가와 함께 했었습니다. 확실하게 준비되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성격 탓에 아직까지 영화관은 숙제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어느 날 티니땡을 좋아하는 우리 아기 새별이가 최근 나온 티니땡의 극장판을 보고 싶다며 개봉 전부터 노래를 불렀어요. 집에 온갖 티니땡 인형이 굴러다니고 침구부터 식기까지 티니땡인 아이. 제법 의젓한 아이라 영화를 봐도 괜찮을 것 같기도 했어요. 순간 고민이 됐습니다. 내가 아이를 데리고 영화관에 갈 수 있을까? 별일이 아닌데도 긴장이 되어 개봉 전부터 검색해가며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개봉 후 주말, 아이가 좋아하는 버스를 타고 쇼핑몰 안에 있는 영화관에 도착했습니다. 사람이 북적거려 벌써 정신이 혼미했지만 마음을 다잡고 팝콘과 콜라 그리고 주스가 함께 나오는 키즈 세트를 하나 시켜 상영관을 찾았습니다. 길치인 탓에 상영관 찾는 것도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다행스럽게 잘 찾아 자리에 앉았고 아이와 팝콘을 먹고 있으니 영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순탄하게 관람이 진행되었는데 진지하게 영화를 보며 작은 손으로 팝콘을 오물오물 먹는 아이. 아휴, 언제 이렇게 컸나 하는 생각이 들어 자꾸 영화 보는 아이의 모습을 눈에 담게 되더라고요. 105부짜리 영화를 나이가 어린데도 엉덩이 딱 붙여서 보고 나온 아이가
1: 엄마 재밌었어. 다음에 또 오자.
0: 그렇게 말하는데 형용할 수 없는 뿌듯함과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긴장한 모습을 아이가 느꼈을 수 있는데 손을 꼭 잡고 따라와 준 작은 어른인 아이가 대견하기도 하고 생각보다 별것 아닌 일이라 웃음이 나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데리러 온 아빠한테도 영화를 조잘조잘 말하는 아이를 보며 오늘은 평생 기억에 머물 행복한 날이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좋은 추억 하나를 쌓고 오셨네요.
0: 그런데
1: 예.
0: 이분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생경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하는 거.
1: 그러게요.
0: 두려움을 느끼는 건 길치기 때문이에요.
1: 요즘 영화관도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0: 맞아요.
1: 예.
0: 맞아요.
1: 층마다 이렇게 영화관이 다르게 또 배치가 돼 있고. 네. 이게 멀티플렉스라고 불리는 이 영화관.
0: 아, 그렇죠. 그렇죠.
1: 착하니까.
0: 사람이 좀 많아요. 쇼핑몰 안에 있으면 더 하죠.
1: 맞아요.
0: 정신이 진짜 좀 어지러울 정도로. 전혀 그, 누구랑 함께 가서 내가 뭐 준비할 게 없었던 상황이다가 아기를 데리고 가려니까.
1: 아마 더 긴장을 하셨던 것 같아요.
0: 그러셨을 것 같아요.
1: 별거 아니죠. 아유,
0: 해보면 뭐.
1: 얼마나 좋아요. 예.
0: 그렇죠. 맞아.
1: 큰 스크린 앞에서 그냥 팝콘 먹으면서.
0: 아유.
1: 요 근래에 정말 대작이라 불리는, 재밌다고 불리는 영화들이 있었고, 저도 첫째 아들하고.
0: 갔어요?
1: 예, 영화관을 요새 좀 자주 다녔네요.
0: 오, 그러셨구나.
1: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첫애가 크니까 같이 영화도 보고 하는데 제 주변 친구들은 아직은 막 초등학생이고 아직은 어리고 그래서 야 부럽다. 나야말로 여기 나오는 뭐 티니땡? 예, 요거 가서 애들 노래 부르는 거 같이 극장에서 보고 그랬다고. 나도 어른 영화 보고 싶다 야. 이런 친구도 있었는데.
0: 예, 아 그렇지. 예. 아기사.
1: 예. 이 아이를 데리고 가야 되니까 또 예,
0: 그렇죠.
1: 그런 재미가 있죠.
0: 예.
1: 우미숙님이요? 마지막으로 극장 갔던 게 쿵푸팬더였는데
0: 와
1: 관객석에 딱 두 명 우리 부부밖에 없었던 참 신기한 경험을 했더랬죠. 저도 영화관에서 나오는 길을 못 찾아서 헤맸던 기억이 있어요. 아우 꼬불꼬불 힘들었어요.
0: 맞았습니다. 그러셨겠다.
1: 하긴 이제 관객분들이 많이 계시면 좀 우르르르 해가지고
0: 할 때 따라가면 되는데
1: 너무 또 사람이 없으면 내가 앞장서야 되면 이게 어느 길로 나가야
0: 맞아,
1: 되는
0: 맞아.
1: 건가 그러실 수 있죠. 맞아. 특히나 지금 또 연휴 아니겠습니까? 오늘
0: 그렇죠?
1: 대체 공휴일이고 네. 재미난 영화도 많으니까 극장 가시는 분들도 꽤 계시겠네요. 요즘에 또 특히나 이 티켓 확인을 잘 안 해요.
0: 아 그래요?
1: 네네.
0: 아하.
1: 그래서 아예 저 티켓이 예매돼 있는 자리만 이렇게 딱 내려오는 네, 의자가
0: 세상에.
1: 다른 건 접혀 있고 그것만 이렇게 좀 쫙 내려오거나.
0: 와.
1: 아니 굳이 요새 티켓 확인을 잘 직원들이 안 하더라고요. 네네. 그것도 신기하죠. 예.
0: 자, 뭐 나만 그런 거 아니다. 몰랐으니까 어쩔 수 없다. 변지원 씨.

0: 앞으로는 아이하고 자주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가지시길 바라고요.
1: 네. 자신감 있게 이제 영화관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1: 다음 사연은요.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의 한복희님이십니다. 어렸을 적 저는 잠시 할머니 품에서 자랐습니다. 그때는 할머니가 제 곁에 계신 게 당연했습니다. 따뜻한 밥을 해주시고 학교 다녀오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아침이면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늘 저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0: 아유, 눈이 안 보여서 그러는데 신문 좀 읽어줄래?
1: 저는 그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신문을 읽어드리면 할머니가 오, 용돈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할머니를 찾았고 신문을 읽어드리는 일은 언제나 제 차지였습니다. 어린 저는 용돈이 좋아서 신문을 읽어드렸고 할머니는 제 옆에서 조용히 귀 기울여 들으셨고 저는 정말 눈이 안 좋아서 읽어달라고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고모가 바빠서 제가 할머니를 모시고 은행 일을 보러 갔습니다. 은행원이 서류를 내밀며 말씀하셨어요.
0: 할머니, 여기 성함 써주세요.
1: 순간 할머니는 한참 동안 종이만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0: 아유, 손에 힘이 없네. 눈도 잘 안 보이고.
1: 저는 할머니가 연세가 드셔서 그런 줄 알고 할머니 손을 잡고 같이 이름을 적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이상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망설이셨을까? 며칠 뒤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시더니 어렵게 입을 여셨습니다.
0: 사실은 내가 그를 몰라.
1: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린 시절 학교 대신 남의 밭에 나가서 일하셨답니다. 여자아이는 공부보다 일을 해야 하는 시대였고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채 평생 가족을 위해 사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0: 한글 모르는 게 너무 창피해서 평생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 사람들 앞에서는 눈이 안 보인다, 뭐 손이 떨린다 이렇게 둘러댔어.
1: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신문을 읽어드리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는 눈이 안 보여서가 아니라 글자를 읽지 못하셨기에 제게 신문을 읽어달라고 하셨던 겁니다. 저는 용돈이 좋아 웃으며 읽어드렸지만 할머니는 얼마나 많은 마음을 숨기고 계셨을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평생을 자식들 키우고 손주들 키우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분이 자신의 이름 하나 쓰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오랫동안 부끄러워하며 살아오셨다는 것이 너무도 가슴 아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주말마다 할머니께 한글을 가르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0: 아이고, 내 나이에 무슨 공부냐. 이제 와서 배워서 뭘 해.
1: 그렇게 말씀하시던 할머니가 요즘은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십니다. 주말만 되면 제가 오기를 기다리고 숙제도 빼놓지 않고 하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드디어 할머니가 처음으로 당신 이름을 혼자 쓰셨습니다. 삐뚤 빼뚤 천천히 한 글자씩 써내려간 이름. 다 쓰신 뒤에 한참 동안 그 이름을 바라보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0: 내 이름을 내가 처음 써봤네.
1: 그러시더니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0: 평생 배우고 싶었는데 너무 창피해서 말도 못했다. 너 어릴 때 동화책 한번 못 읽어준 게 평생 한이야. 한글 다 배우면 내가 제일 먼저 너한테 동화책 읽어줄게. 그러니까 네가 듣고 싶은 책으로 하나 골라놔라.
1: 그 말씀에 저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할머니에게 많은 것을 받았지만 할머니는 제게 해주지 못한 것만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할머니와 함께 늦었지만 가장 따뜻한 동화책을 고르러 서점에 가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배움에 때가 있다고 말하지만 저는 할머니를 보며 알게 됐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고 사랑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0: 것을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목소리로 읽어주실 할머니의 첫 동화책을 저는 기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아, 너무 아름답다. 아유, 예, 세상에.
0: 진짜.
1: 아유, 참.
0: 아유, 우리 할머니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1: 그래. 그렇죠. 우셨잖아. 내 이름을 처음 써본다. 아유, 참.
0: 하긴 이게 꼬맹이 시절과는 다르게. 예. 할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와서 내가 글을 쓰고 읽지를 못한다는 말씀이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네.
0: 그럼에도 용기 내셨고. 아마 이제 막 길거리 다니시면서도 간판에 써 있는 막 이제 한글과.
1: 다 읽으시면서 다니실 거예요.
0: 읽어보시고.
1: 네. 네. 예,
0: 나중에 우리 사연 주신 한복희님, 우리 손녀죠.
1: 네.
0: 손녀에게 진짜 따뜻한 동화책 한번 아유. 읽어주세요.
1: 참 할머니가 길러주셨는데 크게 한 몫을 하셨다.
0: 그러게요.
1: 할머니 사랑을 그렇게 받고 자란 한 몫을 하셨어. 어린 날은 신문을 읽어드렸고.
0: 네. 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한글도 가르쳐주셨고.
1: 네. 할머니의 고백을 들은 후 배우자 할머니. 이 나이에 뭘 배우냐 했지만 아유, 그래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0: 얼마나 좋아요.
1: 맞아요.
0: 네. 근데 지금 오늘 저 대체 공휴일이잖아요. 이 연휴에 일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1: 그렇죠. 누군가 일을 해야 누군가 또 쉴 수 있으니까요.
0: 맞아요. 1073님, 여기는 남양주의 24시간 그 C 편의점입니다. 대체 공휴일이지만 아이 둘 엄마께 맡기고 열일 중입니다. 쌀 당첨되면 엄마께 드릴 거예요.
1: 오!
0: 아무튼 편의점 안에서 엄지척과 함께 인증샷을 보내주셨네요.
1: 고맙습니다. 네. 네. 7461님, 지금은 인천공항 장기 주차장입니다. 공항버스 리무진 버스기사 6003번입니다. 오늘도 해외 나가시는 손님들을 모시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 나도 여행 가고 싶다. 크크. 수고하세요 하면서 공항버스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0: 아, 수고 많으십니다.
1: 그쵸. 남들은 그냥 제 트렁크 캐리어 들고.
0: 예. 갈 때 인천공항으로 예. 그냥 이제 버스 운전을 하셔야 되는데. 다른 분들의 많은 이 설렘을 안고, 예, 가는 그 길을 안전하게 운전해 주시잖아요. 그나저나, 베트남 다낭에 가신 우리. 새 친구분은
1: 새 친구분
0: 돌아오셨겠죠?
1: 네. 돌아오셨죠? 물론 16일 오셨죠.
0: 16일 새벽이니까 보자. 어제
1: 당연하지.
0: 어제 새벽에 오셨. 저 다낭을 무박 2일로
1: 진짜.
0: 네. 저희 소개된 분들께 쌀 10kg 보내드리면서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성시대입니다.
2: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3: 첨단 바이오의 미래를 한눈에 살펴볼 2026 경북 바이오산업 엑스포가 경북 안동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엑스포는 2026년 9월 10일부터 3일간 안동체육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백신, 첨단재생, 대마천연물, 뷰티를 아우르는 혁신기술의 향연. 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부터 청년의 꿈을 잇는 취업박람회까지 바이오산업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도약의 장. 경북 첨단바이오산업의 미래를 만날 수 있는 기회. 2026 경북 바이오산업 엑스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본 행사는 경상북도와 안동시가 주최하고 경북 바이오산업연구원이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은 대체 휴일. 문득 궁금해집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휴일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을까요? 휴일 개념이 생긴 때를 서양 역사에서는 기독교가 자리 잡으면서부터로 보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일요일을 예배드리고 쉬는 날로 삼았대요. 그러다가 장인 제도가 출현했는데 작업장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물건을 만들어 팔던 장인들은 이제 직원이자 제자들이 노동에 치여서 능률이 떨어지니까 일요일 말고도 쉬게 할 필요성을 느껴서 월요일을 휴일로 삼는 곳이 점차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800년대 유럽에는 월요일에 쉬는 공방이 많았다네요. 그러다가 산업혁명과 함께 공장과 노동자가 나타나면서 월요일 휴일 개념은 토요일 오후로 옮겨갔는데 여기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목소리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을 토요일 오후에 쉬게 하면 체력도 회복하고 일요일에 교회에 더 많이 올 것이라고 봤던 겁니다. 동시에 공장주들과 사회 지도자들도 노동자를 토요일 오후에 쉬게 하자고 캠페인을 벌였고 이런 움직임이 50년 이상 이어지면서 1890년대에는 토요일 오후에 쉬는 공장이 많아졌고 1912년 영국에서는 상점 노동자는 토요일에 반일 근무를 법으로 정했답니다. 그렇게 되자 토요일 오후와 저녁 때에 문 여는 주점이 많아지고 공연과 스포츠 경기를 비롯해서 다양한 문화 행사도 그런 자리도 많아졌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요. 고종 때 대한제국을 선포하기 3년 전에 1894년 갑오개혁을 기점으로 양력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공직사회와 학교에 토요일 오전 근무가 자리잡기 시작했답니다. 20, 30대 당당이님들 중에는 우리는 놀토, 노는 토요일이 있었어요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2005년에 주 5일 근무 제도가 시작되면서 학교는 매주 네 번째 토요일을 휴업일로 쉬었고 2006년부터 2011년까지는 매달 둘째 넷째 토요일이 놀토였고 2012년부터는 토요일도 다 휴업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같은 대체 휴일은 1959년과 1989년에 이길 휴무제라는 이름으로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졌고 2013년부터 관공서를 중심으로 시행하다가 2020년부터는 300인 이상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 일터도 대체 휴일을 시행하게 되었답니다. 휴일은 이렇게 많은 시도와 갑론을박 투쟁이 낳은 결과예요. 사업주가 노동자들을 구슬리기 위해서거나 정치권이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한 요소도 있었지만 우리의 휴일 휴식은 결국 윗대동서양의 많은 사람들이 애써 노력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겠어요.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양희은입니다.

0: 아, 참 여유롭고 좋네요. 신승훈의 오늘같이 이런 창밖이 좋아 듣고 왔습니다.
1: 네.
0: 진짜 그 토요일이 이제 그냥 쉬는 날로 된 게 그렇게 길지 않았네요.
1: 네. 네. 14년이나 됐어요. 그래도 토요일 날 그냥 당당하게 휴무.
0: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는 토요일은 학교 가는 날.
1: 그렇죠.
0: 4교시만 하고 이제 그래도 집에 그렇죠. 오니까 그래도 평일보다 확실히 느낌이 달라.
1: 다르죠.
0: 예.
1: 근데 옛날에는 일주일에 7날 다 생방송이었어요, 또.
0: 라디오는요?
1: 네, 그럼요. 녹음이라는 게 없어요. 녹방이라는 게.
0: 예.
1: 그래서 썼어요. 아주 옛날에는 꼬박꼬박 생방. 그렇게 지켰죠. 정말 매일매일. 네.
0: 존경합니다.
1: 예. 밖에 감독님도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0: 와, 네. 그렇구나. 매일이 생방이다.
1: 매일이 생방이었죠.
0: 예.
1: 방송은 저희도, 생방.
0: 저희도 오늘 생방입니다.
1: 네, 라디오도 생방. 라디오 방송은 늘 생방.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오늘 같은 날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
0: 예. 아무래도 날씨도 전해드리고 실시간 도로 상황도 또 여러분 운전하시면서 라디오 좀 많이
1: 그렇죠.
0: 들으실 테니까.
1: 그렇죠.
0: 예, 이렇게 또 동무도 되어드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저희 함께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추석이든 설이든 이럴 때도
1: 꼭 있어야죠 저희가. 네,
0: 저희가 또 생방
1: 마이크 앞에 있어야 됩니다. 네. 교통 정보도 전해드리고 사고 소식도 전해드리고 뭐 여러분들 또 긴 시간 그 뭐 고향까지 가는 길이 뭐 막히면 엄청 막히잖아요. 아,
0: 기본 5시간 이상 막 뭐 네, 지역에 따라서 막
1: 그렇죠.
0: 하루 종일 걸리고.
1: 그러니까 그 지리한 예. 운전 시간을 동무를 해드리는 거죠.
0: 이번 저 추석이 목금토일이던데.
1: 그래요?
0: 그래서 우리 언제 생방해요? 아 이거 저 따로 물어봐야 되는구나. 너무 방송 중에 물어봤구나.
1: 뭐라는 거야? 생방한다면 맨날. 왜 그래?
0: 아니, 저도 또 체크를 해놔야 돼.
1: 9월 24, 25, 26, 27 예. 목금토일이네요.
0: 목금토일이에요. 예예. 그래야 또 스케줄 나와야 저도.
1: 뭘 해? 저도.
0: 아니 뭐 부모님도 뵙고.

0: 자, 너무 일찍 얘기를 꺼냈네요. 네, 추석 얘기를.
1: 네.
0: 자, 아, 이번에 편지 주신 분도, 어유 오늘도 일하고 계실 분이십니다.
1: 네, 그런 부산, 분들 많으시죠?
0: 네, 해운대구 해운대로의 조필선님이세요. 저는 50대 중반, 10년 넘게 김밥집 사장으로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김밥집 사장이라고 하면 매일 김밥이나 돌돌 말고 있을 것 같죠? 맞습니다. 돌돌 맙니다. 그런데 오래 해보니까 김밥만 마는 게 아니더라고요. 속상한 마음도 말고, 억울한 일도 말고, 직원 걱정도 말고, 밀린 계산서 걱정도 말고, 가끔은 아, 내가 이걸 왜 시작했을까 하는 후회까지 김 위에 같이 올려 꾹꾹 눌러 맙니다. 그렇게 장사를 한 지 어느덧 1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내 가족이 먹어도 마음 놓일 김밥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장사를 오래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음식 장사는 맛있는 것만 잘 만든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새벽부터 재료 걱정하고 직원 한 명 아프다고 하면 가슴이 철렁하고 손님이 어 맛있어요 한마디 해주시면 또 언제 힘들었냐는 듯 신이 납니다. 반대로 손님 한 분의 서운한 말은 집에 가서도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래도 다음 날이면 또 앞치마를 맵니다. 밥을 짓고 당근을 볶고 계란을 부치고 김을 펼칩니다. 그리고 또 한 줄을 맙니다. 제가 참 희한한 사람인 게요.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좀 편하게 살궁리를 할 법도 한데 아직도 새로운 김밥만 보면 가슴이 뜁니다. 어디에 맛있는 재료가 있다 하면 저걸 김밥에 넣으면 어떨까? 지역에 좋은 특산물 있다고 하면 저걸 김밥으로 말아보면 어떨까? 축제가 열린다는 소리를 들으면 나도 한번 나가볼까? 그러고는 또 일을 벌립니다.
1: 야, 그러시구나.
0: 대회에도 나가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며칠을 고민하고 공들여 만든 김밥이 선택받지 못한 날에는 저도 사람인지라 자존심이 상합니다. 아우 됐다. 내가 이제 안 한다 내가. 큰 소리도 칩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 또 냉장고 문을 열어봅니다. 묵은지가 보이고 땡초가 보이고 참치가 보이면 슬슬 머리가 돌아갑니다. 묵은지에 땡초 참치 너무 맛있겠는데. 자, 저도 제가 어이가 없습니다. 아마 저는 김밥 만드는 일을 정말 좋아하나 봅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마음과 별개로 몸은 세월을 아주 정직하게 알려줍니다. 저는 이제 50대 중반입니다. 어릴 때 가지고 놀던 그 마른 바비 인형 기억하시나요? 팔 돌리고 다리 돌리고 관절을 이리저리 맞춰놓던 그 인형이요. 요즘 제가 딱 그렇습니다. 신기하게 일할 때는 모릅니다. 김밥 말고 밥 짓고 손님 받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보면 아픈 것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한번 앉았다가 일어나면 난리가 납니다. 무릎 한번 펴고 허리 한번 세우고 어깨 한번 돌리고 마치 흐트러진 관절을 하나씩 제자리에 끼워 맞춰야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처럼요. 아유, 아이고야, 아유, 아이고야. 아, 입에서는 절로 소리가 납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아프다가도 가게에서 따끈한 밥 냄새가 올라오면 좋습니다. 갓 지은 밥에 참기름을 넣고 고소한 냄새가 확 올라오면 더 좋습니다. 김 한 장을 펼쳐놓고 따뜻한 밥을 올리고 알록달록한 재료를 하나씩 올리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김밥이 참 좋구나. 그리고 더 감사한 건 내가 만든 김밥 한 줄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장님 맛있어요. 잘 먹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참 좋습니다. 저희 가게는 대학병원 지하 식당가가 있습니다. 병원 안에서 장사를 하다 보면 입맛 없던 환자분이 몇 조각이라도 드시는 모습, 지친 보호자분이 따뜻한 한 끼를 드시며 잠시라도 편안한 표정을 지으시는 게 보입니다. 그때마다 밥 한 끼의 의미가 조금 다르게 다가오고, 그래, 내가 오늘도 김밥 말기를 잘했구나 생각합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거창한 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따뜻한 밥을 짓고 김 한 장을 펼쳐 정성껏 한 줄 말아드릴 수 있으니까요. 지난 10년이 늘 좋았던 건 아닙니다. 돈 때문에 울기도 했고 사람 때문에 더 많이 울었고 가게 문을 닫아야 하나 싶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정말 그만하고 싶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좋은 날이 올 거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만 넘겨보자. 내일까지만 해보자. 그렇게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정말 좋은 날도 오더라고요. 걱정 하나 없는 날이 좋은 날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장사는 어렵고 여전히 속상한 일도 생기고 아침이면 관절부터 맞춰야 합니다.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고 내 음식을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만든 한 끼로 누군가가 잠깐이라도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좋은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여성시대 가족이 계신다면 저는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버틴다고 모든 일이 금방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살다 보면 분명 그때 그만두지 않길 잘했다 싶은 날이 옵니다. 저에게도 그런 날들이 왔으니까요. 저는 오늘도 김밥집 사장으로 삽니다. 아침에는 아이고야 하면서 무릎 펴고 허리 세우고 어깨 돌려가며 관절부터 제자리에 맞춥니다. 그러고는 앞치마를 두릅니다. 밥솥에서 밥 냄새가 올라옵니다. 참기름 냄새가 퍼집니다. 아, 좋습니다. 또 김 한 장을 펼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잘 버텼다. 오늘도 맛있게 한번 말아보자. 제 인생도 김밥 한 줄과 참 닮았습니다. 예쁜 재료만 들어간 것도 아니고 맵고 짜고 쓰고 달고 별별 맛이 다 들어갔지만 풀어지지 않게 두 손으로 꼭 붙잡고 여기까지 말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제 인생의 마지막 김밥을 말 생각이 없습니다. 여성시대 가족 여러분, 우리 오늘도 각자의 인생 한 줄 야무지게 말아봅시다. 김밥집 사장이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1: 와, 김밥 장인이시죠, 정말.
0: 예.
1: 이 아니, 밥 내가... 냄새, 김밥을 싸는 일,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
0: 아, 내가 그만둬야지 하면서도 좋은 재료, 또 이 진짜 참기름 향, 밥을 보면 내가 맛있게 말아봐야지라는 그러게, 생각이 그러니까. 드시는 거 아니에요?
1: 네.
0: 예, 거기서 또 보람도 느끼시고 말이죠. 아, 정말 김밥이라는 게 우리한테 얼마나 소중한 음식인데요.
1: 그리고 정말 그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0: 그럼요. 네. 영양소가 꽉꽉 들어있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그 허기진 배를 김밥 한 줄로 든든하게 채우면 그 안에서 또 에너지를 내는 거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분이세요.
1: 그래요. 예. 그래요. 내 음식을, 내 김밥을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그걸 먹으면서 또 하고 다시 이금 일어날 수 있는 기운을 얻는다는 거 참 소중하죠.
0: 누군가에게 기운을 준다는 거.
1: 네.
0: 아,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1: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버틴다고 모든 일이 금방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살다 보면 그래 그때 그만두지 않길 잘했다 싶은 날이 온다 그러셨어요.
0: 네.
1: 양영희 님이 저도 김밥 장사 15년 차 아휴 그만하자 하면서도 또 그만하면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아직도 하고 있어요. 사연자님의 몸이 아이고야 한다는 말 완전 공감합니다 그러셨어.
0: 야.
1: 김밥이 이게 일어나서 하는 일이잖아요. 서서.
0: 네.
1: 앉아서 싸시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서서 김밥을 말게 되죠. 그러니까 고단하죠 더.
0: 네, 우리 양영희님은 15년 차시니까 또 어떻게 보면 김밥 장사 5년 선배님이시네. 여기 그렇죠. 10년 하셨다고 했었고. 3335님, 저희는 분식과 카페 운영하는 청년 부부입니다. 저희도 지금 출근해서 오늘 판매할 쫄면이랑 김밥 재료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1: 어, 하시면서 주방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네.
0: 인증샷도 보내주셨네요.
1: 네. 네,
0: 역시 저희가 쌀.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아, 그 매콤새콤한 쫄면에 김밥. 맛있겠다. 아,
1: 좋죠.
0: 예, 분식 최고인데.
1: 네. 또.
0: 3364님.
1: 네.
0: 여기는 경북 구미의, 무슨 랜드. 예, 땡땡 랜드입니다. 주 6일 문을 열고 매주 월요일은 휴관인데 저는 근무를 합니다. 동물 먹이를 줘야 하거든요.
1: 아.
0: 지금도 먹이 주면서 듣고 있어요. 하시면서, 오, 거북이군요.

0: 오른쪽에, 어유 그러네.
1: 아, 거북이, 아, 인지 봤네. 예, 오른쪽 예. 구석에.
0: 네네. 예. 아, 밑에도 한 마리 있고.
1: 네, 밑에도 있고. 아, 위에도, 중심에도 한 마리 있군요.
0: 예. 와 아, 구미의 그 저긴가 보다. 에코랜드. 저 밑에 써 있네. 아, 그렇죠. 동물들 먹이 주는 거 쉬면 안 되지.
1: 쉬면 안 되죠.
0: 동물원 음수관이어도.
1: 네. 네. 8552님. 여기는 병원 조리실인데 휴일이지만 저희들은 환자들 삼시세끼 책임지기 위해 오늘도 출근했어요. 지금은 아침 식사 마친 환자들 식판 설거지 중인데 곧 이어 다시 점심 준비해야 돼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어요.
0: 야, 조리실에서 또 네. 일사불란하게
1: 그러시네. 네,
0: 각자 위치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네. 보내주셨습니다.
1: 네,
0: 그렇죠. 이 멈출 수 없는 공간들이 있어요.
1: 그럼요.
0: 네, 네. 감사합니다. 6255님은요, 경기도 파주에서 일하면서 보내요. 저는 건설 현장에서 땅 다짐 작업 그 롤러 일을 합니다. 비 온 뒤라 먼지도 안 나고 날씨도 시원하니 좋아요.
1: 아, 운전대, 알시면서. 롤러 운전대를 찍어서 보내주셨다. 네. 다진 땅이 앞에 쫙 열려있네요.
0: 그러게요. 예. 그래도 뭐, 비 온 뒤라 먼지 안 나고 시원하게 일할 수 있어 좋다라는 이 긍정의 힘.
1: 그렇죠.
0: 응원합니다.
1: 네.
0: 저희가 쌀 10kg씩 보내드리면서 광고도 함께 듣겠습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막기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2: 혹시 TV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1: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3: TVX
4: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5: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6: 나왔어.
5: 우리 남편 도드람,
7: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4: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5: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더위에 지친 작업

0: 네, 생각하면 벌써부터 마음이 찡하네요.
1: 네.
0: 하셨습니다.
1: 집에서 일을 하셔도 이분도 일터에서 주신 사연이니까.
0: 그렇죠. 집에서 또 일을 하시는 거죠. 왜냐면 우리 아들 네, 그 내려갈 때 마른 네. 반찬 좀 싸서 보내야 돼요.
2: 쌀 10kg 보내드립니다.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내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4: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5: MBC,
6: MBC,
7: MBC 라디오,
8: MBC 라디오.
3: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9: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L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Hey, 내 딸에 Hey, 내 딸이
0: 음주 후엔 Hey, 내 딸이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10시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인근 15층짜리 아파트 1층에 토사가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1층 주민 2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같은 층 다른 세대에 살던 주민 2명이 구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밤사이 내린 폭우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경남 거제에는 최대 시간당 124mm에 달하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후가 두 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정후는 콜로라도전에 4번 타자 우익수로 나서 9회 말 마지막 타석에서 우전 안타를 때려냈습니다. 5타수 1안타를 기록한 이정후의 타율은 2할 9푼 1위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샌디에이고의 송성문은 클리블랜드전에 데뷔수로 출전했지만 타석에 서지는 못했습니다.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동남아 월드컵으로 불리는 아세안 현대컵에서 결승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습니다. 베트남은 대회 준결승 1차전에서 브라질 출신의 귀하 공격수인 응유엔 수완손의 선제골과 상대 자책골로 홈팀인 말레이시아에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지난 대회에서

0: 3연승을 차지했던 베트남은 오는 19일 홈에서 열리는 2차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결승에 진출합니다. 아프리카 민주콩고의 에볼라 사망자가 2,300명을 넘어섰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에볼라 유행 당시 사망자 수를 넘어선 겁니다. 민주콩고 공중보건연구소에 따르면 에볼라 누적 확진자도 4,900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민주콩고에서는 지난 5월 15일 에볼라 발병이 공식적으로 선언된 이후 빠른 속도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산악지대인 페트로폴리스 인근 도로에서 관광버스가 전복돼 최소 10명이 사망했습니다. 광복절 대체 공휴일이자 월요일인 오늘은 경남권 등 남부지방에 최대 2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경상권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과 인천 등 중부지방도 오후 들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부산 경남 남해안 80에서 150mm, 울산 경남 동부 내륙 50에서 100mm, 제주 30에서 80mm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햇볕이 강렬하게 내리쬐는 여름. 그만큼 태양광 발전을 하기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현실은 다르다고 합니다. 장비가 과열돼서 오히려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태양 전지의 표면 온도가 25도를 넘어서면 발전 효율이 감소하기 시작하는데요. 한여름 낮에는 패널 온도가 70도까지 올라서 출력량이 20%가량 떨어지게 됩니다. 즉, 온난화가 심해지면 태양광 발전도 재기능을 하기가 어렵다는 뜻인데요. 더 늦기 전에 재생에너지를 보급해서 환경을 지켜야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 사소함입니다.
1: 마음은 하나인데 챙기는 법은 여러 개예요.
2: 어떻게들 챙겨주셨길래요. 오늘 음성편지는 저희 일중이가 모시겠습니다.
3: 사랑하는 나의 자매들에게 이번에 내가 욕실에서 넘어져 다치고 나서 4주간의 병가를 내고 집에만 있으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 다리도 다치고 팔도 다쳐서 움직이는 곳조차 불편하고 혼자 지내다 보니 마음이 푹 터질 때도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 그 시간 동안 내가 잘 버틸 수 있었던 건 자매들 덕분인 것 같다. 순언니는 세 번이나 와서 청소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대화 상대도 되어주고 먹을 것도 챙겨줬지. 또 둘째 언니 태국에서 골프 치러 갔는데도 그 멀리서 맛있는 복숭아도 보내주었어. 또 대전에 사는 넷째 동생은 배달 상품권도 보내주고 막내 동생은 죽도 보내줬어.

챙겨주고 음식을 해 먹을 수 없는 나에게 이런저런 도움을 많이 줬어. 이번 일을 겪으면서 새삼 느꼈어. 자매가 있다는 게 참 좋은 일이구나. 그리고 내가 참 복 받은 사람이구나. 정말 고마워, 우리 오자매. 우리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면서 서로 의지하고 챙겨주자. 정빈 언니, 명주 언니, 정은이, 정님이 모두 사랑해.

0: 박학기의 비타민이었습니다. 우리 신경래님이 남겨주신 음성편지에 이어서 듣고 왔어요.
1: 와, 정말. 첫째 정빈 언니, 둘째 명주 언니, 넷째 동생 정은, 막내 경림씨. 직접 밥을 해주기도 하고 복숭아도 보내주고 배달 상품권에 주까지. 야, 챙기는 방법은 최각각인데 서로 아끼는 마음이 너무 잘 느껴져요.
0: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이렇게 자매가 많으면 신경례님께는 언니 동생들과 함께 드시라고 바삭바삭 치킨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0: 3467님이요. 자매가 많은 집은 머리카락도 좀 많지만 아무래도 머리가 기니까
1: 그쵸?
0: 나네. 끈끈한 정과 우애도 깊죠. 저희 집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하셨습니다. 자매가 많은 데인가 봐요.
1: 네. 박정옥님. 이래서 형제자매가 많은 게 좋은 건가 봐요. 한 명이 한 마디씩만 위로해도 서너 마디의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0: 아, 그러게요.
1: 그렇죠. 네.

0: 우리 식구, 우리 가족, 특히나 이 형제 자매들끼리의 끈끈한, 아, 그 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그 최고죠. 네.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 돌아가실 때 유언이 그죠? 형제 자매끼리 우애 있게 아오, 지내라.
0: 그러게.
1: 그렇게 보통 그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0: 맞아요. 내 핏줄인데.
1: 그럼.
0: 서로서로 서로 잘 챙겨주면 좋지.
1: 남매는 어떨까?
0: 아, 오빠가 미안하다. 오빠가 미안하다. 내 주변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캐릭터가 확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보조 배터리? 어, 나 있어, 있어, 있어. 손톱 깎기? 아유, 물론 있지. 이렇게 없는 게 없는 보부상 친구가 있는가 하면요. 계산할 때만 화장실 가는 큰아빠처럼.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소개하고 싶은 내 주변에 별별 캐릭터가 있다면요. 열린 사서함 02789-1004, 02789-1004번으로 편하게 음성 남겨주세요. 소개되신 분께는 선물도 챙겨드립니다.
1: 네, 잠시 후 3, 4부에서는 당당인과 함께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 백인에게 묻습니다로 돌아올게요.
0: 여성시대 3, 4부는 음주 후엔 팀앱대리,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데이펙, 전국 금융산업 노동조합, NH농협 손해보험, 유니베라, 안 터지는 맥스부탄, 음식물 처리기 휴렉, 모빌코리아 윤활유,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롯데렌탈, 유성물산 교역, 노무법인 폐와 함께합니다.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0: 앞장섭니다.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건강식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이런 고민 나만 하는 걸까요?
2: 한 사람의 고민에 백 사람의 생각을 더합니다.
1: 여성시대 백인에게 묻습니다. 인생의 크고 중차대한 일부터 아주 하찮고 시답잖은 일까지 혼자서는 해결이 안 되거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할 때 이 시간 백인에게 묻습니다. 앞으로 사연 주시면 됩니다.
2: 네, 원래 내 앞가림은 어려워도 남의 일 참견할 땐 다들 똑똑해지거든요.
1: 아, 그럼요, 그럼요.
2: 적당한 거리를 두고 냉정하게 바라봐서일까? 하여튼.
1: 네, 확실히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보일 때가 있어요.
2: 있어요.
1: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스포츠 경기를 볼 때도.
2: 그렇게 말이 많은 거예요.
1: 우리 눈엔 보이는데 그 경기장에 있는 선수나 감독은 모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2: 그렇죠.
1: 그래서 사실 누구에게 물어볼지도 조금 가릴 필요도 있어요.
2: 맞아요.
1: 이게 남의 일이라고 대충 아무렇게나 말하는 사람들 말고. 진짜 나를 위해서 내 일처럼 그러나 냉정하게 판단해줄 사람. 바로 우리 당당이님들 같은 분들이죠.
2: 네, 오늘도 우리 백인의 당당이 여러분을 믿고 솔직한 속마음을 털어놓으신 분이 있습니다.

생숭 알쏭달쏭한 감정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사연을 주셨는데 익명을 요청하신 당당이님의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운전을 하며 가는데 라디오에서 예전에 몇 번 들었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0: 그냥 무심히 듣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가사 한 구절이 이상하게 귀에 박히더군요. 어땠을까? 내가 그때 널 잡았더라면 너와 나 지금보다 행복했을까?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며칠 동안 그 가사가 머릿속을 맴돌았고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38년 전 제가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가끔 그에게서 톡이 오긴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쯤 한 해가 저물 무렵이면
1: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십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0: 딱 이 정도의 낯설고 건조한 인사. 이 사람은 왜 매년 나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는 걸까? 어쩌라는 걸까? 답장을 하지 않은 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심하게 흘려보내며 지내던 어느 날 우연히 영화 만약에 우리를 봤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영화가 끝난 후에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게 되더군요. 늘 답장을 하지 않던 제가 그날은 그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잘 지내나요? 영화를 봤어요. 만약에 우리. 며칠 후 답장이 왔습니다.
1: 나도 그 영화 봤어요. 마음이 아프더라. 그때 우리도 너무 어렸었잖아. 26. 만약 우리가 1년만 뒤에 만났더라면 어땠을까?
0: 그러더니 그 사람이 오래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헤어진 후 다시 만나고 싶어 보낸 편지가 이틀 늦게 도착해서 엇갈렸던 일. 저희 집 뒤 창문에서 나를 불렀을 때 내가 나오지 않았던 일.
1: 그때 네가 나왔더라면 우린 지금 같이 있을까?
0: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더는 묻어둘 수 없어 38년 전에 했어야 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는 그때 좀 무서웠어. 오랫동안 짝사랑했던 네가 나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처음엔 마냥 좋았는데 현실이 너무 무거웠거든. 넌 집안 종선이라 할머니와 부모님, 시누이, 시동생들까지 여덟 식구가 함께 살아야 했고 조용히 책 읽을 시간이 필요한 나한테 엄격한 어머님은 큰 벽이었어. 게다가 너는 그때 취업하고 매일 회식이었잖아요. 그런 날은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너는 내가 보고 싶어서 왔다며 불러내곤 했지. 그때마다 난 생각했어. 결혼하고도 저렇게 매일 취해서 오면 어쩌나. 대체 뭐가 저 사람을 매일 취하게 하는 걸까. 어린 꼬마 신랑을 보는 것 같아 불안했어.
1: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몰랐어. 힘들었겠다.
0: 그 사람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헤어진 후 우리가 함께 갔던 안면도와 동해에 다녀왔다고. 거긴 왜? 뭐하러 갔어?
1: 왜긴 왜니? 네 생각이 나서 갔지. 보고 싶어서.
0: 38년이 지나서야 그 사람도 나를 많이 좋아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오래 묵은 억울함과 원망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생이었던 그를 제가 해바라기 마냥 바라보았던 시간이 꽤 길었거든요. 지금은 둘 다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호칭으로 서로를 불렀었지만 이제는 그저 친구라는 호칭으로 정리된 지금. 그 사람이 한번 만나자고 하더군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첫사랑은 만나는 게 아니래. 우린 서로의 첫사랑이었잖아. 그냥 가슴에 간직한 채 살고 싶어. 나 첫사랑을 잃고 싶지 않아. 제 선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0명의 당당히 여러분께도 묻고 싶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옛 연인도 편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첫사랑은 그저 추억

0: 속에 묻어두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1: 어허. 참 이게 아련하면서도 만감이 교차하는 사연입니다. 예.
0: 그 영화가 잘못됐네. 그 영화가 잘못했어. 만약에 우리 이게 첫사랑이랑 재회하는 영화라면서요.
1: 맞아요.
0: 저는 못 봤어요.
1: 중국이 원작인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리메이크해서 저도 봤거든요.
0: 네.
1: 영화에서는 이제 두 사람이 우연히 마주치면서 시작을 합니다.
0: 아, 우연히.
1: 예, 해외에 그 뭐 출장을 각자 갔다가 뭐 비행기였나? 근데 이제 비행기가 안 뜨게 되면서 발이 묶여가지고 하룻밤을 함께 뭐 이렇게 보내면서 서로의 이제 과거 얘기를 꺼내는 거죠. 그때 우리 이랬잖아 저랬잖아. 뭐 이렇게 옛 추억을 떠올리는 내용이에요. 네.
0: 사연자님은 지금 통만 나눈 상황이잖아요. 매년 말쯤이면 그 남자에게서 연말에 그 어떤 형식적인 톡이 왔지만 항상 무시하다가 그 영화를 보고 첫사랑. 그 시절 생각이 나서 톡을 하신 거죠?
1: 네. 그리고 상대방의 한번 만나자는 말에는 거절을 하셨습니다. 첫사랑을 잃고 싶지 않다. 만나지 않겠다. 선을 그으셨는데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뭔가 남아있을 수도 있겠죠. 예. 해서 저의 선택 우리 당당이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0: 만약 일종 씨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1: 야, 근데 저는 남자 입장이니까 뭐
0: 그렇지.
1: 그 38년 전에 첫사랑을 지금 다시 만나서
0: 38년 전이면 진짜 까마득한 전 세월 전인데 38년 네. 전.
1: 뭐 이제 와서 새로운 뭐 이야기를 다시 쓰자 뭐 이런 감정은 아닐 것 같고요. 예, 그냥 그때 그 과거에 나의 소중했던 사람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뭐 그렇게 그냥 한번 볼 수 있나? 네. 생각해요, 저는.
0: 만날 수 있다?
1: 네, 네.
0: 한때 사랑했던 사이라도 뭐 지금 각자의 삶이 안정돼 있고
1: 네.
0: 다른 마음 없이 더더군다나 뭐 초등학교 동창이니까
1: 그렇게 옛 친구 만나는 느낌으로 예 그냥 추억 여행 정도 이렇게 뭐 한번 볼 수 있다 네. 생각을 하고요. 네. 하지만 근데 이제 저도 그렇고 우리 당당인도 이런 고민 아니시겠어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첫사랑인데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안정돼 있고 잔잔한 나의 호수에 파문이 있지 않을까?
0: 파문은 일 거예요.
1: 돌멩이 하나가 뭐 만드는
0: 아무리 잔잔하더라도 네. 파문은 일 거예요.
1: 예.
0: 그
1: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누님은? 만나실 것 같으세요? 아니요.
0: 아니요. 저는 안 만나요.
1: 안 만나셔요.
0: 네.
1: 그 그러니까 이게 참
0: 서른 아이든 모습을 보면 예전에 그 아름다운 모습들 뭐 그런 것이 깨질 수도 있을까? 하여튼 굳이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뭐 만나서 서로의 삶에 어떤 파문을 일으킬 필요가 있을까? 굳이?
1: 뭐 한 번 정도 그냥 딱 보고 아 그래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지내고 있구나.
0: 이렇게 우리는 그래.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1: 그래 만나서 반가웠어. 이제 또 각자의 인생으로 안녕.
0: 근데 돌아서서도 여러 생각을 할 것 같은데.
1: 그러겠죠.
0: 아니 남자한테 할 것 같아요.
1: 남자.
0: 그 여러 가지가 네. 지나가면서 이렇게 필름 돌려보듯이 한번 만나고 나서도 집에 와서도.
1: 그 이후에도 여러 생각이 들 것 같다고. 하긴 이제 그런 것들이 각자에 따라서
0: 사람 따라 다르겠죠.
1: 그래 이렇게 또 예쁜 추억으로 이제 내 가슴에 묻어두자. 뭐 이런 분도 계실 테고.
0: 실제로 만나본 적 있어요? 첫사랑?
1: 저 군대 가서. 왜요? 한번 다시 연락이 돼서. 아. 그랬던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결국 끝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0: 아 그래요.
1: 예. 그때는 뭐 그랬었으니까 뭐 군대 있을 때였고. 네. 어떠세요? 뭐 첫사랑의 소식이나 이런 것들을
0: 없죠. 없어요. 궁금해 하고 있지만 뭐 그냥 궁금한 걸로.
1: 하지만 그 상대방은 그래도 예 접할 수는 있겠다 소식으로.
0: 나를?
1: 예. 뭐
0: 그럴
1: 미디어나
0: 수 있을 수도
1: 뭐 이런
0: 있고
1: 걸 통해서.
0: 뭐 그럴 수 없을 수도 있고. 네.
1: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 연락 없이 살던 첫사랑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뭐 20년, 30년, 뭐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상황이에요. 반갑게 안부를 나누면서 상대가 잘 지내, 우리 한번 만나자 라고 한다면 자, 1번 만난다, 2번 안 만난다.

0: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르신 이유도 함께 보내주세요. 1번 만난다, 2번 안 만난다. 참여 번호는 문자 샵8001, 우물정 8001번이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들께는 달달한 라떼를 보내드릴게요.
1: 네. 야, 이 결과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예. 한번 정말 오래된, 네, 첫사랑이.
0: 아주 오래된.
1: 예, 오랜 시기가 지나서 한번 만나자. 보고 싶다 이러고 한번 안 되지. 한번 만나자.
0: 한번 만나자. 한번 만나자는 건 결국은 호기심이야.
1: 얼굴 한번 보자.
0: 호기심.
1: 예. 했을 때, 자, 1번 만난다. 2번 안 만난다.
0: 네.
1: 번호도 선택해 주시고 왜 그런지도 이유도 함께 보내주시면 그렇죠.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0: 오늘도 안전하게 다중 밀집 사고 행동 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밀리는 느낌이 든다면 즉시 탈출해야 합니다. 흐름을 따르되 가장자리를 향해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하세요. 사방으로 둘러싸인 경우 직진보다는 대각선 방향이 이동이 용이합니다. 두 번째, 서 있는 경우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으거나 팔짱을 껴 숨쉴 공간을 확보하세요. 팔짱을 끼기 어렵다면 가방 등 소지품으로 보호하세요. 세 번째, 무릎을 살짝 굽히고 다리를 벌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네 번째, 만약 넘어졌다면 바로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서기 어렵다면 다리를 몸쪽으로 끌어당겨 웅크린 자세를 취해주세요. 그래야 가슴과 머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한 행동 요령 꼭 기억해 주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여성시대 백인에게 묻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죠. 오래전 헤어진 내 첫사랑이 만나자고 한다면 1번 만난다, 2번 안 만난다.
1: 자, 뭐 한때 사랑했던 사이라도 시간이 벌써 흘렀고 각자의 삶이 안정돼 있다면 그냥 궁금하니까 뭐 얘 친구 만나는 느낌으로 쿨하게 그렇게 만나서 차 한 잔? 그래도 3, 40년 지났다 해도 솔직히 예전 같은 설레음은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서 만날 수 있다.
0: 네.
1: 2번 소개해 주세요. 만날 수 없다는 왜?
0: 뭐 그러니까 첫사랑과 순수한 친구가 되는 건 불가능하지 않을까? 뭐 나이 들면 예전만큼의 아름다운 추억 이런 거 깨질 수 있다 해서 뭐 2번을 고르실 수 있는데요. 자, 투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당당이님들이 선택한 결과는요? 자, 어느 정도 예측하셨습니까? 우리 당당이님들의 선택 8대 2 정도로 이쪽이 많았습니다. 2번 안 만난다.
1: 유후!

0: 네.
1: 예, 제 생각이 역시 약간 좀 뭐랄까 객관적으로 네. 여러분의 그 의견이 많을 정도로 그렇군요.
0: 이번에는 확실히 2번으로 많이 기울었습니다. 8대 2 정도로. 예, 아주 뭐 극단적으로
1: 안 만난다 이거예요.
0: 예, 그렇죠? 계셨습니다. 9585님이요. 2번 안 만난다. 이거 만나면요 불륜으로 직행이에요라고. 아, 우리가 또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죠.
1: 드라마를 너무 보셨다 예. 진짜. 2677님, 내가 멋지고 예쁜 중년으로 나이 들었으면 만나고 싶지만 뚱땡이 아줌마가 되어 있으면 안 만나요. 그 사람한테는 늘 찬란하고 예쁜 20대로 남고 싶어요.
0: 그렇죠. 각자의 기억과 추억 속에 그냥 풋풋하고 그때 그 젊었던 모습으로.
1: 그럴 리가 있어. 40년이 지났는데.
0: 기억되고 싶다. 이러니까 지금 와서 뭘 만나냐.
1: 흔적이나 약간 있겠지. 아유 예. 그때 참 고왔던 눈매가 저렇게 자글자글하구나 라든지 뭐 이렇게는 될 수 있겠지만 30-40년 전에 그 모습 그대로는 불가능하죠.
0: 그러니까 예.
1: 아 근데 만나겠다는 분도 계시네.
0: 7826님 1번 봐야죠. 어떻게 늙어가나 안부 차원에서. 저도 초등학교 한 해 선배인데 40년 만에 만났어요. 아련했던 춥고 배고팠던 그때를 생각하며 많이 우울했거든요. 만나서 얘기하니까 좋더라고요. 지금도 자주 통화합니다. 저는 부산, 그녀는 서울에 삽니다.
1: 그러니까 남자분이잖아. 봐야죠. 본다 하는 건 대부분 남성분이 좀 많으셨을 것 같아.
0: 아, 그렇게 되나요?
1: 아,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네.
0: 그리고 또 40년 만에 뵙고 그때 그냥 서로 힘들었던 그 시절의 이야기. 예.
1: 남자들이 본다라고 투표했을 것이다 라는 제 생각이 편견이라는 또 분도 계세요.
0: 자, 그쵸. 여기 뭐 또 성별에 따라서 다르게
1: 다를 수 있어요. 투표했다? 충분히.
0: 요거는 좀 더 저희가 세밀하게 들어가 봐야겠습니다만은. 네. 김금희 님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단 둘이 말고 같이 만나면 가능할 수도 있겠어요. 뭐 배우자랑 같이. 저도 첫사랑 오빠랑 한 동네 살아서 가끔 명절이면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린 아내 남편 같이 만났어요. 가끔은 가족 동반 모임도 하고요. 저도 40여 년 전 전 남친이에요. 그러게, 이게 뭐 한 동네 살아서 마주칠 수밖에 없는 사이라면 아예 그렇지. 배우자끼리 예 부부 동반으로.
1: 네. 백온하님, 이래서 음악, 영화, 비가 위험한 거.
0: 아, 요 3요소.
1: 음악, 영화, 비.
0: 네.
1: 옛 추억을 필터 하나 끼워서 그립게 하거든요. 오늘 여기 서귀포도 비가 아주 많이 오네요.
0: 오, 네.
1: 이런 날이면 옛사랑이 생각나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사연자님의 선택에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추억은 추억으로 남겼을 때 더 아름다운 법이지요.
0: 맞아요. 해서 뭐 사연 말미에도 써주셨지만 우리 사연자분도 결국 안 만나는 쪽을 택하셨잖아요. 예.
1: 첫사랑 잃고 싶지 않아서.
0: 근데도
1: 이 말에서 뭔가 애틋함이 느껴져요. 아무래도 첫사랑은 특별한 것 같아요.
0: 이 첫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죠?
1: 네.
0: 예.
1: 맞아요.
0: 자, 그렇다면 이번엔 질문을 조금 바꿔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사랑. 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나 뭐 아련한 감정 이런 거 다 빼고요.
1: 네.
0: 아주 담백하고 현실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자, 첫사랑 아니에요. 헤어진 연인과 친구가 되는 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자, 헤어진 연인과 친구로 지내는 거. 예, 뭐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질러서도 되고 뭐 야, 우리 이제 그냥 친구로 돌아가자. 뭐 그런 상황도 있을 것 같고. 어떠십니까? 친구가
1: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그래. 네. 연인이었지만 네. 우리 이제 친구로.
1: 친구로. 예.
0: 네.
1: 사귀다 헤어졌어도 뭐 서로 감정만 없으면 좀 쿨한 사이.
0: 이게 뭐
1: 그러면 남녀 사이 친구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0: 네.
1: 뭐 요즘은 이혼하고도 쿨하게 전 남편과 이렇게 만나는 분도 계신데.
0: 네, 네.
1: 한때 나를 참 고 시절에 나를 잘 알았던 사람인데 뭐 그때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0: 그러니까 그 내 마음 속에 뭐 일종의 이제 분류를 해둔다면 연인이었다가 이제 친구의 카테고리로 분류해놓고.
1: 분류해놓고.
0: 뭐 정말 절친처럼 또 뭐 맨날 통화하고 밥 먹고 이럴 수는 없겠죠.
1: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그냥 그 사람에 대한 분류를 친구로 해둘 수 있는 것.

0: 가능할
1: 것 같고요.
0: 네, 네.
1: 네. 반면에 이제 아예 안 되는 경우는 아유, 어떻게 그래도 이성이었던 사람과 다시 순수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나는 친구가 될 수 없다. 하시는 경우도 있겠죠. 네. 왜냐면 이게 사람이 서로가 똑같은 감정의 크기일 수는 없거든요.
0: 그건 안 되죠. 불가능해요.
1: 예. 그래서 나는 진짜 뭐 마음을 접거나 친구로만 바라보는데 저쪽도 친구라고 하지만 그래도 계속 뭔가 이성의 이성으로서의 여지를 두고 만날 수도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이게 나만 친구로 보자고 해서 아 그게 이어질 수 없다.
0: 근데 이성 친구 중에도 두 부류가 있어요. 진짜 동성 친구 같은 친구가 있어요. 이성인데도.
1: 이성 간에도요?
0: 근데 정말 어떤 남녀로서의 뭔가가 스파크가 튀겼다 하면은 이게 쿨하기가 쉽지 않죠. 시간 지나서도.
1: 애시당초 제 주변에도 남녀 사이에 친구는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0: 그래요.
1: 예,
0: 맞아.
1: 남녀 사이에 무슨 친구야. 예, 누구 한쪽이 다 이성적인 감정이 있는 거지.
0: 그럼 누구 한쪽은 모르지. 내 감정밖에 모르지. 지금 현재로서는 내 마음, 내 감정만 아는 거지. 상대 마음은 만나보면서 알 수 있는 거겠죠.
1: 네.
0: 그러니까.
1: 그러니까. 애시당초 그렇게 생각하는데 야, 전에 연인이었는데 친구가 된다고? 에이, 안 돼.
0: 만약에 남편이 그런다면 남편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1: 네.
0: 그러면 안 만나는 게 좋겠죠. 굳이 배우자한테 그렇게 뭔가 깨름직한 뭔가를 남길 필요가 없잖아. 나의 배우자한테.
1: 아, 그렇죠. 지금 옆에 짝이 있는데 뭐.
0: 그러게. 자, 그러면 2차 투표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1: 백인에게 묻습니다. 두 번째 투표 질문입니다. 헤어진 연인과 나는 친구가 될 수 있다, 없다. 1번, 감정이 없으면 친구 가능하다. 2번, 남녀 사이의 친구는 절대 불가능하다. 자, 이번에도 노래 듣고 올 동안 이유와 함께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헤어진 연인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1번, 감정 없으면 친구가 가능하다. 2번, 절대 불가능하다.
0: 보내주실 곳,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이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들께는 달달한 라떼 보내드릴게요.
1: 심태윤의 노래예요. 짝!

0: 아, 화창 시절 순수했던 에, 그런 느낌을 담은 곡이네요. 네. 신태훈의 짝 들어보셨고요. 자, 여성시대 백인에게 묻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었죠. 헤어진 연인과의 친구. 이제 다 감정 정리하고 정말 친구처럼 지낼 수 있을지 없을지 그 결과를 살펴봅니다. 자, 투표 결과는요. 네. 2번. 친구는 불가능하다가 결과로 나왔습니다.
1: 네.
0: 자, 7대 3 정도로 남녀 사이의 친구는 불가능하다 쪽이 많아 보여요. 네.
1: 그래요. 김무정 님이 불가능. 남녀 간에 그것도 연인이었던 사람 안 되죠. 남녀 간의 정이 또다시 연인이 될 수 있으니 안 돼요. 안 돼.
0: 아, 성함도
1: 무정하시다.
0: 무정님.
1: 김무정님.
0: 불가능이라고 딱 말씀해 주셨고요.
1: 그래요.
0: 예. 남궁희중님께서는요, 저는 케바케, 그때그때 또 사람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과거의 연인을 다 끊었지만, 딱 한 사람은 계속 톡을 주고받습니다.
1: 연인이 많으셨나? 과거 연인을 다 끊었지만.
0: 그러게요.
1: 자, 어떻게 헤어졌느냐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어.
0: 네.
1: 3350님, 1번, 충분히 친구가 될 수 있다. 단 그때 정말로 순수함 그 자체였다면요.
0: 맞습니다.
1: 그래요. 그건 가능해요.
0: 정말 또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어떻게 헤어졌느냐에 따라서.
1: 그것도 그래, 또 달라질 수 있어.
0: 우린 이제 다 이렇게 끝나는 거야. 각자 딱 이렇게.
1: 맞아.
0: 합의라고
1: 맞아,
0: 해야 될까?
1: 맞아.
0: 각자 정말 최선을 다한 감정이 다 소멸됐다면 이제는 친구로 지낼 수도 있겠다. 이가원님, 2번. 아니요.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감정이 몽골몽골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안 됩니다.
1: 내가 나를 들여다보니 그건 아니더라.
0: 네.
1: 네. 3953님, 2번. 친구가 될 수 없다. 아, 복잡한 세상에 왜 이렇게 힘든 생각을 합니까?
0: 그쵸. 아, 뭐 헤어졌는데 뭘 다시 만나. 헤어진 데 다 이유가 있는 거지.
1: 이분 재밌어. 4772님. 꼴도 보기 싫어서 헤어졌는데 다신 안 봐요.
0: 뭐 이것도 맞는 감정이에요.
1: 맞는 얘기야.
0: 그래요. 어느 한쪽은 이렇게 이런 감정으로 끝났을 수도 있는 거니까. 뭘 다시 봐요. 어떻게 잊었는데. 9030님. 1번.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삶을 살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을 때 편하게 얘기 나눌 수 있는 친구로요. 좋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순수함 그 자체로 남아있을 때. 네.
0: 네. 그렇죠. 내가 어쨌든 알고 지낸 또 소중한 한 명의 나의 뭐랄까요.
1: 어린 날의 친구. 뭐 이렇게?
0: 친구일 수 있으니.
1: 1775님 2번입니다. 헤어졌으면 그걸로 깔끔하게 뭘 너저분하게. 그러셨어.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서.
0: 네.
1: 진짜 지나간 인연을 대하는 방식에 어떤 정답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죠?
0: 어떤 상황 속에 헤어졌느냐도 다 다르고.
1: 맞아.
0: 그죠? 네. 네. 뭐 사람의 성격도 다 다르고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또 이렇게 서로에게 의견을 물어

0: 들어보고 참고하면서 나에게 맞는 최선을 찾아가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에도 백인에게 묻습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당당히 여러분의 다정한 오지랖과 아낌없는 의견 기다리고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1: 달달한 라떼 받으실 분들의 명단 여성시대 홈페이지 방송 내용방에 올려두겠습니다.
0: 광고 후엔 행운번호 추첨 이어지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1: 여성시대입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야.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큐레큐.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4: 유동 골뱅이.
3: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4: 노무법인
5: 1544-7575.
6: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7: 주방의 꽃 남양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6: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7: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6: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7: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6: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7: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 발화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6: 물걸레 쉰내 걱정 끝 아스토니쉬에서 바다클리너,
7: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6: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7: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여성시대 기념타올,
6: 씹는 즐거움을 오래도록 온누리 스토어에서 이가덴트정,
7: 가을봄 코스메틱에서 카멜리 키즈 선크림을 드립니다.
8: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우리의 세상이 우주만큼 커지는 시간,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 방송됩니다.
7: 아, 참 우픈 문자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리죠. 표수빈님이 아, 그런 고민해볼 추억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눈웃음 표시를 보내주셨는데.
6: 모태솔로?
7: 아니면 첫사람과 결혼해서 살고 계셔서 그럴 수도 있죠.
6: 그럴 수도 있죠.
7: 예.
6: 네.
7: 자, 여성시대 달달한 라떼 보내드리고요. 이제 100만원 상당의 선물 꾸러미 나누실 분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 자, 두 자리 숫자 중에 오늘 일종 씨께서 10의 자리를 좀 뽑아주시면 좋겠어요. 10의 자리?
7: 제가 10의 자리 먼저 뽑죠.
6: 네.
7: 자, 잡았습니다. 10의 자리는 3입니다. 3.
6: 자, 그러면 1의 자리는, 아짜. 3. 그렇죠. 아니, 우리는 왜 이러죠? 가끔가다 이렇게 우와. 겹치는 숫자가 있어. 야. 3, 3.
7: 3, 3.
6: 오늘도 같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7: 예.
6: 언젠가 3, 3. 88도 나왔고, 뭐, 맞아. 그렇잖아요? 맞아. 33번, 오늘의 행운 숫자입니다.
7: 네.
6: 네.
7: 야, 3, 3을 보내주신 분 계시네.

0: 그러게.
1: 자, 근데 전화를 받아주셔야 돼요.
0: 그래야 행운의 주인공이 됩니다. 네. 오늘의 행운 숫자 33번 주신 분들, 전화기 한번 관심있게. 아이고, 이건 안 되겠다.
1: 그러네요. 네.
0: 이 정도로 많이 울렸는데.
1: 아, 굿굿바이. 예, 아쉽습니다. 자, 바로 다음 분께 전화를 드려보겠습니다.
0: 33번 주신 분. 여보세요?
1: 자, 이제 전화를 걸어볼 테고요. 네. 어, 33을 주신 분들이 또 꽤 많으셨다고 그러네요. 네. 자, 또 다른 분인데요. 이분도
0: 안 받으시면 행운은 다음 주로 넘어가나요?
1: 어, 지금 일산 호수공원 걷고 있습니다. 선선한 아침 수고하세요. 라고.
0: 여보세요? 어?
2: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예. 여성시대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행운 번호 주셨잖아요.
2: 예, 예, 예.
1: 예, 몇 번 주셨죠?
2: 33번이요.
1: 33번이요? 축하합니다. 당첨되셨어요.
2: 감사합니다.
1: 예. 어, 일산 호수공원 걷고 계시다고 아까 문자를 주셨는데.
2: 네, 예, 예. 예, 호수공원 걷고요.
1: 네.
2: 예, 지금 막 집에 도착했었는데 전화가 막 오네요.
0: 아, 그랬군요.
1: 일산 예, 사시나봐요.
0: 예.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2: 지자, 선자, 태자.
0: 지산태, 지선태.
2: 예, 예.
0: 네. 아.
2: 어, 제가 우리
1: 예.
2: 어, 시은이 누님하고 이웃에 살기 때문에.
0: 아,
2: 어,
0: 그래요? 네, 제가?
1: 일산 주민이시니까.
0: 네.
2: 예, 예.
1: 예.
0: 아, 그렇군요.
1: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죠.
0: 네.
2: 아, 정과천 쪽으로도 자주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요.
0: 아, 그러시구나.
1: 네. 네.
2: 예, 예.
1: 어, 그러시군요.
0: 자, 오늘 보내주신 행운 숫자에 어떤 의미가 있으실까요?
1: 33번이었는데.
2: 어, 제가 그 33번은요. 제가 이제 옛날로 거슬러 가면 군대 갔을 때도, 어, 나의 훈련소 번호도 33번.
1: 오. 네.
2: 그 다음에 뭐, 바깥에 나와서도 이제 33번이라는 숫자가 저한테는 굉장히 3자가 굉장히
1: 뜻깊은
2: 인연이 가깝고
0: 네. 네.
2: 그거로 인한 뭐 어, 어떻게 보면 행운이 좀 이런 듯이 뭐 생각지 않은 좋은 일도 많이 벌어지고 그래갖고요.
1: 아, 그러면 지금까지 행운 번호를 꾸준히 이렇게 33으로 계속 보내주셨어요?
2: 예, 예. 전에도 한번 제가 보냈는데 그때는 안 됐었고.
0: 아, 그러시구나.
1: 드디어 찾아왔네.
0: 네.
2: 그래서 영원히 삼삼입니다, 저는.
0: 영원히 삼삼. 삼삼하군요. 삼삼.
2: 저 우리 저 양희은님하고 또 그 전에 있었던 거 한 제가 15년 동안 그 전에도 들었지만은.
0: 네.
2: 네. 회사에서 작년 조직하고요. 그 다음에 자영업 하면서 계속 꾸준히 듣고 있죠.
0: 아유,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하여튼 100만원 선물 꾸러미가 당첨되셨어요. 아, 아주 푸짐하게 그쵸? 저희가 채워놓는데 자영업은 네, 예.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2: 아, 저는 이제 자영업을, 개인 용달을 갖다가 회사 정년 퇴직하고요.
0: 네.
2: 제가 이제 광화문에서 호텔에 있다가 정년 퇴직하고, 한 2011년부터 하면서 개트는 계속 들을 수가 있죠.
0: 네.
2: 항상 운전하면서.
1: 아, 이제 또 네. 운전을 하시니까.
0: 그러시구나.
1: 예. 예. 예.
2: 그러다가 2023년도에.
0: 네.
2: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운전을 접었습니다. 나이도 있고
0: 그렇죠.
2: 네. 부담이 돼서.
0: 네.
2: 예.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은 이제 제가 옛날 호텔에서 시설 관리를 해갖고.
0: 네.
1: 예.
2: 예. 아파트 시설 쪽에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고 그러는데.
0: 아, 그러시구나.
1: 네. 오늘은 좀 여유가 예. 있으신가 봐요.
0: 건강 관리 꾸준히 하시기 바라고요.
2: 예, 오늘도 퇴근하면서.
0: 네.
2: 퇴근할 때는 뭐 죽으나 사나 올인하는 거 아니에요.
1: 아, 예. 예. 오늘 정말 이렇게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어요. 지선태님의 이야기. 예. 잘 들었습니다.
0: 건강하시기 네. 바랍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난 네. 꿈인가 생신인가.
1: 꿈 아니에요.
0: 네, 생신입니다.
2: 예. 두 분 다
1: 저희 이제 마지막 인사 나눠야 돼요.
0: 이제 마지막이에요.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찾아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1: 지선생님도 안녕히 계세요.
0: 와우.
3: MBC 라디오 생명 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1990년 보이저 1호가 태양계를 벗어날 때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탐사선 카메라의 방향을 지구로 돌리자고 제안합니다. 그렇게 찍힌 한 장의 사진. 제목은 창백한 푸른 점입니다. 그 작은 점이 바로 우리가 아는 한 생명을 품고 있는 유일한 행성, 지구입니다. 거대한 우주의 점 하나.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오늘도 안전하게 이동식 사다리로 작업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전구교체, 전기통신 작업 등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에서만 사다리를 사용해주세요. 두 번째, 사다리는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해주세요. 세 번째, 작업 시 최대 높이가 3.5m 이하인 발붙임 사다리를 이용해주세요. 보통 사다리와 신축형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업 높이 1.2m 이상부터는 2인 1조로 작업해주세요. 다섯 번째, 모든 사다리 작업에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도 착용해주세요. 올바른 이동식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2: 예, 며느라. 밥했어? 설거지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3: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4: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5: MBC,
6: MBC 라디오,
7: MBC 라디오.
8: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으라 제일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김액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1시 뉴스입니다. 부산과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민 130여 명이 대피하고 600건이 넘는 시설물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새벽 6시 기준으로 주택 침수와 산사태 우려 등으로 부산과 경남에서 주민 131명이 일시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고된 시설물 피해는 모두 603건으로 도로장애가 332건, 주택침수가 208건, 토사와 낙석이 30건, 수목전도 등 3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중동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올해 상반기 사우디아라비아산 원유 도입량이 줄어든 반면 미국산 원유 비중은 처음으로 20%를 돌파했습니다. 대한석유협회와 한국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상반기 우리나라 원유 도입량은 지난해보다 8%가 감소한 4억 6천여만 배럴로 이 중 사우디아라비아산이 30.5%로 1위를 차지했지만 지난해의 33.1%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반면 원유 도입선의 다변화로 미국산 도입량은 지난해 16.5%에서 올해 20.5%로 늘어나 2위를 차지했고 아랍에미리트와 이라크, 쿠웨이트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무인 점포에 잇따라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무인점포 7곳에 들어가 키오스크를 부수고 현금 87만 원을 챙긴 혐의로 10대 남성을 입건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남성은 사이버 도박을 하다가 생긴 빚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 것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스트리아 프로축구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태석이 시즌 1호 도움으로 팀의 청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의 이태석은 하르트베르크와 3라운드 경기에서 전반 33분 왼발 패스로 선제골을 도왔습니다. 2대0으로 승리한 빈은 2연패 이후 시즌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포르투갈 리그 아로카의 이현주는 리그 2라운드 모이렌스와의 경기에서 시즌 첫 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4대0 완승을 도왔습니다. 미국 프로골프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시우가 PGA 투어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김시우는 미국 테네시주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라운드에서 두 타를 줄여 세계 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의 8타가 뒤진 단독 2위에 올랐습니다. 김시우는 지난 2월과 5월에 이어 올 시즌 PGA 투어에서 세 번째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김시우는 임성재, 김주형과 나란히 페덱스컵 랭킹 50위 이내에 들어 PGA 투어 플레이오프 2차전에 출전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이 이딴 유조선 공격 여파로 사실상 멈춰주는 수준까지 급감했습니다. 광복절 대체 공휴일이자 월요일인 오늘은 경남권 등 남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부산 경남 남해안 최대 250mm 이상, 울산 경남 동부 내륙 최대 150mm 이상, 제주 최대 100mm 이상입니다. 서울과 인천 등 중부지방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27에서 32도를 보이겠습니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여러분은 스위스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까요? 아마 알프스의 그림 같은 풍경이나 정밀한 시계, 그리고 중립국 같은 단어들이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날의 스위스는 평화롭고 부유한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그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척박한 산악지형을 극복해야 했고 유럽의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해서 끊임없이 지정학적 압박을 받아왔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과학자 과학에서는 한영준 기자와 함께 스위스의 지리와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8월 17일 월요일 오승훈의 이과학적 과학 첫 곡은 김홍철의 스위스 아가씨 듣겠습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4: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화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0: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영냉 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1: 건강식 유의사항을.

0: 확인하세요.
1: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아, 오늘은 세계의 역사와 지리에 대한 이야기를 흥미롭게 풀어주는 한영준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역사 커뮤니케이터 조선생 겸 한영준입니다.
1: 네, 오늘 기자님과 함께 떠나볼 나라는 스위스입니다.
2: 네.
1: 아, 스위스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세요? 저는 굉장히 가보고 싶은.
2: 저도 너무너무 가보고 싶어요.
1: 아, 못 가보셨구나.
2: 네. 그 스위스 하면은 우선은 저희 친구가 되게 많이 갔던 여행지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여름에 스키 타기 좋다.
1: 그리고 너무 좋았어 라고 네. 친구가 얘기해 주니까 그게 이렇게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귀에.
2: 네. 정말 너무 좋은데 또 물가가 엄청
1: 아,
2: 비싸.
1: 맞아요, 맞아요.
2: 커피 한 잔에 3만 원이야. 이런 얘기 많이 들은 그런 나라기도 하고.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저는 되게 스위스 하면은 참 이게 계속 자료 조사니까 미리 공부할 때도 느꼈지만은 네. 중립국이라는 그 나라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1: 네, 네,
2: 그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구한말에 조선이 멸망할 무렵에 무슨 조선 중립파론이 거론되기도 했고요. 어. 그리고 한때 남북 통일의 통일 방안 중에 하나가 이제 중립파 통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중립파가 어려웠을까?
1: 네.
2: 어떻게 이 나라는 중립적인 나라가 되었지? 중립국이 되었지?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또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관심이 가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1: 그리고 중립국으로서도 어떻게 그렇게 확고한 지위와 그다음에 부유한 그런 경제적인 여건까지 다 갖출 수 있었는지 그렇죠. 궁금하긴 합니다.
2: 네.
1: 스위스 하면은 참 살기 좋은 나라. 물론 우리가 여행 갈 때는 굉장히 물가가 비싸가지고 살기 좋을까 하는 생각도 네. 하지만 그림 같은 풍경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알프스가 가장 먼저 떠오르기도 하고.
2: 그렇죠.
1: 예. 네. 실제로 이렇게 산이 많은 그리고 산이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나라일지.
2: 네. 그러니까 사실 스위스의 정체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을 꼽아라라고 한다면 역시나 알프스 산맥일 그렇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 예.
2: 스위스 영토예요. 60% 정도가 알프스 산맥의 일부예요. 근데 저는 60%를 믿지 않습니다.
1: 네.
2: 그렇죠. 60%보다 더 될 것 같지 않나요?
1: 60%면 제가 한 질문을 한 이유가 별로
2: 그렇죠.
1: 없을 거. 우리나라도 산으로 따지면은 한 뭐 절반 이상 산일 것 같아요.
2: 그렇죠. 3분의 2가 산지라고 하는데.
1: 그러니까요.
2: 우리나라는 사실요 산이 많은 게 아니라요 구릉이 많은 겁니다.
1: 구릉.
2: 그러니까 100m, 300m 해발고 300m 정도를 구릉이라고 하는데
1: 예.
2: 이 비율이 한 절반 가까이가 되고요. 막상 1,500m 이상 되는 기준은 되게 크지 않거든요.
1: 네네.
2: 그런데 스위스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다.
1: 예,
2: 아예.
1: 예.
2: 그렇죠. 그냥 산지 위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따졌을 때 알프스 산맥이 60%인 거지. 그러니까는 알프스 산맥에 조금 벗어나는 다른 산지가 이제 또 더 많이 있겠죠.
1: 아,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알프스 산맥은 60% 되고
2: 네.
1: 나머지는 산지다.
2: 그렇죠. 그러니까 지도 펴놓고 보시면은요.
1: 네.
2: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러니까는 베른, 뭐 로잔, 취리히, 바젤 이게 여기가 이제 남고 북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스위스 남쪽이 알프스 산맥이고, 북쪽이 이제 상대적으로 저지대인데, 상대적으로 저지대일 뿐이지, 우리나라 해발고도랑 비교했을 때는 베른 취리히도 충분히 고지대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실제로요, 4,000m가 넘는 산이요,
1: 네.
2: 알프스 산맥 전체에 80개가 넘거든요. 그런데 스위스에서만 한 50개 가까이 돼요.
1: 4,000m, 네.
2: 네.
1: 대만 50개. 네.
2: 그 정도이고, 그리고 또 산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서유럽으로 흘러가는 각종 강들이 있지 않습니까? 라인강, 롱강, 티치노강 같은
1: 네.
2: 큰 강들이 스위스에서 발원해요. 그러니까 물길이 출발하고 보통 상류의 호수가 많거든요.
1: 네.
2: 그래서 스위스의 호수만 1,500개가 넘습니다.
1: 그것들이 다 굉장히 아름답겠죠?
2: 그렇죠.
1: 그 산이 이렇게 많으니까 당연히 물이 고이는 호수 같은 것들도 많을 테고.
2: 네.
1: 예. 근데 산이 이렇게 많고 험한 나라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유럽의 교통의 교충지였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실제 그런 건가요?
2: 이게 스위스 지정학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1: 네.
2: 제가 요런 산지는 보통 우리가 산은 인간의 교류를 막는다고 하죠. 그런데 산이 너무 많다 보면은 그 중간중간에 길목이라도 가서 저 반대편 지역을 정복 또는 저 반대편 지역으로 가고 싶다. 그냥 무역로가 될 수도 있고 그게 하나의 전쟁 경로도 될 수 있잖아요.
1: 네.
2: 비슷한 게요. 아프가니스탄이 그렇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은요 국토 한 가운데에 힌두쿠시 산맥이라는 산맥이 흘러요. 그래서 힌두쿠시 산맥 때문에 사실상 이제 중앙아시아

0: 아마시아를 경계가는 구분 짓는 경계가 예. 아프가니스탄 지역이긴 하거든요.
1: 아프가니스탄이 파키스탄 약간 오른쪽 동북쪽 그렇죠. 그쪽이죠.
0: 그러니까 이란과 파키스탄과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정가운데 아프가니스탄이 있습니다.
1: 네네.
0: 근데 이 아프가니스탄이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와 남아시아와 동아시아의 경계거든요. 힌두쿠시 산맥이 4000m가 넘는 곳인데 다른 지역을 정복하고 싶으면 예를 들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네네. 그리스에서 마케도니아에서 시작해서 북인도까지 정복을 하라고
1: 원정을 떠났잖아요.
0: 원정 떠날 때 어디를 지나야 되냐면 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힌두쿠시 산맥을 지나야 됩니다.
1: 네네.
0: 그러니까 어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시 스위스로 돌아오자면 프랑스에서 이탈리아 정복하고 싶으면 반드시 가야 되는 곳이 알프스 산맥이고 스위스 지역입니다.
1: 아.
0: 그리고 또 독일에서 이탈리아로 넘어오고 싶으면 지나가야 되는 그 길목 중에 하나가 네네. 스위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이 고갯길이 유명한 고갯길이 하나가 생고타르 고개입니다.
1: 생고타르.
0: 생고타르 고개. 여기가 이제 해발고도가 2,106m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왜 한반도가 산지가 많아도 구름이 많다라고 하는 게 네. 여기는 고갯길이 2,000m가 넘습니다.
1: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이 한라산인데 2,000m가 안 되잖아요.
0: 네. 그 개마고원, 이제 백두산 바로 밑에 있는 그 개마고원 정도가 여기는 고갯길인 거죠.
1: 고갯길이 2,106m예요.
0: 그런데 이 고갯길이 네. 알프스 북쪽의 중부 유럽이랑 남쪽의 이탈리아, 로마로 네. 가는 길을 이어준 통로였습니다.
1: 아.
0: 그래서 보통 문헌을 보면은요, 로마나 아니면 로마 같은 데로 순례를 가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프랑스나 이런 데서 이 고갯길로 건너야 된다라는 네. 말이 나올 정도인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스위스는 두 가지 정체성인 거죠. 첫 번째는 산 위에 있는 나라다.
1: 네.
0: 또 하나는 산지에 있긴 하지만 반드시 북유럽에서 남유럽으로 가는 통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네. 많은 강대국들이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1: 알겠습니다. 독일 같은 나라는 스위스에 있는 산맥을 거치지 않고 아래쪽 이탈리아 쪽으로 내려가려면
0: 네.
1: 프랑스 쪽으로 뺑 돌든지 아니면은 뭐 체코나 뭐 슬로바키아 이쪽으로 뺑 돌든지 해야 되니까 그만큼 돌 시간이 아까우니까
0: 그렇죠. 그냥
1: 산지를 통과하기 위해서 생고타르 고갯길 이런 것들이 좀 교통의 요충지로서 발달을 했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유럽의 한가운데 스위스가 있는데 어쩌면
0: 네.
1: 프랑스와 독일이 딱 갈라져 있고 그 바로 가운데 아래 네. 스위스가 있어요. 그 스위스는 두 나라 중에 어느 나라와 가깝게 지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0: 스위스 같은 경우는 공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그리고 이제 북부 이탈리아의 방언이라고 불리는 로망슈어가 사실상 이탈리아어긴 한데 우리 네.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세 이 네 개의 언어가 공용어거든요.
1: 아, 그럼 국가에서 그냥 네 개의 언어를 다 사용하는
0: 거예요. 공용어. 왜냐하면 실제로 인구로 봤을 때는요.
1: 네.
0: 그냥 프랑스어 쓰는 사람, 독일어 쓰는 사람, 이탈리아어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거기에 인구 비중을 보면은 어느 나라랑 더 가까운지가 알 수가 있는 게
1: 네.
0: 우선은 기본적으로 남쪽에 알프스 산맥이 있다 보니
1: 네.
0: 남쪽으로 연결된 알프스 산맥을 끼고 이탈리아랑은 상대적으로 교류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어 사용자가 전체 인구의 10%가 조금 안 돼요.
1: 아, 산맥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1: 그만큼 교류는 많지는 않았다.
0: 그래서 상대적으로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과 독일어를 쓰는 사람이 나눠져 있는데
1: 네.
0: 그중에 화자 비율이 독일어를 쓰는 화자가 60%가 넘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이 한 23%거든요.
1: 예.
0: 이건 또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스위스 남쪽에는 알프스 산맥이 있는데,
1: 네.
0: 프랑스 서쪽이죠. 그러니까 제네바에서 바젤로 이르는 고기에, 그냥 알프스 산맥이 워낙 남쪽에 있어서 잘 모르는데요.
1: 네.
0: 여기도 쥐라 산맥이랑 산맥이 흐릅니다.
1: 아, 거기도 작은 산맥이 있어요?
0: 네, 물론.
1: 알프스보다는.
0: 평균 해발고도가 1500m예요. 물론 우리나라 1500m 정도의 해발고도.
1: 태백산맥이요.
0: 태백산맥 정도 급이죠.
1: 예.
0: 그런데 여긴 알프스 산맥이 밑에 있으니까 산맥 취급을 잘 못 받긴 하지만
1: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랑 스위스 사이에 약간 자연경계 역할을 해주거든요.
1: 예.
0: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교류는 그 북동쪽에 있는 아. 독일과의 좀 교류가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1: 굉장히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산맥이나 강 이런 것들이 그 역사에 있어서 문화나 뭐 아니면 교류 이런 걸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주로 스위스 역사를 보면은요.
1: 네.
0: 프랑스랑 엮인다기 보다는 이제 독일 예전엔 신성 로마 제국이라든지
1: 예.
0: 그런 나라들이랑 엮이는 그런 역사가 많긴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스위스라는 나라 이름 자체에도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말이에요?
0: 우리는 이제 스위스라고 부르잖아요.
1: 예.
0: 그런데 공식명

0: 지금요, 스위스가 아닙니다.
1: 스위스얼랜드.
0: 아, 그것도 영어고요. 실제 공식 명칭은요. 네. 헬베티아 연방이에요.
1: 어? 뭐라고요?
0: 헬베티아.
1: 처음 들었어요. 네. 헬베티아?
0: 네. 네. 자기들 공식 국가명을 헬베티아라고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 이제 그 카이사르가 막 갈리아 원정 떠날 때쯤에 이 지방에 살던 헬베티족이라는 네. 이제 뭐 그 족이 있었습니다. 네. 그 헬베티족의 이름에서 따온 건데 그 당시에 불렀던 거니까 당연히 라틴어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사이에 있고 네. 독일어 쓰는 사람, 프랑스어 쓰는 사람, 이탈리아 쓰는 사람이 다 같이 모여 사는 나라가 스위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언어로 이 나라를 규정하기에는 사이가 안 좋아지셨잖아요. 그런데 조상격 언어인 라틴어를 가져와 버리면 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예 옛날에 살던 헬베티족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라틴어로 불리는 헬베티아라는 국가명을 가져와 버린 거죠.
1: 예.
0: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다 언어, 다 민족 국가로서 갖고 있는 어떤 균형이랄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아, 그러면 헬베티아 연방이 본인들이 쓰는 공식적인 그 네. 예, 나라 이름이라고 하면 네. 연방이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스위스는 나라 구조가 자치주 같은 것들이 이렇게 엮여가지고 하나의 국가를 이루는 형식으로 되어 있겠네요.
0: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제 스위스 얘기는요. 네. 미국이랑 되게 많이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미국이랑 스위스의 덩치, 그러니까 뭐 이제 면적이라든지 국력은 되게 많이 차이가 나지만
1: 나라의 구성,
0: 그렇지,
1: 구조
0: 나라의
1: 측면에서요?
0: 구성, 역사 그 과정이 무슨 약간 평행이론처럼 되게 비슷하다라고.
1: 역사까지도?
0: 네, 그래서 그거 부분을 좀 한번 참고해서 이제 들으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1: 미국과 비슷하다고요?
0: 네, 네, 미국은 이제 뭐 50개 스테이트가 모여있는 연방 아니겠습니까?
1: 네, 맞아요.
0: 근데 스위스 같은 경우는 26개의 칸톤이 모여있는 주입니다.
1: 칸톤이 스테이트라는 그런 주
0: 그렇죠. 이제 자치주로 이제 칸톤, 네. 깡통이라고 하는데요. 네. 요 깡통이 모여서 이제 만든 연방이 스위스다라고 네. 하는데 실제로 물론 이건 다릅니다. 미국의 연방정부 힘보다 스위스 연방정부 힘이 훨씬 더 적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스위스의 연방 대통령은 네. 그냥 해외 순방 다니라고 있는 자리다.
1: 아, 자치주의 힘이 훨씬 세군요.
0: 네. 네. 그러니까 도시국가 하나하나의 도시국가들이 그냥 스위스라는 나라를 만든 것일 뿐이라는 느낌인데 인구가 900만인데요. 네. 중앙부처가 7개밖에 없습니다. 물론 인구가 적으니까 중앙부처도 작은 거 아니라고 하지만 이 나라도 하나의 나라의 기능을 하려면
1: 그럼요.
0: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는 7개는 너무 적은데라는 생각이 들 만큼
1: 일은 해야 되니까 조직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0: 그런데 그만큼 중앙정부가 많이 하기보다는 예. 각 자치도시, 자치주가 되게 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1: 네.
0: 그래서 수도가 어디게요라고 말했을 때는 뭐 취리 아냐? 네. 제네바 아냐? 라고 하는데요. 연방의회가 있는 베르니스 역할을 합니다.
1: 근데 실제 공식적인 수도는 취리히 아니에요?
0: 아닙니다.
1: 베른이에요?
0: 네, 베른입니다.
1: 오, 그렇구나.
0: 왜냐면 취리는 취리 나름의 그 정부 안에서 자치정부에서 일을 하고 다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이 칸톤 체제, 네. 그러니까 자치주 체제가 언제부터 이어지냐면요. 중세시대부터 이어집니다. 13세기, 12세기부터.
1: 예.
0: 이 스위스가 나름 자기들끼리 각 도시들끼리 자치권을 충분히 보장해주면서도 우리는 스위스라는 하나의 빅텐트를 이뤄서 우리는 네. 우리를 스스로를 보호할 거야 라는 체제가 700년 이상 이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오래된 그런 체제, 그런 전통이라고 보는데 또 그 스위스라는 정체성. 그럼 각자 따로 살지. 왜냐면은 700년 전이면은 스위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신성 로마 제국 이런 데도 도시국가들 작은 나라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1: 예.
0: 그런데 왜 스위스는 700년 전부터 자치권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 자치주들끼리 스위스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 여기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 곳이 어디냐면요.
1: 네.
0: 합스부르크 가문이라는 하나의 가문 때문입니다.
1: 합스부르크.
0: 이 합스부르크 가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1: 예.
0: 그러니까 유럽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가문 중에 하나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되게 많이 배출한 가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잘 못 나갔을 때에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가였습니다.
1: 예.
0: 그 한참 잘 나갈 때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프랑스 건너에 있는 스페인의 황제도 이 합스부르크 가문이 독점하고 있었긴 했거든요.
1: 예.
0: 이렇게 엄청난 가문이긴 한데 이 가문,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합스부르크 턱이라고 불리는 그 이제 유전병 때문에 길어진 가문. 그리고 예. 유전병 때문에 너무 근친혼을 많이 해서
1: 네네네.
0: 대가 끊긴 가문.
1: 네.
0: 요 가문이 이제 합스부르크 가문인데 합스부르크 가문이요. 원래는 스위스 출신인데 이 스위스

0: 프랑스의 정말로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러니까 라드보트라는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귀족이라고 차마 말하기도 애매한 그런 아주 작은 그냥 그런 귀족이었는데 이 사람이 11세기 초에 스위스 네. 북부 지금도 있습니다. 아르가우 지방에 네. 조그마한 성을 하나 지어요. 그 성에 있는 백성들이 한 100여 명 남짓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성의 주인이야, 영주야라고 셀프로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 성이 뭐냐면 합스부르크 성이에요.
1: 예.
0: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우리는 이제 합스부르크 가문이고 그 성을 지키는 그냥 귀족이야, 영주야 이런 식으로 셀프 귀족이었던 그런 게 이제 합스부르크 가문의 시작이거든요.
1: 스위스 연방의 시작은 합스부르크 가문이었다.
0: 네.
1: 잠깐 저희는 여기서 광고 듣고 와서 마저 스위스에 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예, 오승훈의 이과학저 과학. 오늘은 두 선생 한영준 기자와 함께 스위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합스부르크 가문의 시작을 말씀해 주셨어요. 네. 이게 스위스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 이제 말씀을 해 주실 차례예요.
1: 네. 그러니까 우선은 제가 말씀드렸던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이야기는 아주 그냥 스위스 북부에 정말로 촌구석에 네. 자기가 성 하나 짓고 100명 남짓한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자기가 여기에 영주고 귀족이다. 라는 게 이제 합스부르크 가문의 시작인데
0: 사실 작은 집안이었어요.
1: 그렇죠. 네. 아주 그냥 그러니까 너희가 영주야? 너희가 귀족 맞아? 라고 해서 주변에 이제 큰 재우들 같은 그렇게 생각할만 했는데 네. 조금씩 이제 뭔가 그 세력을 넓히던 이 합스부르크 가문이 되게 어쩌다 저쩌다가 신성 로마 제국과는 옆에 독일 그 당시 지금의 독일 지역을 다스린다고 해야 될까요? 관장하고 있던 신성 로마 제국의 네. 황제가 돼요. 그러니까 네. 뭐 이상하죠.
0: 이상하죠.
1: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세습이 되는 게 아니라요. 선제후, 그러니까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이제 세속이라든지 종교적인 제후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네. 자 우리의 뭐 대표는 그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지만. 네. 누구로 선출하자라고 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선제후라고 그 정도의 권한을 가진 제후들이라면 어느 정도 덩치가 있고 영지가 되게 넓은 대제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6명, 7명 정도가 있는데 네. 각자 내가 하기는 귀찮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어도 다른 쪽에서 반대해서 내가 황제가 못 되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다른 선제후가 황제가 되고 싶으면은 내가 반대 거부권을 행사해서 못하는. 그러니까 이런 체제가 애매한 그 공백이 있었거든요.
0: 서로 견제를 하는
1: 시기였어요.

0: 있습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아예 13세기 말에 황제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황제 자리를 놓고 경쟁 또는 갈등을 하다가 네. 황제 자리를 선출하지 못하고 20년 동안 황제가 없는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라는 자리가 중요하긴 하지만 각자 영지가 있다 보니까 네. 뭐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다 보니까 없는 시대도 있었던 거죠.
1: 그걸 그래도 대공, 문제가 없는
0: 그래도 문제가 자리. 없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네. 그 시대를 대공 시대라고 하는데 네. 그 틈을 이 합스부르크 가문이 비집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조금 급이 낮으니 네. 너희가 나를 황제로 밀어준다고 내가 너희한테 위협이 되겠니? 안 되잖아.
1: 와, 우리는 오히려 작은 집안이야. 우리 힘도 없어.
0: 어차피 너희가 제국 황제 자리 하기도 귀찮고 네. 그리고 다른 선제후가 여기 하면은 너희도 견제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밀어줘.
1: 아, 근데 이 말이 먹힌 거예요?
0: 네.
1: 이런 설득이?
0: 물론 이것만, 이런 설득만 된 게 아니고요. 네. 실제로 그 당시에 선제후 집안들이랑, 그러니까 이때부터 그러니까 결혼으로 흥한 가문이거든요.
1: 아.
0: 그러니까 자기 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시집을 보내는 거죠.
1: 예, 예.
0: 그러니까 너희 우리랑 결혼 동맹이잖아. 사돈인데, 예. 나 좀 밀어주세요. 근데 그걸 또 다른 선제후한테 가서도 우리가 시집 보낼게. 사돈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얼기설기 해서 그냥 실제로 황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1: 예.
0: 그게 황제가 됐는데 원래도 그렇게 가문이 큰 가문이 아니었어서 이제 이렇게 정치력을 발휘해서 내가 황제가 됐으니 내 자식들한테 내 자손들한테 뭘 좀 물려줘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CEO가 자기 주머니를 차기 시작한 거죠.
1: 네.
0: 각자 주주들은 냅두고 내 딴 주머니를 횡령을 해서 이제 내 자식한테는 요만큼은 좀 물려줘야겠다라는 식으로 물려줬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자기가 황제 자리에 오를 때 반대했던 네. 지금 체코 그러니까 보헤미아의 왕을 공격하기 시작을 해요.
1: 예.
0: 막 공격을 해서 실제로 보헤미아 왕이 뭐 오스트리아 지방을 갖고 있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어느 땅을 갖고 있냐면은 오스트리아 땅을 황제 자리에 갖고서는 자기가 차지를 해버립니다.
1: 어, 예.
0: 그러니까 스위스의 아주 작은 지역에서 시작했던 합스부르크 가문이 어쩌다 보니까 신성 로마 제국의 바지사장이 됐는데 이 바지사장 자리를 활용해가지고 네. 오스트리아 지역을 점령하게 된 거죠.
1: 굉장히 수완이 좋은 가문이네요.
0: 그렇게, 아, 근데 잠깐만.
1: 오스트리아는 지금으로 따지면 스위스보다 더 넓어요.
0: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그래서 당신이 하고 싶은 얘기는 스위스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독일 역사, 오스트리아 역사 얘기를 하냐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요.
1: 그렇게까지 여쭙진 않았습니다만.
0: 청취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스위스 지역에 이제 계속 이어가자면 은 14세기부터 계속 이제 합스부르크 가문이 스위스 지역의 거의 그 반 점령군 형태로 계속 그러니까 간섭을 하기 시작해요.
1: 예.
0: 군대를 보낸다든지. 실제로 그 이야기를 지금도 알고 있는 소설로 만들어진 게 뭐냐면요. 빌헬름 텔 이야기예요.
1: 빌헬름 텔 사과 머리 위에 사과 얹어놓고 쏘는 거요?
0: 네.
1: 예.
0: 그게 뭐냐면요. 합스부르크 가문의 관리가 예. 스위스 지역에 가서 자 막대기를 올려놓고 모자를 씌워놓고 너희는 이제 합스부르크의 백성들이니 이 모자 합스부르크의 모자를 보고 인사를 해 지나가면서 그래서 이제 다들 백성들은 하고 알았어요 인사하고 지나가는데 빌헬름텔이 그게 싫은 거죠. 난 왜 내가 여기도 왜 인사를 해야 돼? 해서 관리한테 찍혀서 그러면 네가 뭐 어쩌고 시비가 붙다가 네 아들한테 가서
1: 아.
0: 네 아들 위에 그 사과를 세워놓고
1: 올려놓고.
0: 쏘면은 살려줄게. 이렇게 된 게 요 스위스랑 합스부르크 얘기예요.
1: 예.
0: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실제로 이 일이 있었느냐? 실제로 이 일은 없었습니다.
1: 그래요?
0: 네네. 그냥 이게 소설 전승처럼 이어지다가 이게 나중에 소설가가 소설을 만들고 이제 괴테가 이걸 어떤 극으로 연출을 하면서 유럽에서 굉장히 유명한 저거가 됐는데 유명한 이야기가 됐는데 사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상징하는 바가 뭐냐? 결국에는 합스부르크가 스위스에 있는 지역에 계속 간섭을 했고 스위스 사람들은 이 합스부르크 가문의 어떤 간섭 또는 지배를 벗어나고 싶어 한 게 네. 빌헬름 텔 전설로 이제 표면화가 된 거죠.
1: 그러면 스위스랑 합스부르크가 싸움을 결국에 벌이나요?
0: 네, 네. 결국에는 벌입니다.
1: 아, 그래서
0: 물론 이제 처음에는
1: 되죠?
0: 이제 직접적인 전쟁을 하기보다는요. 네. 15세기에는 그러니까 워낙 산악지대에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보통 산악지대에 있는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싸움을 잘합니다. 이게 뭐 산을 타고 다녀서 그런지 뭐 우리나라도 고구려 뭐 이런 거 보면은 기본적으로 산지가 많지 않습니까?
1: 개나 고원 이런 거요?

0: 그렇죠. 근데 스위스가 15세기부터 그러니까 부르고뉴 전쟁이라고 그러니까 뭐 이제 실제 스위스에서 벌어진 전쟁이 아닌데 네. 용병으로 활약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군사력이라든지 이 전투력을 인정받기 시작을 해요. 아,
1: 그 시대부터 용병을 키웠군요.
0: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15세기 말에 네. 아예 그 슈바벤 전쟁이라고 해서 스위스 연방을 구성하는 하나의 그 지역에서 네. 합스부르크가 침공을 제대로 하고 그리고 이제 스위스의 그 당시에 있던 그 자치주들이 똘똘 뭉쳐서 이걸 막아냅니다.
1: 아, 그때 결속력이 좀 있었나 봐요.
0: 그렇죠.
1: 실질적으로.
0: 네. 실제로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 합스부르크 가문의 영향이라든지 지배를 조금씩 받을 때부터 그러니까 지배를 받으면 자기들끼리 똘똘 뭉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 적이 생기니까. 예, 예. 그러다가 결국엔 1499년 슈바벤 전쟁에서 합스부르크 가문을 상대로 승리를 합니다.
1: 네.
0: 그렇게 승리를 하면서 더 이상 스위스를 합스부르크가 넘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1499년 요 시기가 스위스가 사실상 독립한 해라고 하는 거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1: 네.
0: 그러니까 이 과정이 비슷하지 뭐 비슷하게 볼 수도 있는 게 미국도 13개의 주가
1: 네.
0: 영국으로부터 그쵸. 간섭에 벗어나고 독립전쟁을 끝에 독립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실제로 스위스도 그 전부터 자기들끼리 있던 그 작은 주들이 연합을 해서 1499년에 슈바벤 전쟁에서 독립전쟁식으로 해서 예. 독립을 하게 된 거죠.
1: 그렇게 해서 독립을 해서 칸톤들끼리 이제 연방을 구성해가지고
0: 네.
1: 연방국가를 세워놓고 그 안에서 자치구들이 자유롭게 활동을 하되 우리는 스위스라는 하나의 그 지붕을 하나 같이 쓰고 있는 거야라는
0: 그렇죠, 그렇죠.
1: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말씀이세요. 스위스가 중립이라는 게
0: 네.
1: 언제부터 국제적으로 좀 공인됐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좀 인정받기 시작했는지 궁금해요.
0: 아, 그러니까 요 이후의 이야기 때문에 제가 미국이랑은 비슷한데 미국이랑은 다르다 얘기를 하는데
1: 네.
0: 그러니까 1499년에 이제 사실상 스위스가 독립국이 됩니다.
1: 예, 연방체제로요?
0: 그렇죠. 네. 연방체제로 독립이 되는데 당연히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면 자신감이 생기죠. 다른 지역으로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16세기에는요, 프랑스, 막 이탈리아, 이런 데로 막, 그러니까 찝적이라는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막 진출을 하는데,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프랑스랑 이탈리아보다 국가적인 체급이 다르지 않습니까?
1: 네네.
0: 그래서 16세기 초반에 여기저기 진출하다가 되게 크게 많이 집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는 거는 이 산악지대를 활용해서 잘 이길 수 있는데, 우리가 밖으로 진출해서 영토를 더 넓히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체급이 힘드네.
1: 자기 객관화가 드디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 네, 이 정도는 네. 아니야.
0: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사실 국경선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타협의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1: 아, 네, 아, 네.
0: 그러다 보니까 16세기쯤부터 스위스가 자연스럽게 그 주변 나라들이 커지기 시작하니까 16세기쯤부터 나는 중립적인 일을 할 거야. 중립적인 나라야. 전쟁할 때 나 굳이 끼지 마. 그냥 가던 길 가세요. 이런 식으로 나름 중립적인 걸 표방을 해요.
1: 예.
0: 그런데 그럼 전체적으로 유럽에서도 뭐 자기들끼리 워낙 싸우기 바쁘니까 그래 스위스 중립? 그래 너 인정해 줄게.
1: 일단 너는 빠져있어.
0: 그렇죠.
1: 해준 거예요.
0: 그래서 200년 정도 300년 가까이 이게 지속이 되는데
1: 네.
0: 이걸 무시한 한 나라와 인물이 있었습니다.
1: 네네.
0: 그게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1: 예.
0: 나폴레옹에도 거의 전 유럽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이 전 유럽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니들이 중립국은 무슨 중립국이야? 하고서 1798년에
1: 네.
0: 스위스를 점령해버립니다.
1: 네.
0: 그리고 이때 이름을 헬베티아 공화국이라는 괴뢰국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1: 헬베티아 연방인데 지금은
0: 그런데 네. 그냥 스위스라는 연방을 그러니까 없애버리고
1: 네.
0: 어차피 뭐 그냥 꼭두각시 정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일본이 만주 침공해서 만주국이라는 나라를 만들듯이
1: 네.
0: 사실상 자기 오른팔들 자기 수하들을 그 나라의 통령이나 황제로 만들어 놓는 그런 괴뢰국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1: 예.
0: 그렇게 해서 이 중립국이 한번 깨져요.
1: 네.
0: 점령을 당해요.
1: 예.
0: 그런데 결국 역사가 스포일러라고 나폴레옹 전쟁에서 나폴레옹은 지잖아요.
1: 네.
0: 그리고 나폴레옹이 지고 나서 유럽 각국이 모여서 비인회의라는 걸 한 1년 넘게 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국가체제를 만들 것이냐.
1: 네.
0: 그때 그래 우리 프랑스랑 신성로마 제국이랑 이탈리아 사이에 있는 스위스는 그냥 중립국으로 남겨주자. 여기는 이제 더 그냥 손대지 말고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 그냥 중립국으로 남겨줘야 돼. 라고 해서 1815년쯤에 이제 공식적으로 영세 중립국을 인정해주고 보장해준 거죠.
1: 빈회의에서 결정을 했다 그러면 아예 그냥 공인을 해준 거네요.
0: 이제 국제사회에서 그

0: 전에도 그냥 암묵적인 인정은 있었는데 이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빈회의일 끝에 결국에는 이제 중립국이 공식적으로 국제적으로 인정이 된 거죠.
1: 예. 그때 공인된 중립국이라는 정체성이 스위스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0: 우선 이제 중립지대가 된 거죠.
1: 네.
0: 그래서 그 어느 나라도 이제 저거 어느 나라도 간섭하지 않은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려야 될 게 뭐냐면은
1: 네.
0: 미국에도 남북전쟁이 있잖아요.
1: 네.
0: 스위스에서도 남북전쟁이 한번 일어나요.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이제 아예 중립국인 게 완성이 되고 완성이 된 상태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이 나라를 어떤 식으로 구성할 거냐에 대해서 북부주랑 남부주가 작은 내전을 벌입니다.
1: 미국이랑 진짜 닮았네요.
0: 네. 예. 그런데 이것도 비슷한 게 미국도 남부가 보수적이잖아요.
1: 예, 예.
0: 스위스도 남부가 보수적이에요. 산악지대다 보니까 남부주들이 용병 산업을 많이 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이제 용병들 키워가지고 수출하고. 그런데 북부주 같은 경우는 아까도 취리, 제네바, 바젤 상업도시고 무역도시잖아요.
1: 예.
0: 상대적으로 개혁적이고 종교교육도 받아들이고
1: 자유롭고
0: 그리고 좀 더 개혁적이다 보니까 너희 더 이상 용병산업 이런 거 하지 마. 왜 그런 거 하냐. 그냥 무역으로 먹고 살고 해. 근데 남부주 입장에서 니들이 뭔데 우리를 간섭해. 이게 딱 전형적으로 미국 남북전쟁의 노예제에 관련된 갈등이랑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두 남부랑 북부주가 내전을 벌입니다. 물론 내전이라고 하기에는 사상자가 600명밖에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00명 남짓하게 죽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진짜로 전면전을 했다기보다 주먹다짐을 했다기보다는 뺨 정도 때린 수준이죠. 서로 이렇게 약간 뭔가 멱살 정도 잡은 수준이에요.
1: 근데 그 스위스의 역사에서는 공식적으로는 그걸 내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나 보죠.
0: 잠깐 멱살을 잡았다가 우리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자.
1: 야, 100명이나 죽었어.
0: 예, 예.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은 이 스위스라는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지 않냐.
1: 예.
0: 해서 굉장히 크게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대로 스위스라는 나라는 인정. 중립국도 됐잖아. 이제 밖에서 더 우리한테 뭐라고 할 사람들 없어.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각 도시별로 각 칸톤별로 자치권을 충분히 인정해주는 그러니까 그 체제를 그때 이제 아예 공식화한 거죠.
1: 예. 1499년에 독립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연방이라는 거를 유지해왔고 잠깐 나폴레옹 때문에 좀 무너진 일이 있긴 했지만
0: 네.
1: 그리고 내전을 통해서도 내전이 그렇게 커지지도 않았고
0: 네.
1: 그러니까 연방체제가 공고한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된 거예요. 지금
0: 그렇죠, 그렇죠.
1: 1500년부터 지금이라고 하면은 거의 뭐 500년 넘는 기간을 굉장히 오래된 그 연방 중립국이라는 그 이미지와 그런 제도 같은 것들을 잘 지켜온 나라라는 생각이 드는데
0: 네.
1: 스위스 하면은 우리가 또 은행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0: 그렇죠.
1: 이게 모든 돈 많은 사람들은 스위스에는 계좌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뭐 이런
0: 그렇죠.
1: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0: 스위스의 계좌가 비밀 계좌가 없으면 이제 재벌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1: 실제로 스위스가 세계 금융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나요?
0: 그렇죠. 물론 이제 이러한 나라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스위스의 아류들 그러니까 뭐 가까이서 보면 룩셈부르크가 있을 수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중미 이제 카리브해 수많은 이제
1: 조세
0: 피난처, 펠피처들이 많이 생겨서
1: 예.
0: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위스는 확실히 가장 전통의 강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제가 한 3주 전에 이야기했던 홍콩이라든지
1: 예.
0: 이런 나라들은 이제 무역업과 함께 금융업이 발달한 그런 시스템이라면
1: 예.
0: 여기는 전쟁이 전 유럽에서 나도 스위스만큼은 안전해. 라는 인식이 이제 수백 년 동안 쌓여온 거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16세기부터 여기에는 크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 나폴레옹 정도 돼야 이 뭐 전쟁의 참화를 일으키는 그런 나라라고는 인식이 있다 보니.
1: 예.
0: 그러니까 전 세계의 안전함을 원하는 돈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스위스로 몰리는 거죠. 특히나 이제 국가 정책에서도 이제 금융업을 좀 활성화시켜야겠는데라고 생각이 든 게 1934년에 은행비밀법이라는 법을 만들어버립니다.
1: 은행비밀법이요?
0: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은행, 스위스의 은행에 계좌를 만들면 그 계좌 정보를 그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덕분에 스위스 은행이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금고가 은행이 되었다. 물론 이제 이것들 때문에 이제 명감이 분명히 존재하는 하는데 이제 스위스가 아예 이제 비밀 계좌,
1: 네.
0: 그러니까 검은 돈의 은신처
1: 네네.
0: 이런 식으로 악용이 많이 됐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압박이 심해지다 보니까 2010년대에는 또 요 너무 비밀주의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예를 들면.

0: 뭐 이제 뭐 범죄자라든지 이런 데서는 조금씩 이제 완화가 돼서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아예 조세 회피처라든지 다른 나라에 조금씩 권한을 넘겨주긴 권력을 넘겨주긴 했지만 여전히 또 뭐 전통의 강호 역할을 하고 있다 정도.
1: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거는 지난 그 홍콩 마카오 얘기할 때 홍콩이 특히 그랬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무역이나 상업이 발달하면은 금융이 같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0: 네.
1: 돈이 오가는 게 있으니까 보험 같은 게 발달하게 되고
0: 네.
1: 보험을 또 들고 하려면 또 돈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금융이 같이 발달하는 거는 이해가 됐어요.
0: 네.
1: 스위스도 마찬가지로 교통의 요충지였고 상업이 발달했다고 했으니까
0: 네.
1: 금융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그 기반은 있었다고 생각은 돼요. 근데 왜 스위스라는 국가 자체에서 은행 비밀법이라는 걸 만들었을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금융 중심 쪽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왜 은행 비밀법까지 만들어서 뭔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키우려고 했을까요?
0: 이거는 이제 마카오 이야기랑 또 비슷한데요.
1: 네네.
0: 마카오도 가만히 있었으면은 홍콩과 다르게 뭐 홍콩과는 좀 다른 분위기의 관광 도시가 될 수는 있었을 겁니다.
1: 아.
0: 그런데 1847년에
1: 네네.
0: 포르투갈의 마카오 식민 정부가 마카오의 카지노를 합법화하면서 거기가 이제 카지노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베이스는 당연히 있지만
1: 네.
0: 정부 차원에서의 제도적인 어떤 지원이 없으면 그냥 이게 너나 할 것 없이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큰 거죠.
1: 쇠퇴할 가능성이
0: 그렇죠.
1: 있으니까.
0: 그런데 딱 스위스에서 네. 이런 제도를 만들므로 인해서 그래 우리 이미 지금도 은행업이 잘 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확실하게 그러니까 스위스는 안전합니다. 라는 어떤 문구 슬로건이 아주 적합한 제도 법이 아니었을까요?
1: 여기 모여 있는 돈이 빠져나갈 기미가 보이니까
0: 네.
1: 은행 비밀법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비밀까지 보장합니다.
0: 그렇죠.
1: 재밌네요. 자, 이제 은행 이야기, 금융 이야기도 해봤고요. 군사력에 대해서는 우리 아까도 잠깐 얘기는 했지만,
0: 네.
1: 용병이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0: 네.
1: 근데 군사력이 굉장히 막강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0: 맞습니다.
1: 근데 이게 중립국인데, 예, 군사력이 강하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0: 그러니까 이것도 미국이랑 비슷한 게요. 그러니까 스위스에서 각 집에 총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당연히 야 독일보다 세겠냐? 프랑스보다 군사력이 세겠냐?
1: 네.
0: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우리도 러시아, 중국보다는 군사력이 강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방력도 농담 삼아서 이제 역사나 밀리터리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 하거든요. 우리가 중국이랑 싸워서 이길 수는 없어. 하지만 중국이 침공했을 때 너희 우리를 침공했을 때 파란 쪽은 날아갈 생각을 하고 침공해야 돼 라는 그런 약간 국방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1: 네네.
0: 실제로 스위스 같은 경우도요. 그러니까 밖으로 침공할 정도의 전투력은 아니지만은 국가 자체가 산악지대에 있기도 하다 보니 너희 침공해봐. 그러니까 침공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를 지배할 수는 없을걸?
1: 네.
0: 그래서 방공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강하고요.
1: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네가 날 공격하면 나도 너를 죽이지 못하지만
0: 네.
1: 굉장히 아프게 만들 수는 있어라는 데서 으르렁대고 하면서 싸움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듯이.
0: 네.
1: 네.
0: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니까는 스위스랑 오스트리아 사이에 리히텐슈타인이라고 되게 작은 도시국가가 하나 있거든요.
1: 예, 예.
0: 그 리히텐슈타인 같은 경우도요, 아예 스위스한테 국방을 맡겨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나름, 그러니까 500년 넘게 그 스위스라는 나라 그리고 거기에서 갖고 있는 중립국이라는 그 이미지를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1: 네.
0: 그래도 자기 나름의 안보와 국방도 충분히 충실해야 그 뭐 항상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중립이라는 것도
1: 네.
0: 밖에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하는 거다라는 걸 충실히 따르고 있는 나라가 이 스위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1: 알겠습니다. 오늘날의 스위스는 어떤 나라로 평가를 받는지 총평을 마지막으로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꺼냈던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는 중립국이 되지 못했을까? 왜 우리는 뭐 꼭 중립국이 좋은 건 아닙니다만
1: 예.
0: 왜 우리는 통일을 하지 못했을까? 이런 뭐 통일이 되지 않았을까 등등의 다양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위스라는 나라가 지금 중립국이고 금융업이 되게 발전한 나라다 라는 이야기 정말 한두 줄 에도
1: 네.
0: 500년 가까운 세월에 그 흔적이 다 묻어나온 것이다.
1: 아, 그렇죠.
0: 지금의 모습은 결국에는 스위스 500년의 역사가 응축되어 있는 모습이다. 모든 나라들이 그렇듯이 예. 그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진 나라든 그 나라들은 다 그 나라들만의 역사가 응축돼가지고 현재의 모습을 가진 것이다.
1: 네.
0: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생각해볼 만한 이야기를 던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두 선생 한현준 기자와 오늘 스위스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당신의 락토페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종된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냉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탄탄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2: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 시장 운영.

0: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3: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2: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4: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7: 잠시 후 12시 5분 손석희 12시가 방송됩니다.
8: 오늘 끝곡은요. 알프스의 풍경이 떠오르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OST 중에 에델바이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낮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오늘도 안전하게 어린이 유괴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Hey, 내 딸에 Hey, 내 딸이 음주 후엔 팀앱 대리
0: 음주 후엔 팀앱 대리 팀앱 대리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MBC 정오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11명을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전주보다 0.3%포인트가 낮은 43%로 집계됐습니다. 부정평가는 54.1%로 전주에 비해 1.1%포인트 올라 3주 연속 오차범위 밖에서 긍정평가를 앞섰습니다.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후 대전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어제 마지막 순회 경선인 서울과 경기 지역 투표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승리하며 누적 득표율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올 대의원 투표와 전체 결과의 30%를 차지하는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막판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광복절 연휴 경남 거제시에서 극심한 호우가 내리면서 양대 대형 조선소도 직원들에게 출근 대기를 통보했습니다. 한화우션은 오늘 오전 전사 방재 종합 상황실을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거제 관내 도로 통제 중으로 출근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했고 삼성중공업도 특근 노동자들에게 출근 대기를 안내했습니다. 한화우션과 삼성중공업 측은 폭우로 인한 도크 피해 상황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경남 거제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 피해가 잇따르는 데 대해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긴급 제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소방청, 경찰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을 향해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고립 주민대피 등 인명구조에 전력을 다하라며 임시대피소 운용 등 구호지원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현장에서 구조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의 2차 사고 발생을 주의하는 동시에 관계자들을 향해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광복절을 맞이해 딸 주혜와 함께 서커스 공연 등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조국해방 81돌 경축 국립교회단 종합교회 공연과 함께 수영과 다이빙 등 체육문화행사를 관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조국 해방의 날로 부르는 광복절을

맞아. 다양한 기념 행사 소식을 전했지만 6.25 전쟁 종식을 위한 다자 논의를 제안한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 수도 아테네 인근 살라미나 섬에서 산불이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대피했습니다. 현지 소방당국은 현지 시간으로 16일 산불이 발생한 살라미나 섬 남부 페리스테리아 해변 지역에서 부부로 추정되는 2명의 시신을 수습했다며 페리스테리아와 셀리니아 해변 지역에 산불 대피령이 발령돼 관광객과 주민 등 수백 명이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광복절 대체 공휴일이자 월요일인 오늘은 경남권 등 남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부산, 경남, 남해안 최대 250mm 이상, 울산, 경남, 동부 내륙 최대 150mm 이상, 제주 최대 100mm 이상입니다. 서울과 인천 등 중부지방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류수민입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0: 국제 시사와 서사가 있는 음악 손석희의 12시입니다. 3일 동안 약 800mm, 그것도 하룻밤 사이에 400mm가 쏟아졌다고 하죠. 거제 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피해가 속출했고 산사태로 사망자까지 발생했습니다. 광복절 연휴에 남부 경부지방은 경남지방은 말 그대로 물폭탄을 맞았습니다. 신고된 피해만 600건이 넘는다고 하니까요. 급히 피해자 한 분을 연결했습니다. 이번 폭우로 산사태 피해를 겪은 거제 옥포동의 박호숙 씨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보세요? 예, 아직 연결이 안 된 것 같네요. 거제 옥포동은 특히 조선소가 몰려있는 곳이기도 한데 이곳에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여러 가지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소 피해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한 아파트는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워낙 극심해서 그중에 한 분은 사망자까지 발생했습니다. 지금 연결할 옥포동의 박호숙 씨는 해당 아파트는 아니고 바로 옆에 아파트인데 이쪽 상황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비가 많이 와서 도로도 많이 끊겨 있고 해서 우선 생필품 걱정도 좀 되고요. 또 전기나 수돗물은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이것도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거제 옥포동의 박호숙 씨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1: 네네.
0: 예예. 지금 괜찮으십니까?
1: 네, 괜찮습니다.
0: 예, 댁에 안에 다시 이제 돌아오셨나요? 댁으로?
1: 네네.
0: 예, 밤사이는 어디 대피해 계셨고요?
1: 아니, 저 밤에는 좀 모르고 잠을 좀 잤고요.
0: 예예. 예.
1: 예, 새벽에 이제 관리소에서 그 대피하려는 그 방송을 계속 했었어요.
0: 예예. 예.
1: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보니까 예, 저 밖에 막 산사태가 일어나고.
0: 아, 그렇군요. 예예. 예.
1: 네네.
0: 사시고 계신 동은 괜찮은데 옆에 있는 다른 아파트는 피해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정확하게는 그쪽에는 저희 집하고는 가까운데,
0: 예.
1: 예, 그쪽에 가보지를 안 해가지고,
0: 예, 예.
1: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는데, 사망사고까지 예.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0: 그러게요. 가보실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좀 위험할 테니까요.
1: 네네.
0: 예, SNS에 올린 사진은 쭉 봤는데, 지금 그 네. 유튜브로 오시는 분께

0: 저는 사진을 역시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만 굉장히 심각했던 피해가 난 것 같습니다. 사망자가 난 그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는 괜찮다고 들으셨습니까?
1: 그쪽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제
0: 예.
1: 저희 아파트는 이제 3사태가 나가지고, 1층이 완전히 3사태 나면서 1층을 완전 막아버렸어요.
0: 아, 그렇군요. 예.
1: 네.
0: 그럼 아예 지금,
1: 그래가지고.
0: 예, 바깥에 나가시기가 어려운 상황이겠군요.
1: 근데 저희 통로는 괜찮은데,
0: 예.
1: 그쪽 라인은 이제 밖으로 나오지를 못해가지고,
0: 예.
1: 119 구조대원이 와가지고, 바깥을 창문을 통해 가지고
0: 예.
1: 아침에 2명을 구조를 해가지고 밖으로 내보냈어요.
0: 예, 그렇군요.
1: 네.
0: 지금 박호숙 씨가 사는 그 동에, 그 라인은 아마 바깥에 나가기는 가능한 것 같은데, 폭우 때문에 침수된 곳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도로 상황은
1: 네네.
0: 어떻습니까?
1: 도로 상황이 지금 저희 같은 옥포 같은 큰 도로가에도
0: 예.
1: 산에서 내려온 큰 돌하고 자갈들이
0: 예.
1: 많이 도로가로 방출이 돼가지고,
0: 예.
1: 네, 아침에 계속 좀 차들이 못 다니고 그랬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네.
0: 박호숙 씨 댁에 생활 필수품 같은 거는 모자라진 않으신가요?
1: 아, 저희 집은 괜찮습니다.
0: 아이고, 다행이군요. 예.
1: 네.
0: 뭐, 그 동네 수도물이나 전기가 나가거나 그러진 않았는지요?
1: 네네, 저희는 전기나 뭐, 수도 같은 거 끊긴 건 없습니다.
0: 예, 천만 다행이네요.
1: 네.
0: 소방 인력이나 경찰 인력들은 지금 안전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보시기에?
1: 네, 아침에 와가지고 계속, 확인을 하고,
0: 예.
1: 예, 아침에 저희 집 앞에 바로 또 소방서가
0: 아,
1: 있어요.
0: 그렇군요. 예.
1: 예, 그래서 오셔가지고 계속 그 상황을 보시고,
0: 예,
1: 예,
0: 그렇군요.
1: 안전관리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0: 예. 혹시 지금도 비가 내립니까?
1: 네, 지금도 비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0: 아, 많이 옵니까?
1: 조금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는 좀 그쳤는데, 지금은 또 비가 좀 많이 오는 것
0: 예,
1: 같네요.
0: 비가 계속 오락가락 하면서 한번 왔다 하면 집중호우가 내리는 경우가 많아져서 그래서 아마 이런 피해도 나는 것 같습니다. 예, 경황 없으실 텐데 오늘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거제시
1: 네.
0: 옥포동의 박호숙 씨와의 전화 통화였습니다. 광고 잠깐 듣겠습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 열이요, 선 열이요.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예, 오늘도 손석희 12시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반영해서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문자 샤프 8001번이나 미니 게시판 또는 손석희 12시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실 경우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지구촌 사이드 A를 진행하죠. 오늘 사이드 A는 미국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소식이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그 어제 밤인가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전해져서 굉장히 크게 지금 그 뉴스가 되고 있는데

0: 자신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과 친하다. 굳이 상대에게 적대적인 신호를 뭐 보낼 필요는 없다. 이런 말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이 대이란 전쟁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불만도 제기했습니다. 글쎄요, 뭐 갑작스러운 뜬금포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아마도 다목적인 포석이 있겠죠. 우선 비용 문제만 하더라도 트럼프로서는 그게 아깝단 말을 일기 때부터 해왔으니까요. 오늘은 한미연합 자유의 방패 훈련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번 훈련은 그냥 하겠지만 다음 훈련은 얼마나 축소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또 오늘이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정 60일이 끝나는 시점이기도 하죠. 이 시점에 왜 이런 말이 나오는가. 프린스턴에서 온 편지 뉴스레터를 발행하는 송인근 편집장이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1: 네, 안녕하세요.
0: 예예. 예. 뒷배경이 좀 바뀌었습니다. 다른 때하고는.
1: 아, 네.
0: 예.
1: 잠시 좀 지금 다른 도시로 와 있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예. 트럼프가 본인 SNS에 갑자기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SNS에서?
1: 네, 진짜 말씀하신 대로 속보로 지금부터 한 6시간 전, 6시간, 7시간쯤 전에 트루스 소셜에 이제 그 글을 올렸는데, 예. 문단을 나누지도 않고 굉장히 길게 이제 글을 올렸지만, 핵심을 정리해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일 예. 중요한 결론이 전쟁부, Secretary of War, 그러니까 전 국방부죠. 국방부 장관인 핏 헥세스 장관한테 한국과의 합동 군사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예. 왜 그랬냐면은 앞에다가 이제 좀 길게 이유를 쓴 게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매년 진행하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북한한테 좋지 않은 시그널을 그 주기 때문에 예. 이거를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게다가 비용도 적지 않게 드는데 뭐 늘 그렇듯이 다른 문제에서도 그렇듯이 한국이 아니라 그 비용을 대부분 다 미국이 부담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훈련을 좋아하지 않아서 축소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한 문단 좀 다소 뜬금없이 붙인 게 본인이 직접 그 쓰기도 다소 관계가 없는 말이긴 예. 하지만 내가 한국 대통령한테 얼마 전에 이란의 비핵화에 같이 동참하지 않겠냐고 물었을 때 한국이 노 땡큐 괜찮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예. 말을 좀 굳이 붙이기도 했습니다.
0: 그 덧붙인 그 말에 방점이 있다는 분석도 외신에서는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리로서는
1: 네, 그렇습니다. 이게
0: 예, 말씀하시죠.
1: 네. 아, 네, 이게 뭐 이제 비용도 비용인데 특히 예. 그 이란과의 전쟁에 대한 동참이나 또 제재에 대한 동참에 뭐 한국을 비롯한 다른 동맹국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서 그거에 대한 불만을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말한 적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일종의 뭐 이제 응징을 한 게 아니냐 뭐 그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0: 예. 내가 김정은과 친하다. 그리고 한미연합사 그 훈련은 좀 줄여야 된다. 이 말은 사실 처음 나온 말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 일기 때 싱가포르 저 북미 정상회담 그 이후에도 그런 얘기가 똑같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그때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폭 축소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좀 신경이 쓰이는데 트럼프의 발언 중에서 그럼 처음에 나온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비용의 상당 부분을 미국이 부담하고 있다. 이 부분이 눈에 들어오는데 이건 원래 생각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사실 뭐 그 전쟁 비용 이야기, 전쟁 비용 또는 어떤 그 방위비 분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한국 정부에 여러 차례 뭐 요구를 해왔던, 예. 지적을 해왔던 부분이라서 그거 자체는 이제 새롭진 않은데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이 뭐 마음 먹은 대로 끝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있고 예. 뭐 무기가 부족하다, 자원이 물자가 부족하다, 그다음에 병력도 계속 그 부담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그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더더욱 이 문제를 좀 지적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0: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 그래도 미군의 역할 변경 얘기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 지역 방위군으로서의 역할을 변경한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 방위보다도 지역 방위에 더 신경 쓰는 군대가 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근데. 네. 한미연합사의 훈련을 대폭 축소하는 것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것과도 연관이 있는 것인지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1: 이제 그런 우려

0: 가 당연히 이제 한국에서는 특히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만 종합해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다른 많은 발언들처럼 한국 동맹국인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 정부 안에서도 백악관 안에서도 좀 사전에 조율되거나 논의가 되거나 준비해 온 끝에 이제 내놓은 발언이 아니라 다소 좀 이제 충동적으로 또는 좀 갑자기 내린 결론이 아닌가 그냥 소셜 미디어에 이렇게 띡 게시물을 올림으로써 이제 뉴스가 되게 한 게 아닌가 이제 싶습니다. 왜냐면은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면은 한미 연합사령부가 이제 지난주만 해도 이번 훈련이 뭐 연례 하는 훈련이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에 그 러시아 쪽에 이제 파병을 해서 북한군이 실전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북한군을 상대로 한 뭐 모의 전투 상황을 훈련하는 거라서 중요하다. 뭐 이렇게까지 말을 했었는데 그거와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그 발언이잖아요. 대통령이 한 그렇기 때문에 뭐 거기까지 섣불리 뭐 우려 그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AP통신 이제 보도를 보면은 미국 내에서도 또 반응 중에 하나가 왜 그 애리조나 연방 상원 의원 중에 마크 켈리 의원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해군 파일럿이자 이제 참전 군인이었고 또 우주 비행사 출신이기도 한데 켈리 의원도 연합 그 동맹국가의 연합 훈련을 이런 식으로 무력화하는 거는 굉장히 근시안적인 실수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전쟁 때문에 물자와 전력이 너무 거기에 쏟아붓느라고 이제 부족해지니까 다른 데에서도 계속해서 그 미군을 주둔시키고 미군의 방위가 중요한 지역에 오히려 그런 준비 태세를 약화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 AP 말고 조금 아까 저 북한군 얘기한 것은 아마 뉴욕타임스 보도인 것 같은데 그 외에
0: 맞습니다.
1: 예예. 그 외 다른 언론은 뭐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까?
0: 뭐 이제 언론들도 사실 왜냐면은 소셜미디어에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이거 말고는 미국 국방부도 공식적인 어떤 뭐 발표를 아직 내놓은 게 없고 하기 때문에 언론들도 이제 미국 국방부도 내부적으로 조금 조율되지 않은 모습이라 당혹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는 뭐 한국 국방부도 일단 훈련은 예정대로 시작을 했다라고 확인했다는 내용을 일단 우선 전하고 있습니다.
1: 그 17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사의 자유의 방패, 이 훈련은 열흘 동안 계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27일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다른 그 한미연합사 훈련이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이제 실제로 어느 정도로 축소되느냐에 따라서 이 발언의 어떤 무게를 재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뭐랄까요. 눈에 띄는 것은 처음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머릿속에 있었던 얘기 같아서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서는 그 이란이 뭐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니 트럼프가 바빴는지 별로 얘기를 안 했는데 조금씩 뭐 김정은과 친하다라는 얘기가 나온 그때 이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과의 어떤 그 대화 이런 것들도 혹시 점쳐볼 수 있는 것인지.
0: 네,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뭐 외교 스타일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흔히 톱다운 방식이잖아요. 그냥 외국의 정상들과 자기가 직접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으면서 어떤 뭐 대화를 하거나 뭐 물꼬를 트거나 그렇게 해서 확 뉴스를 끄는 그런 스타일을 선호하는데 그걸 저희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저희가 지켜본 적이 있고요. 그런데 그때도 한국과 미국의 이 합동 군사훈련을 사실 매번 저희는 매번 8월 매년 8월에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지만 매년 북한은 여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미사일 쏘면서 불만을 드러내거나 그다음에 반발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은 늘 뭐 방위훈련이라고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이거 전쟁 연습하는 거 아니냐라고 늘 불만을 제기하면서요. 그래서 1기 행정부 때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사실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급속도로 진행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그 합동 군사 훈련은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훈련을 그 축소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예. 비슷하게 본다면은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 우리 지난번에 뭐 대화를 잘 했었잖아라는 뭐 일종의 메시지나 시그널을 보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예예. 예. 사실 군사

0: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한미연합사 훈련이 북한 쪽에는 가장 아픈 부분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훈련하면 그쪽에서도 맞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만 돈쓴게 아니라 북한도 돈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훈련만 1년 내내 하면 북한이 주저앉을 수도 이런 극단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근데 이번 소식으로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지 아무튼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건 그렇고 지금 그 이란과의 60일 양해각서는 그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됐지만 좌우지간 오늘이 60일이 되는 날이라서 여기에 대한 그 현황은 어떻습니까?
1: 네, 사실 뭐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60일을 세는 게 이미 의미가 없어지긴 했죠. 이미 7월 달에 이제 양측이 교전을 뭐 재개하면서 양해각서는 사실상 폐기가 되어 있긴 했는데, 이 교전 자체는 8월 들어 이제 소강 상태지만, 그렇다고 미국과 이란이 어떤 뭐 협상의 물꼬가 트이거나 이런 모습은 전혀 없었는데요. 사실 지난주에 파키스탄 정부 소식통을 근거로 휴전을 다시 연장하기 위한 뭐 중재 논의가 있었다라는 이제 보도가 잠깐 나오긴 했는데, 미국도 이란도 이제 양측 모두 이를 부인한 상황이고요. 뭐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이나 그다음에 이란이 오히려 미국에 요구한 피해 배상 뭐 이런 문제 등에 관해서 양측이 뭐 전혀 뭐그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 그나저나 뭐 미국 소식을 여태까지 유럽 쪽에서 어쩔 수 없이 개인 사정 때문에 이렇게 전해 주셨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미국에서 전해 주시는 건가요?
1: 네,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0: 예,
1: 네.
0: 알겠습니다. 그동안 늘 부러웠는데.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프린스턴에서 온 편지, 뉴스레터의 송인근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Crosby, Stills, Nash & Young의 Helplessly Hoping을 듣겠습니다. 무력한 가운데 무언가를 희망하는, 물론 이제 이 노래는 연가로 쓰인 곡이긴 하지만 제목 자체는 지금 상황에 맞는 것 같긴 한데 한편으로는 이 상황에 너무 과분하게 아름다운 곡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완벽한 3부 화음이 이루어지니까요. Crosby, Stills, Nash & Young의 Helplessly Hoping을 듣겠습니다.

0: 예, 유튜브에 핸드 9185 쓰시는 분께서 반응을 보내주셨네요. 한미 관계가 흔들리면 트럼프 힘 빠져서 마스크 조선 협력이 어그러질까봐 우려됩니다. 걱정할 게참 여러 가지로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지금의 세상이. 예, 12시 30분에 다시 시작하죠.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1: 2부의 국제 뉴스 강다은 아나운서한테 듣겠습니다.
2: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지난 15일 행보가 참 말문이 막히는데요. 우리에겐 광복절인 이날이 일본에겐 패전일이기도 하죠.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야스쿠니 신사를 찾진 않았지만 500m 떨어진 근처 주차장에서 야스쿠니 신사를 향해 원격 참배하는 요하이, 일명 요배를 했고요.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공물대금도 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행보에 대한 일본 언론의 시각은 어떨까요? 아사히 신문은 인접 국가들에 대한 배려를 보이는 한편 일본 내 보수 지지층을 의식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근데 원격 참배와 국물대금에서 인접국에 대한 배려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아사히 신문의 말 하나 더 소개해드리죠. 다카이치 총리의 행동이 한일 관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이건 제대로 본 것 같습니다. 지난 15일 새벽 인도네시아 플로렌스 섬 인근 해안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관리청은 현재 53명이 사망하고 5,000명 이상이 대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이 난 곳은 환태평양 주산대인 부레고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는 곳인데요. 사망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엔트로픽은 AI 챗봇 클로드를 만든 회사죠. 이제 곧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2분기 깜짝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16조 2,500억 원을 기록하며 1년 전에 비해 14배가 늘었고요. 1분기보다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수치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영업이익도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엔트로픽은 작년까지만 해도 2028년 이전에 연간 흑자 전환은 어렵다고까지 말했었는데요.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며 2021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분기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AI 기업의 빠른 성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엔트로픽 경쟁사인 오픈AI 얘기도 이어갑니다. 챗GPT의 전 여자친구 살해 계획을 반복적으로 입력한 남성이 FBI에 체포됐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사는 20대 이 남성은 지난 3월부터 두 달여 동안 챗GPT가 마치 일기장인 것처럼 자신의 범죄 계획을 자세히 적었는데요. 오픈AI는 이를 긴급 상황으로 판단해 FBI에 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8월 17일 월요일 오늘의 국제뉴스, 저는 강다은이었습니다.
3: 与世界接轨
4: Conectarse con el mundo
5: 世界とつながる
6: Connect with the world
7: 세계는 연결돼 있다. 손석희의 12시

0: 함께 2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과 미국의 조선업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 군함은 무조건 미국 내부에서 건조해야 한다. 이건 미국이 당초에 법으로 쌓아 올린 오랜 장벽이죠. 그런데 최근에 트럼프가 예외를 두는 각서에 서명하면서 조선업계가 출렁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조건만 맞으면 외국의 조선업체도 미국이 아닌 자기 나라에서 최대 두 척까지 군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벽을 낮추고 문을 좀 열어둔 건데 우리 K조선업은 뭐 세계 최고 수준으로 꼽히기도 하죠. 자연스럽게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효성은 좀 차분히 따져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조선협력 우리에게 기회의 문이 될 것인가? 지금부터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죠. 권효재 COR 에너지 인사이트 대표께서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처음 뵙겠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예. 16년 동안 조선업계에서 일하셨다고요?
1: 그렇습니다.
0: 군함도 건조하셨습니까?
1: 네, 제가 조선소에서 처음 했던 게 군함 설계와 건조였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예, 예. 지금 그 트럼프가 외국 조선업체라도 조건이 맞으면 미국 밖에서 선박 둘 척, 그러니까 군함에 한정된 거지만.
1: 그렇습니다.
0: 예, 그걸 건조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그 각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목이 될 만한 거죠.
1: 그렇습니다. 미국은 자기 나라의 조선업체 보호와 국가 안보 목적에서 그동안 예. 군함의 해외 건조는 한 번도 승인한 적이 없습니다.
0: 예, 예.
1: 사상 최초로 미국 대통령이 일종의 행정명령으로 조건이 맞으면은 외국에서 미국 군함을 건조할 수 있다라고 처음으로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0: 예, 예. 그, 물론 이제 한국 조선업계가 무조건 미국 군함 수주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건 뭐 조건 봐서 이제 그쪽에서 하든가 말든가 하겠죠. 미국 쪽에서 판단을 할 텐데 가능성은 꽤 높다고 보십니까?
1: 그 조건을 보면은 이제 외국 업체인데 미국의 조선소를 갖고 있거나 미국 조선소에 어떤 상당한 투자를 해서 확보하고 예. 있는 조선소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1: 그러면 이제 그렇게 봤을 때 현재 아주 소수의 조선소만이 대상이 됩니다.
0: 예를 들면
1: 호주 업체가 하나 있고요.
0: 예예.
1: 이탈리아 업체도 하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업체도 하나 있습니다.
0: 한화.
1: 네. 그래서 예.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 세 업체에 그다음에 이 행정명령이 뭐 이 발효된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니까
0: 예예.
1: 가까운 시일 내에 그렇게 미국 조선소를 또 인수할 만한 그런 이제 업체들까지 생각해야 될 텐데
0: 예.
1: 현실적으로는 아마 그런 업체들 중에 한국 업체가 뭐 상당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0: 예예. 예.
1: 그다음에 이제 준비 상태를 봐야 될 건데 일단 일본 조선소들은 이제 큰 관심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그 업체도 뭐 최근에 여러 사정으로 이제 미국에서 좀 고전을 했기 때문에
0: 예.
1: 그렇게 관심을 가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가능성이 꽤 높다 이렇게 평가하고
0: 예.
1: 있습니다.
0: 일본은 왜 관심이 없답니까?
1: 일본은 역설적입니다. 사실은 미국의 칠함대가 일본의 기지를 두고 거기 주둔한 지가 벌써 70년이 됐고요.
0: 예, 예.
1: 그러다 보니까 일본 조선업체들은 이제 미군 배라는 것이 얼마나 좀 어려운 이 배이고 프로젝트인지를 좀 알고 있습니다.
0: 아, 예.
1: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본 조선업체가 많이 축소가 돼가지고
0: 예, 예.
1: 현재는 자국에서 발생하는 어떤 주문도 다 소화를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0: 예.
1: 해외 수출은 이제 상당히 제한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0: 그렇게 보자면 한국의 조선업체는 그 어려운 조건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1: 네, 지금 당장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0: 예.
1: 어떤 뭐 핵추진 항공모함이나 대형 전투함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0: 예.
1: 지금 이제 그 각서에 나온 배가 세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호위함이라고 해서 비교적 작은 수상 전투함이고요.
0: 예.
1: 나머지 두 개는 일종의 중대형 보급함 혹은 지원함입니다.
0: 아, 예.
1: 네. 근데 이제 일본 쪽에서 그런 배를 만드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0: 예.
1: 이제 규모가 있는 조선소 시설과 그 상선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0: 예.
1: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조선 업체가 유리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0: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핵추진 항공모함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크고 훨씬 정교해야 되는 그런 선박, 군함. 이건 미국 사람들은 만듭니까?
1: 우리가 이제 좀 오해를 하는 게 있는데.
0: 예.
1: 미국 조선업이 여러 가지로 이제 약체화된 것은 맞지만
0: 예.
1: 그건 상선 분야에서 그런 것이고요. 말씀하신 그런 첨단의 이 해군함에서는
0: 예.
1: 미국 조선업이 세계 1위입니다.
0: 아, 여전히 잘 만든다.
1: 예. 여전히 가장 많이 만들고
0: 예.
1: 가장 많이 만들었고 첨단 기술을 다 보유하고 있어서
0: 예.
1: 해군함은 잘 만듭니다. 문제는 미 해군이 원하는 수량

0: 상황과 그 조건을 맞추지 못해서
1: 예.
0: 이제 납품이 늦어지고 있다. 이게
1: 아, 그건
0: 문제입니다.
1: 뭐 인건비니 뭐니 여러 가지 재반 비용 같은 걸 놓고 봤을 때 그렇다 그런 말씀인가요?
0: 네, 인건비 문제도 있고
1: 예.
0: 미해군 자신이 이제 뭐 3년 전에 이런 배를 지어라 그랬다가 3년 지났는데 그 배를 취소하고 다른 배를 지어라 그랬다가
1: 예.
0: 한다든지 혹은 이 배를 지속적으로 잘 만들려면 이제 숙련된 인원도 필요하고
1: 예.
0: 그다음에 전반적인 산업의 공급망의 안정성이 중요한데 코로나 이후에
1: 예.
0: 그러한 미국 제조업 전반적으로 그런 안정성 그 공급망의 어떤 두터움이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1: 예. 그만 인프라가 좀 약해졌다. 이렇게 그럼 볼까요?
0: 그렇습니다.
1: 예. 근데 이게 그 좋은 면이 있기도 하겠지만 반대로 또 어두운 면도 있을 거란 말이죠. 대표적으로 어두운 면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뭐 기술의 이전이라든가.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우리가 이전시킬 기술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0: 저는 이제 기술의 이전이라는 부분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1: 예.
0: 왜냐하면 한국 조선업이 강한 분야는 큰 배의 대량 건조. 근데 그큰 배를 좀 다양한 종류를 잘 섞어서 대량 건조 잘한다라는 부분이고요.
1: 예.
0: 미국 조선업은 아주 어렵고 난이도가 높은 그런 군함을 만든다, 잘
1: 예.
0: 만든다. 그러니까 이제 두 분야가 좀 다르니까 상관은
1: 예.
0: 없는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 각서의 디테일입니다. 각서를 잘 보면 미 해군의 군함을 짓는 재원을 미국 정부 예산 혹은 특별한 목적으로 편성된 펀드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예.
0: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제 약속했던 마스가라는 이름의 1,500억 달러 펀드.
1: 예.
0: 그 재원을 가지고 이 배를 건조하는 데 쓰라라는 식으로 압박이 들어올 수 있다.
1: 아, 예.
0: 저는 그 부분을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1: 예. 어떤 면에서 그게 특히 우려가 됩니까?
0: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 대미 투자 3,500억, 총 3,500억입니다.
1: 예.
0: 조선 분야 1,500억, 기타 2,000억 달러에서 1,500억 달러인데 이건 대미 투자니까
1: 예.
0: 투자를 하면은 이제 어떤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와 보장이 돼야 됩니다.
1: 그렇죠.
0: 그런데 해군 배라는 거는 그런 장치를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1: 예.
0: 우리가 해군 배를 미국에 납품하면서 미해군한테 사용료를 주시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1: 예.
0: 그 배의 소유권을 주장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 상선이면은 그런 장치를 만들기 쉬운데 해군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투자와 회수의 장치를 걸기가 어렵습니다.
1: 아, 예.
0: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도 이제 좀 우리가 볼 때는 의아한 메시지를
1: 예.
0: 보냈는데 비슷한 좀 억지를 부리게 되면
1: 예.
0: 우선 좀 곤란해질 수 있다.
1: 아, 그 지금 말씀은 이제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가운데 1,500달러는 회수 가능성도 없이 그냥 갖다가 돈을 쓸 가능성이 매우 높다.
0: 뭐 매우 높다는 아니지만
1: 예.
0: 이제 이 각서의 내용과 최근의 기류를 보면 한국이 미국은 이렇게 한국의 어떤 안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돈을 쓰고
1: 예.
0: 노력을 했는데 한국은 뭐왜 무임승차하냐라는
1: 뭐
0: 게
1: 그렇죠.
0: 지금 미국의 불만이었죠.
1: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논리로 마스가 펀드 돈을 이용해서 미국 배를 한국에서 지어가지고
1: 예.
0: 좀 주고. 또 나머지 배는 미국에서 지어라 이랬을 때
1: 예.
0: 우리가 이걸 어떻게 디펜스할 수 있을지
1: 아.
0: 이거에 대한 좀 우려와 준비가
1: 예.
0: 필요해 보입니다.
1: 그런데 왜그 하필이면 딱두 척일까요?
0: 네, 이거는 이제 사연이 있습니다.
1: 예.
0: 미국 안에서 사실 미국 조선업이 우리가 볼 때는 뭐 굉장히 낙후되고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1: 예.
0: 조선업체들 자체는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1: 예.
0: 매우 이제 독과점화된 시장이죠. 그런데 이제 그 업체들은 강력한 지역 기반의 어떤 이 로비 활동을 통해서
1: 예.
0: 소위 경쟁자가 들어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1: 당연히 그렇겠죠.
0: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이런 각서를 내도 예산이 반영되는 것은 또 다른 얘기고 그다음에 이런 다양한 로비를 통해서 막고 있습니다.
1: 예.
0: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미국 안에서 얼마나 한국 업체 혹은 다른 외국 업체가 와서 이 경쟁을 유발하고 전체적인 산업의 긴장을 높이는 것은
1: 예.
0: 좀 막으려고 하고 있고요.
1: 예.
0: 그런 노력이 계속될 것입니다.
1: 그러면 뭐 하여간 안 그래도 미국 현지에서는 이게 반발이 좀 있다고 하던데 이 각서에 서명한 것에 대해서 이번 각서가 실제로 집행까지 이렇게 매끄럽게 이어질 거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측면도 있겠군요.
0: 네. 법적 장벽은 이 각서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예.
0: 이게 보면 행정부의 장벽과 의회의 장벽이 있는데 행정부의 장벽은 이제 이 각서로 우회할 수 있습니다.
1: 예.
0: 또 실제 그런 비슷한 사례가 핀란드 모델이라고 해서 미국이 이제

0: 핀란드 쪽에다가 쉐빙선을 이제 발주를 하고
1: 예.
0: 그 발주한 쉐빙선과 같은 모델을 나중에 이제 미국에서 지어라 하는 이제 그 사례.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두 척을 외국에서 짓고 나머지는 미국에서 지어라 라는
1: 예.
0: 좀 타협을 한 것을 모델을 가져온 겁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런데 이제 미국 안에서는 특히 이제 군함 짓는 조선소 입장에서는 쉐빙선이야 뭐 좀 자기들이 아예 지었던 게 아니니까
1: 예, 예.
0: 그거는 뭐 양보하겠다. 그런데 이제 군함, 수상 전투함, 보급함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건데
1: 예, 예.
0: 이걸 외국의 문호를 열어줘선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미 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1: 예, 예. 근데 아무튼 뭐 한국 조선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큰 건 맞는 것 같은데 그 냉정하게 봐서 우리 조선업 세계 조선업 시장에서 한국 조선업의 위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0: 한국 조선업은 질적인 수준에서는 세계 1위입니다.
1: 아, 그런가요? 네,
0: 우리가 만들고 있는 배의 평균적인 어떤 가격이나
1: 예.
0: 기술 수준이나 품질 수준에서는 1위지만 양적인 면을 고려했을 때는 이미 2위가 된 지 거의 한 10년 됐고
1: 예.
0: 중국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1: 아, 1위는 그러면 중국이군요.
0: 네, 냉정하게 보면 저는 작년까지는 이제 공동 1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1: 예.
0: 근데 올해 들어와서 이제 그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양적인 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예. 거의 3배 이상을 지금 짓고 있고 주문을 받고
1: 그러나
0: 있습니다.
1: 그러나 질적은 한국이라고 하셨는데
0: 네.
1: 그러면 여기서 질적이란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0: 배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1: 예.
0: 똑같은 배도 철광석 싣는 배도 있고
1: 예.
0: 영하 160도에 LNG 싣는 배도 있는데 LNG 운반선 같은 배가 이제 척당 가격도 상선 중에서 가장 비싸고
1: 예.
0: 가장 어려운 배인데 현재 바다에 떠다니고 있는 이 LNG 운반선 중에 75%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습니다.
1: 예, 그러니까 대단하군요.
0: 네, 그래서 그런 예. 측면에서 저는 질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1위다 이렇게 예. 말씀드립니다.
1: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그 쉐빙선도 대부분 우리가 만들어준 거라면서요?
0: 아, 정확하게는 쉐빙 LNG선이고요.
1: 예, 네,
0: 쉐빙 LNG선은 다 우리가 만들어줬습니다.
1: 예, 그렇군요. 군함은요? 군함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군함으로 시작하셨다고 하니까.
0: 사실 군함은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쓰는 군함이야 다 우리가 만들지만
1: 예, 예.
0: 전 세계 시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뭐 5위권 밖이라고 봐야 됩니다.
1: 아, 그런가요? 네.
0: 군함도
1: 양적으로요? 아니면 질적으로?
0: 뭐 양적으로 그렇고요.
1: 예, 예.
0: 질적으로는 아직 우리가 선진국 시장에 군함을 판매를 하거나
1: 예.
0: 혹은 이렇게 한 사례가 적기 때문에
1: 아, 예.
0: 직접 비교는 어렵습니다.
1: 예. 그 중국의 이제 추격이 아니라 양적으로는 이미 추월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놓고 볼 때 적어도 양적으로는 더 점점 벌어질 가능성이 크겠네요.
0: 양적으로는 현재 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1: 예.
0: 저는 이제 이 격차가 조금씩 더 벌어지고 있지만 아마 뭐 희망컨대는 이 격차가 유지되길 바라고 있고
1: 예, 예.
0: 문제는 질적인 측면에서 중국이 매우 빠르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1: 예.
0: 그 LNG선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이미 우리나라와 중국의 수주 실적이 똑같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질적인 면에서 어떻게 잘 막을 거냐가 중요합니다.
1: 아, 예. 그 우리도 그 하여간 미국하고 똑같은 고민인 것 같습니다. 중국을 상대로는.
0: 네, 그렇습니다.
1: 예. 마스카 프로젝트 아까 잠깐 우리 얘기 나왔었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나 혹시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0: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1: 예.
0: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 대상이 결정되거나
1: 예.
0: 자금이 투입된 적은 없습니다.
1: 한국 입장에서는 좀 시간을 끄는 겁니까?
0: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시간을 끈지까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1: 뭐, 예, 예.
0: 하나 분명한 것은 미국 안에서도 이 부분에서는 좀 준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1: 예, 예.
0: 예를 들어서 뭐 비자 문제, 제도적인 문제, 그다음에 이제 협업을 했을 때 여러 가지
1: 예.
0: 미국 업체들의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서로가 준비가 덜 돼 있는
1: 그렇군요.
0: 상황입니다.
1: 그리고 권 대표께서 아까 중국 얘기 한참 했습니다만 한참은 아니었습니다. 잠깐 하다 만 상황인데 덧붙여서 하나만 질문 드리자면 중국이 한국 조선업의 운명을 쥐락펴락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0: 제가 책에서 이제 그런 표현을 썼었고요.
1: 예, 예.
0: 뭐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1: 예.
0: 그건 간단합니다. 우리가 짓는 배 중에 배에 일단 그 부분품 블록이라고 하는데
1: 예.
0: 블록의 상당히 많은 양을 지금 중국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1: 예.
0: 한국 조선업 그 업체가 중국에 공장을 짓고 거기서 블록을 만들어서 들여온 지가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1: 예, 예.
0: 그런데 이제 중국이 사실은 이미 우리 마스카 협력을 좀 여러 가지 면에서 경고했었고요.
1: 예.
0: 아직은 이제 그냥 보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이 여러 가지 갑자기 그런 블록 공장 운영하지 마라.
1: 예.
0: 혹은 갑자기 이제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핑계로 막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우리가 사용하는

0: 많은 배에 들어가는 엔진의 부속 같은 것들이 이렇게 밑에 내려가 보면은 작은 기계 부품 단위로 가면은 중국에서 가져오는 상당히 많습니다.
1: 예, 예.
0: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수출 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그런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좀 대비를 해야 됩니다.
1: 아, 예, 예. 그나저나 뭐, 미국이 수입하는 군함의 중에 두 척은 각자의 나라에서 만들어서 수출해도 된다라는 것이 이번 각서의 내용이기도 한데 문제는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한 것처럼 그 이후잖아요.
0: 네.
1: 그 이후에 결국 이제 미국 해군 좋은 일만 해주고 우리는 별로 얻은 것 없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거는 경계해야 될 것이고 우리 정부나 해운업계에서도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봐야 되겠네요.
0: 네, 가장 좋은 그림은
1: 예.
0: 이제 우리에게는 그 미국 조선업 혹은 미국 해군 시장은 새로운 시장입니다.
1: 예.
0: 중국과의 경쟁을 원천적으로 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새로운 기회의 창이기 때문에 잘 열어야 되는데
1: 예.
0: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녹록지 않은 면이 있고 또 너무 이걸 상업적인 계산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1: 예.
0: 왜냐하면 이 마스가 혹은 대미 투자의 큰 그림은 미국에서 관세를 부과할 때 함에 있어서
1: 예예.
0: 우리가 경쟁국 대비 좋은 조건을 받기 위해서 딜을 한 것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무엇을 주고 무엇을 예. 얻을지를 좀 더 체계적으로 고민을 하고 대응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알겠습니다. 권효재 COR 에너지 인사이트 대표와 얘기 나눴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The River를 듣겠습니다. 브루스 스프링스틴은 뭐 아시는 것처럼 미국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주된 소재로 삼아오기도 했죠. 이 노래는, 오랜 불황에 시달린 마을과 그곳을 떠나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우리 조선업이 잘 나간다고는 하지만, 현장에 가보면 또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서 여전히 지역 경제는 어렵다는 얘기도 들리네요. 게다가 오늘은 그 지역에 폭우 피해 소식까지 겹쳐서 걱정이 더 큽니다.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The River를 듣고 다음 순서로 가겠습니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갑

0: 한얼 사이언스.
1: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3: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2: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전화 1544-1919.
4: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6: 예, 미니의 김남옥 씨, 마음이 무거운 아침이라고 하셨습니다. 아파트 지하에 물이 가득 차서 차를 빼고 아주 난리도 아니라고 하셨네요. 지금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다고 하셨는데 아마 경남 지역에 사시는 분 같습니다. 빨리 비가 그쳐야 되겠습니다. 유튜브에 플립소리 TV라고 쓰신 분, 매일 몰래 듣다가 쉬는 날이라 마음 놓고 들으니 너무 좋네요 하셨습니다. 아니 왜 몰래, 아마 평일에 일하시느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 혹시 생방송이 좀 듣기 어려우시면 유튜브로 다시 듣기도 물론 가능합니다. 정지아 작가님이 출연하시냐고 물어본 분도 유튜브에 모른다 님이 계신데 예, 출연하십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1시 5분에 뵙겠습니다.
7: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아침이면 일터로 향하고 저녁이면 이웃과 안부를 나누는 하루.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든든한 힘을 더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더 오래 살고 싶은 고향을 만듭니다. 오늘의 작은 변화로 우리의 내일을 바꾸고 우리의 내일은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이 됩니다. 모두가 함께 웃는 청송, 새로운 희망을 여는 시작. 농어촌 기본소득 청송에서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군이 함께합니다.
8: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0: MBC 한시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경남 거제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양을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새벽 1시 32분부터 1시간 동안 거제에 124.5mm의 비가 내려 1972년 거제에서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1시간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기존의 기록은 2001년 7월 5일에 기록된 96.5mm였습니다. 경남 통영에도 오전 5시 11분부터 1시간 동안 97.4mm의 비가 내려 1968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1시간 강수량을 보였습니다. 지난 7년 새 서울 아파트 전세 가구는 3만 가구 넘게 감소하고 반전세를 포함한 월세 가구는 5만 가구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통계포털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가구는 37만 1972가구로 61.9%, 월세 가구는 22만 9029가구로 38.1%를 차지했습니다. 2017년에는 전세 가구가 40만 6855가구로 69.7%, 월세 가구가 17만 7269가구로 30.3%였던 것과 비교하면 7년 사이 전세 비중은 7.8%포인트 하락하고 월세 비중은 같은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2분기에 해외 주식 거래 대금이 증가하면서 국내 증권사들의 해외 주식 수수료 수입이 약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9개 주요 증권사가 제출한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증권사의 2분기 해외 주식 수수료 수입은 총 9,43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분기 이들 증권사의 수수료 수입인 5,868억 원 대비 60.7% 증가한 것으로 이 부분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건설 경기 침체 속에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 연체율이 약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금융권 전체 PF 대출 연체율은 4.65%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말 3.88%보다 0.77%포인트 오른 것으로 2016년 3분기 말 4.95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전국의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환자가 1,700명에 육박해 2년 전보다 65%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7년간 학교 식중독 추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기타 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모두 36건 발생해 환자 1,691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3년 21건, 1,027명과 비교하면 2년 만에 664명, 64.7%가 급증했습니다. 광복절 대체 공휴일이자 월요일인 오늘은 경남권 등 남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부산, 경남, 남해안 최대 250mm 이상, 울산, 경남, 동부 내륙 최대 150mm 이상, 제주 최대 100mm 이상입니다. 서울시방 현재 기온은 25.1도입니다. 류수민입니다. MBC 한시뉴스를 마칩니다.
1: MBC
2: 아, 땡긴다, 땡겨!
3: 매콤새콤 달콤한 맛! 부추면은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잖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예, 손석희 12시 3부를 시작하죠. 아버지의 해방일지 40만부의 초베스트셀러였습니다. 정지아 작가의 후속작이 나왔는데 제목은 찐이 주의보입니다. 이번에도 유머러스하면서도 찡한 작가의 글투가 여지없이 드러나네요.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천곡도 받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추천곡은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는 4부의 첫 곡으로 들려드립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큐원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0: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0: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0: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모든 인쇄 가능한
7: 서머 에드피아.
6: 온라인 주문 간편한
7: 서머 에드피아.
6: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7: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8: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9: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0: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고.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0: 3권이 뭐 만부 정도만 팔려도 베스트셀러다라는 소리를 듣죠, 요즘은. 그런데 한 40만 부 정도가 팔린 책이 있습니다. 정지아 작가의 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입니다. 그 정지아 작가가 또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한 4년 만에 돌아오신 것 같네요. 제목부터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찐이 주의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는지 오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지아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예예,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예,
0: 아버지의 해방일지도 잘 읽었습니다.
1: 진짜 읽으셨어요?
0: 그럼요. 예.
1: 감사합니다.
0: 찐이 주의보도 지금 한 절반 정도 갔습니다.
1: 영광이네요.
0: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이렇게 만나뵈니까 제가 영광이죠. 예, 구례에서 오셨다고요?
1: 네.
0: 손석희 12시를 위해서?
1: 네.
0: 다른 일은 없으십니까?
1: 오래전부터 팬이었습니다.
0: 아유, 예.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멀리서 와주셨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때문에. 그리고 아마 이 프로그램을 즐겨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 가운데도 정재 작가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위해서 이렇게 올라오신 것 같습니다. 구례로 가신 지는 한 15년 정도 되셨다고요?
1: 네. 2011년에 내려갔습니다.
0: 예, 원래 고향이시죠?
1: 네.
0: 원래 고향의 그 동네로 가셨습니까? 아니면

0: 아니요, 옆 동네쯤 되는데요.
1: 왜 고향으로 가시지, 기왕이면?
0: 예수가 유일하게 인정을 못 받은 동네가 고향입니다.
1: 그럴 리가.
0: 친척분들이 살고 계셔서
1: 예.
0: 거기 가면 나쁜 짓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1: 아,
0: 그래서
1: 예.
0: 피해서 도망가서 옆으로 갔습니다.
1: 잔소리하는 분들이 많이
0: 네.
1: 계시군요. 예. 근데 구례에서 산수유 다음으로 유명한 존재가 정지하 작가라고 들었습니다.
0: 제가요?
1: 예.
0: 왜요?
1: 아니, 그러실만 하지 않습니까? 예. 아무튼,
0: 네.
1: 고향 분들이 옆옆옆 동네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정지하 작가를 오늘 모시게 됐네요. 쓰신 칼럼을 읽어봤는데, 구례로 낙향을 해서 아쉬운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으뜸은 평양냉면, 버금은 만두라고 하셨습니다.
0: 네.
1: 평양냉면과 만두를 좋아하시는군요.
0: 평양냉면을 특히 좋아하는데,
1: 예.
0: 네. 굴에서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1: 왜 거기에는, 아니, 서울에도 평양냉면이 있는데요, 뭐.
0: 그러니까 서울 오면 어쩌다 한 번씩 먹을 수
1: 아,
0: 있고요.
1: 예. 구례 분들은 평양냉면을 잘안
0: 평양냉면,
1: 만드시는.
0: 만두 이런 걸잘안 먹습니다.
1: 아, 그거는 다른, 그 식생이 워낙 다른 것이 뛰어나다는 얘기일까요?
0: 아니요. 그건 아니고 북한 음식이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이게 남쪽에서는 아예 즐겨 먹질 않던 음식이라서
1: 예.
0: 지금도 그게 발달해 있지는 않은 것
1: 아,
0: 같아요. 네.
1: 그렇군요. 예. 그 부산도 왜그 냉면 비슷한 밀면을
0: 밀면,
1: 많이 드시잖아요.
0: 네.
1: 근데 냉면보다도 밀면이 더 성하니까, 부산도. 그게 그 우리나라가 이렇게 큰 땅은 아닌 것 같은데도 거리감이 좀 있습니다.
0: 굉장히 먹는 것도 되게 다릅니다.
1: 예,
0: 네.
1: 그렇군요. 그 워낙 또그 우리 호남 땅은 그 식생이 풍부하다 보니까 먹을 게좀 많지 않습니까?
0: 저는 산에서 먹을 건 되게 많습니다.
1: 예.
0: 온갖 종류의 나물 이런 건 되게 흔한데요.
1: 예.
0: 고흥에 한번 강연을 갔더니 고흥 분들이 아이고 구례 것들은 뭐 먹고 사요? 바다가 없어서 비린 게 없으니까요.
1: 예.
0: 바다를 끼고 있는 데가 이제 다
1: 그렇군요.
0: 풍부하고요.
1: 예.
0: 구례는 나물만큼 풍부합니다.
1: 아, 산으로 가면 또 이게 다 다르군요.
0: 네.
1: 예. 그럼 뭐 서울 오시면 뭐, 그래도 그 이번에 올라오시면 오셨으니 또 평양냉면집을 가시겠네요.
0: 근데 엄마를 모시고 있어가지고요. 또
1: 예.
0: 구리나케 내려가서 또 엄마 저녁
1: 아,
0: 챙겨야
1: 그렇군요.
0: 돼가지고 잘 먹지는 못합니다.
1: 예. 오늘 그 서울에도 평양냉면집이 그뭐 3대, 5대 뭐 이러고
0: 네.
1: 있는데, 그 중에 어느 곳인지는 제가 따로 여쭙진 않고, 끝나고 나서 저하고 한번 비교 좀 해보겠습니다.
0: 네.
1: 예. 아무튼 처음에는 못내 아쉬우셨다고 들었습니다. 서울 떠나서 구례로 가실 때에는.
0: 네.
1: 뭐랄까, 그 신자유주의 시대에 반봉건 시대로 역행하는 느낌이셨다고 했는데,
0: 네.
1: 그 정도였습니까?
0: 네, 진짜로요.
1: 예.
0: 구례에는 자연들임 그 공장이 제 내려갈 때쯤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규모의 임금 노동자는
1: 예.
0: 2010년쯤 처음으로 생긴 거예요.
1: 아, 그렇군요.
0: 네,
1: 예.
0: 그러니까
1: 아니, 그렇게 늦었습니까?
0: 네.
1: 예.
0: 전라도가 근데 대부분 이렇습니다.
1: 하긴 그렇죠.
0: 네.
1: 예. 그래도 내려가신 이유가 있으셨을 거 아닙니까?
0: 엄마를 모셔야 돼서,
1: 예.
0: 네. 근데 이제 엄마를 서울로 모시면
1: 예.
0: 제가 5층 아파트에 3층에 살았거든요.
1: 예.
0: 근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1: 그렇죠.
0: 그러면 저희
1: 5층엔 없죠.
0: 엄마가 못 내려오시고
1: 예.
0: 거의 갇혀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신 상황이라
1: 예.
0: 금방 가실 줄 알고 1, 2년이면 제가 모셔야지 그러고
1: 아,
0: 내려왔다가 안
1: 예.
0: 가시는 바람에 지금까지 모시고 있습니다.
1: 아, 예. 구례가 얼만큼 좋다는지를 지금 반어법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0: 오십시오. 환영입니다.
1: 예. 새책, 찐이주의보. 아버지의 해방일지 이후에 4년 만에 내놓으셨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작이 뭐 워낙 잘 되세요. 예. 다음 책을 쓰는 마음이 굉장히 좀 뭐랄까, 편치는 않으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떠셨습니까?
0: 처음에는 조금 걱정도 많이 했고요.
1: 예.
0: 이러다가 또 실망시키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걱정도 있었는데. 예.
1: 그 왜 TV 드라마도 네. 엄청난 히트작이 나오면 다음 작품은 네.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0: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엄청 늦게 떴잖아요.
1: 하긴 그렇습니다. 예.
0: 그 전까지 가난한 소설가다가 예. 늦게 뜨니까 어머 이렇게 평생 뜰

0: 기회를 한번 얻은 것만도 대단히 감지덕지한 일이다. 그래서 뭐 이번 게 들러간다고 하더라도 예, 예. 예전보다는 훨씬 나을 건데
1: 예.
0: 그래서 그런 부담 없이 혹여 안 되더라도
1: 예, 예.
0: 그 한 번의 기회에 감사하고 나는 그냥 내 식으로 내가 쓸 수 있는 이야기를 쓰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크게 부담스럽지는 예. 않았습니다.
1: 그렇군요. 근데 뭐 제가 뭐랄까 이렇게 그 예언가는 아니고 책 그 출판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진 못하지만 제가 한 절반만 읽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아버지의 해방일지보다 더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0: 아,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능가하게 되면 제가 예. 평양냉면을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구례는 없다면서요?
0: 서울 와서 사드릴게요.
1: 예, 알겠습니다. 그 안 그래도 황석영 선생이 추천서 쓰셨는데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늦게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정지아의 소설은 뒤늦게 물이 올랐단다. 어느 평론가의 말에 따르면 뒤늦게 물이 올랐다. 동의하시겠네요.
0: 아니, 잘 모르겠습니다.
1: 예, 예.
0: 그러니까 조금 사람을 보는 눈이 넓어졌다는 거는 예. 제가 그런 것 같고요.
1: 아, 그럼 사실 그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고. 예, 또 본인은 모르는 경우도 많이 네, 있는 것 같아요.
0: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1: 예. 네. 그러면, 내가 그 소설을 쓸 때 초기나 이럴 땐, 처음엔 잘 몰랐는데, 이제서야 쓸 수 있게 된 이야기가 있다. 이런 건 있습니까? 아버지의 해방일지도 그 중에 하나였겠죠.
0: 네.
1: 예.
0: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1: 예.
0: 그 이야기는 존재해 있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뭐 이진지 주의보에 등장하는 인물도 또 사실은 제 마음속에 있었고요.
1: 그렇군요.
0: 네. 근데 그것을 해석하는 능력, 이것을 소설화하는 능력이 저에게 지금까지는 부족했었던 것 같고요.
1: 예.
0: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저는 옛날에는 대단한 인물들만 소설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1: 예.
0: 근데 사실은 그냥 소설은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1: 그렇죠.
0: 우리 주변에 사실 제 자신도 돌이켜보면 겉으로 포장된 이미지 말고
1: 예.
0: 안으로는 차마 남에게 말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도 있는 거고요.
1: 예.
0: 이런 것까지를 총괄해서 우리가 인간이라고 한다면
1: 예.
0: 아, 그 이야기를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고
1: 예.
0: 더 나아질 수도 있는 사람이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거를 이제 조금 제가 배운 것 같고요.
1: 아, 예.
0: 네, 네. 그래서 쓸 수 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1: 예. 지금 뭐 인터뷰한 지가 한 10분 가까이 돼가는데 도대체 손석희 저 인간은 찐이주의보는 어떤 소설이냐고 왜 여쭙질 않는 거야. 아직 못 보신 분들은
0: 네.
1: 예, 그러실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0: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예.
0: 서울에서 시골로 이주한 레즈비언 커플과
1: 예.
0: 시골 할매들의 좌충우돌 우정 쌓기
1: 예.
0: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1: 예. 찐이는 뭘까 하고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그건 네. 그 두 여성의 이름의 끝자리가 진이고
0: 네.
1: 이름을 구분하기 귀찮은 혹은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냥 찐이들 이렇게
0: 네.
1: 부르는 걸로 저는 책에서 봤습니다.
0: 네.
1: 예. 그래서 찐이주의보. 왜 주의보였을까요?
0: 일단
1: 어렴풋이 짐작은 갑니다만.
0: 네, 네. 그분들의 예. 성 정체성 자체가 시골 분들에게는 듣도 보도 못한
1: 충격적이죠.
0: 네, 네.
1: 예. 그분들한테. 예.
0: 네. 그래서 벌어지는 이야기라서
1: 예.
0: 주의보입니다.
1: 예. 이성애자와 동성애자. 토박이와 귀촌인, 귀촌한 사람들이니까요, 그 찐이들은.
0: 네.
1: 예. 한국인과 이주 여성, 도시의 젊은이와 농촌의 노인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섞이기 어려운 존재들인데, 그 인물들이 수평마을에 모였습니다. 혹시 그 수평마을이 진짜로 있습니까?
0: 아니요, 없습니다.
1: 없죠.
0: 네.
1: 예. 수평마을이라고 이름을 지으신 이유도 짐작은 갑니다만.
0: 네.
1: 직접 듣고 싶습니다.
0: 네. 뭐 매우 단순합니다.
1: 예, 예.
0: 짐작하신 그대로일 거고요. 저는 제가 대학 시절 80년대 대학을 다녔잖아요.
1: 예, 예.
0: 그 권위주의가 너무너무 싫었었어요.
1: 예.
0: 네. 교수도 학생도 뭐 대통령도 보통의 사람도
1: 예.
0: 우리는 그냥 같은 한 인간일 뿐이지 않은가.
1: 예.
0: 그것이 제가 꿈꾸는

0: 보는 좋아하는 세상이기도 하고요.
1: 예, 예.
0: 적어도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는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1: 예.
0: 이런 바람으로 수평마을이라고 지었습니다.
1: 그렇군요. 그 마을 이름이 참 좋습니다. 진짜로 네.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모르죠? 이게 한국 땅 어딘가에 수평마을이.
0: 아, 있긴 합니다.
1: 아, 있나요?
0: 광주에. 예. 제가 혹시나 이게 너무 튀는 이름이지 않을까 해서
1: 예.
0: 인터넷으로 찾아봤거든요.
1: 예.
0: 그랬더니 광주 어딘가에
1: 아,
0: 네, 수평리라고 있습니다.
1: 정식 행정구역상의 이름으로 네. 수평리가 있는 거군요.
0: 네, 네. 그래서 써도 될 것 같아서 썼습니다.
1: 예. 지금 또 수평리에 사시는 분들 굉장히 반가워하실 것 같습니다. 이 책 속에서 소개하고 싶은 한 대목을 골라오셨습니다. 어떤 대목이었을까요?
0: 네.
1: 낭독은 조금 이따
0: 아,
1: 부탁드리고,
0: 네. 예. 이게 또 너무 스포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1: 예. 네.
0: 그리고 이게 시골 이야기라고 하니까
1: 예.
0: 많은 분들이 좀 일단 시골? 노인네들 고리타분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1: 예, 예.
0: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1: 아,
0: 보여주는
1: 예.
0: 대목을 골라왔습니다.
1: 그러면 그 대목을 지금부터 정지아 작가의 낭독으로 듣겠습니다.
0: 서울에서 나고 자란 30대 초반의 찐이들이 무슨 사연인지 지난해 수평마을로 오면서 주민등록지까지 이전한 덕에 마을 평균 연령이 78세에서 72세로 무려 6살이나 낮아졌다. 그것만 해도 수평마을로서는 찐이들에게 감지덕지할 일이었다. 명절도 아닌데 고삿길을 오가는 활기찬 걸음을 보는 게 장장 몇 년 만이란 말인가. 찐이들이 산책이라도 할라치면 상쾌한 바람이 이는 듯했고 오묘한 향기가 가을 안개처럼 온 마을을 휘감는 듯했다. 솜잎을 걷어찰 힘도 남지 않은 늙은 남정네들이 발정난 숙회처럼 코를 실룩이며 찐이들의 향기를 쫓는 통에 윤 선생의 심기를 건드리기는 했지만 발정난 숙회란 윤 선생의 표현일 뿐 절골댁을 위시한 늙은 할멈들은 찐이들이 꼿꼿한 허리로 살랑살랑 걸어갈 때면 누구랄 것 없이 아련한 추억에 잠기곤 했다. 그들도 한때는 굽지 않은 허리로 꼿꼿이 걸을 수 있었으며 허리도 지금처럼 절구통 같지 않게 나긋나긋하여 그저 걷기만 해도 엉덩이가 살랑살랑 춤사위 같을 때가 있기는 하였던 것이다. 그러니 할배들이라고 자신들의 젊음을 돌아보지 않을 수 있겠는가.
1: 예, 여기까지입니다. 소설 초반에 등장하는 장면이죠?
0: 네.
1: 예, 아직까지 그 찐이들의 그, 뭡니까? 그
0: 정체가.
1: 예. 레즈비언이라는 네. 것이 밝혀지기 전.
0: 네.
1: 예. 왜 이 장면을 골라오셨을까요?
0: 저는 사실은 노인들을 되게 옛날에는 세상에서 할매들을 제일 싫어했고요.
1: 예.
0: 아, 말을 자꾸 시키셔가지고.
1: 예.
0: 알고 싶지 않은데. 그랬는데, 그 말에 귀 기울이면서 처음으로 그분들이 그 주름진 얼굴, 피부도 이제는 사실은 이제 딱딱해지시고.
1: 예, 예.
0: 그런데 사실은 저희보다 더 생생하게 살아낸 한 생의 생과 그 경험이
1: 예.
0: 그대로 있잖아요.
1: 예.
0: 그래서 그 살갗을 뚫고 속살을 들여다 보게 된 것 같아요.
1: 아,
0: 그러면서
1: 예.
0: 그래서 그분들도 그러한 존재임을 조금 마음을 열고 소설을 읽기 시작하면
1: 예, 예.
0: 그 한 분 한 분들이 아마 살아있는 사람들처럼 독자분들 곁으로 다 살아나지 않을까
1: 예.
0: 싶어서요.
1: 예. 네. 아, 그 말씀을 듣고 이 장면을 다시 이렇게 떠올리니까 정말 많이 와닿는 측면들이 많이 있네요. 그 전작하고 마찬가지로 전남 구례를 배경으로 하고 계시고 이번에도 주변 인물이나 어떤 자전적인 그 경험이 녹아 있습니까?
0: 에피소드 자체는 아니고
1: 예, 예.
0: 그런 캐릭터들은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평생 만나온 할매들이 조금씩
1: 아, 예.
0: 다 녹아 있는 것 같고요.
1: 예, 예.
0: 그리고 유일하게 실존 인물이 아닐 것 같은 닭쟁이가 모델이 있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네.
1: 예.
0: 확고한 모델이 있습니다.
1: 예. 그건 이제 소설을 읽으면서 깨달아 볼까요?
0: 네. 네.
1: 예. 근데 저는 그 지난번 아버지의 해방일지도 그렇고 이 소설도 그렇고 제가 정지아 작가님께 느끼는 것은 물론 다른 소설가들도 다

0: 그렇게 훌륭하게 잘 했지만 주인공은 물론이고 주변 인물들에 대한 묘사가 매우 구체적이고 그 인물의 과거부터 지금까지가 다 드러나게 말씀해 주시고 또그 인물의 또 다른 주요한 인물들과의 관계까지 그리고 그 인물의 어떤 고유함이 또늘 살아 있어서 여기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실존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1: 네.
0: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1: 네.
0: 아, 역시 소설가들은 좀 다르신 것 같긴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 감상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소설을 읽으면서 같은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골 어르신들이 때로는 깜짝 놀랄 정도로 선진적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더군요. 어떤 때 그런 걸 느끼십니까?
1: 제가 여러 번 느꼈었는데요.
0: 예.
1: 뭐 일단 맨 처음에 느꼈던 거는 이제 이주 여성들을
0: 예.
1: 며느리로 맞아들이실 때 벌써 뭐 20년도 훨씬 전입니다.
0: 그렇죠.
1: 그때가
0: 예.
1: 그때는 뭐 그냥 펄펄 날뛰셨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눈에
0: 예.
1: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막 이러셨는데 제가 2011년에 내려갔더니 동네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베트남 어느 집 베트남
0: 예.
1: 며느리를 막 극찬을 하고 계신 거예요.
0: 아.
1: 그래서 며느리 얻으려면 베트남에서 데려와야 된다고 막
0: 아,
1: 이러시면서
0: 예.
1: 그런 것도 그렇고 누가 아들을 낳았다 그랬더니 딸또낳을 거냐고 그래서 아니, 그만 낳는다 그랬더니 아이고
0: 예.
1: 하나만 낳으려면 딸을 낳아야 쓰는지 이러시는 거예요.
0: 아.
1: 불과 몇십 년 전에 상상도 할수 없는
0: 예.
1: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왜 그럴까를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구체적으로 느끼면 달라지시는 것
0: 아,
1: 같아요.
0: 예.
1: 근데 왜냐하면 지금 아들만 둔 할매들이 제일 불행해요. 딸둔 할매들이
0: 예.
1: 말년이 되게 편하거든요.
0: 죄송합니다.
1: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0: 예.
1: 아, 뭐 아들이고 뭐고 살아보니 소용없다
0: 아.
1: 이런 마인드, 그러니까 구체적인 자기 삶을 통해서 편견을 깨뜨려 가기 때문에
0: 예.
1: 선진적일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런
0: 그렇군요.
1: 생각이 들었습니다.
0: 그래서였을까요? 그 소설도 보면, 이번 소설들에서도 보면, 찐이들을 내쫓아야 된다고 수군대면서도 사실 한편에선 호기심 반, 애정 반으로 이렇게 찐이들을 대하는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 또 얘기 나눠보니까 1분밖에 시간이 안 남았는데. 아무튼 그 정재하 작가님 특유의 어떤 그 천연덕스러운 유머도 들어가 있고, 어찌 보면 무거운 소재일 수도 있는데, 지금 그 나오는 소재들이. 시종일관 유쾌하게 하는 것은 작가님의 어떤 성격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1: 부모님께 좀 배운 것도
0: 아,
1: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예. 근데 유머라는 건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천부적인 것도 있어야 되는데.
1: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0: 예.
1: 10년 전까지 유머가 없었습니다.
0: 아,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늦됐군요.
1: 네.
0: 예, 알겠습니다.
1: 아, 다 늦대는군요, 제가.
0: 예. 그러면 그 늦된 유머는 내일 이 시간에 마저 좀 듣겠습니다.
1: 네.
0: 예, 고맙습니다. 정지하 작가였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2: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3: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4: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5: MBC,
6: MBC
4: 라디오,
6: MBC 라디오.
7: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예, 3부, 4부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4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추천곡으로 시작하죠. 문자 1118번 쓰시는 청취자분의 추천곡입니다. 국제뉴스를 보면 늘 마음을 졸이게 됩니다. 그리고 비 피해가 심한 경상남도도 더 이상 피해가 없길 기도합니다 하셨습니다.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의 웨이브를 추천하신다고요. 물이 무섭게 몰아치는 뉴스와는 달리 이 곡처럼 파도가 아주 부드럽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8월 17일 월요일 손석희의 12시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국제 뉴스입니다. 잠자던 북극곰을 백고동으로 깨운 선원이 5만 노르웨이 크로네, 우리돈으로 과태료 750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노르웨이령 스발바르제도 북극곰 이야기인데요. 북극곰은 1972년부터 스발바르의 보호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에 따르면 이달 초 섬에서 잘 자고 있던 북극곰을 발견한 선원이 백고동을 올려 곰을 깨웠고 곰은 다른 곳으로 이동했는데요. 스발바르에서는 불필요하게 북극곰을 방해하거나 유인, 추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스발바르에는 북극곰 260마리 정도가 서식한다고 하네요. 지난 5월 미국과 이란의 협상 창구 뒷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협상은 JD 벤스 부통령이 이끌고 이란은 갈리바프 국회의장과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협상단이었는데요.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이란의 공식 협상단이 열흘 이상 답변을 미루자 벤스 측이 이들의 권한에 의문을 품고 이란 혁명수비대 수뇌부와 비밀 접촉을 했다는 겁니다. 양측의 중재자는 쿠르드 자치정부의 바르자니 수반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회담은 무산됐습니다. 협상 이야기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공을 들이는 가자지구 평화안. 지금 이스라엘

0: 이스라엘이 난색을 표하며 교착상태죠. 미국 특사가 최근 하마스 지도부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바로 트럼프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미 중동 특사입니다. 그런데 쿠슈너, 네타냐후부터 만나야 하는 거 아닐까요? 레바논 남부는 현지시간 지난 15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지난 6월 휴전 이후 최대의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어린아이 3명을 포함해 11명이 사망했다고 레바논 보건부가 밝혔는데요. 헤즈볼라의 공격에 대한 보복이란 게 이스라엘의 입장이고요. 이스라엘의 총선이 10월 27일인데 우파 유권자를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가 도대체 무엇인지 아이들의 피해 소식이 끔찍하기만 하네요. 지금까지 8월 17일 월요일 오늘의 국제뉴스였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레코드의 B면을 지켜봅니다.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
1: 예, 이선영 아나운서 지구촌 사이드 B 시작하죠. 어떤 얘기인가요 오늘은?
0: 네, 오늘은 우리 손에 들려있는 휴대전화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예, 예. 지금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잖아요.
1: 예.
0: 네, 사실 그 이전에 불러일으켰던 센세이션은 블랙베리의 것이었습니다.
1: 예.
0: 시장을 지배했던 휴대전화 역사의 공룡급 거물 블랙베리. 정말 공룡처럼 사라졌는데
1: 예.
0: 지금 우리 일상에서 뜯어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블랙베리를 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1: 지금도요?
0: 네.
1: 예, 예.
0: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 블랙베리 휴대전화 공룡 에서 테크 챔피언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1: 예.
0: 블랙베리가 한 10여 년 전쯤 휴대폰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는데 최근에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하면서 화려한 부활을 알렸습니다. 약 9년 만에 재무적 안정성을 되찾은 건데 주가 역시 지난 1년 동안 150% 급등했다고 예. 하네요.
1: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화면 아래 그 키보드 자판이 조그맣게 달려 있었잖아요.
0: 네네.
1: 이렇게 쳐가지고 쓰던 건데 그 오바마가 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예, 예. 예, 하여간 요즘은 이거 없지 않아요?
0: 저도 못 본 것 같은데요. 아마 예. 휴대전화 블랙베리를 쓰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1: 예.
0: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스마트폰 이전의 형태의 프리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1: 예.
0: 전화만 되는 게 아니라 이메일 등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이제 핸드폰이었죠. 2008년쯤에는 미국 시장의 절반 정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성공한 브랜드였는데
1: 예.
0: 10년 전 기사를 보니까 2016년에는 전 세계에서 20만 7,900대 정도만 블랙베리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해요.
1: 그게 예.
0: 점유율로 치면 0.0481%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 없는
0: 안
1: 거네요.
0: 쓰는 거죠.
1: 예.
0: 그래서 2016년에는 중국의 휴대폰 제조사 TCL에 블랙베리가 이 휴대폰과 관련된 라이선스를 넘겨버렸고
1: 예.
0: 나중에는 이제 TCL조차도 이 블랙베리 라이선스는 버려버렸다고 합니다.
1: 아, 예. 근데 여전히 블랙베리를 지금 일상 속에서 쓰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요?
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대폰은 아니고요. 조금 역사를 말씀을 드리면
1: 예.
0: 중국의 이 휴대폰 브랜드 라이센스 넘길 때도 캐나다에 블랙베리 산은 남아 있었습니다.
1: 예.
0: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긴 한데 사실 블랙베리가 휴대폰만 하던 회사가 아니라 블랙베리 엔터프라이즈 서버라는 이름으로 암호화된 자체 서버망을 제공하는 보안통신 서비스 기술을 기반으로 예. 성장한 회사였어요.
1: 그러면 그 부분을 더 키웠다는 얘기가 되나요?
0: 맞습니다.
1: 접고
0: 네.
1: 예.
0: 그래서 보안 전문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기존의 기술 기반을 확장을 했는데 2010년에 QNX라는 회사를 인수한 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1: 예.
0: 이 QNX가 뭐 하는 회사냐면 이렇게 시스템에서 한 부분에 오류가 생기면 이제 거기서 꼬이니까 전체적으로 다운이 되는 일이 좀 빈번하대요.
1: 예.
0: 근데 한 부분에서만 오류가 나게 하고 전체 다운을 맞게 하는 어떤 기술적인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하는 회사가 QNX였는데
1: 뭐 중요한 기능 같네요.
0: 네.
1: 예.
0: 뭐 QNX 스스로는 총알을 맞지 않는 한 다운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안정성을 자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예, 예.
0: 이 QNX를 이제 블루베리가 2010년에 인수를 했고 우리나라 현대차도 이 QNX를 적용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1: 예. 현대차까지 쓰고 있으면 정말 그건 뭐 세계적으로 많이 쓰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걸 어디에 어떻게 쓴다는 얘기인가요?
0: 그러니까 요새 뭐 자동차가 바퀴 달린 컴퓨터다 이런 이야기를
1: 예.
0: 할 정도로 화면에도 굉장히 많은 시스템들이 들어가고 우리가
1: 그렇죠.
0: 보이지 않는 여러 시스템들이 구동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차량 내부에 숨겨진 기능이기 때문에 블랙베리 로고를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1: 예.
0: 뭐 충돌 경고, 삐비비빅 하는 소리, 그리고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해서 이제 차선을 잘 따라가게 하는 기능.
1: 아, 예. 예.
0: 예, 뭐

0: 이런 식으로 이 사용자의 안전과 관련된 여러 기능들이 잘 구동되게끔 하는 기반 시스템이다.
1: 아,
0: 그렇게 이해를
1: 그러니까
0: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따로 들어가는 거군요.
0: 네.
1: 다른 업체 그 시스템으로 해서 따로 들어가야 하긴 그래야 되겠죠. 뭐.
0: 네네.
1: 자동차 엔진 개발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니까.
0: 네. 그래서 예. 시스템이 일부에서 오류가 나더라도 연쇄적으로 오류가 안 나게끔 이제 안정성에 큰 도움을 주는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하고요.
1: 예.
0: 블룸버그 통신에 이제 블랙베리 CEO가 인터뷰한 내용이 있었는데 테슬라를 제외한 전 세계 거의 모든 완성차 업체가 이 운영 체제를 쓰고 있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1: 예.
0: 하더라고요. 그래서
1: 테슬라는 또 왜 안 쓰고 자기들이
0: 테슬라들은 이제 자체 소프트웨어를 쓰기 예. 때문에 그래서 이게 숫자로 치면 전 세계 2억 7,500만 대 이상의 차량에 이 운영 체제가 탑재되어 있다고
1: 아,
0: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뭐 한때 그 뭡니까? 휴대폰으로 잘 나갈 때만큼 벌고 있나요?
0: 아직까지 이제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1: 예.
0: 전성기 시절에 얼마나 대단했냐면 블랙베리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20% 정도 됐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내에서는 한 50% 됐습니다.
1: 예, 예.
0: 기업 가치가 무려 830억 달러 하나로 110조 원에 달했던 정말 이제 거대 공룡이었는데
1: 예, 예.
0: 그거에 비하면 아직은 소소합니다. 현재는 시가총액이 약 52억 달러 하나로 7조 3천억 원 정도를 기록하면서 이제 전성기에 비하면 조금 미미한 수준이긴 한데요.
1: 예, 예.
0: 전문가들 이야기를 보니까 그래도 확실한 성장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제는 블랙베리가 휴대전화 회사가 아니라 핵심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본격적으로 평가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1: 예,
0: 있습니다.
1: 예. 그럼 뭐 우리가 이 시간에 블랙베리 걱정할 일은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이번 그 블랙베리의 그런 또 다른 측면에서의 성장세가 우리 산업계에 주는 시사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지금은 이제 어느 때보다 시장의 변화 속도가 빠르잖아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등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1등이라는 보장이 없는 그런
1: 맞죠.
0: 시대입니다.
1: 예, 예.
0: 그래서 1등이었을 때는 잘 나가니까 괜찮지만 1등이 아닐 때도 살아남는 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좀 있다.
1: 예, 예.
0: 과거의 성공 공식이나 유산에 좀 계속 매달렸다가는 정말 공룡처럼 한순간에 멸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1: 예.
0: 우리의 원천 기술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시장의 변화를 항상 늘 포착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언제든 반전의 기회를 노릴 수 있다. 이런 게 좀 시사점일 것 같고요.
1: 예.
0: 블랙베리와 비슷한 케이스가 이제 핀란드의 노키아인데요.
1: 아, 노키아도 뭐 휴대폰에선 대단했었죠.
0: 네, 대단했지만 없어졌잖아요.
1: 그럼요. 예.
0: 그래서 노키아는 지금 뭐 하고 있나? 없어졌나 싶은 분들이 계실 텐데 없어지지 않았고 역시 블랙베리처럼 단말기 사업을 매각한 뒤에 통신 인프라나 클라우드나 데이터 센터용 하드웨어 기업으로 바뀌어서 성공적으로 재기를 했다고 합니다.
1: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없어진 줄 알았습니다.
0: 그렇죠. 저도 예. 이제 조사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요.
1: 예, 예.
0: 이 두 기업의 공통점만 보더라도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은 언제든지 올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 한다. 그래서
1: 예.
0: 우리 기업들도 뭐가 대체 불가능한 핵심 기술일까를
1: 예.
0: 좀 계속해서 좀 조망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1: 예, 뭐 더더군다나 요즘 뭐 AI 때문에 더 난리니까 세상은 더 빨리 바뀔 것이고 소위 말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는 뭐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자주 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선영 아나운서였습니다. 지구촌 사이드 B 잘 들었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예.
2: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예, 하드록 밴드나 메탈 밴드의 음악은 뭐 보통 거칠고 날카롭고 템포도 빠르고 그러죠. 근데 그들의 앨범을 잘 살펴보면 그래도 한 곡쯤은 의외로 발라드가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곡들이 때로는 그 밴드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넘버가 되기도 하죠. 감성적인 음악에 뭐랄까 유독 쉽게 마음을 내주는 우리나라에선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곡들을 이제 락 발라드라고 하고 영미권에서는 파워 발라드라고 지칭을 하는데 글쎄요 어떤 게 더 어울릴까요? 락 발라드가 더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주 쓰다 보니까 잔잔하게 시작한 노래에 악기가 하나 둘 얹혀지고 감정을 쌓아나가다가 마침내 절정에 이르고 폭발하는 그런 발라드의 형식을 띠고는 있지만 락의 질감은 그대로 살아있는

음악들 이번 주에 한 곡씩 만나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LP에서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는 바로 락 발라드 특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김학선 선곡위원이 매력적인 락 발라드 다섯 곡을 엄선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첫 시간 첫 번째 노래는 악동들로 알려져 있죠. 머틀리 크루의 홈 스윗 홈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애청자시라면 이 곡을 딱 1초만 들어도 묘한 친숙함을 느끼실 겁니다. 왜냐하면 손석희 12시 3부를 여는 로고 음악, 배경음악이죠. 매일 이 노래 위로 성시경 씨의 목소리가 깔리기도 합니다. 그동안은 뭐 짧게 피아노 몇 마디와 한두 소절만 들으셨을 텐데 오늘은 그 뒤로 어떤 음들이 이어지는지 끝까지 전곡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머틀리 크루는 1981년에 데뷔한 이래 80년대 후반까지 미국 글램메탈의 최강자로 군림한 그룹이기도 합니다. 음악도 음악이지만 이들의 삶이 더 유명하기도 했고요. 요즘은 그 OTT에 이 사람들의 그 전기를 옮긴 그런 영화도 나와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늘 사건 사고 또 향락의 중심에 있어서 메탈씬 최고의 악동들이라고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노래에도 그런 삶이 그대로 묻어 있어서 주로 선정적이고 향락적인 곡들이 많아서 금지곡도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 많이 풀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런 탕아들에게도 집은 아주 특별한 존재였던 모양입니다. 홈 스윗 홈. 이 곡에는 긴 투어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고단함과 외로움, 집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1985년에 발표된 머틀리 크루의 세 번째 앨범 Theater of Pain의 수록곡이고 싱글로도 발표된 곡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1991년에 나온 밴드의 첫 번째 컴필레이션 앨범으로 들을 텐데 앨범 자켓 아주 그룹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복잡하고 예, 정신이 없습니다. 뒤도 그렇습니다. 예. 밴드의 베이시스트 니키 식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홈 스윗 홈이 머틀리 크루를 주류로 끌어올렸다 이렇게 회고하기도 했죠. 하드락과 메탈 밴드에게 발라드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가를 보여준 상징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말이 좀 길었죠? 네. LP에선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 락 발라드 특집의 첫 번째 곡. 머틀리 크루의 홈 스윗 홈. 그 위에 바늘을 올려놓습니다.

0: LP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락 발라드 특집의 첫 번째 곡 마틀리 크루의 Home Sweet Home 들었습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한 품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4: 그러니까 비스카예요.
3: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5: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7: 경복 취업이 잘 되는
8: 경복
7: 전태령은 전문가로
8: 경복
7: 4호선 캠퍼스
6: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

0: 겁니다.
1: 탄탄방수 겁물뉴스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2: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1: 탄탄방수
2: 대형방수전시장 운영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4: 예, 정지아 작가의 질문들 인터뷰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정지아 작가를 환영해 주셨습니다. 유튜브에 경숙윤 씨, 작가님 반갑습니다. 일상이 고될 때 지아님의 글을 본 날은 피곤한 일상을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었던 듯합니다 하셨고요. 문자 1187 쓰시는 분께서 역시 정지아 작가님 반갑다고 하셨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가족들과 함께 구리의 사성암에 다녀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산 꼭대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훌륭한 곳에 다녀와서 감동이었습니다. 지인이 주의보도 꼭 읽어보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벌써 책을 읽으신 분도 계시군요. 유튜브에 의해서

0: 이름은 밝히지 않았는데 정지아 작가님 찐이 주의보 너무 재밌습니다. 올해 저희 소설입니다 하셨습니다. 해외에서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워낙 많이 계시죠. 유튜브에 올리브님, 찐이 주의보 한국 가면 봐야지 했는데 오늘 두 분 얘기를 듣다 보니까 빨리 보고 싶어졌습니다. 해외 배송을 알아보겠다고 하셨습니다. 한국보다 2시간 늦은 곳이라고 했는데 어디 있을까요? 예. 유튜브로 송출해줘서 많이 감사한다고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유튜브로 뭐 전 세계에서 어디서든 들으실 수 있죠. 9891 문자 쓰시는 분께서는 택배 일한 지 10개월 정도 된 50대 남성입니다 하셨습니다. 택배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천둥과 번개를 치나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추워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11살 된 첫째 아들과 9살 된 둘째 아들도 가끔 1톤 트럭 택배차를 타곤 한다고 하셨는데 안전운전 더욱더 열심히 신경 써서 하셔야 되겠네요. 예, 여기까지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내일 12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더위가 잦은 여름철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을 유발하는 폭염에 미리 대비해야 하는데요. 무더위로 현기증, 메스꺼움, 근육 경련이 있을 시엔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십니다. 평소에도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삼가고 휴식 시간은 짧게 자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 작업장에서도 가장 더운 시간인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엔 야외 작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폭염 예방 캠페인 지금까지 MBC 라디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첨단 바이오의 미래를 한눈에 살펴볼 2026 경북 바이오산업 엑스포가 경북 안동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엑스포는 2026년 9월 10일부터 3일간 안동체육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백신, 첨단재생, 대마천연물, 뷰티를 아우르는 혁신기술의 향연. 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부터 청년의 꿈을 잇는 취업박람회까지 바이오산업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도약의 장. 경북 첨단 바이오산업의 미래를 만날 수 있는 기회. 2026 경북 바이오산업 엑스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본 행사는 경상북도와 안동시가 주최하고 경북 바이오산업연구원이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1: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 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 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디자인까지 멋진 소파, 과연 뭘까요? 진심을 담은 소파, 결국 자코모.
1: 좋은 휴식을 만드는 소파, 자코모가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2시 종합뉴스입니다. 밤사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2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경남 거제에선 산사태가 발생해서 아파트 주민 2명이 구조되고 1명은 숨졌습니다. 문다영 기자입니다.
3: 밤사이 경남 지역에 거센 비가 내리면서 남해안에 극한 호우가 집중됐습니다. 경남 거제는 밤사이 시간당 124.5mm 폭우가 쏟아져 산사태 경보도 발효됐습니다. 1972년 거제에서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1시간 강수량입니다. 통영에도 시간당 97.4mm 비가 쏟아져 1968년 관측 이래 가장 많은 양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경남 거제에는 호우경보, 송영과 고성, 부산 일부 지역 등의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새벽 6시 기준으로 도로 침수 332건, 주택 침수 208건, 토사와 납석 30건 등 총 603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쯤에는 거제시 옥포동의 한 아파트 근처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이 아파트 1층을 덮쳤습니다. 소방당국이 주민 2명을 구조했고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주민 1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수월천 등 거제 곳곳에 하천이 범람하고 도로와 주택이 침수돼 고립 침수 피해로 소방당국에 구조된 주민은 136명입니다. 통영시 산양읍에서도 산사태로 주택 한 채가 매몰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주민 1명이 구조됐습니다. 거제와 통영 지역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12곳의 건물과 운동장이 물에 잠기는 등 교육시설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거제시와 통영시는 재난문자를 통해 외출을 자제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것을 시민들에게 요청했습니다. 거제에 위치한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 등 조선소들은 직원들에게 출근하지 말고 대기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전 6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피해 수습 중입니다. 극한 호우가 내린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내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부산과 울산 20에서 60mm, 경남 남해안은 많은 곳 80mm 이상, 제주도 5에서 40mm이고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 등에는 최대 40에서 50mm의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2: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6일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내가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오래전부터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군사훈련에 참여하기로 동의해온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한미연합훈련은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미국에 위협적이지 않고 미국을 존중해온 국가에 대해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이제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점을 감안해 헤그세스 장관에게 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17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한미연합훈련 을지자유의 방패를 앞두고 나왔습니다. 그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판문점에서 회동한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으나 그들은 사양하겠다고 말했다라고도 전했습니다. MBC 뉴스 김성현입니다.
2: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를 토대로 설정했던 60일간의 협상 기한이 사실상 성과 없이 만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경제적 압박을 통해 이란을 고사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이란은 버티기에 돌입했습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5: 미국과 이란이 지난 6월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의 60일 협상 시한은 현지 시간 17일이 되면 종료됩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해상 봉쇄 해제를 전제로 이란 비핵화 등 핵심 쟁점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성과 없는 빈손이 된 겁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압박하고 이란이 버티는 사이에 무력 공방까지 재개돼 양해각서는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0: 시합을 둘러싼 양국의 입장차는 양해가 써 체결 이후 오히려 더욱 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로 선언하게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고 이란은 해협의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6월 하순 스위스에서 만나 대면 협상을 했지만 양해각서라는 낮은 단계의 합의의 한계는 명확했습니다. 파키스탄 등 중동지역 중재국을 통한 간접협의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분노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 계획도 무기재고 소진 우려로 철회됐습니다. 미국은 이번 주부터 고강도 경제적 압박에 돌입해 이란의 항복을 받아낸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오랜 경제적 제재에 익숙한 이란은 버티면 그만이라는 입장입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유가가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부담입니다. 뉴욕타임스는 60일 협상 데드라인은 사실상 끝났고 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 지구전으로 변모했다고 분석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5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11명을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전주보다 0.3%포인트 낮은 43%로 집계됐습니다. 부정평가는 54.1%로 전주에 비해 1.1%포인트 올라서 3주 연속 오차범위 밖에서 긍정평가를 앞섰습니다.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후 대전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어제 마지막 순회 경선인 서울과 경기 지역 투표에선 김민석 후보가 승리하면서 누적 득표율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올 대의원 투표와 전체 결과의 30%를 차지하는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막판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 7년 새 서울 아파트 전세 가구는 3만 가구 넘게 감소하고 반전세를 포함한 월세 가구는 5만 가구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통계 포털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가구는 37만 1,972 가구로 61.9%, 월세 가구는 22만 9,029 가구로 38.1%를 차지했습니다. 2017년엔 전세 가구가 40만 6,855 가구로 69.7%, 월세 가구가 17만 7,269 가구로 30.3%였던 것과 비교하면 7년 새 전세 비중은 7.8%포인트 하락하고 월세 비중은 같은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건설 경기 침체 속에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 연체율이 약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금융권 전체 PF 대출 연체율은 4.65%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지역의 현재 기온은 25.4도입니다. 엄정원이었습니다. MBC 2시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2: MBC.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매년 새로운 달력을 만들 수 있도록 달력의 기준을 정해주는 곳은 바로 우주항공청입니다. 추석이 언제인지, 입추가 언제인지, 공휴일은 모두 며칠인지 천문역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해서 달력을 만드는데요. 드디어 지난달 우주항공청에서 2027년 공휴일을 발표했어요. 주 5일을 근무할 경우 내년에 쉴 수 있는 날은 총 119일, 3일 이상 쉴 수 있는 연휴는 모두 10번이란데요. 이 정도면 괜찮나요? 연휴 마지막 날의 아쉬움을 이렇게 달래봅니다.

0: 나연의 야 놀자 들으면서 8월 17일 월요일 문 열어봅니다. 조금 여유롭게 오늘 보내고 계신가요? 손트라 10분 일찍 문을 열었거든요. 이 달력을 만드는 곳이 우주항공청이었네요. 생각해보면 그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아야지 1년인데 그 태양의 움직임을 알아야지 분석을 해야지 24절기가 정해지니까 달력 이 12장 속에 정말 우주가 담겨있다 해도 되겠네요. 우리 대부분 이 새 달력 보면 본인의 생일 먼저 확인해보지 않나요? 생일이 며칠인지 언젠지 저는 주말이면 저한테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아 이게 대부분 10월에는 워낙 좀 바쁘게 뛰다 보니까 특히나 또 주말이 저한테는 없다 보니까 아 주말이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아니면 뭐 가족들 생일이나 뭐 크리스마스 아니면 뭐 이런 큰 공휴일들 한 번씩 확인하지 않나요? 근데 저희가 딱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내년에 쉴 수 있는 날이 만약에 그 주중에만 일한다 근무할 경우 119일이라는 거 야 그리고 3일 이상 쉴 수 있는 연휴가 10번이나 된다는 거 이거 엄청난 거 아닌가요? 올해도 좀 길었던 그러니까 주말에 연휴가 걸쳐 있어가지고 대체 공휴일이 된 날이 많았었는데 그 말은 내년엔 더 많다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조금 기대감을 갖고 27년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오늘도 손트라 가족들의 이야기로 채웁니다. 하고 싶은 말 뭐든 다 좋고요. 신청곡도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1: 보험을 들어야지.
3: 수확량 줄어도?
1: 보장.
3: 가격이 내려도?
1: 아이, 그럼.
3: 보험이 든든하구만.
4: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5: 건강식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6: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7: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8: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백
7: 건강해.
8: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백 사랑해.
6: 건강도 사랑도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백
8: 하루 한 번 데이백
6: 건강기능식품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9: 싱크볼 세조 싱크볼 세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세조 싱크볼
6: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9: 백조 싱크.
0: 여기는 손트라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한번 이곳을 따뜻하게 만들어볼까 합니다. 3223님께서 28년 지기 친구들과 태안으로 여행 다녀오는 길입니다. 2박 3일 동안 즐거운 시간 보내고 서울로 복귀 중. 우리 친구들 건강하자. 이렇게 주말 동안도 쉬는 날이라 이렇게 여행 다녀오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4250님 일하면서 듣습니다. 아동복 면바지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늘 그렇듯 뭐 남이 쉬든 뭐 하든 나는 계속 일한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예, 여러분들의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 그냥 나눠주세요. 지금 뭐하고 계시는지 제 목소리가 어디서 흐르고 있는지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얘기 못하잖아요. 그냥 익명으로 보내주셔도 되니까 익명 보장까지도 해드릴게요. 오늘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는 시원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내립니다. 아, 얼음 떨어지는 소리 들리셨죠? 아우 시원하겠다. 드시고 싶죠? 사연 보내주세요. 우리 3498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오랜만에 친언니 집에 와서 호사 부리고 있어요. 언니가 맛있는 거 수시로 가져다 줍니다. 이번 요리는 김치 모짜렐라 치즈 전이에요. 야, 이 김치와 치즈가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예. 우리가 김치볶음밥을 먹어도 사이에 치즈 들어가도 맛있잖아요. 이상하게

치즈와 김치가 잘 어울리는데 약간 그 매콤함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 근데 그게 전이다. 거기다 튀겼다. 얼마나 맛있게요. 6554님께서 박지현 가수 노래 한 곡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했는데 우리 박지현 씨 노래 많이 틀긴 하는데 어떤 노래가 좋을까 고르는 와중에 아주 딱 알맞은 신청곡이 온 것 같아요. 요새 좀 아직은 덥잖아요. 좀 시원하게 날려줄 우리 9618님께서 박지현의 바다 사나이 신청이요. 꼭이요이 했는데 바로 이 노래 띄워드릴게요.

박지연의 바다 사나이 듣고 왔습니다. 오늘 1부에는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4777님께서 고향에서 온 엄마표 반찬으로 점심 두 그릇 먹고 옥수수 찌고 있어요. 다이어트 해야 하지만 엄마의 사랑을 어찌 외면하겠어요. 저 먹어도 되죠? 이미 드셨잖아요, 근데. 이미 드셨어요. 이미 드셨고, 근데 어머니의 사랑을 어떻게 남겨요? 어떻게 남깁니까? 맛있게 드시고, 어차피 엄마표 반찬에는 칼로리 표시 없으니까 오늘 맛있게 드세요. 1435님께서 이것이 문제로다. 국물 자작하게 닭갈비 했는데요. 첫째는 당면사리, 둘째는 라면사리 넣자네요. 둘 다 넣기엔 국물이 부족한데 태진 씨 픽은?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는 그날의 딱 느낌이 있는데. 근데 자작하게 많이 먹을 때 저는 그럴 바에는 당면이 조금 더 잘 어울리지 않나. 왜냐면 라면은 그 자작한데 잘못했다가는 약간 그 밀가루 냄새가 살짝 올라올 수도 있어요. 국물이 좀 탁해지기도 하고. 근데 그 당면은 뭔가 국물을 빨아들여서 그 당면만 먹어도 뭔가 같이 먹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네, 네, 저의 픽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첫째, 둘째를 둘 다 만족시키려면 그냥 당면사리를 넣고 그 다음에 따로 라면을 끓이세요. 네, 그것도 괜찮겠네요. 1053님께서 태진님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다이어리 꾸미기에 푹 빠져 있어요. 아직 요령이 없어서 빼곡하게 글만 쓰고 있지만 점점 나아지겠죠. 예쁜 펜도 모으고 있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다이어리 꾸미기 했었거든요. 예. 그때 막 H.O.T, 핑클, 막 H.O.T가 그 약간 울버린처럼 다 하고 나왔을 때 문희준 선배님 막 그러고 나왔을 때 그때 그 나왔던 시즌이 제가 막 여름방학 때 한국을 들렀다 와가지고 스티커를 잔뜩 사가지고 약간 제가 그때는 약간 진짜 아 이런 게 권력인가? 라는 걸 느꼈었던 옆에서 막 다 원하고 달라 그러고 예,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요새 다시 다이어리 꾸미기에 빠진다. 이야 이게 참 이 트렌드라는 게 돌고 도는 것 같은데 이 아날로그 감성이 느낌이 있죠. 그러다 보면 이제 돌아다닐 때 뭔가 펜을 볼 때마다 아니면 뭐 스티커를 볼 때마다 뭐 볼 때마다 이거 다이어리에다가 넣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되고요. 아, 우리 0796님께서 어머님이 다니시는 경로당 가서 점심 해드리고 설거지까지 해드리고 집에 가는 중이에요. 어르신들이 칭찬 많이 해주셔서 빨개졌어요. 신청곡 윙크의 부끄부끄. 아우 옆에서 사랑 많이 받으셨군요. 그럴만한 자격이 있으신 것 같고 아니 이렇게 또 어머니 챙기는 모습 옆에서 보면 얼마나 또 다른 분들도 좋아하시겠어요. 이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 여기에다가 우리 6246님의 신청곡까지 얹어서 두 곡으로 한번 달려보시죠. 자격증 공부하다가 쉬면서 라디오 잘 듣고 있어요. 커피 선물 주신다길래 보내봅니다. 박서진의 꿀팁 신청합니다 했는데 아, 그 커피 선물 제가 챙겨드리고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윙크의 부크부크 먼저 보내드리고 박서진의 꿀팁까지 갑니다.

박서진의 꿀팁 들으셨고요. 그 전에 들었던 노래는 윙크의 부끄부끄였습니다. 오늘 우리 손트라 청취자분들의 신청곡과 사연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아, 요새 또 해외에서 챙겨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7226님께서 안녕하세요. 어제는 한국에서, 오늘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듣습니다. 시차 때문에 힘든데 손트라는 듣고 자려고요. 벌써 11시가 넘었네요. 손트라 제작진과 청취자님들 더위 조심하세요. 라면서 이 시차를 이겨내고 어떻게든 손트라 듣겠다라는 그 의지 너무 감사드리고, 멀리까지 가셨는데 계속 함께 손 꼭 잡아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0520님께서 에어컨

빵빵 틀어놓고 집안 정리합니다. 꼭 남편 없을 때 일을 하게 돼요. 왜 그럴까? 노래 들려주세요. 신청곡 진심원에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왜 그런지. 남편이 집에 있을 때는, 청소하는 게더 힘드실 거예요. 왜냐? 이제 청소하다 보면, 저 남의 편은 왜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이러면서 화가 날 거거든요. 그러면 정리하다가 말고, 화도 나고, 막 그러면 청소하는 거 자체가 싫어. 안 해! 이러면서 더 던지게 되는 게 아닐까. 예, 아닙니다. 모든 남편이 그렇다는 거 아니고, 그냥 하나의 예시. 이런 경우도 있다. 우리 0520님께서 신청곡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 진시몬의 목소리를 요청하셨는데 사실 진시몬 씨가 이 노래를 작사를 하셨고요. 노래를 부른 가수는 김충훈입니다. 예, 김충훈의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 우리 함께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안전하게 이웃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우편함이나 집 앞에 전단지, 홍보물 등이 쌓여 있고 가스비, 관리비, 월세 등이 밀린다. 두 번째, 현관 주변 문고리에 먼지가 쌓여 있고 집 밖으로 나온 흔적이 없다. 세 번째, 집 주변이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악취가 난다. 네 번째, 식품 구입, 산책 등 정기적으로 외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다섯 번째, 며칠 동안 텔레비전 소리가 끊기지 않고 들린다. 여섯 번째, 쓰레기에 술병이 많이 보인다. 내 이웃에게 이런 징후가 보이면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한국생명에 전화로 연락하세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신장로 길 달려서 학교 가던 그 시절 추억 안고 객지로 향했다. 노점상 행상도 대기업 회장님도 인간 시장 격차는 없단다. 무학자나 교수나 따질 게 무엇이냐. 하루 세끼 배채우긴 너나 나나 마찬가지. 사랑을 알고 의리를 알고 돈을 안다면 우리네 인생 살만한 거지. 이게 바로 인간

마음을 기울여 봅니다. 트로트가 시가 되는 순간 진성의 인간 시장 전해드렸습니다. 야, 이 노래가 이런 가사였다니 하면서 많은 분들 뭐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 혹은 새로운 노래를 아, 알게 돼서 너무 다행이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에, 참 이번 가사는 진짜 많은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 뭐 무학자나 뭐 교수나 따질 게 뭐냐, 하루 세끼 배 채우긴 너나 나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 다 거기서 거기 내 자신을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늘 다른 사람들 보면서 달리다가 그걸 좀 내려놓고 나를 좀 인정하면서 나를 더 사랑하면서 좀 유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8225님께서 무슨 노래인가 귀 좋은 그대 봤지만 모르는 노래였네요. 손태인 씨 목소리 집중하게 돼요. 아 우리 6070님은 실버 강사요. 수업 마치고 귀가하는 길이에요. 손트라 듣고 수업에 사용할 곡 많이 선택합니다. 도움 많이 받고 있어요. 하셨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저도 뭐 매일매일 이렇게 공부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는데 함께 공부하는 거죠. 우리 1320님께서 엄마가 주신 목걸이가 끊어져서 0.5mm 낚싯줄에 구슬을 꿰고 있는데 눈과 목이 너무 아프네요. 엉엉. 0.5mm 낚싯줄이면 얼마나 얇을까요? 엄청 얇을 텐데 눈 하나 찡긋거려가지고 계속 그 사이로 보면서 넣으시려고. 아, 화이팅 하시고요. 우리 오늘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는 커피 쿠폰 보내드린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계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1495님께서 저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아침 6시 반부터 전기가 나간 거예요. 하필 외출 준비로 머리 샴푸 중이었거든요. 대충 수건으로 감싼 채 나왔는데 드라이기도 못 쓰고 TV도 못 켜고 두세 시간 걸려 정상으로 복귀는 했지만 새삼 전기 없는 세상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평범함에 고마움을 느껴보는 하루입니다. 전기 없으면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을까요? 진짜? 뭐가 됐든? 휴대폰 없이도 안 될 텐데, 혹은 뭐 나 혼자 독방에 있는 것도, 24시간 있는 것도 진짜 힘든데, 아, 이 평범함에 늘 저도 감사함을, 이 당연한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늘 느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우리 1495님도 하루 진짜 너무 답답하고 힘드셨겠어요. 우리 7385님 안녕하세요. 오전에 손트라에서 받은 상품 수건이 도착했다고 어머니께서 사진 찍어 보내주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현장 크레인 운전하면서 땀 닦을 일이 많은데 감사합니다. 문자는 자주 보낼 수 없지만 MBC 표준 FM 채널 고정해놨어요. 현장 선배님들이 좋아하는 노래 신청합니다. 강승모의 무정 브루스 하면서 사진 보내주셨는데, 와, 저희가 보내드리는 타월 세트가 정말 좋습니다. 예, 이게 총 7 종류로, 예, 큰 수건, 작은 수건, 용도도 다 다르게. 네, 거기다가 MBC 라디오라고 딱 적혀 있고요. 여러분, 제가 많은 선물들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늘 함께 해주시고, 사연도 많이 보내주세요. 우리 신청해주신 노래, 강승모의 무정 브루스, 우리 7385님의 신청곡, 그리고 또 현장에 있는 선배님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신청해주셨는데, 함께 듣고 올까요?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디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7: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8: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9: 나왔어.
8: 우리 남편 도드람,
10: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7: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8: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1: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2: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있고요. 이제 2부 마칠 시간입니다. 우리 9780님께서 9개월 된 우리 손녀딸이랑 지금 장난감 가득한 방에서 놀아주고 있어요. 전유은 한번 불러주세요. 아, 우리 유은이 우르르 깎고. 제가 전에 우르르 깎고 했다가 해보지도 않았다고 그러면서. 유은이 예쁘게 커야 돼. 우리 8957님께서 오늘은 서천 강변 산책 나왔다가 큰 나무 그늘 아래서 손틀어 듣습니다. 새소리 눈앞에 흐르는 강물, 연휴 마지막 날을 여유롭게 보내봅니다. 김용빈의 금수저 신청해요.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의 사연들 덕분에 1, 2부 가득 채워보았고, 조금 오늘만큼 연휴 마지막 날인 만큼 정말 우리 모두 다 여유롭게 보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용빈의 금수저 듣고요. 3, 4부에는 클럽하우스로 달립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피플들과 함께하는지 바로 쌍둥이 피플들과 함께하거든요. 네,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 신나는 노래, 푸짐한 선물 들고 3시 5분에 올게요. 우리 뉴스 듣고 만나요. 어디 가지 마세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청소년 마약 예방수칙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호기심으로라도 마약을 인터넷 등에서 검색하지 마세요. 자칫 마약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없는 고액 알바는 없습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해서 마약 운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약과 관련된 SNS는 차단해 주세요. 최근 상당량의 마약이 SNS를 통해 거래됩니다. 네 번째, 거리에서 나눠주는 수상한 음료 등은 피하세요. 마약류가 포함됐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1899-0893으로 전화해 주세요.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예방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약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수출.

0: 오늘 오전 6시 반쯤 서울 강북 미아동 4층 규모 다가구 주택 3층에서 불이 나 8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이웃인 80대 여성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도전하는 김민석 후보가 자신이 탁자 위에 구두를 신고 다리를 올린 사진에 대해서 대기실에서 스트레칭할 때 누가 찍은 모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 후보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 신발이란 댓글이 다수 달리자 죄송한 이야기지만 내란 때부터 쉬는 날이 없고 매일 두세 시간 자는 날짜가 며칠 된 것 같다며 대기실이니까 피가 안 돌아서 다리를 쭉 펴고 스트레칭도 하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 김민석 후보가 전당대회 도중 대기실로 보이는 곳에서 구두를 신은 채 탁자에 다리를 올리고 있는 사진이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란 강경파 수뇌부가 지난 6월 미국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 MOU를 신뢰하지 않고 무력 충돌 확대에 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16일 이란 당국자들을 인용해서 강경파가 MOU를 시간 벌기로 판단하고 두 달간 확전 준비에 주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정규 군 통제권을 확대하고 베테랑 인사들을 핵심 보직에 배치하는 한편 미사일과 드론 생산 속도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예멘 후티 반군, 이그레아크네 친이란 무장세력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페르시아만 해저 통신 케이블 절단, 쿠웨이트 내 지상 작전 등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르무즈 봉쇄 이후 우회로를 이용한 홍해 남쪽 바브엘만대부 해협 위험이 고조되자 한국 유조선이 홍해 북쪽 수에즈 운하를 통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 중입니다. 날씨입니다. 경남 남해안 중심으로 내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중부 전라권 등은 흐리거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5.1도입니다. MBC 3시 뉴스 엄정원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바둑기사 신진서 구단입니다. 내 스타일로 이겼다. 세계 최강 바둑 AI 카타고와 대결하고 제가 밝힌 소감입니다. 마지막 대국에서 저는 제 감각과 직관을 믿고 저조차 알 수 없는 길로 들어섰는데요. 이 비틀기가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계산된 패턴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와 다르게 낯선 길을 선택해서 밀어붙이는 건 인간의 도전정신 덕분입니다. 이것이 AI가 흉내낼 수 없는 인간의 스타일,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드릴 수 있는 코너 클럽하우스 곧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떤 피플들과 함께하느냐, 바로 쌍둥이 피플들인데요. 내가 쌍둥이다, 아니면 내 주변에 쌍둥이 있다, 쌍둥이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다, 아니면 내가 애를 낳는다면 쌍둥이를 원한다, 뭐든 좋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마음껏 보내주세요. 신나는 음악과 퀴즈, 푸짐한 선물 준비해놓고 있을게요. 우리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합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영냉 품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당신의 락토페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5: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7: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8: 세상을 환하게
9: 제약.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

제 공휴일인 오늘 늘 그렇듯 일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뭐 가족들과 나들이 중이시려나? 뭐 뭘 하고 계시든 남은 한 시간 편하고 아주 재미있게

0: 마실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 방수, 탄탄 방수.
2: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1: 탄탄 방수
2: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타젠.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막희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2: 혹시 TB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1: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3: TBX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요 에브리바디 쉐이크 바디, 우리 손트라 클럽하우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모두 소리 질러. 출장 미러볼 방문 사이키 맞춤형 DJ 준비되어 있고요. 즐길 준비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웰컴. 오늘은 쌍둥이 피플들과 함께합니다. 우리 둥이둥이 쌈둥이 사둥이 뭐 귀염둥이 재간둥이 사랑둥이 모두 다 컴온. 이번 주에 온 문자 가운데서 쌍둥이 키워드로 검색을 했고요. 지금부터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 분들은 사연과 함께 또 신청곡까지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세요. 쌍둥이보다 더 쌍둥이 같은 그룹이죠. 우리 이 노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박세미, 김소희가 부르는 뭔들 못하겠어요. 갑니다.

전에 우리 손트라에 찾아와서 힘껏 불러줬던 우리 박쌤이 김소유의 뭔들 못하겠어요. 생긴 게 뭐 쌍둥이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쌍둥이는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힘차게 클럽하우스 쌍둥이 피플들과 함께합니다. 전국의 쌍둥이 할머니 할아버지도 손 흔들고 계시는데요. 우리 바로 한번 사연 소개해볼게요. 295 하나님께서 예쁜 우리 딸이 쌍둥이 해솔이 혜인이를 낳아서 벌써 50일 됐어요. 귀요미들 사진 보내봅니다 했는데 이야 50일 눈도 제대로 지금 뜨지도 못하고 둘 다 약간 곰인형처럼 이렇게 입혀가지고 사진 찍은 모습을 보내주셨네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판박이야. 어떻게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붙인 것 같아. 1018님께서 반갑고 기쁘고 눈물 나요. 울 아들 마흔에 늪장 가더니 딸 쌍둥이 아빠 된대요. 1월 1일이 예정일입니다. 고생하는 며느리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너무 축하드려요. 이렇게 딸 바보 아빠면 지금 딸 둘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완전 그냥 바보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너무 좋아서 이게 뭔가 제대로 하루 일과가 안 될 것 같은 느낌. 그냥 너무 예뻐서 다른 일을 못해.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막 일도 안 나가. 저도 그럴 것 같아서 큰일인데. 우리 8578님 우리 손자들 윤호, 윤수 7살 쌍둥이입니다. 힘듦은 2배, 귀여움은 4배. 그렇죠. 물론 쌍둥이 너무 예쁘지만 이게 이제 산모한테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또 이제 모든 일이 두 배씩 다 늘기 때문에 두 배, 네 배 온 가족이 다 힘들겠죠? 그래도 조금만 또 버티면 나중에 남들이 다 더 부러워할 날들이 온다는 거. 오늘 쌍둥이 피플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쭉쭉 여러분들의 사연 살펴볼게요. 8488님께서 인구 감소 지역에 새 쌍둥이 가족도 손 흔들어 봐요. 새 쌍둥이 가족이요? 와, 너무 반갑습니다. 4892님, 저희 아버지가 쌍둥이십니다. 작은 아빠랑 일란성이지만 구분할 수 있는데요. 뒷모습은 똑같아요. 지금도 헷갈립니다. 와, 아버지가 쌍둥이다. 이런 것도 뭐 아주 재밌는 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4104님께서 쌍둥이 오빠가 있어요. 어릴 땐 같은 학교 같은 반인 게 왠지 좀 모르게 좀 부끄럽고 그랬네요. 지금은 큰일 있을 때 서로 의지하고 힘이 됩니다. 뭐 그런 또 학교에서 일들이 있겠죠. 쌍둥이들은 늘 이렇게 붙어 다니니까. 저도 제 같은 반에 쌍둥이 승욱 상욱이가 있었는데 늘 그 둘은 모든 일을 같이 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약간 좀 뭐 밑에 동생이 있든 위에 누가 있든 좀 그런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3390님 안녕하세요. 5살 쌍둥이 남매 키우는 포항 워킹맘입니다. 동해 여행 갔다가 울진에서 물놀이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고속도로예요. 남매 쌍둥이는 뒷자리에서 새근새근 잠들었네요. 아, 두 명이면 일도 두 배, 노는 것도 두 배, 그리고 에너지 소비도 두 배. 너무 힘드실 텐데 얼른 들어가서 쉬시고요. 우리 노래 듣고 올게요. 개그맨 쌍둥이 그룹이 있죠. 상호 상민이 부르는 우리는 하나다. 달려봅니다.

개그맨 쌍둥이 그룹 상호상민의 우리는 하나다. 아, 저번에 우리 스튜디오에도 놀러 왔지만 참 유쾌한 형제. 좀 알아보게 왼쪽 가르마가 형이었나 오른쪽 가르마가 동생이었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약간 모든 일상을 약간 희화하는 그런 멋진 두 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손트락 클럽하우스 쌍둥이 피플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쌍둥이 피플들과 함께하는 만큼 귀를 더 쫑긋해야 될 것 같은데 귀가 네 개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함께하는 달팽이가 초집중 퀴즈. 내 소리를 맞춰봐! 지금부터 노래 한 소절씩 들려드릴 건데요. 다음 중 쌍둥이 가수가 부른 노래가 아닌 것은 몇 번인지 여러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쌍둥이 가수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어떤 곡이 쌍둥이가 불렀을까요? 자, 바로 첫 번째 주세요.

이 노래 정말 저희가 다 알만한 노래인데. 자, 그럼 두 번째 보기요. 자, 이 정도 여기까지. 이게 2번이었고요. 3번.

0: 뭐지 싶은데 다시 보기를 들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들려드리는 노래 한 소절, 이 가수분들이 이 중에 쌍둥이 가수가 부른 노래가 아닌 것을 맞춰주시는 게 오늘의 달팽이가 내 소리를 맞춰봐 퀴즈입니다. 다시 한번 보기 1번이요.
1: 너무 진하지 않은 향기를 담고.
0: 자, 이 노래는 알겠고 2번이요. 학교로 안 갔어. 자, 이게 2번이었고 3번이요. 네, 참고로 지금 들리는 거 마시는 우유, 두유가 아니고 투유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세 곡 중에서 분명히 노래 가수 두 그룹은 쌍둥이고요. 한 분은 이제 아닙니다. 예, 누군지 여러분께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정답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우리 정답 맞히신 분들 중에서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보기에 있는 노래 중에 한 곡 들어볼까 하는데, 학교를 안 갔어. 방금 들으셨죠? 여기 가수가 누구였더라?

0: 네, 소리를 맞춰봐 퀴즈. 방금 들은 노래는 보기 2번에 있던 량현, 량하의 학교랑 갔어였습니다. 쌍둥이 형제죠. 량현, 량하는 쌍둥이 형제가 맞았고요. 그럼 1번은 어떤 노래였을까요?
1: 너무 진하지 않은 향기로
0: 노고지리의 찻잔. 1970년대 때 활동한 노고지리는 형 한철수, 동생 한철호로 이뤄진 일란성 쌍둥이 그룹이죠. 이 두 분은 합동 결혼식도 하셨던데 어머니가 둘이 꼭 결혼식을 같이 하라고 해서 동생 한철호 씨가 형에게 짝이 생길 때까지 8년이나 기다렸다가 합동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와, 대단합니다. 그러면 정답은 바로 3번이었습니다. 조갑경, 홍서범의 내 사랑 to you. 네, 두 분 가족은 맞습니다. 가족은 맞지만 쌍둥이가 아니라 여러분 부부인 거 다 아시죠? 우리 이 노래 계속 듣고요. 4부 클럽하우스로 돌아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다중 밀집 사고 행동 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밀리는 느낌이 든다면 즉시 탈출해야 합니다. 흐름을 따르되 가장자리를 향해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하세요. 사방으로 둘러싸인 경우 직진보다는 대각선 방향이 이동이 용이합니다. 두 번째, 서 있는 경우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으거나 팔짱을 껴 숨쉴 공간을 확보하세요. 팔짱을 끼기 어렵다면 가방 등 소지품으로 보호하세요. 세 번째, 무릎을 살짝 굽히고 다리를 벌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네 번째, 만약 넘어졌다면 바로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서기 어렵다면 다리를 몸쪽으로 끌어당겨 웅크린 자세를 취해주세요. 그래야 가슴과 머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한 행동 요령 꼭 기억해주세요.

0: 손틀어 댔지 못 있니?
1: 맞다 미리야 손틀어 들어야지.
0: 그럼 손틀어가 최고지.
1: 최고다.
0: 최고다.
2: 오늘 손트라 클럽하우스 쌍둥이 피플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제 4부 문 열어봅니다. 우리 4부 첫 번째 라운드는 다섯 분께 선물 쏘는 시간이죠. 바로 손태진 퀴즈. 지금부터 이태리 가곡 울게 하소서 가사를 살짝 바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란성,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 뭐 이거 정말 엄청 많이 나왔는데 가사 속에 쌍둥이라는 단어는 총 몇 번 나왔을까요? 정답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짧은 거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일란성 쌍둥이 가수죠. 수와 진의 새벽 아침 한번 듣고 올 테니 한번 정답 맞춰보시겠어요?

또 일란성 쌍둥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우리 방금 퀴즈 드렸었죠? 가사 속에 쌍둥이라는 단어 총 몇 번 나왔을까요? 정답은요? 5번이었습니다. 당첨자는 성우표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이제는 좀 내려놓으시고 마음 편히 듣기만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퀴즈를 푸는 시간이고 제가 문제를 맞히면 총 10분께 상품을 드릴 수 있게 되고요. 만약에 틀렸다 하면 오직 한 분에게만 선물이 갑니다. 아주 긴장이 됐는데 바로 첫 번째 문제 주세요. 다음 중 쌍둥이를 뜻하는 제주도 방언은 무엇일까요? 가로기, 성디기. 둘 다 아예 처음 들어보는, 뭐, 방언을 떠나서 이런 단어가 있어요? 가로기는 무슨, 뭐, 갈매기 같고, 성디기는 뭐지? 성디기, 가로기. 가로기는, 갈매기 아니야? 갈매기의 방언 아니야? 약간 의미심장하는 웃음들이. 그래요. 난 그냥 감으로 가겠어, 직감. 성디기. 성디기. 성디기. 아니야. 내 맨날 이렇게 갑자기 촉을 믿었다가 돌아. 아니야. 가로기. 가로기 가겠어. 가보자. 결정할게요. 가로기 가고, 왜냐. 아, 근데 가로기 갈매기 같은데. 우선 노래 듣고 올게요. 예. 네, 저는 오늘 제 감을 믿습니다. 아, 서른도의 갈매기 사랑. 신성의 목소리로 듣고 올게요.

신성이 부르는 서른도의 갈매기 사랑 듣고 왔습니다. 이야,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방금 퀴즈를 풀었는데.

는데요. 다음 중 쌍둥이를 뜻하는 제주도 방어는 무엇일까요? 가로기 아니면 성디기? 제가 가로기 약간 갈매기 같다고 성디기를 했다가 아 성디기 아닌 것 같아서 아, 이 내 촉이 좀 이상해. 늘 반대가 더 나을 수도 있어 해서 가로기를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갈매기 사랑 노래가 나왔어요. 잠깐만요. 가로기가 정답이 맞나요? 진짜 가로기. 근데 왜 갈매기 그거 한 거예요? 잠깐만. 예를 들어. 가로기 달한 잔칫집 가난 괜당더리 그 어멍 애기 기우쟁 허민 고생 허캔덜 가릅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쌍둥이 데리고 잔칫집 가니까 친척들이 그 어머니 아기 키우려고 하면 고생하겠다고들 말합디다. 야, 참고로 제주도 방언으로 갈매기, 아, 갈매기는 그냥 갈매기라고요? 또는 갈맹이. 라고 한다고. 아, 나 뭔가 그거 내가 맞춘 것 같아가지고 아 너무 아쉬웠다. 아 근데 가로기가 쌍둥이가 맞구나. 야 신기하다. 어 이걸 어떻게 에, 제가 맞췄습니다. 해냈어요. 정답 맞췄어요. 10분께 커피 쿠폰 우선 제가 누적으로 쌓아놓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갑니다. 한 번 더 가요. 자 여러분 청취자들의 선물이 걸려있는 두 번째 퀴즈 문제 갑니다. 다음 보기는 모두 쌍둥이와 관련된 기네스북 기록인데 이 중 딱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기록이라고요. 우리나라 기록은 몇 번일까요? 1번 23명의 쌍둥이들이 같은 반 배정. 2번 9 쌍둥이 출산. 3번 75가구 중 35가구가 쌍둥이를 낳은 마을. 4번 22주 만에 태어나 건강하게 자란 쌍둥이. 우리나라에서 실제 있는 기네스북 기록인데 22주 만에 태어나 22주면 잠깐만요. 22주면 거의 한 원래 출산 예정일 한 반쯤 됐을 때 태어났다는 얘긴데 40주에 태어난다 했을 때 한 반 좀 지났을 때 어? 그나마 저는 4번. 왜냐?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과 유능한 의사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거 4번 와 잠깐만 이렇게 압박을 줘요. 이렇게 뭐 4번으로 결정할 거예요 이러면서 압박을 줘요. 아니 근데 그런 나은 마을이 있었으면 우리 다 아는 마을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기네스북인데 아 저는 2번 아니면 4번인데 아홉 쌍둥이 출산 이런 거 만약에 진짜 있었으면 한 번이라도 약간 유퀴즈나 이런 데 나왔을 거예요. 예, 옛날에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데 한 번이라도 나왔을 거야. 그래서 저는 22주 만에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란 쌍둥이를 한번 대한민국의 의학을 저는 믿습니다. 전 믿고 4번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노래 듣는 동안 여러분께서는 신청곡도 좋고 응원도 좋고 나 커피 받고 싶어요 왠지 정답 맞힐 것 같아요 이런 문자들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우리 노래 듣고 올게요. 정훈이의 꽃동네 새동네. 그런 동네가 있어요?

0: 방금 들은 노래 정훈이의 꽃동네 새동네였습니다. 근데 과연 이 동네는 어떤 동네길래 아 제가 퀴즈를 풀었는데 다음 보기 중 우리나라에서 나온 쌍둥이 관련 기네스북 기록은 몇 번일까요? 1번 23명의 쌍둥이들이 같은 반 배정, 2번 9 쌍둥이 출산, 3번 75가구 중 35가구가 쌍둥이를 낳은 마을, 4번 22주 만에 태어나 건강하게 자란 쌍둥이. 저는 4번.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정말 높다 판단하여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답이 맞나요? 잠시만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전라북도 여수시 소라면 현천 1, 2 중촌 마을은 쌍둥이 마을로 기네스북에 올랐는데요. 1880년 초부터 1980년 초까지 100년간 75가구 중 35가구에서 쌍둥이가 태어나 쌍둥이 다 출산 마을로 기네스북에 올라갔습니다. 한때 마을 동쪽에 있는 쌍태산에 정기를 받아 쌍둥이를 출산하는 게 아니냐 이런 썰이 전해지기도 했다고. 그랬구나. 이런 마을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몰랐네요. 근데 뭐 모를 수밖에 없는 게 1880년대부터 1980년대예요. 예. 그리고 1번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무려 23명이 같은 반에 배정이 된 적이 있다고 하고요. 2번은 25살의 말리 여성이 아프리카 모노코에서 딸 5명, 아들 4명, 9 쌍둥이를 출산했다고. 와, 대단하다, 대단해. 대단합니다. 아니, 제가 선택한 4번, 캐나다 남매가 22주 며칠에 태어나 세상에서 가장 빨리 태어난 쌍둥이로 등재되었는데, 태어났을 때 당시 몸무게가 330g, 420g이었는데요. 다행히 건강하게 성장했고, 2024년 돌잔치까지 무사히 마친 모습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아, 캐나다였군요. 뭐, 그래도 저, 부끄럽지 않습니다. 아, 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을 믿고 4번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 문제는 틀리는 바람에 총 11개의 쿠폰 누적 올리면서 저는 잠시 광고요!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유동 골뱅이!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부여라 부의
2: 대주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퇴비를 만들기 위해 풀을 베며 부르는 소리입니다.
1: 23년 묵은 하듯 퇴비를 비어 올라가며
2: 사륵제비라 불리는 3년 묵은 소를 데리고 산으로 풀을 베어 올라가면서 부릅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주 협찬이었습니다.
1: 올라가며 부르며
3: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핸디 컬렉션 미셸에서 모바일 상품권,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에드블루 요소수,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기념 타월, 음식물 처리기의 명가 황금맷돌에서 음식물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온누리 스토어에서 혈행 건강 솔루션 서큐시안을 드립니다.
4: 오늘 선트라 클럽하우스 쌍둥이 이야기로 꽉꽉 채워봤습니다. 사실 막 저의 로망 아닌 로망을 얘기를 하자면 나중에 애를 낳으면 쌍둥이 낳고 싶다 늘 막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힘든지도 알게 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얼마나 행복도 배가 되는지도 아는 것 같고 재밌는 사실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우리 4720님께서 옆에서 3살 된 우리 쌍둥이 손녀가 페트병에 쌀 담아놓고 놀고 있어요. 얼마나 예쁠까. 3298님 우리 손주 쌍둥이들 대학생 되고 택배 알바하고 오더니 땀띠가 심해져서 병원 간답니다. 안쓰럽지만 스스로 자립하려는 모습이 자랑스러워요. 그래도 서로가 서로에게 되게 큰 힘이 돼주지 않을까요? 싸우지만 않는다면야 너무 둘도 없는 친구 다른 뭐 친구가 부럽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끝곡도 쌍둥이 가수입니다. 우리 노현정, 노정현 쌍둥이 가수의 뚜띠의 대리만족이라는 곡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까 하는데요. 다음엔 또 어떤 피플들과 함께 할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여기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1, 2, 3, 4.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오늘도 안전하게 어린이 6의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괴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2: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7: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MBC 딱 틀면 나오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9: 만나면 좋은 친구는 좋은 워딩이잖아.
8: 만나면의 의미를 살리고 가고 싶었고,
9: 익숙하고 좋은 걸 가져가되 뭔가 변화됐다는 느껴져야 되니까.
8: 시청자분들의 입장도 생각하고 다 생각을 하면서 부른 것 같아요. 두 눈을 맞추고 서로의 마음을 읽고
9: 좀 R&B적인 요소를 더해서 친근하게 느끼기를 원했습니다.
8: 내 세계와 다른 세계를 만나게 해주는 그 연결고리가 방송이구나,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1: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내신 뉴스입니다. 경남 거제에 57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는 등 남부지방 집중호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거제에선 산사태 등으로 한 명이 숨졌고 네 명이 다쳤으며 주택 도로 침수 등 피해 신고는 전국에서 83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통영도 409.7mm로 1968년 관측 시작 이래 일강수량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거제는 1시간 동안 124.5, 통영은 97.4mm가 쏟아져 시간당 강수량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태풍 돌핀에서 약화한 저기압에서 유입된 고온 다습한 남풍이 남해안 지형과 충돌하고 수온도 높아서 수증기 공급이 늘어난 게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0: 노래를 마칩니다. 송나영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바둑기사 신진서 구단입니다. 내 스타일로 이겼다. 세계 최강 바둑 AI 카타고와 대결하고 제가 밝힌 소감입니다. 마지막 대국에서 저는 제 감각과 직관을 믿고 저조차 알 수 없는 길로 들어섰는데요. 이 비틀기가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계산된 패턴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와 다르게 낯선 길을 선택해서 밀어붙이는 건 인간의 도전정신 덕분입니다. 이것이 AI가 흉내낼 수 없는 인간의 스타일,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네, 정선우 전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이유선 교수님의 목소리가 싹 들어오면서 3부가 자동적으로 시작됐죠.
1: 그렇습니다. 잠시 후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가정의 문제들 함께 듣고 고민해보는 시간, 신혼에서 황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0: 국민상담사 이호선 교수님 함께해 주십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 사연 보내주시고요.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문자로 현재 상황을 남겨주시면 저희 제작진이 친절하게 전화를 드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남겨주세요.
1: 먼저 코너 속의 코너, 길을 막고 물어봐.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들 보내주세요. 아주 사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0: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 전 양가 부모님께 드린 용돈은 무조건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내는 형편이 더 필요한 쪽이나 어려운 쪽에 좀 더 드리면 좋겠다고 합니다. 부모님 용돈 꼭 똑같이 맞춰야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준비하겠습니다.
1: 애매하다. 이런 문제는 정말 이게 명확한 솔루션이 없어. 네. 자,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 선물 챙겨드리고 전화 연결까지 되시면 음식물 처리기 드립니다.
0: 그렇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샵 8001번입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드리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1: 지금은 라디오 시대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 에어비앤비,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1: 주식회사 본컴퍼니,
0: 주식회사 두드림 SNC,
1: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0: 한인제약,
1: 빅토스,
0: 국민연료 써연료,
1: 음식물 처리기 효래,
0: 데이팩,
1: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주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4: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 중문 전문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3: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모너크림,
4: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3: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 김치,
4: 달가리 박준영의 싱크표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0: 부부 싸움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1: 절대 가해자도 절대 피해자도 없는 복잡 미묘한 이야기.
0: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
1: 신혼에서
0: 황혼까지. 연휴에 꽉 막힌 도로를 보면서 아 정말 나만의 전용 차로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가족 부부 사이에 꽉 막힌 고민에도 시원하게 길을 네. 터주는 전용 차로 같은 분이죠. 이효선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담계의 마음 아우토반 이효선입니다.
1: 아우 쭉 뻗어가네요.
0: 쭉쭉 예. 뻗어가고 싶다.
1: 교수님 앞으로 문자가 왔는데요. 1577님. 얼마 전에 이효선 교수님 단양에 오셨을 때 실물로 뵀는데 너무 아름다우셔서 깜짝 놀랐어요. 화면이 실물을 다 못 담으시는 듯해요.
0: 맞습니다.
2: 아우. 아니. 방송이 도대체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아유, 제가 볼 때는 뭐
0: 겸손하시긴.
2: 실제 네. 외모보다는 이 사랑의 시신경이 아닌가.
0: 네. 저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사랑으로 보시는군요. 그런데 네. 이효선 교수님은 솔직히 요즘 바쁘신데 네. 다른 건 몰라도 외모는 지금 거의 리즈 시절을 갱신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바쁘시니까 왜 좀 항상 붓기가 빠져 계시잖아요.
2: 리즈가 없었어요.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0: 지금이에요.
2: 지금이에요.
1: 그럼요. 네. 지금.
2: Right here, right now. 네.
1: 자, 첫 번째 상담사연 들어가 볼게요.
0: 네, 그럴까요? 길을 막고 물어봐.
1: 지금부터 길을 막고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을 들어보시고 아 나는 이쪽 스타일이다. 나는 저쪽 편이다. 편을 좀 들어주십시오.
0: 아, 길막 사연 익명으로 소개되길 원하셔서 지라시 대표 가면 김정희님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맞벌이 부부인데요. 얼마 전 남편이 저 몰래 모아둔 비상금을 발견했습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돈 관리는 꽤 투명하게 해왔다고 생각했거든요. 둘 다 따로 정해진 용돈은 없고 필요한 게 있으면 카드를 쓰거나 현금이 필요할 땐 생활비 통장에서 그때그때 이체해서 써요. 연말에는 각자 통장 내역도 정리하기 때문에 서로 수입이 얼마고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도 웬만큼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남편 몰래 따로 쓰거나 모아두는 돈은 없습니다.
1: 네.
0: 그래서 당연히 남편도 그럴 줄 알았죠?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휴대폰으로 은행 업무를 보느라 본인 인증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마침 옆에 있었어요.
1: 아 이거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왜 안 되냐 이게. 아.
0: 왜 왜? 뭐가 잘 안 돼? 거기 봐봐. 그러면서 별 생각 없이 남편 휴대폰 화면을 같이 보는데 처음 보는 계좌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통장이 아니었고요. 잠깐만.
1: 응?
0: 여보 이 계좌 뭐야? 이거 처음 보는데?
1: 별거 아니야.
0: 뭐 별거 아니야? 이리 줘봐.
1: 아 왜?
0: 당신 계좌야? 나는 처음 보는데.
1: 이게
0: 어머, 이 돈은 다 어디서 났대?
1: 아 사람이 이렇게 집요해. 그냥 내가 앱테크 해가지고 소소하게 이렇게 모은 돈이야.
0: 처음에는 저도 그런가 보다 뭐 이랬어요. 평소 남편이 돈을 잘 안 쓰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뭐 술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비싼 취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평소 생활도 검소하고 성실해요. 그리고 직접 모은 돈이니까 마음대로 쓰라고 했죠. 대신 정말 앱테크로 모은 돈이 맞다면 어떤 식으로 모은 건지 그 내역만 한번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1: 안 돼. 싫어. 그거 못 보여줘.
0: 뭐 또 갑자기 이렇게 단호해. 앱테크에서 모은 돈이라며. 그거 보여주는 게 뭐 이렇게 어려워. 우리 사이에.
1: 아 별거 아니라고 했잖아. 뭐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보여줘야 돼 내가? 나도 내 돈 하나 정도는 마음대로 갖고 있어도 되잖아. 이거 내 마지막 자존심이니까 그만 얘기해. 아 그래 나 좀 제발 좀 숨 막히게 하지 마줘.
0: 어머 어머. 아니 세상에 이러면서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솔직하게 개인적으로 쓸 돈을 좀 모으고 싶다 이렇게 말했으면 내가 뭐라고 하나요? 저는 돈과 관련해서는 남편이 모르는 게 거의 없거든요.

0: 남편에게는 제가 존재조차 몰랐던 통장이 있었다는 게 솔직히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혹시 나한테 말하지 못할 뭐 다른 이유가 있나? 별별 생각까지 다 들기 시작했고요. 남편 말대로 제가 좀 너무 숨막히게 하는 걸까요? 아니 다른 부부들도 우리 남편처럼 뭐 배우자 몰래 비상금 하나쯤은 챙겨두고 사시는지 제가 이걸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지 궁금합니다.
1: 야, 참 정말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마음으로는 섭섭하고 막 발끈하시는 남편분도 뭐 이렇게 나쁜 의도는 아니겠지.
2: 아유, 당연히 아니죠.
1: 나쁜 의도는 아니겠지만 기분은 안 좋다. 약간 그렇게 막 하는
3: 뭐 숨겨놓은 여자가 있는 건 아니라서 그건 뭐 또 숨겨놓은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1: 그리고 마이너스가 아닌 게 어디야. 네.
3: 제가 볼 때 이분이 취미가 있는 것 같아요. 비상금을 모으는 게 취미가 아닌가.
2: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자체가 취미일 수 있습니다.
1: 아니 뭐 그 심리는 이해해.
3: 네. 어, 취미도 없어. 네. 뭐 평소 검소한
2: 술을 드신 것도 아니고.
1: 네. 네. 맞아 맞아. 어. 근데 이 아내분이 입장에서는 따진 거는 아니었는데 남편은 마치 아내가 막 따지고 취조를 한 것처럼 받아들이시니까 그게 좀 나 이상한 사람 만드네. 뭐 아니 내가 뭐라 그래? 그런데 좀 섭섭하네 정도. 근데 남편분은 이제 막 피곤하다 숨막히다가 부부 사이에 사실 좀 조심해야 될 말 중에 하나 아니에요?
3: 그렇죠.
1: 숨막힌다?
3: 표현이 조금 세긴 했어요.
1: 셌어요. 네. 그 사실 섭섭해.
3: 아내가 볼 때는 깨끗하고 맑고 자신 있게 아주 그 아주 명료하게 또 정갈하게 삶을 만들고 서로 정리하고 보여주고 이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1: 예, 예. 아내분은.
3: 예. 그래서 물속에 물고기 다 보이는 것처럼. 근데 이제 그 돌 밑에는 안 보인다.
1: 돌 밑에 맛있는 애들 다 있다.
3: 네.
2: 그럼 이제 오늘은요, 뭐 누구 편을 들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나는 배우자 몰래 모아둔 비상금 있다. 있다면 얼마가 있다.
1: 운명 처리해야 되지 않아요 오늘?
2: 해드려야죠.
1: 그죠. 오늘 운명 원하시면
2: 번호도 안 읽을게요 제가.
1: 번호 무조건 임명이야.
2: 무조건 임명을 해드릴 테니까. 큰다. 있으면 얼마 있는지 또 어디에 썼거나 쓸 건지. 예, 요거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1: 목소리 작아진다 우리도.
2: 예. 저는 뭐 알다시피 뭐. 투명하고 깔끔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없거든요, 이런 게. 예.
3: 그 술은, 자. 술은 뭘 드세요? 궁금한데.
2: 자, 샵 8001번.
1: 착해가지고 자. 눈치 보잖아, 이런 말 할 때는 막.
2: 짧은 걸 50원. 눈이 막. 긴 걸 100원.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셔도 됩니다. 오늘 특별히 소개되신 분들께 저희가 진짜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씩 보내드리겠습니다.
1: 오. 좀 시원하게.
2: 원래는 한 잔이거든요. 오늘 두 잔!
1: 그만큼 미안한 짓을 하겠다, 이거.
2: 그렇죠. 네.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몰래 모은 비상금으로. 뭐 취미 생활 한다든지.
1: 네, 아니 근데 그죠? 사실 나는 그런 두 정도의 숨통은 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신 이제 숨막힌다라는 표현이 나는 좀 거슬려서 그렇지.
2: 그렇죠.
1: 네. 자 여러분 기다릴게요. 저희 함께해요. 문자 기다린 동안 노래 한 곡 들을까요?
2: 네.
1: 아 나 진짜 우리 제작진.
2: 이 비상이 그 비상이 알 텐데.
1: 이게 맞아요?
2: 네, 이머전신 이머전신인데 이건 그게 아니거든요.
1: 짓궂다. 짓궂죠. 임재범입니다. 예. 비상.

0: 네, 코너 속의 코너 길을 막고 물어봐. 배우자 몰래 모아둔 비상금 네. 얼마나 되고 어디에 쓰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1: 아, 소소한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올라오는 재미가 있으니까요. 5땡땡땡입니다. 번호를 오픈 안 할게요. 네. 예, 혜택으로 5만원 모았습니다. 오. 예, 나 혼자 쓸 생각하니까 두근두근 하네요.
0: 두근두근.
1: 예, 집사람 없을 때 족발에 한잔 해야죠.
0: 5만원이면 족발 세트로 시킬 수 있어요.
1: 그럼요, 그럼요.
0: 쟁반국수랑. 예,
1: 전지로, 전지.
0: 아우, 너무 좋다. 예. 전지가 쫄깃쫄깃하고 맛있죠. 그렇죠. 9땡땡땡님. 저는 캐시백 포인트로 50만원 갖고 있어요. 오. 빵, 커피, 주유, 마트 포인트 등등 이런 거 포인트를 모아주는 앱이 있거든요. 오. 그걸로 씁니다. 오. 맞아요. 그 앱이 쏠쏠해요.
2: 오, 그래요? 네,
0: 저희 오빠도 이거 되게 많이 모아놓거든요.
2: 무슨 앱이?
0: 아, 이게 그 통신사 앱도 있고
1: 아, 네, 그렇죠.
0: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를 모아가지고
1: 뭐 있어요.
0: 영화를 볼 때 쓸 수도 있고 오. 빵을 살 때 쓸 수도 아. 있어요.
1: 뭐 행복한 포인트도 있고 뭐 몇 개 있습니다. 네. 또 6땡땡땡님 익명 맞죠?
0: 예, 예.
1: 비상금 1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0: 네네네.
1: 이거 불린다고 이제 주식을 했어요. 10만원 됐습니다.
0: 90% 이런 거예요.
1: 예, 네, 90% 이거. 네.
0: 이분은 6도 막아드려야 됐어. 앞번호도 막았어야 됐어, 지금. 이분은 철통방어를 했어야 됐어.
1: 아, 선생님, 고생하셨네.
0: 90%면은 그냥 포기하셔야죠.
1: 예. 예.
2: 이거 아내가 알았으면 100만원도 욕먹고, 90% 잃은 것도 욕먹고.
1: 숨긴 것도 욕먹고.
0: 예, 그치. 예. 그냥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1: 아, 예. 또 다른 6이십니다.
0: 네, 또 소개해 주시죠.
2: 전 500 있어요.
1: 우와.
2: 우리 딸내미 이사한다길래 몰래 주려고요. 어. 배우자와 같이 하려면 복잡해요.
0: 어.
2: 아, 500.
0: 세다.
2: 이거 있는 것도 자식들 주신다고.
1: 아이고야. 아유,
0: 세상에. 네. 딸이 애틋한가 보다. 근데 뭔가 또 좀 도와야 되는 사정이 있으면 또 엄마가
1: 보다,
0: 뒤에서 몰래 놀 수 네. 있지.
1: 또 막 아빠일 수도 있죠, 그죠?
0: 그쵸, 그쵸.
1: 와이프를 몰래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있고.
0: 그러니까 왜냐면 합의를 보면 또 그 시간까지가 시간이 걸려요.
2: 그렇죠. 네.
0: 구땡땡땡님. 저는 늘 비상금을 100만원 정도는 맞춰놓습니다. 애들 서프라이즈 선물이나 가끔 게임 현질할 때 써요. 돈은 차 운전석 아래 붙어있어요.

0: 있습니다. 슬리 반점.
1: 차 운전석 아래 다 뒤지시겠네. 아, 하나도 털리네 또. 아, 계속 아, 이렇게 방송에서 나올 때 이 방송국 겉을 이러시면서.
2: 저 나발도 안 했어 너를.
1: 어, 그래서 붙여놓기까지 하셨는데.
2: 7땡땡땡. 예, 저는 배달 일을 하는데요. 통장 내 없는 비상금으로 80만 원 모았습니다. 근데 이 돈은 노터치하기로 하고 약속 끝. 어. 숨 막힐 일 없어요.
1: 아, 서로 조율이 끝났어요.
2: 예, 와이프가 아는 돈입니다 이게.
1: 그럼 됐습니다.
2: 예, 80.
1: 아니 어딘가에 비상금이 있으면 사람이 여유가 좀 생겨요.
0: 든든하죠. 예,
1: 화를 낼 일도 조금 참게 되고.
0: 그렇죠.
1: 예, 제가 돈을 이렇게 따로 조금 이렇게 꼬불쳐다 보니까 사람이 참 착해지더라고.
0: 자기 텃밭이 있어야 돼요.
2: 그죠? 맞아요.
1: 그러니까
2: 맞아요.
1: 손해본 느낌, 나만 계속 희생하고 네. 헌신한 느낌이 좀 덜해요. 이 땡땡땡님. 전업주부인데 다달이 10만 원씩 모으는 통장 하나하고 3만 원, 2만 원이 모인 돈이 생길 때 조금씩 모아놓은 통장 두 개가 있어요. 오. 합해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여튼 쬐끔인데 그렇죠?
2: 아니요. 100만 원이면 든든하죠. 든든해요.
0: 제일 중요한 거 들키지 네. 말라.
1: 그렇지.
0: 네. 그렇지.
2: 삼땡땡땡님. 예, 가구 설치 기사입니다. 아내 몰래 3년 전부터 50만 원씩 적금 들고 있습니다. 올해 장인어른 칠순, 저희 어머니도 칠순이시거든요. 좋은 곳에 쓸 예정입니다. 와. 물론 저한테도 조금 쓰려고요. 진짜 조금입니다.
1: 아니, 좀 더 쓰셔도 돼요.
2: 아, 멋있다, 이분. 네, 기사님.
1: 멋지다. 어, 근데 진짜 이게 50만 원씩이면 큰 돈인데.
2: 1년에 600이잖아요.
1: 엄청 큰 돈인데.
2: 오, 여행 보내드리려고 그러나 보다.
1: 얼마나 지금 허리띠를 졸라 매셨을까? 그죠?
2: 2년 있으면 한 1200 이상 모인 건데.
1: 본인한테도 좀 200 정도 써도 되지 않아요? 써도 돼. 본인한테 써도 돼요.
2: 좀 근데 이분은 착하셔가지고 안 쓰실 것 같아. 그냥 삼겹살 좀 드실 것 같아.
1: 500 쓰세요. 그러면 한 100 쓰실 것 같아. 500 쓰세요. 네. 공땡땡땡님. 네. 소개해 주시죠.
0: 저는 200에서 300 정도 있는데 특별히 쓰는 곳을 정하지는 않고 네. 아내 생일 선물 사거나 급히 필요한 일이 생기면 꺼내 사용합니다. 이번에는 조카 노트북 사줬습니다.
2: 우와 멋있다.
1: 와 자녀도 아니고 조카 노트북
2: 그러니까요. 그리고 진짜. 아내 생일 선물을 사신다고. 네.
1: 이건 급하게 지금 급조해서 쓰신 거 아닐까요? 아내분 옆에 계시나? 아니 근데 좀 다정하신 분 같아. 네. 그러니까 조카 노트북까지 챙겨줄 정도의 그렇죠. 다정한 네. 분이라면 분명히 따뜻한 선물들을 두루두루 하시는 분일 네, 것 그렇죠. 같아요.
0: 품이 네. 넓은 분이에요.
1: 팔땡땡땡님.
2: 예, 전 비상금을 만들어놔도 애 셋 키우다 보니까 이상하게 돈만 생기면 애들에게 들어간 일이 생깁니다. 저 비상금 150 정도 모았는데 금방 다 털려가지고 예, 또 쓸 일이 없기를 예.
1: 희한하게 이 비상금이 나를 위해서 쓰여지지 않아.
2: 맞아요.
1: 대부분이. 그렇죠.
0: 아니 무슨 돈 냄새가 나나 봐요. 딱 모아지면은 쓸 일이 꼭 생겨요.
2: 생겨 맞아요. 이상하게. 아 맞아요. 정말 희한하게. 미치겠어.
1: 진짜 누가 귀신같이 알고 어떻게 그렇게 전해주나? 박땡땡땡님. 아 박땡땡님. 저는 300만 원 있어요. 오. 친구들 만나면 아내 몰래 한 턱 쏠 수 있어 좋아요. 그래 이렇게 좀 낙이 있어야 돼.
2: 저도 사실은 이런 마음이에요. 갖고 있다가 비상시에 뭐 계속 얻어먹을 수 없잖아요. 네. 나이가 있는데서 한 번씩 살 때 이럴 때. 네.
1: 그러니까 좀 사기도 해야 돼 사람이.
2: 그럼요. 계속 얻어먹다
1: 보면 기가 죽더라고요.
2: 맞아요. 사야죠.
1: 구땡땡땡님. 비상금 방송 나오니까 남편이 씩 웃으면서 나도 하네요. 아마 한 300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아유 모르는 줄 알아. 아유 다 알고 있는데 하시면서
2: 그죠.
1: 그죠. 그러니까 좀 약간 알고 모른 척 해주는 게 부사에는 어느 정도 있는 거
2: 그럼요,
1: 같아요.
2: 그럼요.
1: 어 네. 근데 이게 다 100 단위로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2: 와 사 땡땡땡님께서 저는 200만 원 있습니다. 와. 예 고생한 마누라 작은 반지 하나 해주려고.
1: 뭐야 너무 스윗하다.
0: 세상에.
1: 아니 지금 친구 만나면 아내 몰래 한 턱 쏜다는. 이분이 뭐가 돼요 그러면?
2: 예,
1: 그 이분 지금 반지 보러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제 할 바 아니고요. 저는 한 두 돈 하면 한 160 하죠.
1: 예. 어, 지금 다들 비상금 막 쓰려다가 다 에잇 이러면서 안 쓰는 거 아니에요? 어, 마지막으로 이 6000님이요. 번호 말씀해 주셔 아, 말해달라고 하셨어요.
2: 말해달라고요?
1: 네.
2: 예,
1: 제 번호 말해주세요. 만나님 나 아니다. 비상금도 없고 나 주식도 안 한다.
2: 누구시죠?
1: 하고 부인한테 전해주세요. 제 번호는 6000입니다.
2: 아 6000번 좋은 번호 쓰신 분인데.
1: 예 그렇습니다. 예,
2: 비상금도 없으시고 주식도 안 한다고요. 예.
1: 막다른 골목에 몰려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아내가 예. 이렇게 몰고 계신 거 아니에요? 예,
2: 뭐 박사가 쓰신 것 같은데.
1: 구해주세요.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올게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자, 오늘 두 번째 사연 역시 익명으로 소개되길 원하셔서요. 지라시 대표 가명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정사 씨가 소개해 주시죠.
1: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좀 심각한 사연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좀 심각해요.
0: 그러게요. 예.
1: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큰언니 때문에 사연을 남기게 됐어요. 언니는 올해 62세 미혼이고요. 8남매 중 맏딸로 평생 7명의 동생들과 친정엄마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예전에는 큰언니와 자매들끼리 함께 살다가 하나둘 결혼을 하며 지금은 언니 혼자 생활하고 있어요. 그리고 3년 전 언니는 하던 사업을 접었고 지금은 직장을 안 다닙니다. 그 무렵부터 조금씩 언니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일단 물건들을 지나치게 많이 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언니 집 방 4개가 전부 옷으로 가득 차 있고 뜯지 않은 택배 상자만 100개가 넘는 것 같습니다. 집안에 발 디딜 틈조차 없을 정도로요. 언니는 아마 방이 아닌 거실에서 생활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 음식도 계속 주문해서 쌓아두다 보니 식탁이며 베란다며 방치되어 썩은 음식들이 많았어요. 청소를 안 한 지도 꽤 오래돼 바닥은 먼지와 얼룩으로 뒤범벅이라 맨발로 걸으면 발바닥이 까맣게 될 정도예요. 언니는 이렇게 대부분의 시간을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보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언니가 예전에는 엄청 똑똑한 데다 깔끔한 성격이고 스타일도 참 멋진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사이에 살도 20kg나 찌고 많이 변했어요. 저희 동생들도 언니를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서 언니, 우리가 가서 집 좀 치워줄까? 아니, 물건을 샀으면 정리를 해야지. 언니 하기 싫으면 내가 가서 도와줄게.
2: 아휴, 됐어. 아휴, 좀...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너희는 신경 쓰지 마. 아, 그리고 좀 아우 절대 우리 집에 올 생각 좀 하지 마 좀.
1: 이러면서 동생들이 집에 오는 걸 완강하게 막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몰래 언니 집에 들어갔다가 집이 이런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언니가 워낙 자존심이 센 사람이라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아예 저희를 안 보겠다고 할 것 같다. 말도 못 건...

0: 내고 있어요. 언니는 그런 와중에 각자 가정에 있는 동생들을 생각해서 연로하신 엄마는 맏딸인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고 지금도 엄마를 도맡아서 돌보고 있습니다. 저희에겐 너무나 고맙고 착한 언니를 계속 이렇게 두고 볼 수만은 없는데요. 어떻게 언니를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희 가족 좀 도와주세요.
1: 아유, 어떡해. 언니가 우울감이 되게 크신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생활이 완전히 망가지신 것 같은데.
1: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좀 이해도 되고 느껴지는데요, 저는. 아, 가족들의 도움을 거부하고 있는 현재가 지금 제일 문제가 돼서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상담을 그래서 요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일단 네.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님으로 해드릴게요. 네. 김정희님.
3: 아, 네, 안녕하세요.
1: 네, 아이고, 상심이 크시겠어요. 전화 주셔 감사합니다. 일단 이효성 교수님하고 먼저 인사 나누시고 예, 네. 바로 상담 들어갈게요.
3: 네.
4: 네. 네, 정희님 안녕하세요.
3: 아,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4: 네. 아, 용기 내어서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언니를 많이 사랑하나 봐요.
3: 그쵸.
4: 그래요.
1: 지금.
2: 아이고, 눈물 참고 계시구나.
4: 언니는 지금 62세. 아, 네. 미혼이고요. 지금 네. 사연 주신 분은 전체 형제 중에 몇째인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3: 일곱째요.
4: 일곱째. 자, 형제가 많은 집은 이름도 생각이 안 나는데.
3: 네.
4: 그러나 첫째 이름은 굉장히 선명하죠, 늘. 아, 네,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 언니가 지금 외부 사람들과 만나지도 않고 형제들하고도 연락이 잘 안 되나 봐요.
3: 연락은 하시고 네네. 형제들 집에는 오시는데 네. 형제들이 언니 집에 못 오게 해요.
4: 그전에도 그러셨나요?
3: 아니요. 그전에는 모든 식구들 조카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밥 먹이고 모임도 자주 하고 막 이랬거든요. 언니 집에서.
4: 네.
3: 근데 진짜 한 3년 정도부터는 아예 집에 동생들이 바로 못 뛰게 하시니까
4: 3년 전에는 그 사이로 무슨 일이 있었나요?
3: 언니가 하던 사업도 다 접었고
4: 네.
3: 그리고 엄마가 치매 이제 초기 증상도 받으셔서 언니가 케어도 하시고
4: 네.
3: 그리고 이제 신체적인 변화도 이제 갱년기로서 많이 오다 보니까 자존감도 많이 떨어진 것 같고
4: 네. 그 시점을 전후해서 언니가 형제들이 집에 못 오게 하고 또 살도 많이 찌고 우리 사연에서 네, 봤던 것처럼 뭐 옷도 가득하고 택배상 혼자 네. 뜯지 않은 것도 100개가 넘는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 형제들이 우리 언니 우리 제일 그 장녀를 돕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봤을까요?
3: 전에도 이게 지금 쇼핑하는 게 네. 지금 굉장히 많아진 건데 전에도 이렇게 쇼핑을 좀 하곤 하는 건 알았어요.
4: 네.
3: 저희가 집에 언니 집에 다닐 때 그래서 박스 같은 것도 많이 쌓이고 그래서 와서 좀 도와줄까 혼자 재활용 버리기 힘들면 도와줄게 재활용 같은 것도 일단 언니가 집에 드리면 잘 안 네. 버리세요. 뭐든지 그래서 그 전에도 많이 쌓여있어서 버려줄까 도와줄까 막 그랬는데 부모님께서 하시겠다고 절대 손 못 대게 하시고 뭐로 언니 나가서 운동 좀 할까? 그러면 또 그건 또 싫다고 그러시고 취미 가져야 돼? 그러면 또 싫다고 하시고
4: 그렇죠. 보니 우리 동생들이 언니를 굉장히 사랑하고 또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엄마처럼 제2의 엄마처럼 그렇게 이 언니가 또 그렇게 동생들을 돌봤나 봐요.
3: 그렇죠.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4: 아 그러셨구나.
3: 아버지 역할 다 써가지고
4: 아버지 역할까지 언니 대단하네요.
1: 진짜.
4: 자 우리 정희님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언니는 생각보다 나오기 쉬울 것 같아요.
3: 그러니까 집이
4: 집이
1: 여보세요? 연결이
3: 그래요?
1: 지금 연결 상태가 고르지 않아서
2: 그러네요, 네.
1: 집이까지 들렸거든요. 집이 어떤 상황인 건지
3: 네. 네, 상황이
4: 네.
3: 뭐 이렇게 옷 같은 것도 안 뜯은 박스도 많고 옷도 너무 많고 음식물

0: 같은 것도 잘 안 치워서 벌레가 있고 막 잘한다고 장난이 아닌데 그런 거를 가서 좀 치워주고 언니랑 얘기 좀 하고 밥도 함께 먹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1: 네네.
0: 그런 거를 절대 집 앞에 가서 초인종을 눌러도 문을 안 열어주시니까
1: 그렇죠. 지금 제가 우리 언니의 상황을 보니까 우리 언니의 인생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어쩌면 언니는 지금 미혼이라 말씀하셨지만 헌신과 결혼을 하는 게 아닌가. 가족을 위한 헌신과 결혼을 했지 미혼이라고 저는 보기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힘 있는 사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보니까 네. 인생의 전환기하고 사업의 전환기가 동시에 맞물리고 또 내가 늘 돌보고 함께했던 그 가족들이 한 자리 한 자리 빠져나가면서 그 공백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일곱 개의 방이 있다가 그 방이 네. 다 비게 되면서 이 빈 방을 다른 걸로 지금 채우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이게 어찌 한면으로 보면은 이게 일종의 저장 강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는데 대부분 네. 이런 상실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저장 강박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는 해요.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저장 강박까지라고 제가 확인한 바가 없어서 저장 강박까지라고 말하기보다는 지금 네. 보면 어떤 면으로는 무슨 쇼핑 중독 같기도 하고요.
0: 네.
1: 근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약간 뭐랄까요. 우울로 인한 자기 방임에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제가 볼 때는 우리 정인님하고 우리 형제들이 우리 제일 장녀하고 사이는 괜찮으세요?
0: 네. 다 좋아요. 저희는.
1: 다 좋으시구나.
0: 네.
1: 어쩜 그렇게 다 좋기가 어려운데 어쩜 이렇게 훌륭해요.
2: 진짜.
1: 아마 그 모든 여정에는 언니가 때로는 손가락으로 때로는 발가락으로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소장의 융털돌기까지 다 내어서 온 가족을 위해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그 관계에 대한 조율까지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가족이 좀 나서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언니는 언니는 일단 언니 이렇게 청소 좀 해줄까? 내가 좀 도와줄까? 언니 괜찮아?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이분은 평생 내가 나서서 가족을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조율하고 그렇게 입히고 먹이고 재우고 이 모든 과정을 다 했던 아버지 같은 분이기 때문에 네. 아버지의 자존심을 건드리시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하고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계속 징징거리셔야 돼요. 언니에게 언니 나 이래서 힘들고 언니 나 저래서 힘들고 언니 나 이것 좀 도와주고 언니 나 저것 좀 도와주고 언니 김치는 고춧가루를 넣는 거야 안 넣는 거야 언니 나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 자식은 왜 이렇게 속을 새기는 거야 언니 나 이것 좀 도와줘 언니 나 이런 옷 필요한데 혹시 언니 이런 옷 있어? 계속 그 어린 시절에 내 언니의 손을 잡고 이거저거 요청하던 그 동생을 지금 몇몇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3: 이들은 나 없으면 어떡하니? 라는 네, 그런 생각 들게끔.
1: 이게 지금 이 언니는 평생 동안 일종의 공공의 유능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지금은 개별 유능감마저 이제 상실한 상태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런 유능감은 누가 도와준다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가지고 있는 유능감을 회복할 때 어느 정도 회복이 돼야 이 유능감이 다시금 돌아와서 관계 회복도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제일 먼저는 언니에게 일단 징징거릴 수 있으세요?
0: 저요?
1: 예.
3: 힘내신다? 서울이 많이 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존댓말을 계속 하시는 거 보니까.
2: 예.
0: 네. 막내는 아닌데 막내 동생이 하나 더 있고 저랑 언니랑 14살 차이 나니까 저는 언니한테 반말을 써본 적이 없어요.
3: 그러면 조금 도와달라는 표현을 징징까지는 아니더라도 막 의지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1: 아니요. 징징 되세요. 지금은 언니를 위해서 기꺼이 언니가 평생 우리에게 위해서 숨어서 흘렸던 그 눈물만큼 징징대는 모습을 통해서 마치 앉아서 발을 동동 구르고 마치 백화점에서 바닥에 누워가지고 장난감 사줄 때까지 등 문지르는 애처럼 좀 징징거리는 사람이 좀 몇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0: 언니의 도움이 엄청 필요하다고 언니가 느끼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1: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 제일 먼저 뭐 하셔야 되냐면 정말 연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건 징징거리는 연습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다짜고짜 우세요. 언

0: 이거는 언니가 왜 그래? 언니 원래대로 돌아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언니 나는 왜 저래? 언니 왜 일은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언니 이럴 때 나 어떻게 해야 돼? 언니 나는 지금 이렇게 이걸 해야 되는데 이럴 땐 지금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도움의 요청. 평생 그 돌봄과 헌신과 결정자로서 살아왔던 그 사람이 다시금 그 군장을 메고 다시금 그 긴 칼을 차고 다시금 그 방패를 들고 전쟁에 나가는 그 느낌을 갖도록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 우리 7남매 중에 7자매인가요? 7남매죠? 예. 우리 7남매 중에 연기를 제일 잘하는 두 사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아, 네. 막내들이 해야지 뭐.
0: 아, 그래요? 그럼 막내는 그 제일 마진, 맏딸, 그 언니하고, 언니가 거의 업어서 키웠겠네요.
1: 거의 그런, 근데 저희 언니가 또 일찍 네? 나가서, 그러니까 고등학교도 기숙 생활을 하시고 그래서, 저랑 저희 막내는 언니랑 거의 어릴 때 같이 안 자랐어요.
0: 아, 그렇구나.
1: 크고 나서, 결혼 전까지 이제 성인 돼서 언니랑 살았어요.
0: 아, 그래요? 괜찮아요? 네. 이러나 저러나 우린 심정적인 서열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 서열 또 얼마나 같이 붙어 있었냐는 전혀 상관없고 각각이 성장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보니까 언니 우리가 지금 이 집에서 지금 요청하는 게 언니가 우리가 언니네 집에 갈 수 있도록 그 전에 소통처럼 했으면 좋겠는 거. 두 번째로는 언니 집에 가득 차 있는 가족이 가득 차야 될 그 자리를 메우고 있는 그 자리가 정돈이 됐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1: 그렇죠. 엄마도 언니가 겨울마다 모시고 계시거든요.
0: 네.
1: 그래서 엄마 건강도 안 좋으시고 해서 네네. 본인 건강도 엄청 챙기시는 분이 또 이렇게 반대면으로는 청소도 안 해놓고 살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0: 그렇죠.
1: 안 그랬던 사람이 그러니까.
0: 그렇죠. 우울은 우울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집에 일종의 햇볕 정책을 내야 될 것 같은데 햇볕 정책은 따뜻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자기가 입었던 두꺼운 외투를 벗게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집에 있는 것들을 언니가 하나씩 들고 나오도록 좀 해주셔야 돼요. 그 책을 떼지 않고 예를 들어서 집안에 냄비 있으시죠?
1: 네네.
0: 버리시고 언니 집에 있는 냄비 좀 갖다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언니가 지금 20kg 정도 살이 쪄 있는 상태라 언니가 사놓은 그 내 방을 가득히 메운 옷들 중에는 사이즈가 안 맞는 게 거의 99%일 겁니다.
1: 그럴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왜냐하면 사이즈 좀 작은 옷을 그러니까 원피스 같은 거를 걸어놓으셨더라고요.
0: 그렇죠. 그 우리의 과거에 대한 기억, 그 로망인데.
1: 그러신 것 같아요. 과거에는 엄청 마르셨던 분이거든요.
0: 그렇죠. 저희 집도 그래요. 그런데 분명한 건 이 옷을 직접 입지 않아도 괜찮아요. 언니가. 이 옷을 동생에게 입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언니 지금 옷 사이즈가 20kg가 떴으면 꽤 많이 한 88 사이즈 정도 될 거예요.
1: 그럴 것 같아요.
0: 그죠. 그러면 언니가 산 옷은 주로 77이나 66 심지어 55 사이즈도 있을 겁니다.
1: 예전상각해서.
0: 그렇죠. 그 사이즈별로 살이 찌는 대로 아마 사이즈대로 샀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마다 한꺼번에 다 가져오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언니 나 어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언니 방에 대충 보면 어떤 색깔이 옷이 있는지 아시죠? 그렇게 너무 잘 됐어요. 그 지금부터 뭐 이런 아름다운 가게에 가는 게 아니고요. 형제들이 그 옷들이 필요하다고 SS 치시고요. 그리고 언니가 사놓은 수많은 그 택도 그 박스도 열지 않은 그 택배들 가운데는 여러 살림살이들도 있고 뭐 필요하지 않은 것들도 있을 텐데 이거저거 여러 개 중에 언니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발굴해가지고요. 이것 좀 달라고 하시고 이제 끊임없이 언니를 재촉하시고 그리고 언니를 좀 귀찮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니가 직접 그 집에서 나오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곧 집에 들어오게 하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언니가 그 집에서 나와서 다시금 형제들의 손을 기꺼이 잡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다행인 건 아직 그 동생들하고 이 관계 곧 연락의 연을 끊거나 하진 않았잖아요.
1: 네네. 네,
0: 그래서 이건 정말 좋은 시그널이라 앞으로도 이 언니는 보호자로서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보호자를 하기에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경제적인 여력이 과거와는 달라진 겁니다.
1: 근데 저희 언니가 경제적 여력이

0: 굉장히 좋으세요.
1: 아, 그래요. 그럼 너무
0: 네.
1: 좋아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지금 중요한 건 과거에 내가 그 품을 수 있었던 것하고 지금은 사업을 멈추고 더 이상 내가 발생시키는 수입이 없잖아요. 이거는 또 사회적인 자존감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거라 지금은 나가지도 않는 상태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으니 지금부터는 네. 형제들 안에서 먼저 징징대는 사람이 언니에게 당신이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해결사이고 우리의 여전한 보호자입니다라고 하는 원래 역할을 회복하도록 하는 게 먼저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집에 있는 것들 중에 우리가 언니에게 뭐 김치가 어떻게 뭐 있고 김치할 땐 뭐가 필요하고 이런 아주 시시콜콜한 질문들부터 시작해서 언니 집에 있는 물건들을 마치 삥 뜯는 것처럼 하나씩 요청해서 언니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용하고 잘 입고 잘 쓰고 있는지를 여러 번 입고 그 사용하는 걸 보여주면서 땡큐를 함께 해가고 이걸 또 공개적으로 가족 톡방에 올려서 언니의 유능감을 공개화하는 거 요거부터 좀 시작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0: 네네.
1: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언니가 그 동생들의 소망을 들어줄 분 맞나요?
0: 뭐든지 저희 뭐 그러니까 동생들 집에 오거나 뭐 할 때도 빈손으로 오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뭐든지 갖다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고. 뭐든지 항상 나눠주려고 하시는 분이라서.
1: 네네네.
0: 그게 항상 몸에 돼 있는 분이라.
1: 그쵸. 이런
0: 그래서 뭘 더 사서 더 나눠줘야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1: 지금 있는 옷들 또 지금 있는 물건들은 동생들이 요청하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아마 예비해놓고 준비해놓은 물품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 조금 편히 가지시고요. 그리고 약간 길게 보세요. 길게 보셔서 올해 벌써 지금 저희가 8월 중순 넘어갔잖아요. 올해 말은 집중적으로 언니 집에서 하나 둘씩 물건을 요청해서 언니가 그 물건을 들고 우리 집에 오는 것, 각 형제들 집에 가는 걸 목표로 좀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언니가 실제 그 행동을 할 때 표정이 어때지는지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제 가끔씩 언니가 오지 말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결정적인 날들이 있죠. 결정적인 날 엄마가 계실 때는 명분이 있잖아요. 겨울에도 엄마가 오시니까 겨울에는 무작위로 쳐들어가세요. 언니를 귀찮게 해야 돼요.
0: 집 앞에 가서 아무리 초인종을 누르고 전화를 해도 안 받으세요.
1: 지금은 싫을 거예요. 그러니 겨울에 어머니가 오시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언니가 유능한 사람이라는 걸 가을 수확하듯이 열매 따듯이 하나씩 하나씩 이번에 경험으로 채워놓는 역할을
0: 본인이 돌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끔 저희가 언니한테 계속 요청을 하라는 거죠. 도와달라고.
1: 그래서 언니를 계속 귀찮게 하셔야 돼요. 아유, 너는 왜 나를 귀찮게 하냐 할 정도로 대신에 그 집에 무작정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언니가 하나씩 내어놓으면서 공간을 만드는 방식으로 하고 그 내어놓은 공간을 통해 나중에 어머니가 들어가셨을 때 우리도 함께 들락거릴 수 있는 일종의 여지와 그리고 그 심리적 공간을 먼저 만들자는 말씀이죠. 네.
2: 지금 약간 반짝하고 불이 켜진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김정희 씨, 좀 약간 방향이 보이세요?
0: 네. 저는
2: 되게 필요한 작업인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일을 엄마한테 했는데 효과가 있더라고요. 얘는 아직도 내가 필요하구나.
3: 내 도움 필요하구나.
2: 네. 그러니까 그게 엄마에게 생기를 부여하더라고요.
3: 나눔을 요청하는 것도 또 중요할 것 같아요.
2: 부디 성공하시길 바라고 저희가 짧은 시간이라 길게 이어갈 순 없지만 후기 꼭 남겨주세요.
0: 진짜 성공하면 100번이라도 쓸게요. 제가.
2: 화이팅 화이팅.
3: 너무 감사합니다.
2: 네, 응원합니다.
1: 응원합니다 정희님.
0: 네, 감사합니다.
3: 네, 광고요.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술 마셨는데 별이 어디 보고.

0: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백
0: 건강해.
1: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백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30다

0: 우주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퇴비를 만들기 위해 풀을 베며 부르는 소리입니다.
1: 3년 묵은 하듯 퇴비를 비어 올라가며
0: 사릅제비라 불리는 3년 묵은 소를 데리고 산으로 풀을 베어 올라가면서 부릅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주협찬이었습니다.
1: 올라가며 불려.
2: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3: 구구연구님께서 저희 어머니도 언니분과 비슷한데요. 제가 일부러 어리광을 부려요. 스스로의 존재감을 계속 만들어드리려고 애쓰고 있어요. 시동생 다섯을 둔 맏며느리였고 장녀셨거든요. 존재감을 세워줘보세요. 저희 어머니는 그럴 때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저 잘하고 있었네요.
4: 아, 그렇네 진짜.
5: 잘하시네요.
6: 김경주님도 교수님 말씀 듣고 오랜만에 17살 차이 나는 큰언니랑 통화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고맙습니다. 사연자님도 힘내세요. 해주셨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계시니까 우리 사연자분 아까 네. 말씀이 목소리에 좀 힘이 생겼거든요.
3: 네, 네. 맞아요.
6: 분명히 방향을 딱 잡으신 것 같아요. 네.
5: 또 일곱 형제가 손잡고 나아가면 큰언니가 못 견디죠.
6: 못 견디지.
3: 그렇겠네요.
6: 네. 우리 언니를 기분 좋게 행복하게 못 살게 구세요.
3: 네.
6: 좋은 방법으로.
3: 네.
6: 자, 오늘 이호승 교수님 진심을 다한 상담 너무 감사드리고 네. 우리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5: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3: 고맙습니다.
6: 저 인사드려야죠.
3: 네.
6: 인사드리고 내일 4시 5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3: 맞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첨단 바이오의 미래를 한눈에 살펴볼 2026 경북 바이오산업 엑스포가 경북 안동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엑스포는 2026년 9월 10일부터 3일간 안동체육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백신, 첨단재생, 대마천연물, 뷰티를 아우르는 혁신기술의 향연. 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부터 청년의 꿈을 잇는 취업박람회까지 바이오산업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도약의 장. 경북 첨단 바이오산업의 미래를 만날 수 있는 기회. 2026 경북 바이오산업 엑스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본 행사는 경상북도와 안동시가 주최하고 경북 바이오산업연구원이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2: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어요.

해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Hey, hey, 내 딸에 Hey, 내 딸이
0: 음주 후엔 팀앱대리 음주 후엔 팀앱대리 팀앱대리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6시 뉴스입니다. 경남 거제에 57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는 등 남부지방 집중호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거제에서는 산사태 등으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고 주택 도로 침수 등 피해 신고는 전국에서 83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통영도 409.7mm로 1968년 관측 이후 1일 강수량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거제는 1시간 동안 124.5mm, 통영은 97.4mm가 쏟아져 시간당 강수량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특별교부세를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남 광주와 부산, 경남에 특별교부세 30억 원과 재난구호사업비 4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식회사 다비치 안경 체인이 자체 상표 상품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가맹해지를 할 수 있다고 가맹점을 압박해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비치 안경 가맹본부에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14억 7,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다비치 안경 체인은 10만 원 이상 전략 브랜드 안경테 판매 비율 등 8가지 세부 지표를 정한 뒤 강제했고 목표에 미달하면 워크숍 참석, 회생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가맹 해지 대상임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포럼을 열어 역사 왜곡, 폄훼 논란이 불거진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됐습니다. 국민의힘 책임당원 3,700여 명은 제소장을 통해 해당 토론회의 발제자 이영훈은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사태로 규정했고 이것이 특정 지역 비하 욕설과 5.18 폄훼 발언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를 미 국방장관에게 지시한 데 대해 청와대는 그간 한미양국이 긴밀히 조율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미 정상 간 우호적 관계가 북미 대화로 이어져 평화와 안정을 진전시키는 논의가 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내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중부 전라권 등은 흐리거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부산 울산 20에서 60mm, 경남 남해안 많은 곳 80mm 이상, 제주는 5에서 40mm, 수도권, 전라권 등에는 최대 40에서 50mm의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0: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오늘 새벽 산사태가 아파트를 덮쳐 한 명이 숨지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남 거제시 옥포동의 한 아파트에서 뒷산에 있던 토사가 1층을 덮쳐 주민 한 명이 목숨을 잃은 건데요. 며칠 사이 8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거제 일대는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하천 범람으로 도로는 거센 강줄기가 됐고요. 침수와 정전은 물론 도로를 덮친 잔해들로 구조를 위한 소방차조차 진입하기 어려운 고립무원의 상황마저 속출했습니다. 이제 기후위기가 만들어낸 극한 호우는 언제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일상의 공포가 됐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재난 앞에 관측일의 최대라는 변명으로 속수무책 당하고 있을 수만 없죠. 낡은 방재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붕괴 위험 지역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비가 뼈저리게 절실한 시점입니다. 안동문화 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1: 허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워킷, 워킷, 언제 어디서나 워킷.
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 워킷, 워킷 안전화.
3: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4: 사회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기업.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알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6: 8월 17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얼마 전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으로 선출이 됐죠. 잠시 후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과 이야기 나눕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박규환 최고위원과 박규환의 세상읽기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양산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렸는데요. 우리 지역에도 단비 같은 소식 전해졌습니다. 바로 의대 설립을 두고 정부가 경상북도에 국립의대 신설 추진계획서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요. 오는 20일까지 도와 지역 국립대학

0: 공동으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는 소식인데요. 오늘 관련 이야기 나눠봅니다. 매일신문 양상진 기자 연결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먼저 정부의 의대 신설 추진 계획서 제출 요청 공문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1: 네, 이르면 이달 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계획서에는 지역의료 공백 해소 필요성과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개교 시점에 맞춘 구체적인 운영 방안, 의대 부지 확보, 임상교원 충원, 학교 운영 계획 등이 담겨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정부의 국립의대 설립 후보지에 포함된 것 자체가 허용의 유력한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경북은 세종을 제외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상급 종합병원이 없는 의료불모지입니다. 그간 경상북도와 안동시 또 예천군은 국립의대 설립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습니다.
0: 그렇죠. 사실 경북도 자체가 포함된 게 유력한 신호라고 하지만 안심할 수 없는 게 경북의 의대 정원을 준다는 게 아니라 이제 전남과 경쟁을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정말 안심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1: 전남과 경쟁을 벌여야 하는 탓에 안심할 수 없다는 여론도 당연히 적지 않습니다. 물론 전남이 지금 목포와 순천을 놓고 지역 간의 유치 경쟁을 벌이면서 내부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현 정부가 반도체 공장 설립 등 호남의 일방적인 퍼주기 행태를 보이는 탓에 끝까지 뚜껑을 열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의료 인프라가 가장 취약한 지역인 만큼 의대 신설의 필요성 또 당위성을 내세우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0: 전남 상황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입지를 두고 권역 내에서 갈등이 있다면서요?
1: 전남의 이제 국립의대 신설을 둘러싸고 국립목포대학교와 또 국립순천대학교의 통합 논의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남 강주 동북권의 7개 시군은 순천대 의과대학 대학병원 설립을 공동 건의하면서 오히려 결집한 양상입니다. 교육부의 전남 국립의대 추진계획서 제출 시한이 오는 20일로 다가온 상황에서 양 대학 간의 통합의대 합의가 사실상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또 전남 강주 통합특별시가 통합의대 설립 중재에도 나서고 있지만 난간에 봉착한 상황입니다. 현재 여수, 순천, 강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등 전남 동북권 7개 시군은 지난 15일 여수시청에서 시장군수 간담회를 열고 전남 강주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 동북권의 공동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0: 구체적으로 7개 지자체 요구도 있었다면서요?
1: 네, 이들 지자체는 국립순천대 의과대학 또 대학병원 설립 등을 비롯해서 통합특별시 동부청사의 위상과 권한 강화 등 6개 요구 안건을 의결을 했습니다. 이들 7개 지자체는 국립순천대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을 동북권 공동 현안으로 공식화한 것인데 앞으로 이제 전남대 국립의대 신설을 논의해서 동북권의 목소리를 더욱 분명히 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통합 전남 강주 특별시 출범과도 계를 같이 합니다. 순천시의 경우에는 통합 특별시에 이제 동부청사를 거론을 하면서 동부청사의 위상과 권한 강화와 함께 의대 입지로 국립순천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럼 우리 지역 경북의 유치 전략들에는 어떤 게 있나요?
1: 그동안 경상북도는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정신도시에 정원 100명 이내 의대와 500병상 규모의 관련 병원을 조성하고 기초 임상교수 110명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 구상으로 삼아왔습니다. 필요한 사업비는 약 4,300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적극 어필하면서 또 안동과 예천에서도 현재 의대 설립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등 지역 내 합의가 완벽하게 이뤄진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0: 정치적 문제는 뒤에서 살펴보고 평가 과정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1: 정부 기준에 따라 의대 설립 추진 계획안이 통과하더라도 의학교육 인증 평가라는 관문이 남습니다. 신설 의대가 실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교수진, 교육시설, 임상실습 여건 등을 갖췄는지를 검증하는 절차인데요. 교수진은 누구를 어떻게 확보할지, 교양 과목 수업 진행은 어떻게 할지 이런 구체적인 교육 역량을 살펴보게 됩니다. 또 임상교육을 담당할 병원 확보도 과제라고 여겨지는데요. 개교까지 남은 4년간 500병상 규모의 병원 기준과 또 임상실습에 필요한 의료체계를 최대한 빨리 갖춰야 합니다. 경상북도와 국립경북대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도청 신도시로 이전을 추진 중인 안동의료원을 국립경북대 의대와 연계한 협력병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공의료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겠다는 것인데 현재 안동의료원 이전 반발 여론이 거센 만큼 이 또한 난관으로요.

0: 남겨집니다.
1: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우려되는 점이 전남 광주 특별시 출범 이후에 호남권 반도체 투자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이번 결정도 결국은 전남 광주를 향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0: 네, 유비무안은 필요한데 최근에는 정치적 논리에 이런 유비무안이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는 듯한 느낌인 게 사실입니다. 어쩌면 또 한 번 경북이 들러리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경북 북부권에 국립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차고 넘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북의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1.4명 수준으로 전국 평균 2.8명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넓은 광역자치단체이면서도 세종을 제외한 시도 중에서는 유일하게 상급 종합병원도 없고요. 영양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북부권인 청송 봉화를 비롯해서 청도와 고려, 울진, 울릉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한 명뿐입니다. 아이가 위급하면 부모가 수십 킬로,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가야 되는 게 지역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료 불편이 아니라 국민 생명권 문제로도 직결되는데요.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더라도 또 지역의 그간 각종 노력을 고려한다면 경북 북부권은 당장 의대 신설이 심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특히나 의료 불균형 해소 외에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에는 의대 설립이 반드시 필요해 보여요.
0: 보청 신도시의 정원 100명 안팎의 의대와 또 500병상 규모의 부속병원이 들어서게 된다면 지역의사제와 연계해 의료인력을 지역에서 양성하고 정착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강조하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와 또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정책 방향에도 부합합니다. 정부는 지난달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지방의료 확충을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과제로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국립의대 신설은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 벌어진 생명권의 격차를 바로잡는 국가적인 인프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경북이 들러리가 된다면 지역민의 상실감은 클 뿐 아니라 수도권 쏠림과 지방 소멸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 뻔합니다. 이번이 골든타임인 만큼 또 경상북도와 지역 정치권의 노력,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1: 네, 이번이 정말 말 그대로 골든타임일 텐데요. 과연 경상북도에 국립의대가 신설될지 저희가 계속해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고요.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1: 아, 땡긴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부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2: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3: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4: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5: MBC,
6: MBC 라디오,
7: MBC 라디오.
8: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9: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6시 19분 29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최근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으로 김형동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안동과 예천의 지역구인데요. 안동 출신으로는 20년 만에 도당 위원장이 탄생한 겁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 김형동 의원 연결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안동 예천의 김형동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1: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예.
0: 이번에 신임 경북도당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게 되셨는데 소감부터 들어볼까요?
1: 마음을 모아주신 그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마 과제가 많은 것 같은데 모아주신 뜻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0: 네, 특히나 경북에서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곳에서 도당을 이끌게 되셨는데 앞으로 경북도당 조직을 어떤 방향으로 쇄신하고 어떻게 이끌어나갈 계획이신가요?
1: 목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의 운영 방향도 정해지리라고 보는데요.
0: 네.
1: 저는 내후년 2028년 총선이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당 경북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총선이고요. 그걸 발판으로 해서 2030년 대선이 이어지는데 곧장 우리 도당이 28년 총선과 대선 승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조직과 인적 구성원들도 그렇게 구성을 만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지역 얘기를 해보자면 지역의 최대 화두 중 하나가 대구 경북 행정통합입니다. 과거에
1: 네,
0: 정책 실험이나 속전속결로 끝낸 사안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반대를 해오셨는데요. 현재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1: 과거 입장을 보면 대구 경북 그리고 우리 지역이 지역 내에서도 낙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청 소재지를 안동 예천 현재의 도청 소재지로 옮긴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러면 그런 취지에 대구 경북 통합이라는 의제가 순기능을 하는지 역기능을 하는지 보게 되면 과연 우리 지역에 특히 경북 북부 지역 가장 많은 소멸 지역으로 지금 구분되고 있는 우리 지역이 대구 경북 통합이라는 쓰나미를 통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고요.
0: 네.
1: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이번 지방선거 이전에 경북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 수로는 좀 부족하지만은 북부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 대부분이 시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는 절차에 대해서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삼았었거든요.
0: 네.
1: 지난번 김태일 교수님이 주관이 되어서 대구 경북 통합에 대한 여러 연구조사가 있었던 예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면 그와 같은 결과물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말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졸속으로 진행될 뻔했는데 이번 지방선거 앞두고요. 많은 의원님들 그리고 지역에 계신 시도민들께서 그렇게 신속하고 빠르게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려주신 것 같고요.
0: 네.
1: 앞으로도 이런 의지가 나왔을 때 그 중심에 시민들, 도민들의 의견들을 반드시 여쭙고 절차적인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속도전이 능사가 아니고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과정을 밟아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1: 그렇게 통합이 필요하다면 흔히 말해서
0: 네.
1: 영남권을 다 통합하든지 아니면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 발전된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수도권하고 통합을 하든지 뭐 이런 비아냥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숙원 중 하나가 안동 국립공공의대 신설인데요. 지금 국립의대를 유치하기 위한 진행 상황 또 국회 차원의 전략으로는 어떤 게 있나요?
1: 저 21대에도 제가 국립의대 설립과 관련된 법률을 제출했었고요.
0: 네.
1: 폐기 만료로 폐기됐었는데요. 2024년 새로 개원하자마자 저의 1호 법률안도 지금은 경북대가 됐지 않습니까?
0: 네.
1: 국립경북대에 의대를 설치해야 되는 취지 법률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0: 절차적으로 지금 공개된 부분을 보면 8월 20일 한에서 아마 서남권에, 그러니까 전라남도 남부 지역에 하나, 그리고 경북 북부 지역에 하나 해서 두 곳과 관련, 두 곳에 한해서, 의대 신청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1: 네.
0: 뭐, 안동 시민, 그리고 경북 북부, 나아가서는, 강원 남부, 충북 일부까지 포함되는 근 한 100에서 120km 반경에 지금까지, 변변한 의대가 없었습니다. 이번 기회야말로, 우리 북부 지역의 시민들이, 도민들이 정말 성원하던 그런 의대가 만들어지는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끝까지 국회에서도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네, 1호 법률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의정활동 살펴보니까요. 22대 국회 전반기 법안 통과율이 52%나 되더라고요. 이게 현역,
0: 저도 네. 최근에 알았습니다. 예, 예.
1: 현역 의원 중에 전체 3위라는 성적인데요. 이런 높은 입법 완성도의 비결은 뭐라고 보십니까?
0: 저도 뭐 이번에 알았기 때문에 그걸 뭐 비결이라고 그 물어봐 주시니까 제가 답을 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1: 네.
0: 뭐 크게 봤을 때 지역 주민들이 소원해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원하는 거. 그 지역이 경제적으로 낙후됐다면 그를 보충할 수 있는 법률안, 좀 전에 말씀 주신 의대와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정말 숙원 사업인데 입법으로 강력하게 서포트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1: 네.
0: 중앙에 제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1: 네.
0: 일터에서의 문제라 하면 그 누구도 비켜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모성에 대한 보호, 그다음에 아동의 교육과 관련된 부분, 청소년들의 노동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안동댐 같은 환경에 대한 부분, 주민들이 모두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의 입법을 하는 데 주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적으로
1: 네.
0: 말만 무성하고 이념적이라고 할까요? 자기 색깔을 내기 위한 입법은 최대한 줄이고 지향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입법에 중점을 드렸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1: 네.
0: 그렇지만 그 원인과 분석에 대해서는 제가 하기에는 좀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예.
1: 열심히 해오신 만큼 또 이런 성적을 거두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 활약하고 계신데요. 후반기에
0: 예,
1: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나 법안은 어떤 게 있나요?
0: 뭐 정부 조직 개편의 탑도 있지만은 우리 사회가 기후에너지환경과 노동에 대한 이슈가 점점 더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 상임위 중에도 두 번째로 큰 국토위 다음이거든요. 그런 큰 상임위가 됐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보면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기후 에너지 환경, 요즘 뭐 호남 반도체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1: 네.
0: 이 말 바꾸기, 그동안에 민주당과 여당 측에서 물과 전기 때문에 전기에 대한 주장만 본다면 호남 반도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말하는 거 보면 마치 자기들이 친원전주의자고 4대강 보건설에 대한 찬성주의자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의견이 맞기는 하지만은 갑자기 변하는 것은 정책적인 하자가 생길 수가 있고 실수가 생길 수 있거든요.
1: 네.
0: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 활동함에 있어서 견지할 거고요.
1: 네.
0: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경북 북부가 안동댐이 있고 이마댐이 있고 영주댐이 있고 성덕댐이 있고 그다음에 울진부터 영덕까지 원전이 있고 안동만 해도 1기가급의 LNG가 있습니다. 이런 쪽에 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 비춰본다면 왜 호남은 되고 우리 영남 북부는 안 되는지 이런 거를 우리 상임위에서 따져볼 셈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일반적으로 가면 좀 전에도 물어보신 것처럼 노동과 환경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노려야 할 가장 보편적인 기본권이 속해 있는 부분들입니다.
1: 네.
0: 맑은 물, 맑은 공기, 일터에서 균형된 삶, 세이프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어떤 기준을 만드는 상임위원인데요. 지역에 대한 부분도 물론이고 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일터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고 안전된 환경에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정책적인 보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 네. 아무래도 환경 노동이라는 게 국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인 만큼 할인이
0: 그렇습니다.
1: 참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0: 가장 기초입니다. 예.
1: 네. 그럼 끝으로 안동 예천 지역 구민들 또 경북 도민분들께 한 말씀 해주실까요?
0: 뭐 참 자주 인사 못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동 예천 경북은 제 정치적인 뿌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겠습니까? 뭐 수시로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 같은데요. 그 화려한 어떤 언변보다는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제로 우리 시민들께서 도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도당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었는데 여러 의원님들하고 함께 도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가고 균형잡힌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도당위원장으로서 하겠다는 말씀까지 아울러 올립니다.
1: 네. 예. 경북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다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 김형동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2: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박규환의 세상읽기, 더불어민주당 박규환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반갑습니다. 영주영양통합 박규환입니다.
1: 네, 지금 이 시각 DDC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최종 결과 이제 곧 결정이 될 텐데요. 정말 치열했습니다. 현재까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3: 지금 제가 여기 현장인데요.
1: 네.
3: 조금 늦어져서 이제 곧 개표 결과가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개표 결과는 제가 알지 못하고요.
1: 네.
3: 그리고 여기 주변이 조금 시끄러울 수 있어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3: 어쨌든 이번 경선 과정에서 조금 뭐 과열 양상도 있었고 또 당원들이나 국민들 보시기에 좀 갈등이 심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일 여지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 경쟁 과정에서 나타난 이런 역동성들이 앞으로 민주당을 또 더 발전시켜 나가는 새로운 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현장 분위기 어떤가요?
3: 현장 분위기는 아직까지 많은 저 대의원 당원들이 여기에 모여 있고요.
1: 네.
3: 지금 뭐 각각 또 후보 지지하는 후보의 이름을 연호한다든가 이렇게 아주 좀 뭐 뜨거운 상황입니다.
1: 네, 시끌시끌한
3: 개표 결과 기다리고 있고요. 예,
1: 정말
3: 예.
1: 뜨거울 것 같은데요. 사실 예, 예. 권리당원 투표에서 김민석 후보랑 정청래 후보 간 격차가 8.4%포인트 차로 형성이 됐거든요. 국민 여러 조사까지 합산이 돼서 최종 승자가 가려질 텐데요. 누가 당선이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3: 아직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1: 네.
3: 그 권리당원 표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또 국민 여론조사를 30% 반영하니까 여기서 만약에 격차가 크게 나면 또 뒤집힐 수도 있고 해서
1: 네.
3: 아직은 제가 섣부르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정말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3: 예, 예.
1: 그런데 이번
3: 예.
1: 경선 과정에서 후보 간 공방도 많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개파 갈등 우려를 털어내고 당의 화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앞으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3: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민주당은요 항상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러나 또 이 경쟁을 바탕으로 해서 또 당의 새로운 혁신 과제 또 발전 과제들을 도출해내고 그것을 또 도약하는 계기로 삼았던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당이 또 화합하고 통합해갈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고요. 그 대신 아무래도 또 경쟁을 치열하게 하다 보면 상처 입는 당원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상처를 치유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거기서는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승자가 이기는 쪽이 확실히 좀 더 아량을 갖고 포용하고

0: 배려하는 또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이제 1차에서 과반 득표 한자가 없으면 선호투표제가 적용이 되는데요.
0: 그렇죠. 당대표 네. 후보일 경우에 3위 한 후보에게 1순위를 던져준 그 당원들 예컨대 뭐 그게 8%라고 하면요. 그 8% 당원들이 찍은 2순위표 예, 그것을 이제 두 사람 후보에게 더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바로 이제 과반 득표자가 나오게 되죠. 예예.
1: 그렇군요. 그리고 이런 당대표 선거뿐만 아니라 최고위원 경선이 정말 끝까지 박빙이었거든요. 현재 최민희, 박선원, 서미화, 이성윤, 한민수 후보 순입니다. 특히나 예. 김용 후보가 5위를 할 것인가라고 얘기가 됐는데 되지 않았단 말이죠.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지금 최고위원은 저희가 5명을 뽑는데 본래 8명이 출마 이제 본선 경쟁을 하는데
1: 네.
0: 지금 마지막 5등을 두고 그러니까 4등, 5등, 6등이 현재 이렇게 박빙의 싸움을 하고 있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그 마지막 5번째 입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될 거냐 그게 지금 한민수, 이성윤, 김용 셋 중에 한 분이 될 텐데
1: 네.
0: 예 지금 그것도 아주 이제 뭐 재밌는 또 주목받는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아직은 모르고 있습니다.
1: 네, 정말 예. 마지막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요. 김영호, 임미애 최고위원 후보가 김용 후보를 지지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거든요. 이거 어떤 예. 배경의 사퇴였을까요?
0: 일단 저 뭐 박사원 후보 노선이나 또 당대표를 누구를 지지하느냐, 뭐, 요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 한민수 이성윤 후보가 정청래 후보와 가까운 데 비해서 김용 후보는 김민석 후보와 가깝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임미애 후보나 김영호 후보, 김민석 후보와 가까운 두 후보가 마지막 표의 분산을 맞고, 김용 후보 쪽으로 좀 몰아주기 위한 이런 전략적 선택을 했는데요. 뭐, 또 그럴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또 한편, 사실은 지금까지 이분들이 뭐 한 15만 표 이상의 당원들의 표를 받았단 말이에요.
1: 네.
0: 그리고 지금까지 또 줄곧 끝까지 완주하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했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두 분, 임미애, 그리고 김영호 후보를 선택한 당원들에 대해서 이게 책임지는 모습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좀 이게 후보 간 야합으로 비춰지는 뭐 이런 모습이 좀 있어서 썩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뭐 얼마든지 후보들이 각자 전략적 판단을 할 수는 있겠지만
1: 네.
0: 결국은 이것도 유권자인 당원들의 눈에 그리고 더 크게는 국민들의 눈에 어떻게 비칠까 하는 건데 저는 그런 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현재까지 최고위원 순위는 최민희, 박선원, 서미화, 이성윤, 한민수 후보 순입니다.
0: 예, 예.
1: 저희가
0: 예.
1: 방송 중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0: 네,
1: 하고요.
0: 하겠습니다.
1: 네, 그럼
0: 예.
1: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 개헌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4년
0: 예.
1: 중임 혹은 연임제를 통한 중간평가와 책임정치 소신을 밝히면서 개헌 논의가 다시 떠올랐는데요. 이 국민의힘에서는 지지도 하락에 대한 국면 전환용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일단 국면 전환용은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개헌은 이재명 정부 123개 국정과제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발표했는데 그중에 제1호가 개헌입니다.
1: 네.
0: 그래서 개헌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과거에 문재인 정부도 추진했고 윤석열 정부도 그리고 또 국민의힘도 늘 개헌을 하자 이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찬성했고요.
1: 네.
0: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이 기후위기 시대고 AI 시대인데요. 87년 당시의 헌법으로는 이제 오늘의 시대적 요구를 다 담지 못하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런 점도 담고 그리고 또 권력구조 개편 지금 5년

0: 한인재가 갖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좀 문제점에 대해서도 같이 좀 토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선관위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제 국민들께서도 또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1: 네.
0: 근데 아시다시피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으로 그 설치 운영에 대한 기본 원칙을요, 헌법이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관위를 본질적으로 개혁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1: 네.
0: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 헌법을 개정해야 될 때가 된 건데요. 아, 그런 점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것이지, 그 무슨 뭐 국민전환용 이런 건 아닙니다. 예. 네.
1: 그런데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연임 불추진 명시를 개헌 동참 조건으로 내걸었고요. 장동현 대표는 독재 연장용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이런 요구도 프레임 공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일단 장동혁 대표 독재 연장용이라고 하는데요.
1: 네.
0: 그거는 1차적으로 지금 현재 독재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것을 연장하려고 한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이재명 정부가 독재라는 생각, 그것 자체가 대단히 정치적인, 허구적인 주장이고요. 따라서 독재가 아닌데 무슨 독재를 연장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1: 네.
0: 그러고요. 그 다음에 또 저 김태호 의원이 연임 불추진을 명시해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요구 자체가 정치적입니다. 왜냐면은 연임은 불가해요.
1: 네.
0: 우리 현재 그 헌법에서 대통령 임기 관련된 조항을 변경할 경우에는요, 그 효력은 그 개정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게끔 했고, 이거는 그리고 헌법 조문의 어떤 규정을 떠나서 우리 국민이 87년 그 직선제 개헌을 이제 도입할 때요.
1: 네.
0: 장기간의 그 군사 독재에 대한 저항의 산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결코 뭐 이런 그 권력자가 자신의 자의에 따라서 이런 임기를 마음대로 변경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겠다. 그런 네. 의지를 이미 보여준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뭐 연임 불추진을 밝혀라라는 말 자체가 마치 너 연임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연임을 전제하는 말이기 때문에요.
1: 네.
0: 적절치 않습니다. 이런 걸 조건으로 내거는 것 자체가요. 예.
1: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네. 지금 국정수행 지지도가 5주 연속 하락하고 있고 취임 후 최저치인 43%를 기록했는데 이런 지지도 하락의 원인은 뭐라고 진단하고 계십니까?
0: 저는요, 아시다시피 지방선거 전까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습니다.
1: 네.
0: 지방선거 과정도 조금씩 뭐 약간 하락하는 추세도 있었지만 대체로 높았고요. 그런데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저는 무엇보다 여당이 전당대회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좀 분열하는 양상을 보였던 것, 이것이 일단 저는 좀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에 좀 영향을 미쳤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은 아시다시피 지금 역대급 수출 호조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1: 네.
0: 뭐 이게 어떤 민생으로 뭐 저 중소기업이라든가 또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서민들의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좀 민생의 문제, 또 아시다시피 이런 부동산 문제, 또 주식 변동성이 너무 커지면서
1: 네.
0: 또 주식으로 인해서 조금 또 그 증시가 이렇게 상향되면서 올라갔던 지지도가 좀 또 이렇게 빠진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누적되어서 지금 대통령에 대한 그리고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많이 좀 하락한 것 같은데요.
1: 네.
0: 이제 당 지도부가 새로 출범해서 단합된 모습으로 특히 이제 부동산 문제 해결 또 이런 주식 변동성을 완화하고 주식시장을 또 정상화해가는 이런 작업들을 또 빠르게 추진해 나간다면
1: 네.
0: 저는 이제 하락한 지지도도 좀 복원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전을 선언을 했는데요. 그런데 서울시와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와 용산공항 부지 활용을 놓고 충돌하고 있잖아요. 당정
0: 예, 예.
1: 차원에서 어떻게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0: 일단 뭐 아시다시피 서울시장은 우리 당 소속이 아닙니다. 민주당
1: 네.
0: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일방적으로 정부가 강행하거나 또 서울시가 또 일방적으로 전면 거부하거나 하는 모습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요.
1: 네.
0: 어쨌든.

0: 주택 시장을 안정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좀 보전할 곳은 보전하고 또 뭐 이렇게 개발할 곳은 개발하는 이런 이제 노력을 좀 같이 해야 될 것 같고요.
1: 네.
0: 특히 이제 용산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도심 한가운데 있으면서 정말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이런 뭐 적지죠. 최적지인데 그렇죠. 그래서 뭐 그 최적지인 그 이제 용산도 좀 이런 질 좋은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저는 좀 협조해주고
1: 네.
0: 그 외에 이제 군부대라든가 또 이런 그린벨트 지역도 좀 최대한 이렇게 보전할 곳은 보전하되 또 개발지를 찾아서 이제 저는 좀 뭐 부지를 찾아내고요.
1: 네.
0: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그래서 인허가 절차라든가 이런 걸 최대한 간소화해서 빠르게 좀 추진해 나가서 주택이 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전임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사실은 주택 공급이 너무 안 되었어요.
1: 그렇죠.
0: 그래서 주택 공급이 거의 절벽 상태다라고까지 얘기되는데요. 그래서 빠르게 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
0: 주변이 많이 좀 소란스러워서 미안합니다.
1: 아닙니다.
0: 죄송합니다.
1: 지금
0: 예.
1: 조금 전 들어 속보인데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서 현재 선호 투표가 반영된다는 소식 먼저 들어봤습니다.
0: 예, 예. 네, 저도 방금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1: 네, 전해드리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6.25 전쟁 종전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0: 예, 예.
1: 이재명 대통령이 당사국 간 다자 논의를 제안했는데 북한은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이
0: 예.
1: 제안의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0: 일단 6.25 전쟁 종전을 위한 당사국 간 다자 논의라는 거죠. 저는 대단히 의미 있다. 왜냐하면 한반도가 현재까지도 정전 상태 아닙니까? 전쟁을
1: 네.
0: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전쟁을 끝내야 됩니다. 종전으로 가야 되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됩니다.
1: 네.
0: 이게 이제 우리 한반도 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길이기 때문에 저는 응당 가야 할 길이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우리가 남북 간의 체제 경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1: 네.
0: 그리고 남한의 군사력은 세계 5위이고요. 비록 북쪽이 핵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핵무기를 무력화시킬 정도로 우리의 재래식 전력이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힘은 충분하다 보고요. 거기에다 아시다시피 한미 군사동맹 맺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군사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북쪽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서 그래서 종전 협정 맺고 평화협정 맺고 그래서 남북 간에 평화 교류 평화 협력할 수 있는 저는 이런 분위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1: 네.
0: 그런 점에서 저는 대단히 의미 있는 제안을 하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오늘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이 시작됐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훈련 규모 대폭 축소를 지시했거든요. 이런
0: 예.
1: 한미 연합 훈련 규모를 축소하라고 지시한 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0: 저는 좋은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한국 전쟁 휴전 협정, 정전 협정의 당사자가 미국과 북한입니다.
1: 네.
0: 그래서 법적으로는 최종적으로 미국과 북한이 물론 이제 우리 남한, 중국 등의 관련 당사국과 함께 종전의 평화협정에 다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1: 네.
0: 그런 점에서 이제 미국과 북한의 태도가 대단히 중요한데 북한 같은 경우 계속 미국에 대해서 이런 군사훈련 중지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렇기
1: 네.
0: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시행되는 이런 한미합동군사훈련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북미 대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대거하는 이런 의미가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다는 건 아마도 북미 대화에 대한 어떤 뭔가 좋은 소식이 곧 있는 것 아니냐
1: 네.
0: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대단히 좋은 징조다. 환영한다.
1: 네.
0: 이런 생각입니다.
1: 그렇군요.
0: 지금 최고위원

0: 후보들의 득표율을 발표하고 있어서
1: 네.
0: 뭐 이렇게 지지자들의 환호가 크게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1: 네.
0: 네네.
1: 정말 그 현장이 정말 뜨거운데요. 저희가 이 시간 안에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를 알려드리면 좋겠지만 시간상
0: 그런
1: 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현재 김민석 후보가 권리당원 누적 득표 1위 55.93% 예. 득표했고 정청래 후보는 44.06%로 득표해서 2위를 기록하고 네네. 있습니다. 현재 당대표와 예. 최고위원 당선자 결과가 발표는 되고 있지만 1차 과반 득표자는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0: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네, 현장에서
0: 우리 민주당 전당대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 네, 현장에서 뜨거운 소식 전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지금까지 박교환의 세상읽기 더불어민주당 박교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2: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하루 한 번 들어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화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5: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4: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5: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4: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5: 제조원
6: 현대.

0: 보증까지 트러커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피곤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5: 우리 지역 며칠째 반가운 단비와 얄궂은 폭우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이번 비는 가뭄 해갈엔 큰 도움이 되겠지만 곳에 따라 120mm 이상의 강하고 많은 비와 돌풍이 예고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휴가 끝난 내일부터는 다시 30도 웃도는 무더위 속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기습적인 소나기까지 쏟아진다고 하는데요. 변덕스러운 날씨에 비 피해 없도록 꼼꼼히 살피시고요. 차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새 대표로 김민석 후보가 선출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오늘의 노래로 폴킴의 비 띄워드립니다. 안동의 미시 라디오, 오늘 지금까지 송나영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안녕하세요. 안동시 안전재난과에서 알려드립니다. 물놀이나 낚시, 다슬기 채취 등 수상활동을 즐기러 물에 들어가실 때는 충분한 준비운동과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로 물에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특히 어린이는 보호자가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도록 보살펴주세요. 아울러 다슬기 채취 시 두 명 이상 함께 하시고 수시로 주변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수상안전수칙을 지켜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동 MBC 여름철 수상안전 캠페인 안동시와 함께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환경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폐기물에 묻은 이물질, 음식물은 깨끗이 헹궈서 비운 후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묻어있는 물품은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라벨, 뚜껑 등 다른 재질의 폐기물은 분리해서 배출해주세요. 여러 재질이 섞여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세 번째, 스티로폼은 물로 한번 헹구고 테이프, 상표 등을 제거하여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면 작게 쪼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네 번째, 깨진 병, 판유리, 도자기류는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나 전용 마대에 버려주세요. 깨끗한 지구,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2: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3: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0: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6: 라디오
5: MBC 라디오
7: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응. 은행잎 수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비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뉴스 뉴스.
1: 밤사이 경남 남해안에 극한 호우가 집중됐습니다. 기록적 폭우가 쏟아진 거제에서 산사태 토사가 아파트 저층부를 덮쳤습니다. 문다영 기자입니다.
0: 경남 거제는 밤사이 시간당 124.5mm 폭우가 쏟아져 산사태 경보도 발효됐습니다. 1972년 거제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1시간 강수량입니다. 통영에도 시간당 97.3mm 비가 쏟아져 1968년 관측 이래 가장 많은 양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쯤에는 거제시 옥포동의 한 아파트 근처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이 아파트 1층을 덮쳤습니다. 소방당국이 주민 2명을 구조했고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주민 1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수월천 등 거제 곳곳에 하천이 범람하고 도로와 주택이 침수돼 고립 침수 피해로 소방당국에 구조된 주민은 336명입니다. 통영시 산양읍에서도 산사태로 주택 한 채가 매몰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주민 1명이 구조됐습니다. 거제와 통영 지역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12곳의 건물과 운동장이 물에 잠기는 등 교육시설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거제에 위치한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 등 조선소들은 직원들에게 출근하지 말고 대기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극한 호우가 내린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내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부산과 울산 20에서 60mm, 경남 남해안은 많은 곳 80mm 이상, 제주도 5에서 40mm이고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 등에는 최대 40에서 50mm의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로 54.08%를 득표한 김민석 후보가 45.92%를 득표한 정청래 후보를 누르고 선출됐습니다. 민주당은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전국 당원대회에서 당대표 선거 개표 결과 특정 후보가 과반 득표를 얻는 데 실패해 선호 투표제 득표를 반영해 최종 당선자를 결정했습니다. 최고위원회는 최민희, 박선원, 서미화, 이성윤, 한민수 후보 등이 선출됐습니다. 그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판문점 회동 사진을 다시 올렸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했습니다. 이란전에 참여하지 않은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김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6일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내가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오래전부터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군사훈련에 참여하기로 동의해온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한미연합훈련은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미국에 위협적이지 않고 미국을 존중해온 국가에 대해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이제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점을 감안해 헤그세스 장관에게 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17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한미연합훈련 을지자유의 방패를 앞두고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으나 그들은 사양하겠다고 말했다라고도 전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현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군사훈련 축소 지시에 대해 한국계인 민주당 앤디 김 연방 상원 의원은 한미동맹은 미국 안보와 번영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서 불만을 표출하는 대신 그에 걸맞게 대우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마크 켈리 연방 상원 의원도 연합훈련 무력화는 근시안적 실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과연 무엇을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아시아 동맹국들 걱정을 더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고

0: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1: MBC,
2: MBC,
3: MBC 라디오,
2: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조선의 뉴스 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소정의 선물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3부와 4부에는 앞선 2부에 이어서 민주당 전당대회 특집 정치 뭐하니, 서용주, 김종혁, 박원석, 배종찬 네 분과 함께 오늘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 분석, 그리고 향후 전국 예측까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보고.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때론 순하게, 때론 독하게, 무엇보다 시원하게.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3: 오늘 3부, 4부도 역시 정치 모아니로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당연히 오늘은 전당대회, 민주당 전당대회 특집입니다. 일단 결과를 보니까 김민석 당대표 1차에서 과반을 못 얻었어요.
4: 네.
3: 1차 과반을 얻냐 못 얻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과반 득표에 실패해서 결국 선호 투표까지 가서 54.08% 그리고 정청래 45.92. 그다음 최고위원 여기가 중요한데 여기도 보니까 수석 최고는 최민희 18.35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가 박선원 17.57 친명이죠. 그리고 서미화 16.60. 그다음에 이성윤 16.35. 그다음에 한민수 15.86. 자, 일단 과반이 안 나왔고 김민석이 당대표가 됐지만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가 됐지만 최고위원은 친명 친청 구도가 2대 3으로 됐어요. 자, 총평 네. 해 주시죠.
4: 사실상 뭐 김민석 대표가 신임 대표가 그 이게 말하자면 배출된 이상 저는 최고위에서 친청 그러니까 팀 정청이라고 불렀던 세 분이 각을 세워서 가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앞서도 여러분들이 뭐 말씀하지만 김민석 신임당 대표 뒤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의중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그 팀 정청래라는 세 분이 팀장도 없는데 그 지금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결국에는

0: 신임 당대표를 흔들면은 대통령 각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향후에 공천권을 김민석 지금 대표가 가지고 있고
1: 네.
0: 또 대통령 과거 세우다 보면 당연히 당내에서 왕따가 돼요.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협조적인 공생관계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지난 이제 정청래 지도부의 예를 들면 친명 친천 간의 지도 최고의 싸움은 안 보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일성도 김민석 대표가 새 대표가 얘기하는 것들은 정청래 송영길과 함께 뛰겠다. 이재명 정부의 2년, 집권 2년 차를 위해서 가야겠다. 일단은 이 봉합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근데 이게 일단은 저는 삼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지도부는.
1: 삼합이요?
0: 삼합회동을 해야 되는데.
1: 삼합, 음식 삼합 말고.
0: 그건 아니고.
1: 네.
0: 첫 번째는 과거를 털어내는 봉합.
1: 봉합.
0: 네, 현재를 뭉치게 하는 통합.
1: 통합.
0: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다 완성되면 미래로 가는 화합. 그래서 봉합과 통합과 화합 이 삼합을 새로운 이 대표로 뽑힌 김민석 대표께서 이뤄내야 되는데 저는
1: 그게 그렇게 쉬울까요?
0: 아니 그러니까 그게 숙제가 정청래 지금 의원에게도 있는 것이고 송영길 의원에게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민석 대표 혼자 못해요.
1: 네.
0: 이제 결국 44%의 득표를 해서 뭐 애석게 수고를 했지만 떨어진 정청래 후보가 본인의 지지층과 팀들에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지금 우리 집권여당 이재명 정부의 성공 아니겠냐라고 이렇게 다독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말한 대로 밖에서 뭐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뭐 내가 저도 진게 아니다. 사실 나는 졌지만 내 우리 팀원들은 최고위에 3명이나 입상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에 지분이 있다. 라는 어떤 그런 뭐 태도를 보인다면 조금 초반부터 삐그덕거릴 수도 있겠다는 염려는 됩니다.
1: 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2: 아니, 뭐, 전당대회가 막 끝났기 때문에
1: 네.
2: 당분간은 어쨌든 김민석 대표도 포용하고 통합하려는 시도와 노력을 할 거고 또 정청래 그 의원이나 다른 친정계 최고위원들도 표면적으로 갈등을 드러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뭐, 어쨌든 당원들의 여론이나 뭐 그런 화합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걸 의식 안할 수가 없죠. 다만,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골이 너무 깊었어요. 사실은 이거는 그 후보로 출마하는 사람들 간의 갈등만이 아니고 일부 당원들까지 포함해서 아주 깊은 그런 계파 간의 갈등이 노출이 됐거든요. 이건 뭐 단기간에 쉽게 그렇게 뭐 통합 화합으로 잘 승화가 잘안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결정적인 몇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데
1: 네.
2: 이대로 내리막을 타면은 원심력이 커져요. 당 내부에서. 네, 그러면 이제 이 갈등이 계속 잠복해서 가는 거죠. 내년, 그러니까 내후년 총선 공천 갈등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근데 두 번째로는 결국 의제가 뭐냐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갑자기 개헌 의제가 던져졌어요. 이게 야당이 의심도 많지만 여당 내부의 의심도 만만치 않아요. 대통령이 서둘러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아니다. 근데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의심은 여당 내부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개헌 의제가 과연 여당 내에서 어떻게 이게 수용되거나 정리가 될지 그것도 변수고 세 번째로는 소위 말하는 팀 정청래는 약간 허상이고 전당대회 때 근데 이제 문조털레우라는 그런 멸칭으로 구분되는 그 흐름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쪽이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하죠. 특히 김어준, 유시민 이분들이 그것도 하나의 변수가 좀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한번 분기점이 될 겁니다. 물론 재보궐선거 확정이 안 됐습니다. 열린다면 김민석 대표가 또 그걸 갖다 재신임을 걸었어요. 거기서 지면은 재신임 받겠다고. 근데 지금으로서는 재보궐선거가 나와도 지금 민주당이 이긴다고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의제 지형이나 서울의 지난 선거 결과로 봤을 때 그거는 아주 가까운 시간 내에 변수가 될수 있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1: 김종혁 최고께서는 지금 이번에 당대표는 김민석 후보가 당선이 되고, 그리고 최고위원 구도는 2대3 구도가 된 것은 어떻게 보세요?
3: 그 역사는 뭐그 조금 형태를 바꿔가면서 되풀이된다고 그러잖아요.
1: 네네.
3: 뭐 한때는 희극으로 한때는 비극으로 그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이거 보면은요, 우습게도 6월 3일 지방선거 있잖아요. 그때 결과하고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뭐라고 했어요? 김민석이나 저 송영길 그리고 대통령실이나 이쪽에서는 야 우리가 졌는데 니네 왜 자꾸 이겼다고 그래? 뭐 이런 거였고 정청래 후보는 무슨 소리야 우리가 이겼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번 저 당대표 결과를 보면
1: 네.
3: 반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나 혹은 유시민, 김어준 이쪽에서

0: 대해서는 야 니네가 진 거야. 니네가 당대표 됐다고 그렇게 뭐 굉장히 그 거들먹거릴 필요 없어. 니네가 진 거야. 왜? 아니 대통령이 직감적으로 지원 사격도 해줬고 종영길까지 나서서 2대1로 싸운 거고 그다음에 무슨 여론 보면은 실질적으로 방송에 나온 패널들이 대부분 사실은 정청래 후보에게 별로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뭐 저도 그랬지만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 본다면 그리고 막판에 무슨 최고위원 사퇴하고 막 이런 것까지 본다면 그러면 니네가 이긴 거 아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6.3 지방선거하고는 완전히 공수가 뒤바뀐 그런 느낌이 들고 아 여기서 지금 제일 웃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제가 보기에는 김어준 유시민 씨가 되게 웃고 있을 것 같아요. 봐 우리 말이 맞았지. 우리가 그 핵심 코어 지지층이 이탈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보여? 이런 얘기, 이런 자신감 같은 걸 오히려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렵겠다. 앞으로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겠다. 김인석 후보로서는.
1: 백 소장님은 이번에 드러난 네. 민주당 당원들의 당심은 어땠다고 보세요?
2: 아니 당심이야. 네. 김민석 후보가 안 되면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이 무너진다는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저는 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세기를 박은 게 가장 커요. 호남에서 지난번 전당대회는 어떻겠습니까? 정청래 후보가 압승을 거뒀단 말이에요. 그렇죠. 박찬대 후보에. 그런데 이번에는 이른바 반도체 클러스터가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게 굉장히 저는 결정적으로 작동을 했다. 그런데 국민 여론조사는 정청래가 이겼어요.
1: 그러니까요.
2: 그리고 선호투표제 적용 안 됐더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지율과 또 공천이다. 지지율인데 지금 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반전시키려면 김민석 당대표가 쓴소리를 해야 돼요. 대통령한테 검찰 보안수사건 또 부동산 서울 지역이나 수도권 지역에 지금 민주당 의원 난리가 났어요. 이대로는 우리 큰일 난다. 근데 그 외에도 지금 남북 안보 그다음에 노란봉투법 지금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하는 데 대해서도 군고왕도 이전해야 되죠. 지금 삼성노조, SK하이닉스 노조가 반대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부딪힐 부분이 많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공천인데 지금 벌써 사실은 올해 연말 되고 내년 초 되면 저야 뭐 여론조사를 여러 번 꾸준히 30몇 년 동안 해왔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년 초부터 총선이에요. 여기 김종혁 전 최고 박원석 전 의원 계시고 세홍주 맥이용 맥을 잘 짚죠. 우리 서 선생님. 근데 이건 뭐냐? 내년 초부터 공천 이야기가 나올 텐데 올해 못 간다는 게 이야기예요. 벌써 8월이잖아요. 90, 10일 추석 명절 지나고 나면 바로 총선 분위기로 접어드는 건데 공천 이야기 안 하겠어요. 최민희 공천 받을 수 있어? 그다음에 이성윤 공천 받을 수 있어? 그다음에 한민수 공천 받을 수 있어? 어떻게 나오겠어요? 가만히 안 있어요.
1: 제가 보니까 이번에 그 김민석 후보의 승리를 결정한 건 호남인 것 같고요.
2: 네.
1: 그런데 완벽한 승리가 아닌 선호까지 가서 겨우 이기게 만든 거는 여론조사 같아요.
3: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당심과 민심 간의 괴리가 일정하게 좀 보여요. 왜냐하면 당심을 대표하는 건 권리당원도 있지만 대의원이잖아요.
1: 네.
3: 대의원에서 압도했어요. 김민석 후보가 60%를 넘게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에서는 졌어요. 이 괴리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만큼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리고 어쨌든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저는 이 당심에 그러니까 호남 당심이나 대의원 당심의 그 결과로 보면 여론조사에서도 김민석 후보가 압도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졌다는 거는 상당한 견제 심리가 이게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굉장한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한편으로는 김민석 당대표가 됨으로써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확보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굉장한 도전이 지금 드리워진 거라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 대통령 지지율이 대한민국 이 대통령제에서는 그리고 여당과의 관계에서는 거의 모든 걸 말해준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지지율이 구조적으로 위기예요.
1: 네.
3: 그러니까 이거를 김민석 당대표가 돼서 단기간에 그것도 막연한 언젠가는이 아니고 단기간에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보고 결국에 분위기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개각카드도 꺼내야 되고 청와대 참모진 개편도 꺼내야 되고 그리고 이슈에 있어서도 좀 과감한 이슈 전환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 물론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을 거라고 봐요.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전당대회 끝나면 다 잘 되겠거니 그렇게 국정 운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어떤 카드를 뽑아줄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1: 당청 관계는 일단 좀 바뀌지 않을까요?
4: 좀 원활해질 가능성
1: 1년간이

0: 그 국무총리와 대통령으로 이렇게 호흡을 맞춰왔던, 발을 맞춰왔던 사람이니까.
1: 네. 네. 물론 뭐 지난 1년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워질 것이고.
0: 네.
1: 같이 국정을 해봤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떤 스타일인지는 잘 알 것 같아요.
0: 네.
1: 뭐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굳이 뭐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다만 저는 이번 선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내용을 파악해보면 국민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에게 밀렸네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오차범위 3% 내에 같아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다음에 그 선호투표는, 송영길 후보가 김민석 후보, 이 정청래 후보로 했을 땐 2배 정도. 이제 김민석 후보에게 더 많이 배분이 되는.
0: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의 이순위표가
1: 두 배가 더 많이 나와서 결국에 이런 결과를 이끌게 된 상황인데.
0: 네.
1: 그리고 최고위원은 여론조사 ALS 결과가 팀 정청래 쪽이 팀 김민석 세 분을 다 압도적으로 이겼다.
0: 네.
1: 라는 것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당원들이나 민심에 있어서 조금 균형을 맞춘 게 아닌가. 저는, 갈등을 봉합하라는 신호 같아요. 대표는 김민석 대표를 만들고, 최고위는 친정 그 최고위원들 3명을 배치시킴으로써 싸우지 말고, 서로 간에 개파 나누지 말고, 적당한 견제 속에서 서로 존중하면서 가라. 저는 그런 신호로 저는 읽고 싶어요. 이게
0: 잊고 싶으시면 알겠는데 갈등이 봉합되려면 원사이드하게 끝났어야.
1: 아이 그렇지 않아. 아니 그렇지 않아. 그게 뭐냐면
0: 봉합되는 거 아니에요?
1: 이거를 그 저기 말하자면은 게임 싸움을 구경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평가할 수 있죠.
0: 네.
1: 근데 이 집안에서의 어떤 이런 경쟁은요.
0: 한 집안
1: 원사이드하게 이기게 되면 그 원사이드하게 패한 쪽은요. 반발심과 어떤 여러 가지 그 마음에 안 좋은 감정들이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순에서 정리를 당원들이 해준 거는 사실상 서로 간에 싸우지 말고 잘 하나로 가라라는 신호로 읽는 게 합리적이다.
2: 아니 조앵커님 말씀, 네. 조앵커님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부터 김민석 당대표한테 달린 게 아니라
0: 네.
2: 이재명 대통령한테 달렸어요.
0: 저는
2: 당청 관계는 호전된다고 봅니다.
0: 네.
2: 그리고 지지율도 반등된다고 보는데 저는 한 5% 올라갈 계기가 됩니다. 모멘텀이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대통령 지지율은 ESC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0: 네.
2: MSG가 아니고 ESC인데 E는 뭐냐면 경제. 지금 경제는 뭐 주가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S가 외교 안보거든요. 이게 이제 최근에 국방부 장관 바른 리스크가 이제 파장을 빚으면서 타격을 입고 있는 건데 마지막에 C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동안에 당청 간에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어요. 이것만은 이제 정리가 됩니다. 이제 일사불란하게 정리가 돼요. 왜? 김민석 당대표는 대통령과 한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이 부분을 반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면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가고 당 지지율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는 다 가지게 됐는데 다 가지게 됐어요. 당까지.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제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하는 민주당을 지배한다. 나쁜 의미의 지배가 아니라 당까지 이제 대통령과 한몸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잘 못하면 당까지 이제 덤탱이를 쓰는 겁니다. 김민석 후보와 당대표가 지지율을 올리고 싶다고 해서 올리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대통령한테 판단과 결단이 달려있어요. 왜냐하면 검찰 보안수사권도 뭔가 만질 듯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또 부동산도 지금 뭔가 고칠 듯 이야기했단 말이거든요.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3: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
0: 네. 어떻게 다르게 보세요?
3: 아니 그 무슨 저 당청 관계는 과거와는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0: 네.
3: 근데 그게 꼭 좋은 건가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니 오히려 저 대통령실에 대해서 뭔가 좀 문제가 있으면 그걸 지적할 수도 있고 그걸 좀 수정해 나갈 수도 있어야 되는 건데 오히려 당청 관계가 지금 아주 너무 찰떡궁합이 돼서 그래서 한쪽으로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그 누가 견제합니까? 그럼 그렇게 되면은 그게 그 전체 지지도에 도움이 될까요?
0: 수직적 관계 이게
3: 아니 저는 네, 그렇죠. 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과연 당청 관계가 안 좋아서 지금 대통령 지도 하락하고 있는 건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하는 거는 본인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무슨 뭐, 그, 저, 당과의 관계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지율 반등이 이루어지려면은 그건 본인이 해 나가야 되는 거고, 당과의 관계

0: 얘가 예를 들면 뭐 좋다고 그래서 지지율이 반등한다든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은 당대로 지지도가 가는 거고 그다음에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때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20%까지 떨어져도 국민의힘 지지도는 그냥 30몇 프로로 해서 민주당하고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서로 달리 가는 거지 이게 네. 뭐 연계돼서 간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1: 그 이번에 나온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결과를 보니까 이 송영길 후보의 역할이 꽤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2: 사실 송영길 후보가 이번 전당대회를 다 치렀다고 해도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1: 다 치렀다?
2: 과장되게 얘기하면 사실 정청래 후보를 코너에 몰았던 역할을 했던 것도 송영길 후보고 네. 활약상이 대단했어요. 그다음에 뭐 여의도의 기자들 사이에서 투표를 하면 합동연설회와 토론회만 보면 1등이다. 1등표를 주고 싶다라는 정도인데 사실 선호 투표제까지 결과론적으로 갔잖아요.
1: 그러니까요.
2: 예를 들어서 송영길 후보가 없었다면 사실 결과가 이렇게 55%까지 나올 수 있었을까 김민석 대표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송영길 후보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또 나름대로 큰 의미를 얻은 부분이었다 재발견 송영길의 재발견 노잼에 뭐 진지하고 진지충이고 막 이런 이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좀 재미있는 구석도 있고 위트도 있고 어떤 정치적 역량과 어떤 노련한 면들이 돋보였다. 라는 점에서는 오늘 김민석 대표가 그 수락연설에서 송영길 후보를 미래 지도자라고 띄워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또 갈등을 봉합하는 또 다른 역할을 이 전당대 이후에도 당에서 하지 않을까 그래 보입니다.
3: 뭐 당선만 안 될지 얻은 게 많죠. 송영길 후보로서는 정치적 공백이 상당했는데 단숨에 그 공백을 저는 메꿨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송영길 대표의 이미지도 지금 이제 우리 서영주 수장이 얘기했듯이 많이 바꿨어요. 어떻게 보면 호감도 굉장히 상승한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가장 호감도가 상승한 정치인일 뿐만 아니라 이후에 선택지도 여러 개가 열린 거죠. 뭐 입각 얘기는 그 이전부터 있었고
1: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3: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가 열리면 송영길이 출마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저는 뭐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인천 지역구 의원이고 과거에 서울시장 나갔다 쳤던 그런 이제 쓰라린 기억도 있고 그리고 민주당 서울시장 승리 공식이 민주당에서 오래 정치했던 사람이 나가면 이긴 적이 없어요. 그런 등등을 감안해서 현실성이 높지는 않은데 그런 게 인구에 회자된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소득인 거고 이번에 송영길 후보가 나와서 중간에 어떤 버퍼 역할을 안 했더라면 결과가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게다가
1: 많이 달라졌어요.
3: 결국 선호투표까지 갔기 때문에 송영길 후보를 통해서 표가 김민석 후보로 간 거잖아요.
1: 알겠습니다. 자,
3: 그렇지 않습니까?
1: 4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광고 듣고.

0: 우리의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물, 대규모 수질오염 사고 시 행동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물의 맛, 냄새, 색 등이 평소와 다르다면 즉시 음용을 중단해주세요. 수질오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류가 폐사 또는 이상활동을 보이거나 수면 위에 기름이 퍼져 있는 곳은 수질오염이 의심됩니다. 수질오염 사고 지역에는 접근을 자제하세요. 세 번째, 수질오염 사고 지역이나 영향권에서는 낚시, 수영, 배타기 등을 삼가세요. 네 번째, 식수 공급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식수를 미리 확보해 주세요. 다섯 번째, 수질 오염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이 들 때는 지역번호 128번 또는 소방서, 경찰서로 신고해 주세요.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대규모 수질 오염 사고 시 행동요령 기억해 주세요.
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2: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3: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6: 라디오
5: MBC 라디오
7: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1: 뉴사이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경남 남해안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거제는 이틀 동안 무려 870mm가 넘는 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장마철 한 달 강수량을 넘는 수준이고요. 문제는 비가 내일 아침까지는 더 내린다는 점입니다. 남부지방에 5에서 30mm의 비가 이어지겠고요. 특히 벼락과 돌풍을 동반할 수 있겠는데 이미 지반이 약해진 상황에서 2차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사고 있습니다. 일죽 부근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요. 영동고속도로는 강릉 방면 대관령 부근 갓길에서 현재 화물차 고장 처리를 하고 있는 터라 이 구간 참고해서 안전하게 지나셔야겠습니다. 뉴사이킥 날씨와 교통정보 배아량이었습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환의 뉴스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3: 네, 오늘 4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특집으로 정치 모아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좀 해보죠. 지금 네. 최고위원 1위, 이제 보통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하는데 뭐 실질적인 권한은 없다고 해도 정치적 상징성은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일단 당대표랑 이렇게 투샷이 잡힌단 말이에요. 네. 최민희 의원이 이제 됐는데 앞으로 어떨 거라고 보세요?
4: 둘 중에 하나겠죠. 네. 본인의 캐릭터를 그대로 갖고 가면은 바람 잘 날 없거나 두 번째 사실 이제 팀 정청 내는 딱 전당대회까지 모두고 다시 이제 팀 이재명, 팀 김민석으로 오면 사실 굉장히 또 이게 활기차게 모두 변화를 할 수 있는 분이에요.
3: 아니 그래서 그러면 둘 중에 어느 쪽이라고 생각 보시냐고요?
4: 저는 사실상 후자로 봐요.
3: 후자?
4: 예. 네.
3: 그렇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4: 이렇게 사실 최민희 최고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지금 목소리를 높일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얻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얻을 수 있는 거는 본인이 사실 목소리를 높여서 본인의 정치력을 더 키워서 향후에 뭔가를 더 지도자 반열로 올라오려면 지금 있는 당대표 때려가면서 본인의 지지층을 봉합시키지 않고 가면은 이득이 되겠으나 지금 앞서도 얘기했듯이 김민석 신임 대표를 때리는 게 이재명 대통령을 흔드는 것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어서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층에 뭐 점수를 따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 장기적으로 봐서는 악영향이에요. 총선 공천에도 악영향이고 그래서 저는 후자로 갈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5: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 방송 나갔을 때 이 호남 슈퍼대전과 서울 경기 슈퍼대전 하기 전부터 최민희 후보에 대해서 비호감이 있다. 뭐 이제 누군가에게 다른 후보에게 최고위원 도전 후보에게 박지라고 했다. 이러면서 이런 비호감이 영향을 주지 않겠냐, 1위 할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를 물어봤을 때 심지어는 호남에서 박선원으로 1위가 뒤집어졌잖아요. 저는 그 방송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결국 최민희가 수석 최고위원이 될 것이다. 왜? 비호감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정치인에 대한 평가는 인지도나 주목도거든요. 네. 주목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민희 최고위원이 과연 이제 표면적으로야 매끄럽게 가려고 하겠지만 절대 양보 못하는 게 있어요. 방송통신 관련, 그다음에 검찰의 보안수사권.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들이 요구하는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를 못합니다. 그건 못 갈 거예요. 같이 못 갈 거예요. 김민석 대표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공천이라고 봐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 연말 내년 초에 가면은 공천 윤곽이 두드려질 텐데 그럴 때는 오히려 굉장히 공격적으로 강하게 치고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그러면 갈등은 더 커질 거 아닙니까?
5: 커지죠. 그래서 저는 이걸 봉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한쪽이 힘이 떨어지면 그 힘은 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

0: 이슈거든요. 이게 상당히 높으면은 많은 것들이 극복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김민석 대표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도 당과 관련된 부분은 지지율일 것이다.
1: 김민석 당 대표 수락 연설 주요 발언 내용이 좀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네요. 정청래 송영길도 함께 뛸 것이다. 그리고 제가 그 장을 넓게 열고 이 두 분을 함께 모시겠다. 이렇게 지금 포용 이걸 강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갈등이 좀 쉽게 봉합될 것이냐는 뭐 다른
2: 얘기 아닙니까? 당대표가 된 사람으로서 네, 당연한 얘기죠.
1: 네, 이건 선언적인 얘기죠. 네,
2: 선언적인 얘기고 네. 근데 실제 저게 어떻게 나타날 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선거운동 진행되는 내내 굉장히 의아했던 대목이 김민석 후보는 국정 2인자 총리를 지냈잖아요. 그리고 당정일체 적임자로 본인의 위치 지었고 근데 그에 비해서는 어떤 김민석 후보가 총선 아니 이번 그 전당대회 기간 내내 보여준 비전이나 콘텐츠가 좀 모호했어요. 당정일체만 얘기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성공만 얘기했지 뭘 하겠다라는 게 당에 뭘 하겠다 앞으로라는 게 좀 불분명했거든요. 오늘 수락연설 전문을 읽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나오는 내용이 하이라이트라면 저기도 뭘 하겠다는 게 불분명해요. 민주당을 바꾸겠다. 뭘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 언어도 정책도 태도도 문화도 뭐 진화할 거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진화하겠다는 건지가 좀 불분명해요. 좀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만 지금까지 그 김민석 후보가 경쟁의 과정에서 보여준 내용으로는 예상했던 것보다 콘텐츠가 너무 없었다. 이런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저는 아까 이제 수석 최고위원 얘기했는데 최민희 의원도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1: 네.
2: 그런 태도로 수석 최고위원 하면 뭐합니까? 이거는 같은 당원들 사이에서도 지지층들 사이에서도 최악이다. 이게 지지층의 일각만 붙잡고서 그런 어떤 일종의 커뮤니티 정치, 플랫폼 정치, 의제 설정을 김어준이 한다. 그럼 김어준한테 정치를 맡긴다. 그런 태도로 여당의 최고위원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본인이 수석 최고위원이 됐지만은 스스로 돌아보고 성찰해야 될 대목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더 어떻게 보면 나은 역할을 하려면. 근데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게 별거 있습니까? 그냥 당대표 옆자리에 앉는다는 건데 계속 이런 개파 갈등의 연장선으로 최고위원회를 가져가려고 그러면 출입하는 기자들은 재밌겠지만 민주당은 아마 피멍들 거예요.
1: 그 제가 이번에 보면서 느낀 게 정치인들끼리의 이 개파 간의 어떤 갈등과 분열도 있는데 이 지지자들, 이 당원들의 분열도 사실 조국 사태 이후에 이 정도로 분열해서 커뮤니티 중심으로 싸운 걸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3: 그러니까 그 당원들을 그렇게 만든 당분인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좀 뭐 그런 싸움을 즐기고 정치에 있어서 내 편 뭐 네 편을 나눠서 우리 편과 의견이 다르면 적으로 만들고 그 적을 격파하고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그런 성취감을 느끼는 그런 정치 문화가 팽배해요. 이게 우리 지금 현재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양당이 공이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는 게임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게임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치는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게 민주의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인들의 의견은 절대선이고 나머지는 악으로 치부하면서 쭉 그 세력들을 모아가는 것들 그리고 본인들이 말하는 대로 성취되는 것들이 곧 그게 바로 정치라고 규정하는 것들 저는 여기에 취한 정치인들이 문제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게 앞서 우리 그 박원석 의원께서 얘기하는 그런 그쪽 팬덤이나 그런 강성 지지층에만 의존하는 정치가 여기까지 끌고 온 거라서 저는 이걸 다시 되돌리는 과정들이 오는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럽단 말인데 이런 이번에 민주당 새로운 지도부는 이런 문화부터 바꾸는 작업들을 좀 해나가는 것들이 차후에 민주당이 총선 승리와 그다음에 제주권하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1: 그리고
3: 있습니다.
1: 정치인 정청래의 미래는 어떻게 보세요?
2: 아니 당내 야당으로서 확고한 기반을 확인시킨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1: 그러니까 이 정도면 네. 자기 세는 확실히 이번에 확인한 거 아니에요?
2: 그리고 그러면. 정청래 그 대표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특한 성장 경로를 민주당 내에서 가져온 사람이에요. 그런 권리당원들과의 활발한 의사소통과 유대관계, 깊은 유대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정청래 후보가 뭐 586의 중심도 아니고 친노친문의 중심도 아닌데 변방에서 성장해서 당대표까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0: 이게 하루아침에 기반이 없어지지 않아요. 다만 본인의 정치적 역할을 좀 잘 생각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계파 갈등이나 이런 구도의 기초에서 정치적 역할을 잡으려 그러면 한계가 좀 뚜렷할 거고. 그러나 뭐 쓰임새가 없지는 않겠죠. 물론 굉장히 위태로울 겁니다. 한편으로는 또 정청래 후보에 대한 적대감이나 이런 것도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사이에 굉장히 크게 쌓였기 때문에 그건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인데 그렇다고 뭐 정청래는 끝났다. 아니 전당대회 45% 받은 사람이 갑자기 정치가 끝납니까? 그렇진 않아요.
1: 정청래가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도약의 발판을 만든 거 아니에요? 이번 기회, 이번 싸움을 통해서 나는 뭐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네. 그다음에 내가 뭐 대통령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주는 후보 그리고 더구나 2대1로 싸워도 내가 이 정도 했다라는 자신감도 상당히 얻게 됐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람 뭐 이제 앞으로 저 민주당 지도부는 좀 달라져야 된다는데 사람 안 바뀝니다. 그리고 갑자기 바뀌는 척하면 이상해요. 사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2: 가장 안 바뀔 것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면?
1: 저는 뭐 최민희 후보 절대 안 바뀔 거라고 절대 안 봅니다. 바뀐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다섯 명의 최고위원 후보가 있잖아요.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그다음에 이쪽에 박선호, 서미화. 네. 이분들이 이제 친명, 친청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과연 어떤 그림을 만들어낼까가 물론 여기 이제 당대표 두 명을 더 집어넣을 거예요. 그죠? 최고위원 그렇죠. 지명을 할 수
2: 지명직
1: 있잖아요.
2: 최고.
1: 그러니까 자기가 지명직 최고위원을 넣을 수 있는데 잘못하면 진짜 옛날에 그 국민의힘 봉숭아 악당처럼 매일 이 저 그 최고위원회에서 서로 뭐 취급받고 막 그 싸움박질 하면서 이거 비공개로 합시다 뭐 이런 이견 얘기만 계속하는.
2: 그러기를 좀 바라시는 듯한.
1: 아, 당연히 그 경쟁자인데 그럼 저한테 뭐라고 그러면 안 되죠.
2: 남의 불행은.
0: 아니, 근데 이게 정치.
1: 진짜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2: 그런 예상을 하신다.
0: 정치인이 방금 전에 이제 김종인 전 총장 말씀드린 이미지가 중요하거든요. 지금까지 정청래 의원의 이미지는 불독의 이미지였어요.
2: 네.
0: 아, 이런 불독의 이미지였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이번 전당대를 거치면서 언더독이 됐어요. 다 날 공격하고 있다. 내가 지금 위험해졌다.
1: 어머니, 아버지.
0: 어머니 그러면서 뭐 또 이제 또 추장군이 응답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응원군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정치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 P가 필요한데 본인의 이념 철학이 확실해졌어요. 당원 제일주의. 당원하면 정청래야. 근데 약한 군은 뭐냐면 P가 팔러시 좀 콘텐츠 경쟁력은 약해. 네. 근데 마지막 P는 뭐냐면 피플. 어느새 마포의 정청래도 자기 사람이 생긴 거예요. 볼콕도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지금, 이 친청, 뭐, 친문, 온라인, 김어준, 유시민, 어떤 지지층이 생긴 거예요.
2: 근데 그 사이에서 까먹은 점수도 많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2: 볼콕 같은 게 어떻게 그게 플러스가 되지?
0: 아니, 근데 우리, 조영크님 잘 아시다시피, 이게, 뭐, 이, 비호감 이미지도 있지만, 뭐, 그렇잖아요. 정청래 네. 의원의 경우에는 그동안 비호감 이미지가 많았던 편이었겠죠. 근데, 어느새 자기 지지층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구설마저도 하나의 서사가 만들어지는 거죠. 물론 뭐 역경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통령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본다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도약대를 만든 것만은 분명하다.
2: 김최국께서는 여야 관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떨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의 지금 마음은 어떨까요?
1: 글쎄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네. 워낙 또 이제 극단으로 지금 가고 계시잖아요. 황교안의 길로 가고 있어서 사실 뭐 저는 뭐 비주류로서 네. 장동혁 대표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금 김민석 대표와 지금 그 이전에 정청래 대표하고는 아예 대화를 안 한다. 그리고 만나지도 않겠다. 대통령도 뭐 만나지 않겠다.
2: 서로 악수도 안 하는 네, 뭐
1: 이런 타입이 이런
2: 상황. 근데 이번에 당대표가 김민석으로 바뀌면 조금
1: 달라지지 않을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김민석 대표 쪽에서 먼저 이렇게 좀 이 여야 관계를 개선하려는 듯한 제스처를 적극적으로 피고 나오겠죠.
2: 네.
1: 그래서 더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하겠죠. 우리가 이렇게 다 대화 타협을 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는 저거 계속 저런 식으로 반대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공세를 펼텐데 그냥 싸우지 않는 당은 뭐 안 된다 그래서 무조건 싸움하자 그러는데 싸우는 거를 싸우려면 좀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싸워야 되잖아요.
2: 네.
1: 그냥 무슨 길거리에서 윗도리 벗고 싸우는 것처럼 싸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 김민석 후보와 장동혁 후보가 장동혁 대표가 양 대표가 과연 어디가 이제 첫 번째 대결장이 될지 그리고 거기서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게 될지 참 궁금하네요.
2: 방금

0: 들어온 소식을 보니까 김민석 신임 이제 당 대표죠.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바로 긴급 최고위를 소집을 했고 그리고 오늘 밤에는 바로 거제로 간다고 합니다. 비피해가 지금 네. 심각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대변인의 박성준 임명을 했네요.
1: 네.
0: 야 그러면 근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1: 김민석 대표요?
0: 예, 그러니까 이 체제.
1: 그러니까 일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말로 말하는 선언적 의미의 민주당에 대한 방향성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민주당을 보여주겠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하듯이 이게 그러니까 워커홀릭 민주당. 이게 이제 김민석 대표의 네. 새로운 지도부의 구상 같아요. 그러니까 비피해 점검하는 거 당연하죠. 저도 뭐 경남에 800mm 쏟아져서 지금 뭐 사망자 수 축출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여기를 뛰어가는 것은 정말 잘한 것이고 이런 게 하나의 이미지 변화라서 일로 승부하면 그 안에서 친청 최고위원 셋이 앉아서 이념 놀이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잘한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친청 후보들이요. 좀 두 가지를 버려야 돼요. 첫 번째 유시민 씨의 발언에 대해서 노코멘트 했던 부분들은 입장을 변화해야 될 것이다. 구조적 다수에 대한 부인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입장 변화. 두 번째는 정청래 후보나 나머지 그 팀 정청래에서 말하는 민심의 척도가 딴지 게시판이 맞는지 거기에서 탈출을 해야만 말하자면 김민석 새 지도체제에서 뭔가 좀 화합하고 통합될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쉽지 않을 거예요. 정치 문법이 이미 많이 달라서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다만 갈등을 그렇게 표면화시키는 방식으로는 안 하겠죠. 본인들도 최소한 뭐 정치인으로서 눈치는 있을 테니까 그렇게는 안 할 텐데 이제 갈등의 골은 이미 구조적이라고 보고 당분간은 잠복하더라도 이제 총선 앞두고 또 나옵니다. 다만 이제 김민석 후보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의제를 가지고 지금의 이 상황을 돌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저도 아까 동의합니다. 당대표가 대통령 지지율을 올려줄 수 없어요. 대통령이 올려야 됩니다. 준비된 의제가 있어야 되고 준비된 인사도 있어야 되고.
0: 전당대회 끝났으니까 이제 뭔가를 내놓지 않을까요?
2: 저는 이제 아마
0: 이 대통령도 지금 개각, 지지율이 너무 떨어져서.
2: 개각이나 청와대 참모 개편 뭐 이런 카드들이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정기국회도 있고 하니까 좀 지켜보시죠. 그리고 김민석 후보 인사를 좀 봐야 되는데 김민석 대표의 사무총장 누구 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총선 앞둔 이 체제에서는 사무총장의 역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도 당내에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는 대목일 것 같고 아까 여야 관계 말씀하셨는데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0: 네.
2: 근데 지금 지난 그 여야 장동혁 정청래 이건 아예 이제 손바닥이 서로 간에 뭐 마주칠 생각이 없었던 거고 달라질까요? 정말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여야 관계에 관심이 없어요. 정청래 대표는 어떻게 하든지 당 내부에서 자기 당권을 더 강화해서 반대자들이나 경쟁자들 누르고 정청래 대표가 갔던 연임의 길을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보면 성공했어야 돼 이번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게 본인의 교본인데 그래서 그게 지금 1순위이기 때문에 뭐 여당과의 관계는 그냥 비판하면 된다 여당은 딴지 걸면 된다 이 생각밖에 없을 거고 야당 대표가 그렇게 나오면 여당 대표가 아무리 이게 뭘 접근하고 뭘 하려 그래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야 관계에 특별한 개선이 있을까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3: 저는 이 수습부터가 먼저 필요한 것 같아요. 여야 관계 워낙 경색돼 있고 여야 관계는 이슈가 있거든요.
0: 네.
3: 근데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적어도 이번 전당대회에 참여한 사람들을 다 불러서 정청래, 뭐 한민수 다 불러서 최민희 불러서 만찬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관저에서 네, 정말 그게 정말 저는 진정한 통합으로 가는 길이고 또 하나는 정청래, 김민석, 조정식 이 국회의장까지 불러서는 골판 쳐야 될 것. 지금 이제 수혜협의 그 때문에 지금 당장은 곤란할 것 같고 하면 9월달 정도에 그래서 뭔가 좀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해야 당이 봉합되지 않을 것입니다.
0: 알겠습니다. 지금 남은 거는 갈등 봉합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그 삼합 네. 예, 통합. 화합 맞습니까?
1: 예, 봉합 통합 삼합.
0: 아 예, 네, 알겠습니다.
1: 화합이구나.
0: 화합이 가장 중요한 네. 과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환인제약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0: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좋은 간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수리부엉이는 태어나 한 달이 넘으면 둥지를 벗어납니다. 덩치는 제법 크지만 깃털이 채 자라지 않은 탓에 날려고 발버둥 쳐도 땅에 떨어지고 말죠. 하지만 그 덕에 발톱으로 나무를 기어오르며 사냥에 필요한 힘과 둥지에선 배울 수 없는 생존 기술을 익힙니다. 어설프더라도 시도해야 비로소 성장한다는 걸 수리부엉이가 보여주네요.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4: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5: 내일은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노영희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 그리고 김원동 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원장 경제학전 대표,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세 분과 부동산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같은 폭염을 겪어도 사회 취약계층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가령 시각장애인의 경우 넘어지는 사고를 막기 위해 난간을 잡아야 하는데요. 햇볕에 금방 뜨거워지는 소재라 자칫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장갑을 끼자니 손끝으로 점자를 읽을 수가 없죠.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도 위험한 여름을 보내는데요.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열악하게 일하다가 탈진에 쓰러지곤 합니다. 보다 많은 사람이 안전한 여름을 보내도록 사회의 안전망을 보완해 나가면 어떨까요?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는 안동문화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 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 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 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4: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고 살랑이야.
5: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6: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7: MBC,
8: MBC
6: 라디오,
8: MBC 라디오.
9: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수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
4: MBC 8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당대표에 김민석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김민석 신임 대표는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선호 투표를 반영한 최종 득표율 54.08%를 기록해 45.92%에 그친 정청래 후보를 꺾고 당선됐습니다. 1차 과반 득표는 얻지 못했지만 선호 투표제를 통해 송영길 후보의 득표 일부를 흡수해 1위에 올랐습니다. 김 대표는 당청 관계를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협력의 창조적 수평 관계로 만들겠다며 민주당 언어, 정책, 태도, 문화 등을 모두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고위원으로는 최민희, 박선원, 서미화, 이성윤, 한민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를 미 국방장관에게 지시한 데 대해 청와대는 그간 한미 양국이 긴밀히 조율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미 정상 간 우호적 관계가 북미 대화로 이어져 평화와 안정을 진전시키는 논의가 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 비핵화 동참 의향을 물었지만 사양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호르무즈 자유통항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에 적극 참여해왔고 실질적 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군사훈련 축소 지시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빈곤한 안보관, 아마추어 외교가 자초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비핵화 노력 동참 요구에 이재명 대통령이 노땡큐라며 거절한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것은 동맹국 정상 뇌리에 깊은 불신을 심어준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군사훈련 축소 지시에 대해 미국 야권과 언론이 한미동맹을 훼손하고 아시아 동맹국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계인 민주당 앤디 김 연방 상원 의원은 한미동맹은 미국 안보와 번영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서 불만을 표출하는 대신 그에 걸맞게 대우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마크 켈리 연방 상원 의원도 연합훈련 무력화는 근시안적 실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과연 무엇을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아시아 동맹국들 걱정을 더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고 AP통신은 적대국 지도자 편을 들면서 동맹국에 맞서는 듯한 태도를 보인 가장 최근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내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중부 전라권 등은 흐리거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부산, 울산 20에서 60mm, 경남 남해안 많은 곳 80mm 이상, 제주 5에서 40mm, 수도권, 전라권 등에는 최대 40에서 50mm의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30도에서 33도로 예보됐습니다. 김인호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5: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내가 걸어서 가야 할 목적지를 입력하면 그늘 위주의 길로만 안내해주는 앱이 있습니다. 그늘로 뚜벅의 여름길이라는 앱인데요. 지하 통로는 물론이고 건물 그림자와 가로수 데이터까지 활용해서 길을 알려줍니다. 그런가 하면 냉방시설을 갖춘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 쉼터를 표시해주는 웹페이지도 나왔고요. 무더위 쉼터 위치를 알려주는 지도 앱도 등장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낳은 시민 개발자들이라고 할까요? 대학생, 회사원 등이 만든 무료 생활 밀착형 서비스들. 무더위를 식히는 소나기처럼 시원하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꼬박 밥 먹고 힘내기. 깨끗이 차려입고 자주 웃기. 슬프면 참지 말고 실컷 울기. 좋은 벗들과 좋은 말을 나누기. 곧은 걸음으로 다시 새 길을 나서기. 방금 소개해드린 내용은 박노해 시인이 쓴 다시 꿋꿋이 살아가는 법 중에 일부인데요. 새로운 한 주를 다시 꿋꿋이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한국인은 밥심이니까 밥은 꼭 챙겨 드시고요.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니까 복을 차곡차곡 정립해 놓기 위해서라도 자주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기왕이면 좋은 얘기, 긍정적인 말들 많이 나누시고요. 이번 한 주도 씩씩하고 용감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헤쳐나가시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이번 여름 우리를 울리고 웃겼던 오늘도 당신 편의 결정적인 순간들을 모았습니다. 오당재 뉴스. 첫 번째 오당재 뉴스 스페셜 DJ 준디 민디입니다. 8월 첫째 주 제가 휴가를 가게 되면서 오늘도 당신 편은 MBC 김준상 아나운서와 MBC 김민호 아나운서가 돌아가면서 스페셜 DJ를 맡아줬는데요. 준디 김준상 아나운서는 첫날 오프닝에서 실수가 있더라도 예쁘게 봐달라는 말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실수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 정도는 귀여운 실수니까 괜찮은 것 같다면서 웃음으로 넘겼는데요. 하지만 첫 곡을 듣고 와서 프로그램 제목을 오늘만 당신 편이라고 바꿔 말하면서 또 한 차례 실수를 했고요. 이날 오프닝은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한편 내향인 민디 김민호 아나운서는 마이크만 켜지면 입에 모터를 단 듯이 멘트가 끊이질 않았는데요. 급기야 일요일 희곡이 들린다 코너에서는 시간이 부족한 직역에 이르렀고 코너가 갑자기 확대 편성되면서 2부에 출연하기로 했던 배순탁 작가님은 눈물을 머금고 4부까지 기다려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준디 민디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다음 휴가 때도 잘 부탁해요. 두 번째 오당재 뉴스. 오당재 최우수상 수상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에서 뽑은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상을 받게 됐는데요. 그냥 상도 아니고 무려 최우수상에 선정됐다고 합니다. 지난 4월에 방송된 장애인의 날 특집 사진이 들린다로 이 상을 받게 됐는데요. 다 여러분이 열심히 참여해주시고 성원해주신 덕분입니다. 시상식이 8월 마지막 주라서 아직 수상 소식만 전해 듣고 아무것도 받은 건 없지만 상패를 받게 되면 저희 오당재 홈페이지 사진방에도 꼭 공유할게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마지막 오당재 뉴스, 7개월 만의 라이브입니다. 7월 마지막 주 오당재 초대석 시간에는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옥상달빛이 출연했는데요. CD를 삼킨 것 같은 라이브 실력에 또 저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감탄을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컬 레슨까지 받고 있다는 근황을 듣고 더 감탄했는데요. 저희가 세어보니까 지난해 12월이었죠. 하림 씨의 초대석 이후로 무려 7개월 만의 라이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반가워해 주셨는데 2369님 목소리에 빨려 들어갈 것 같네요. 김유대님 어우 녹아내린다. 손창만님 옥상달빛 고정 출연 안 될까요 등등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날 저는 이 시대 위로의 아이콘 옥상달빛에게 위로 특훈도 받았는데요.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 앞으로도 오당재 많이 찾아주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오당재 뉴스였습니다.

오당대 뉴스에 이어서 옥상 달빛의 세레머니 듣고 왔습니다. 아, 8월에 오당대 뉴스 전해드렸는데, 8월에 특히나 또 재밌는 소식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방금 노래 들으신 것처럼 옥상 달빛이 또 나와서 직접 라이브를 들려주셨는데, 와, 라이브 듣던 그 감동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저도 CD를 삼킨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멋진 노래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진짜 재밌었어요. 두 분과 이야기하면서 재밌는 이야기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모시고 싶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페셜 DJ 준디, 민디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너무 멋지게 오당제를 잘 맡아줘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이야기 전해드리고 싶고, 우리 오당제 가족분들도 정말 너무 좋아해 주셔서 뿌듯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었군요. 우리 준상 아나운서가 오늘만 남의 편, 아무래도 오늘만 남의 편 코너를 진행하다 보니까 오늘만 당신 편이라고 바꿔서 말했나 봐요. 재밌네요. 우리 김민호 아나운서는 저랑 비슷한 내향인인데 마이크 앞에만 달려서면은 이렇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수다쟁이가 저랑 비슷하게 됐나 봐요. 민호 아나운서 또 준상 아나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당제 최우수상 수상 소식까지 너무 기쁜 소식들로 가득 찬 그런 오늘의 오당제 뉴스였습니다. 모두 모두 여러분 덕분이고요. 앞으로도 오당제와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노래 듣고 올게요.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4788님의 신청곡에 이어서 데이식스 원필이 부른 행운을 빌어줘 전해드릴게요.

오늘도 안전하게 이동식 사다리로 작업 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전구교체, 전기통신 작업 등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에서만 사다리를 사용해주세요. 두 번째, 사다리는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해주세요. 세 번째, 작업 시 최대 높이가 3.5m 이하인 발붙임 사다리를 이용해주세요. 보통 사다리와 신축형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업 높이 1.2m 이상부터는 2인 1조로 작업해주세요. 다섯 번째, 모든 사다리 작업에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도 착용해주세요. 올바른 이동식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0: 이재윤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윤입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이 요즘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지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요즘은 준비돼 있는데요. 김서영님, 저는 20대 직장인인데요. 요즘 식비 아끼려고 밥버거를 만들어서 밀프랩 하고 있어요. 오늘 만든 도시락을 내일 먹을 생각에 벌써부터 기대되네요. 맛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요즘에 이렇게 직접 도시락 싸서 다니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서영님도 또 이렇게 직접 정성껏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이 밀프랩이라는 게 밀, 음식, 그리고 프랩, 준비하다, 이 합성어인데 일주일이나 뭐 며칠치의 식사를 한 번에 조리해두거나 분배해두고 필요할 때 꺼내서 이렇게 가져가는 방식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 우리 직장인들은 워낙 바쁘다 보니까 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또 식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밀프랩을 준비해두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다라고요. 밥버거가 또 밀프랩해서 다니기 진짜 편리하고 좋을 것 같아요. 빵이 아니라 밥으로 감싸는 거를 밥버거라고 하잖아요.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또 가지고 다니면서 편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5990님, 모처럼 혼자 있는 이 시간이 참 좋네요. 라디오를 친구 삼아서 편하게 쉬어야겠습니다. 아, 혼자 있는 시간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여러분 주로 뭐 하세요? 우리 5990님이 또 그 귀한 혼자 있는 시간을 라디오와 오당제와 함께 해주시고 계신다니까 내심도 반갑고 감사하네요. 2721님, 젠디 안녕하세요. 선선해지는 공기만큼 마음도 이래저래 싱숭생숭해지는 저녁이네요. 오당제 늘 잘 듣고 있습니다. 저도 젠디랑 수다 떨면서 즐거운 저녁 보내고 싶어요 하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2721님과 오늘 전화 데이트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지 먼저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2: 아, 네, 저는 세종에 사는 김주영입니다.
0: 세종에 사시는 주영님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0: 오당제를 늘 잘 듣고 계시다고 문자를 주셨는데,
2: 아, 네.
0: 평소에 라디오 즐겨 들으시나 봐요?
2: 네, 제가 방에 TV를 안 두는 대신 라디오를 늘 켜놓고 있는데 네. 항상 MBC로 주파수가 맞춰져 있거든요.
0: 아, 그래요?
2: 네, 그래서 퇴근하고 뭐 운동 갔다 와서 이제 들어오면 항상 딱 젠디의 오당제가 나오고 있어서 매번 듣고 있어요.

0: 그럼 진짜 매일매일 들어주시는 거네요.
1: 네네.
0: 와, 감사합니다. 오당제 진짜
1: 네.
0: 많은 재밌는 코너들이 있잖아요.
1: 아, 네.
0: 그중에서 혹시 우리 주영님이 가장 재밌게 듣고 있는 코너가 있다면 어떤 코너일까요?
1: 저그 주말에 하시는 프로 같은데 그
0: 네.
1: 희곡 그 프로 되게 좋아해요.
0: 아, 일요일 코너 희곡이 들린다 말씀하시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0: 아, 우리 양진호 배우님, 허부영 배우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제일 재밌으세요, 그 코너에?
1: 제가 원래 연극을 되게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지방에 있다 보니까 자주 볼 기회가 없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라디오로 이렇게 들으니까 되게 너무 좋더라고요.
0: 아, 연극을 원래도 좋아하시는구나.
1: 네네.
0: 혹시 제 연기도 들어보셨나요?
1: 사실 저는
0: 네.
1: 젠디가 처음 그 코너 하실 때
0: 네.
1: 너무 연기를 잘하셔서 놀랐거든요.
0: 거짓말.
1: 아, 진짜예요.
0: 진짜예요?
1: 네.
0: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아니, 근데 저도 처음에는 사실 겁 없이 해가지고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하면 할수록 이게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얼마 안 되는 대사지만. 그래도 우리 주영님의 응원에 힘입어서 앞으로도 더 잘해보도록 할게요.
1: 알겠습니다. 응원해요.
0: 감사합니다. 벌써 오늘이 이제 연휴 마지막 날이잖아요.
1: 네.
0: 혹시 연휴 동안 뭐 하셨어요?
1: 사실 저는 지금 부산에서 올라가는 중이거든요.
0: 부산에 다녀오셨어요?
1: 네. 친한 언니랑 휴가 같이 보낼 겸
0: 네.
1: 내려왔다가 1박 2일 보내고 지금 올라가는 중입니다.
0: 너무 좋으셨겠다.
1: 네.
0: 가서 뭐 하셨어요?
1: 친한 언니 집에서 자면서 이제 뭐 맛있는 거 먹으면서 수다도 떨고
0: 네.
1: 해운대도 다녀오고 그랬어요.
0: 해운대도 다녀오시고, 부산에 좀 자주 가시는 편이세요?
1: 네. 제가 친한 지인들이 부산에 좀 많고, 이번 휴가 같이 보내는 언니랑도 거의 매해 만나거든요. 그래서
0: 네.
1: 연애 꼭 한두 번 이상은 부산에 가고 있어요.
0: 연애 한두 번 이상 가시는데, 저희 오당세 가족분들 중에도 부산으로 휴가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1: 네네.
0: 자주 가시니까 우리 주영님이 혹시 추천하고 싶은 곳이 있을까요?
1: 상호를 말해도 되나요?
0: 상호는 조금 어렵지만 약간 묘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러면
0: 네.
1: 그 해운대 쪽에 제가 자주 가는 이자카야? 오뎅바 같은
0: 네네.
1: 곳이 있는데 아마 해운대 오뎅바 뭐 이렇게 검색하면 거기가 거의 맨 먼저 뜨는 것
0: 아, 어묵
1: 같아요.
0: 파는 곳이군요.
1: 네, 네네, 그쵸. 그래서
0: 그럼.
1: 거기가 진짜 맛있어서,
0: 네.
1: 사실 저는 예전에 교수님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가게 된 곳인데,
0: 네.
1: 거기를 거의 휴가 때안 빼놓고 한 번씩 들리는 것 같아요.
0: 얼마나 맛있으면 매번 가실까? 더
1: 네네.
0: 궁금해지네요.
1: 네네.
0: 그러면은 음식 말고 또뭐 볼거리라든가, 뭐 관광지? 관광지는 아니고, 뭐, 여기는 나만 알고 있는 정말 좋은, 뭐 장소다. 이런 곳 있으세요?
1: 저만 아는 곳은 아닌데,
0: 네.
1: 그 해운대랑 그 부산 바다를 따라서 이렇게 기차 같은 거를 타고 쭉갈수 있는 그런 게
0: 알아요,
1: 있거든요.
0: 알아요, 네.
1: 네네. 그걸 타면, 날씨 좋을 때 타면 진짜 기분이 좋고, 좀
0: 네.
1: 잡생각도 사라지고 그래서,
0: 아.
1: 네, 날씨 좋을 때 가면 저는 그걸 꼭한 번씩 타는 것 같아요.
0: 요즘 또 날씨 좋아졌으니까, 부산
1: 네.
0: 가시는 분들 한번 또 타보시면 좋겠네요.
1: 네네.
0: 아, 근데 이렇게 멋지게 또 부산 여행도 즐겁게 다녀오셨는데, 내일부터
1: 네.
0: 다시 출근을 하셔야 되잖아요?
1: 아, 너무 싫어요.
0: 그러니까 보내주신 문자에도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는 저녁이다라고
1: 네.
0: 하셨는데, 뭔가 요즘에 좀 일하면서 고민 같은 거 있으세요?
1: 사실 제가 올해로 딱그 계란 한 판이라고 하죠. 30대가 이제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직장에서도 좀 고민이 있고,
0: 네.
1: 이직을 해야 하나. 전 되게 성실하게 살았던 것 같은데, 뭔가 이뤄진 게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혼자 이렇게 뭐, 자기 전에 누워있거나 이러면, 라디오 소리와 함께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면, 그냥 그런 싱숭생숭한 마음들이 좀 들더라고요.
0: 아, 그럴
1: 그래서
0: 수
1: 이제
0: 있죠.
1: 문자를 그렇게 보냈어요.
0: 아, 그럼요. 출근하기 전에 또그 일을 하다 보면 우리 주영님
1: 네.
0: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정말 이게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마침 또 우리 주영님 같은 분들을 위해서 이제 30대가 됐잖아요. 저희가 오늘

0: 또 3, 4부 코너에
1: 아,
0: 특별한
1: 네.
0: 시간을 준비했거든요.
1: 아, 네.
0: 요즘 어른에 대해서 어른이란 무엇일까?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 우리 주영님도 함께 들어주시면 좋아하실 것
1: 아, 네.
0: 같아요.
1: 올라가는 길에 꼭 계속 듣고 있겠습니다.
0: 네, 들어주시고요.
1: 네.
0: 마지막으로 오늘 전화 연결됐으니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1: 저처럼 이제 뭔가 싱숭생숭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는 모든 오당제 식구분들 다들 저희가 묵묵하게 계속 나아가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응원의 말을 모두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0: 주영님의 그 응원에 저도 또 힘이 나네요. 진짜
1: 네.
0: 감사드리고요. 주영님, 힘내시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신청곡 신청해 주세요.
1: 저 요새 이곡 가사 때문에 되게 자주 듣고 있는데,
0: 네.
1: 윤마치라고 하는 가수의 다큐멘터리라는 노래 듣고 싶어요.
0: 가사가 어떤 내용이에요?
1: 그냥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냥 지나고 보니 다큐멘터리더라, 뭐 약간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저는 맨 마지막에 묵묵히 발끝만 보며 걷지요라고 하는 말이 되게 위로가 많이 됐거든요.
0: 네. 저도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전화 연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주영님이 전화 연결도 떨지 않으시고 너무 또박또박 말씀도 잘해주시고 또 저조차도 위로가 되는 응원까지 건네주셔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나의 요즘은 사연 조금 더 만나볼게요. 정재은님이 부산에 사는 청취자예요. 저도 매번 오당재 잘 듣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와 음악 덕분에 힐링하고 있어요. 늘 감사해요 하면서 글 남겨주셨네요. 마침 또 주영님이 부산 여행 다녀왔다고 이야기해주셨는데 우리 재은님도 부산에 계시는군요. 반갑습니다. 오당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703호님은 안동 가는 차 안에서 듣고 계신가 봐요. 영주 풍기 에서 안동으로 중학교 2학년 딸 논술학원 픽업을 다닌 지도 6개월째가 되어가네요. 피곤한지 딸은 옆에서 자고 있습니다. 집 도착하면 12시지만 지금 이 순간을 즐기려고 해요. 와, 진짜 대단하시다. 두분 다. 우리 따님도 그렇고, 우리 703호님도 그렇고, 영주 풍기에서 안동까지 매일 이렇게 픽업을 다니시고, 6개월째 공부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따님도 정말 응원하고요. 늘 이렇게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하는 우리 703호님도 응원합니다. 항상 안전운전해서, 즐겁게 다니시길 바랄게요.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잔나비의 그 밤, 그 밤.
1: 기억은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재 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4: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술 마셨는데 별이 어디로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좀 더 만나볼게요. 8505님. 젠디, 회사에 뚜벅이 등산 모임이 있는데요. 모두 젠디의 왕팬입니다. 너무 멋진 젠디 사랑해요 하면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오, 또 오랜만에 이렇게 사랑 고백 문자를 받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뚜벅이 등산 모임? 걸어서 등산 다니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그런 모임인가 봐요. 우리 윤성준 기자님한테 말씀드리면 아주 좋아하실 것 같은데. 계속 우리 윤 기자님이 우리 민디한테도 그렇고 저희 제작진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항상 우리 등산 가자 등산 가자 하고 있지만 그 누구 하나 넘어가지 않고 있는 이 와중에 민디가 살짝 넘어갔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저까지 뭐 같이 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일단 민디랑 윤성준 기자님 먼저 가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저는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등산 모임을 하면서 듣고 계시다는 우리 8505님의 문자 보니까 저도 등산의 매력에 한번 언젠가는 빠져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날씨가 좋아지니까 그 단풍 구경 이제 단풍철이 오면은 아직 조금 시간이 남긴 했지만 그때라도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6316님은 집에서 쉬면서 딸이랑 같이 오당제 듣고 있어요. 늘 젠디와 오당제 팀을 응원합니다. 참고로 가끔 딸이 오당제에서 나오는 음악을 들으면서 춤춰요. 오, 따님이 또 오당제에 나오는 음악을 들으면서 춤을 추신다니. 저희가 또 좋은 노래를 많이 더 들려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진짜 어릴 때는 음악 나오면 뭐 내가 좋아하는 노래라도 나오면 따라 부르고 뭐 춤을 추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는 그런 경우가 좀 점점 줄어들죠. 따님이 그 음악을 들으면서 춤을 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춤추는 기분으로 또 노래하는 기분으로 더 신나게 오당제 진행해 봐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0806님은 점심에 아버지와 처음으로 둘이 식사를 했습니다. 늘 어머니가 함께 계셔서 몰랐는데 생각보다 말씀도 많으시더라고요. 늦게 알게 된 아버지의 이야기가 참 따뜻했고 좋았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 보내셨네요. 0806님. 원래는 이제 어머님까지 같이 계시면 주로 어머니가 말씀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근데 두 분이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시다 보니까 아버님이 이제서야 말씀할 기회를 얻으셔서 말을 많이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이 종종 이렇게 같이 둘이서만 식사하시고 또 둘이서 뭐 사우나도 가시고 여행도 가시고 그런 좋은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몰랐던 그런 이야기도 듣게 되고 따뜻하네요. 문자만으로도. 9387님은 현장에서 일하는 남편이 여름에는 겨울이 났다. 겨울에는 여름이 났다. 30년째 그러네요. 그런데 정말 올해는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유유. 그러니까요. 저희 하루 종일 사무실에 있는 저희도 그런데 우리 현장에서 일하신 남편분은 얼마나 더하시겠어요. 여름에는 아 차라리 겨울이 나았어. 겨울에는 아 더운 게 낫지. 여름이 나았어. 이런 이야기가 절로 나올 것 같은 그런 날씨.

건강 잘 챙기시길 응원할게요. 저희 노래 듣고 3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9045님이 신청해주신 베이시스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가정 내 노인 낙상사고 예방법 알아볼까요? 첫 번째, 노인 안전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낙상사고는 가정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미끄럼 방지 패드나 손잡이 등을 집안 곳곳에 설치해주세요. 두 번째, 복용 중인 약품이 어지럼증을 유발하거나 혈압을 떨어뜨리는 경우 낙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분을 확인하고 주의해서 복용하세요. 세 번째, 정기적으로 시력 검사를 받으세요. 시력 저하로 인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거나 발을 헛디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미리 화장실에 다녀오세요.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야 한다면 움직임에 따라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센서 등을 설치해 주세요.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해 함께 실천해 주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심심하진 않는

0: 아들을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9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후보가 선호 투표를 반영한 최종 득표율 54.08%로 45.92%를 득표한 정청래 후보를 꺾고 당선됐습니다. 김 대표는 당청 관계를 협력의 창조적 수평 관계로 만들겠다며 민주당 언어, 정책, 태도, 문화 등을 모두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고위원회는 최민희, 박선원, 서미화, 이성윤, 한민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신임 당대표 선출에 이재명 방탄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정치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원 수석 대변인은 집권 여당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방패막이로 전락해선 결코 안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 오후 3시 30분 잠실동 5성급 호텔 쓰레기장에서 탄창과 탄환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는 폭 3cm가량의 탄창 1개와 9mm가량의 탄환 3발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후 5시 20분쯤 경부고속도로 양산휴게소 인근에서 1톤 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져 3m 아래로 추락해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동승자는 골반과 어깨 등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김해시 중앙고속도로 양산 낙동강교 인근에서 차량 석대가 연쇄 추돌했고 저녁 6시 50분쯤에는 진주시 남해고속도로 지수나들목 주변에서 차량이 빗길에 중심을 잃고 뒤집혀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주 산악지대 페트로폴리스에서 관광버스가 전복돼 최소 10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리우데자네이루 코파카바나 해변으로 향하던 버스가 전복돼 10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구간은 가파른 내리막길인데 대형 버스 사고가 빈번했고 이번 사고 버스는 무허가 불법 차량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란 강경파 수뇌부가 지난 6월 미국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 MOU를 신뢰하지 않고 무력 충돌 확대에 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16일 이란 당국자들을 인용해 강경파가 MOU를 시간 벌기로 판단하고 두 달 동안 확전 준비에 주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정규군 통제권을 확대하고 베테랑 인사들을 핵심 보직에 배치한 한편 미사일과 드론 생산 속도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날씨입니다.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내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중부 전라권 등은 흐리거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부산 울산 20에서 60mm, 경남 남해안 많은 곳 80mm 이상, 제주 5에서 40mm, 수도권 전라권 등에는 최대 40에서 50mm의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21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 30도에서 33도로 예보됐습니다. 김민호입니다.

0: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햇볕이 강렬하게 내리쬐는 여름. 그만큼 태양광 발전을 하기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현실은 다르다고 합니다. 장비가 과열돼서 오히려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태양 전지의 표면 온도가 25도를 넘어서면 발전 효율이 감소하기 시작하는데요. 한여름 낮에는 패널 온도가 70도까지 올라서 출력량이 20%가량 떨어지게 됩니다. 즉, 온난화가 심해지면 태양광 발전도 재기능을 하기가 어렵다는 뜻인데요. 더 늦기 전에 재생에너지를 보급해서 환경을 지켜야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8519님께서 라디오 들으면서 바둑 두는 즐거움을 아는 자가 얼마나 될까요? 승리까지 한다면 금상첨화지요 하시면서 컴퓨터로 바둑을 두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8519님 바둑 두면서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군요. 바둑 문자는 또 처음 받아보는 것 같은데 들으면서 집중이 잘 되시는지도 궁금하고 오늘도 꼭 듣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둑이야말로 어른의 취미가 아닌가 싶은데요. 잠시 후에 요즘 우리는에서 어른에 대해서 집중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려고 해요. 광고 듣고 요즘 우리는으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야.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 놓쳐서는 안 되는 키워드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요즘 우리는. 최신 트렌드부터 사회적 이슈까지 세상만사 돌아가는 얘기들을 정리해드리는 요즘 우리는. 오늘은 코너지기 김민호 아나운서는 한 주 쉬어가고요. 주제가 주제인 만큼 이 분야의 전문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인지심리학자 이고은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0: 교수님 반갑습니다.
6: 네.
0: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처음 모시는데 사실 라디오가 익숙하시다고요.
6: 네, 저는 MBC의 출입증이 있는 사람인데.

0: 오늘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1: 아, 오랜만에 오셨어요?
0: 네. 아. 2020년 정도부터 네. 건강한 아침에 오랫동안 패널이었고요.
1: 그러셨구나.
0: 그리고 푸른밤 옥상달빛입니다에서 네. 고정 게스트로 오랫동안 네, 했었습니다.
1: 아, 그래서 또 이렇게 서미란 피디님과 인연이 있으셔서 오늘도 네. 함께하게 되셨군요.
0: 그렇습니다.
1: 인지 심리학자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심리학에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나 봐요.
0: 네, 그렇습니다. 네.
1: 그중에서 인지 심리학자는 어떤 걸 연구하는 거예요?
0: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생각에 관련된 연구를 하는 예, 분야인데요.
1: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0: 그렇죠. 네. 예, 뭐 어떤 생각을 하는가라기보다 우리의 생각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1: 네.
0: 생각에는 기억도 담겨 있고 상상도 담겨 있고 계획,
1: 네.
0: 언어, 정서 이런 것들이 담겨 있죠.
1: 네.
0: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분야를 연구하는 그런 예, 심리학 분야입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생각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생각들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면서
0: 그쵸.
1: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사실 심리학자는 처음 모셔서 궁금한 게 그만큼 더 많습니다. 혹시 교수님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심리 테스트 같은 거 해본 적 있으세요?
0: 아, 해본 적 없죠. 다고 말씀드려야 하지만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뭐 심리 테스트까지는 아닌데
1: 네.
0: 뭐 띠별 오늘의 운세 이런 건 되게 좋아해서 네 왜냐하면 거긴 되게 좋은 말들이 네 많죠. 힘나는 네. 그런 멘트들이 많이 있고 또 무엇보다 무엇을 조심하세요 이런 건 또 팁으로 생각할 만한 예, 거기에 좀 의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1: 띠별 운세를 좀 보시는군요. 교수님도.
0: 아, 비밀인데. 네. 학생들이 들으면 안 되는데.
1: 아, 네. 아니, 근데 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0: 네.
1: 인상적인 꿈을 꾸면 보통의 사람들이 이제 꿈 해몽을 찾아보잖아요. 교수님은 어떠세요?
0: 꿈 해몽을 제 나름대로 하는 거죠.
1: 스스로.
0: 네.
1: 네.
0: 꿈 해몽과 해석이라는 게 좀 다르고 재밌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심리학 하면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을 네. 이야기하잖아요. 이 꿈의 해석과 우리 동양 문화에서 유행을 한 이 꿈 해몽은 좀 이 방향이 다릅니다. 예, 그렇게 설명드려야 재밌을 것 같아요.
1: 네.
0: 예, 꿈의 해석은 이 사람이 이런 꿈을 꿨으면 이 사람의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기억들을 가지느냐를 유추하는 방법이 꿈의 해석이고
1: 네.
0: 꿈의 해몽은 이런 꿈을 꿨으니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까를 예측해보고 해석해보는 방향인 거예요.
1: 아, 해석과 예. 해몽의 차이가.
0: 네, 네. 그렇게 달라지는데 저는 해몽을 제 나름대로 좋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죠.
1: 긍정적으로.
0: 네.
1: 네. 저는 사실 MBTI를 상당히 신뢰하는 편이거든요. 교수님은 그럼 MBTI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뭐 참고할 만한 재밌는 자료이기는 해요. 그런데 MBTI를 너무 의존하거나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께
1: 네.
0: MBTI를 제일 잘 활용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어떤 사람이 본인을 소개할 때 저는 MBTI가 무엇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아, 이 사람은 본인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구나.
1: 아.
0: 그래서 이 성격으로 대우해달라는 뜻이구나. 로 이해하면 예,
1: 아.
0: MBTI를 가장 잘 예,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1: 실례지만 우리 교수님 MBTI는 어떻게 되시나요?
0: 네, 저는 INTJ입니다.
1: INTJ이시군요.
0: 네, 그렇습니다.
1: 저 한번 맞춰보실 수 있어요?
0: 글쎄요.
1: 비슷해요, 교수님.
0: INFJ?
1: 오!
0: 이실 것 같은데.
1: 딱 맞춰주시네요.
0: 아, 그렇구나.
1: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사람은 INFJ로 대해달라.
0: 그렇죠.
1: 이런 네. 느낌으로 받아들이시죠.
0: 스스로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죠.
1: 오, 그렇군요.
0: 네.
1: 재밌네요. 자, 그럼 오늘의 키워드를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키워드는 바로바로 요즘 어른입니다. 교수님은 언제 아 나도 어른이구나 혹은 아 나도 나이가 들었구나 이런 걸 느끼세요?
0: 저는 얼마 전부터 좀 소리를 안 내던 소리를 좀 내기 시작했다. 예, 이렇게 느끼면서 아 나이가 들었나 보다 하거든요.
1: 혼잣말이나 뭐 이런 거.
0: 네. 앉았다 일어날 때 소리 안 냈던 것 같은데 이상한 기압 같은 거
1: 네.
0: 같고요. 그다음에 하품, 한숨 이런 거 소리 안 냈던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소리 내고
1: 그렇죠.
0: 네 그리고 생각 정리할 때 가만히 있어보자 이런 말 안 했던 것 같은데
1: 네.
0: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나이 드는 것의 신호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영역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언제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안을 확인했을 때 이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네.
1: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노안이 왔다 이렇게 실감이 나거나 느껴본 적은 없는데 교수님은 어떠신가요?

0: 사람들이 나 이제 늙었구나를 접하다 느끼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이런 감정이나 생각을 심리학으로도 설명할 수 있을까요?
1: 연구들을 보게 되면 흥미롭게도 늙음은 되게 몸에서 먼저 온다고 하거든요.
0: 네.
1: 국내에서 노년기의 나이듦 경험을 인터뷰로 알아본 대규모 연구가 있는데요.
0: 네.
1: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변화를 느끼는 건 뭐 주름이나 몸의 기능 그리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노안과 같은 신체 변화가 먼저였고요.
0: 네.
1: 그 몸의 신호를 통해서 비로소 이제 마음이 받아들이는 거죠. 아, 이제 내가 늙었구나 하고 깨닫고 되는 겁니다.
0: 네.
1: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음이 그걸 인정하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생각보다 마음이 먼저 늙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몸이 늙고 나면 이제 마음이 따라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0: 그런데 이 늙음이 서서히 오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훅 찾아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거는 기분 탓일까요?
1: 우리가 모이면 항상 어느 순간 내가 훅 늙은 것 같다 이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0: 네.
1: 근데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0: 아, 그래요?
1: 예, 기분 탓 같지만 사실 과학적 근거가 있기는 해요.
0: 네.
1: 미국의 연구진이 성인 100명이 넘는 성인의 혈액을 분석을 한 결과를 보면요.
0: 네.
1: 노화가 이렇게 그래프가 매끄럽게 진행이 될 것 같았지만 그게 아니라 대략 한 44과 60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급격히 몰아치는 경향이 발견이 됐습니다.
0: 예,
1: 그래프가 급격하게 탁 꺾이는 순간들이 있었던 거죠.
0: 네.
1: 40대 중반에 해당하는 첫 번째 시기에는 지방과 알코올 대사, 이제 술을 젊었을 때만큼 못 마신다 이런 걸 느끼기 시작하고
0: 네.
1: 그리고 근육 기능과 관련된 변화가 두드러졌고요. 그 예순을 전후한 한 두 번째 시기를 보게 되면 면역 기능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그때도 근육 변화가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0: 그럼 실제로 44과 예순의 노화가 급격하게 몰아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 두 시기 모두에서 근육 변화가 나타난다는 게 신기하네요.
1: 네. 두 번의 노화 급변기에 공통적으로 근육 기능이 걸려 있다는 건 거꾸로 말하면 근력 관리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0: 네.
1: 이 나이 든다는 것을 좀 이 노화를 늦추는 스위치 하나가 어쩌면 근력 운동에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더 있는데요.
0: 네.
1: 나이를 이긴다기보다 나이에 맞게끔 이렇게 천천히 노화를 이루어가는 방법이 몸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0: 그럼 마음으로 나이를 이긴다 이런 건데 일종의 정신 승리 같은 건가요?
1: 뭐 물론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데이터가 있습니다. 주관적 나이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를 몇 살로 느끼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자신을 실제 나이보다 젊게 느끼고 나는 아직 그래도 능력이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일수록 자존감이 높았고요. 국내 연구에서는 젊게 느끼는 사람이 뇌도 좀 천천히 늙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결국 진짜 나이가 들어서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는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0: 그럼 젊게 살고 싶으면 스스로 나는 젊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도움이 되는 거네요.
1: 네, 나는 젊다기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이 내가 남은 생애 중에 가장 젊은 날이다 이런 생각만 해주셔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마음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무리하게 나이를 부정하라는 게 아니라 나이에 갇히지 말라는 쪽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연구를 보게 되면 자신을 젊게 인식할수록 노인이라는 집단에 대한 태도가 좀 긍정적이었어요. 예, 그리고 그 노인을 생각하고 존중하고 공경하는 마음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이제
1: 나이를 적으로 두거나 부정하지 않는 태도 그게 핵심이다라는 거죠.
0: 아, 나이를 부정하지 않되 스스로 젊다고 생각해라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근데 교수님 아무리 스스로 젊다고 생각을 해도 말투 있잖아요. 말투는 어떻게 못할 것 같아요. 그 요즘에 그 인터넷에서 부장님 느크크 말투라는 게 유행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은어긴 한데 젊다의 영을 바꿔서 늙다의 늙을 넣은 영크크 느크크 뭐 이렇게 부르나 봐요. 요즘 친구들이 그 부장님들만 쓰는 특별한 말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장님 말투 상황극을 우리 교수님이랑 좀 같이 한번 소개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되셨나요? 교수님?
1: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아, 또 네. 연습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1: 네네.
0: 제가 젊은 직원 역할을 하고 교수님이 부장 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2: 이 대리, 오늘 옷이 아주 그냥 텔레비 나오는 탤런트 같네.
0: 예? 탤런트요? 탤런트가

0: 뭐야?
1: 이 대리 또 쇼핑했구나? 에이, 자꾸 쇼핑하지 말고 얼른 돈 모아서 결혼해야지. 국수 언제 먹여줄 거야?
0: 국수? 국수를 왜 먹어요?
1: 아, 모르는구나. 원래 결혼할 때 국수 먹여주고 그러는 거야. 그나저나 국수 얘기하니까 배고프네. 오늘 점심엔 또 뭘 먹나? 뭘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0: 꼭 소문이 나야 되나요, 부장님? 왜죠?
1: 아, 이 대리 정말 왜 이렇게 토를 달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지. 이 대리는 집에서도 말대답 잘하지? 안 봐도 비디오야.
0: 자, 여기까지입니다. 테레비에 나오는 탤런트. 국수 언제 먹여줄 거야? 뭘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안 봐도 비디오. 이런 표현들이 부장님 말투라고 하는데, 아, 어떠세요? 정겹지 않나요? 근데 이 단어들이 너무 익숙하잖아요, 저희는.
1: 맞아요, 네. 이런 얘기들을 들어왔고, 네. 어쩌다 보니 또 하게 되고, 하면 안 된다는 생각하고는 또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근데 네. 이 요즘 친구들한테는 이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기도 하고, 국수를 왜 먹어야 되지? 그리고 왜 소문이 나야지? 저희 그 되게 자주 하는 말인데, 뭘 먹어야 잘 먹었다 소문이 날까?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그리고 안 봐도 비디오야. 비디오라는 걸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1: 아, 그래서. 그러네요. 안 봐도 비디오야를.
0: 안 봐도 뭐 너튜브야. 뭐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려나? 그런 식으로.
1: 네.
0: 근데 이런 얘기 하면서 서로 웃으며 그랬나 할 수도 있고 특정 집단으로 나눠서 싫어하게 되는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살아온 시대와 그리고 그들이 접하는 어떤 배경들이 다르다 보니 이런 이야기와 쓰는 단어에 간극이 생길 수 있는데요.
0: 네.
1: 서로를 서로가 이해를 해주는 방법밖에 없겠죠.
0: 네. 네.
1: 못 알아들을 수 있다. 그리고 저런 단어를 쓸 수 있다. 이것만 조금 마음을 연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나오신 부장님은 좀 심한 것 같아요.
0: 아, 네. 그렇죠. 자, 어쨌든 각자의 취향과 개성을 존중해주기로 하면서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에서는 안동문화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의 힘을 얻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4부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코너 요즘 우리는 오늘은 인지심리학자 이고은 교수님 모시고 요즘 어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교수님 어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요즘 절대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죠. 저희가 앞에서 부장님 꽁트도 해봤는데 꼰대 이 말이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면서도 또 은어 속어에 해당해서 사실 방송에서는 잘 쓰진 않긴 하지만 오늘은 쉬운 이해를 위해서 잠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유행어인가 싶었는데 학문적으로도 연구가 되고 있다면서
1: 네, 그럼요. 생각보다 국내 심리학 연구가 꽤 쌓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인들이 SNS에 남긴 많은 글들을 대량으로 분석한 연구가 있는데요. 네. 꼰대라는 말 옆에는 늘 윗사람, 상사, 권위 같은 단어들이 함께 등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런 글에는 대부분 뭐 답답함이라든지 짜증이라든지 그런 감정이 묻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꼰대라는 말은 그저 우스갯소리라 보다 지금 관계가 매우 불편하다라는 어떤 마음이 담긴 표현인 것 같습니다.
0: 아, 지금 이 사람과 관계가 불편하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은 꼰대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뭐 기준, 척도 같은 게 있어요?
1: 네, 있습니다. 예, 국내에 발표된 재밌는 꼰대 척도 연구가 있는데요. 네. 꼰대를 세 가지 요소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는 귀인 오류, 두 번째는 인지적 경직성, 그리고 세 번째는 일반

0: 감정적인 소통에 해당합니다.
1: 오, 귀인, 오류, 인지적 경직성, 일방적 소통. 약간 어려운데 이거 네. 어떤 뜻인지 좀 풀어주세요.
0: 네, 청취자분들께서도 스스로 점검해 보실 수 있도록 세 개의 질문으로 한번 바꿔보면 되는데요. 네. 첫 번째, 후배가 실수를 했어요. 그럴 때 요즘 애들은 다절에 끈기가 좀 없지, 요즘 애들은 잘 못 참아라고 사람 탓부터 하게 되는지 아니면 무슨 사정이 있을 거다라고 상황을 먼저 살피는지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귀인 오류라고 합니다. 네. 원인을 어디에 붙일 거냐 이 말이겠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방식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건 생각이 굳어 있다는 신호예요. 그래서 인지적 경직성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세 번째는요. 대화를 한참 하고 있는데 내 말만 많이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상대방이 아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표정을 짓고 사인을 보내는데 그걸 놓치고 잘 모르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때가 바로 이 일방적인 소통이겠죠. 이 세 가지의 기준에 그렇다, 매우 그렇다 쪽으로 기우는 것 같다면 한번 나의 꼰대력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1: 아 진짜 저희가 장난으로 꼰대력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것을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척도가 있다는 게 정말 재밌고 신기하네요.
0: 네.
1: 그 또 다른 연구도 있나요?
0: 또 다른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요. 꼰대 경향성이라는 척도를 개발했습니다.
1: 네.
0: 900명에 가까운 그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검증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꼰대 경향성을 사회적 관계에서 권위를 중시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다름을 수용하지 않는 반응 패턴으로 정의를 했어요. 이 표현은 조금씩 달라도 여러 연구가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
1: 네.
0: 이 권위주의적인 생각과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지목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1: 아, 권위와 자기중심적인 태도. 근데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다 꼰대가 되는 건지 궁금한데 꼰대의 기준이 꼭 나이에 것 같지는 않거든요.
0: 네, 우리가 꼰대라고 하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1: 네.
0: 가설을 세우자면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뭐 남자 상사분일수록 그리고 뭐랄까요 직위가 높을수록 이런 예측을 하는데 연구들을 살펴보면 꼰대 경향성은 경청하는 태도, 공감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태도,
1: 네.
0: 지적 겸손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럴수록 이제 꼰대 성향이 높아지고 이럴수록 낮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꼰대의 반대말은 젊음이 아니라 겸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아는 힘이 바로 예, 여기서 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어도요. 얼마든지 꼰대일 수 있고
1: 네.
0: 나이가 많아도 얼마든지 꼰대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꼰대 반대말이 겸손이라는 말이 정말 와닿습니다. 나이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는 거 기억해야겠고요. 교수님 또 어른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갱년기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0: 네.
1: 갱년기와 사춘기가 싸우면 갱년기가 이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춘기 아이들보다 더 예민해져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겠죠?
0: 아 갱년기는 좀 뭐랄까요? 약간 금기어죠. 발음도 좀 불편합니다.
1: 갱년기. 네. 그럼 듣고 보니 그렇네요.
0: 네. 네. 뭔가 갱년기에 대한 어떤 오해를 좀 풀어야 될 것 같은데 갱년기에 마음이 가라앉고 우울해지고 또 신경질적으로 변하는 건
1: 네.
0: 내가 그런 사람이고 성격이 변했나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네. 마음이 약해졌다기보다 이 갱년기가 올 무렵에 호르몬의 양이 너무 많이 줄어들고요. 그렇다 보니 우리 뇌에서 기분을 좋게 유지를 시켜주던 스위치가 좀 헐거워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별일 아닌데도 잘 울게 되고요. 서운함을 너무 많이 느껴요.
1: 네.
0: 그리고 이유 없이 처지고 우울해지는 거죠. 내 탓이 아니라 몸이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호르몬의 영향이기 때문에. 근데 이 시기 때 유독 깜빡깜빡 하신다. 뭘 막 잊게 된다. 이런 분들 많거든요. 이런 증상 괜찮은 걸까요?
0: 그런 현상은 사실 좀 흔해요. 40대 중반쯤 가게 되면 이름 다 잘 기억 안 나서 그 사람 으로 다 되고 예, 사물들이 다 그것으로 다 변하잖아요.
1: 네.
0: 그런 건데 호르몬이 출렁거리게 되면 집중력이 좀 흐려질 수 있고요. 그렇다 보면 주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을 자꾸 놓치게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이 불안이 크다 보면 혹시 내가 치매가 빨리 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셔서 직접
1: 네.
0: 이 전문기관을 찾

0: 싶기도 하는데요. 갱년기 깜빡은 누가 살짝 왜 늦었어 하면은 내가 깜빡했어라고 아 맞아라고 이런 깜빡한 그 정보를 빨리 떠올릴 수 있는데 네. 치매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잊어버린 게 아니라 잡히지 않았을 뿐입니다. 혹은 우울한 감정이 너무 크면 잠시 동안 주의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기억력 감퇴가 좀 두드러진다 싶으시면 지금 내가 우울의 어떤 그 정도가 좀 커졌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 근데 갱년기라고 하면 보통 여성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네. 남성 갱년기도 많다면서요?
0: 남성 갱년기가 더 클지도 모르죠. 네. 이 남성 갱년기 같은 경우에는 좀 억울하실 수 있어요. 남자분들은 티가 안 나게 아주 서서히 스멀스멀 오게 됩니다. 여성 같은 경우는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고 현상이 보이고 그리고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 남성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아주 천천히 줄어들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좀 천천히 바뀌었고 그러고 보니 내가 이렇구나라고 깨닫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대요. 네. 예전 같으면 그냥 웃어 넘기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 없을 텐데 요즘은 좀 버튼이 눌려서 혼자서 욱하고 그리고 주말에 쇼파에서 혼연일체 되어 계시고 네. 요즘은 재밌는 게 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신데요. 네, 문제는 이 남성분들께서 내가 무슨 갱년기인가 혹은 갱년기라는 말 자체가 좀 창피해서 인정을 안 하신다는 거고요. 네. 그렇다 보니 아내나 근처에 주변의 여성분들에게 갱년기는 좀 신경을 쓰면서 정작 본인 몸에는 신호를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들이 많다고 해요. 그러다 우울이 깊어지기도 하고 전문기관을 찾아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긴 다고 합니다.
1: 그러면 이 갱년기를 활기차게 또 슬기롭게 잘 극복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0: 네,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제가 왔죠.
1: 네,
0: 있습니다. 있고요. 예.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움직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 네. 특히 아까 우리가 늙었다는 것의 표시에 근력이 따라왔잖아요. 네. 그것처럼 근력 운동도 기분을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크게 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0: 무력해지고 우울해지면 사람이 움직이기 싫어지거든요. 예, 그러지 마시고 의도적으로 움직이시면 좋고요.
1: 네.
0: 두 번째는 수면 패턴을 좀 유지를 잘 하시는 거예요. 잘 주무셔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시고 자주 어울려서 많이 웃는 게 답이라고 해요.
1: 네.
0: 갱년기는 인생이 저무는 게 아니라 후반전 뛰기 전에 몸을 새롭게 정비하는 워밍업이라고 하거든요.
1: 네.
0: 잘 통과하면 그 뒤가 훨씬 가뿐해집니다. 다만 가라앉은 기분이 몇 주씩 이어지고 혼자 너무 힘들다 싶으시면 참지 마시고 꼭 도움을 받으시고요. 주변의 도움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1: 네.
0: 이건 약해서가 아니라 나를 아끼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1: 몸도 많이 움직이시고 잘 주무시고 또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도 자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보람이유의 세상 모든 어른이들에게.

0: 보라미유의 세상 모든 어른이들에게 듣고 왔습니다. 요즘 우리는 오늘은 인지심리학자 이고은 교수님과 함께 요즘 어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교수님 오늘 했던 이야기들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오늘 이야기를 한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나이 드는 걸 너무 거북해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대신 마음의 나이만큼은 좀 젊게 두시고요. 신기하게도 내가 아직 멀쩡하지, 나 아직 유능하지 하는 그 마음이 진짜로 뇌를 젊게 유지시킵니다.
0: 네.
1: 두 번째는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는 것, 이 용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0: 네.
1: 아, 내가 틀렸네, 내가 잘못 알았네, 이건 내가 잘 모르거든 하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꼰대와 어른 그리고 겸손한 사람을 가르는 갈림길일 수 있습니다.
0: 네.
1: 세 번째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두고 나 자신을 탓하지 마시고요. 갱년기든 뭐든 그건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지금 몸이 겪고 있는 계절의 변화다.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0: 네.
1: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밑줄을 좀 그으셔야 되는데요.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시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0: 네.
1: 힘들 땐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옆에 사람 손을 잡으시면 그리고 내밀면 옆 사람도 좋아. 할 거거든요.
0: 네.
1: 필요하면 전문가도 찾아가셔도 좋고요. 이 나이 들수록 결국 우리를 살리는 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0: 네.
1: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잘 나이 드는 그 비결 이걸 한 단어로 하기에는 좀 무리일 수 있으나 네. 딱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한다면 유연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0: 유연함.
1: 네. 몸도 생각도 사람 사이도 조금씩 좀 말랑말랑하게 유연하게 이거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유연하게 말랑말랑하게 꼭 기억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도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교수님.
1: 네. 저는 어른이 된다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많은 분들께서도 동의하실 텐데요.
0: 네.
1: 오히려 계속 질문해 나가는 일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어른이 돼가고 있나, 내가 어떻게 나이 들고 있나, 이 질문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나이와 상관없이 어른이 아닐까 싶거든요.
0: 네.
1: 오늘 하루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건네보셔도 좋겠습니다. 답은 천천히 찾아가는 거죠.
0: 네, 저도 겸손하게 더 잘 나이 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교수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3756님이 신청해 주신 동물원의 널 사랑하겠어.

0: 깨끗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세단기, 코팅기, 서류제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키.

0: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4599님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올해 친정엄마가 칠순을 맞으셔서 정성껏 칠순삭을 차려드렸어요. 음식하느라 힘들기도 했지만 엄마를 위한 날이라 그런지 마음은 참 뿌듯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생신날 미역국을 직접 끓여드린 것도 이번이 처음이더라고요. 앞으로는 종종 끓여드려야겠습니다.

0: 없어요. 엄마, 칠순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늘 지금처럼 저희 곁에 계셔주세요. 사랑합니다. 하면서 양희은의 엄마가 딸에게 신청해 주셨습니다. 어머님의 칠순을 맞아서 또 미역국도 끓여드리고 축하하는 시간 가지신 것 같은데요. 저도 4599님의 어머님 칠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끝곡은 우리 4599님이 엄마를 생각하면서 신청해 주신 노래죠. 양희은의 엄마가 딸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난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이웃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우편함이나 집 앞에 전단지, 홍보물 등이 쌓여 있고 가스비, 관리비, 월세 등이 밀린다. 두 번째, 현관 주변 문고리에 먼지가 쌓여 있고 집 밖으로 나온 흔적이 없다. 세 번째, 집 주변이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악취가 난다. 네 번째, 식품 구입, 산책 등 정기적으로 외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다섯 번째, 며칠 동안 텔레비전 소리가 끊기지 않고 들린다. 여섯 번째, 쓰레기에 술병이 많이 보인다. 내 이웃에게 이런 징후가 보이면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한국생명에 전화로 연락하세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수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0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를 미 국방장관에게 지시한 데 대해 청와대는 그간 한미 양국이 긴밀히 조율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미 정상 간 우호적 관계가 북미 대화로 이어져 평화와 안정을 진정시키는 논의가 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 비핵화 동참 의향을 물었지만 사양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호르무즈 자유통항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에 적극 참여해왔고 실질적 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군사훈련 축소 지시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빈곤한 안보관, 아마추어 외교가 자초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비핵화 노력 동참 요구에 이재명 대통령이 노땡큐라며 거절한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것은 동맹국 정상 뇌리에 깊은 불신을 심어준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군사훈련 축소 지시에 대해 미국 야권과 언론이 한미 동맹을 훼손하고 아시아 동맹국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계인 민주당 앤디 김 연방 상원 의원은 한미 동맹은 미국 안보와 번영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서 불만을 표출하는 대신 그에 걸맞게 대우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마크 켈리 연방 상원 의원도 연합훈련 무력화는 근시안적 실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과연 무엇을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아시아 동맹국들 걱정을 더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고 AP통신은 적대국 지도자 편을 들면서 동맹국에 맞서는

0: 비슷한 태도를 보인 가장 최근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취임한 지 한 달 된 앤디 버넘 영국 총리가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을 사칭한 인물에게 속아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폴리티코 유럽판이 현지 시간 17일 보도했습니다. 어떤 내용의 메시지가 몇 차례 오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영국 정부는 미국 주재 대사관을 통해 백악관에 우려를 전달했고 와일스 비서실장 휴대전화가 또 해킹당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인도에서 힌두교 행사 중 압사와 화재 사고가 잇따라 최소 14명이 숨졌습니다. 아침 6시 30분 인도 비하르주 아쇼크담 힌두교 사원 인근에서 압사 사고로 신자 등 7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기차역 인근에서 전신주가 쓰러져 감전사고가 났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밀려드는 인파를 감당하지 못해 사고가 났습니다. 날씨입니다.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내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중부 전라권 등은 흐리거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부산 울산 20에서 60mm, 경남 남해안 많은 곳 80mm 이상, 제주 5에서 40mm, 수도권 전라권 등에는 최대 40에서 50mm의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21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김민호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미시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내가 걸어서 가야 할 목적지를 입력하면 그늘 위주의 길로만 안내해주는 앱이 있습니다. 그늘로 뚜벅의 여름길이라는 앱인데요. 지하 통로는 물론이고 건물 그림자와 가로수 데이터까지 활용해서 길을 알려줍니다. 그런가 하면 냉방시설을 갖춘 버스정류장과 지하철 쉼터를 표시해주는 웹페이지도 나왔고요. 무더위 쉼터 위치를 알려주는 지도 앱도 등장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낳은 시민 개발자들이라고 할까요? 대학생, 회사원 등이 만든 무료 생활 밀착형 서비스들. 무더위를 식히는 소나기처럼 시원하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인공지능이 이제 글과 그림을 만드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만드는 DNA 설계도까지 직접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요. 앞으로는 필요한 바이러스를 AI로 설계하는 시대가 열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항생제 내성 문제를 풀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생명과학의 영역까지 확장된 AI 기술. 잠시 후 테코노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요즘 고위 간부들을 향한 숙청의 칼바람이 매섭게 불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낙마 정보를 미리 공유하는 유료 대화방까지 등장했는데요. 마오쩌둥 이후 최대 규모의 반대파 숙청일 거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격변의 배경. 잠시 후 글로벌 리포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 17일 월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쯤 가요. 잠시 따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0: 음식판.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넥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넥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온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경제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세상을 바꿀 과학기술을 알아보는 테크노미 시간입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2: 야, 우리 소장님과 AI로 다양한 대화들 나눠봤습니다만 네. 언제가 이런 날 올 줄 알았습니다. AI가 이제 바이러스를 설계한다고요?
3: 저는 원래 생명공학 쪽 잘 모르는데 이쪽까지 공부하게 생겼습니다. 예. 진짜 머리가 아픈데 오늘 그래도 꼭 이 소식 전달드리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예. 인공지능이 단백질이나 유전자 하나가 아니라 실제로 증식할 수 있는 바이러스의 전체 유전체, 그러니까 유전 정보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하는 연구가 나온 건데요. 네. AI가 만든 설계도 가운데 16개는 실제로 실험실에서 실제 바이러스로 만들어져서 대장균을 감염시키고 증식시키는 데까지 성공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AI로 단백질 하나, 뭐 일부 부품같이 설계하는 건 해왔는데 스스로 작동하는 생명체 하나를 통째로 이번에 설계하고 그걸 실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게 이제 8월 6일에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인데 일단 네. 제목부터 만만치가 않습니다. 유전체 언어 모델을 이용한 신규 박테리오 파지의 생성적 설계.
2: 네. 어렵네요.
3: 네, 영어를 제가 굳이 한글로 번역을 해봤는데 네,
2: 한글인데도 못 이해합니다.
3: 그렇죠, 맞아요. 제일 저자가 스탠퍼드 대학교 생명공학과 박사과정 세미얼 킹, 조신 저자는 같은 대학의 화학공학과의 브라이언 히 교수님이고요. 예. 사이언스지가 원체 이제 양대 이제 세계 양대 종합 과학 저널로 뽑히고 예. 실제로 12,000편 넘게 투고되는 논문 중에서 게재되는 게 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었다는 건 어떻게 보면 학계가 이 결과를 검증했다라고 볼 수 있고 네. 또 이게 좀 재밌는 게 사이언스를 낼 때 이번에 같은 호에 논평이 같이 실렸어요. 그러니까 네. 논평까지 실는 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건데 논평이 또 왜 의미가 있는지까지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사실 AI가 글이나 그림 만들어준다라는 건 우리 소장님이 직접 시연도 여러 차례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DNA 설계도는 왜 시연 안 해주세요?
3: 제가 일단 DNA 설계도는 잘 모르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만드는 구조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흥미로웠던 건데 실은 이번에 이 연구에서 사용된 게 에보라고 하는 AI의 모델입니다. DNA를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DNA의 유전 정보를 구성하는 기본 염기가 A, C, G, T 이렇게 네 가지고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 티민이라는 물질의 앞글자예요. 네. 그래서 이 DNA라고 하는 건 이 네 가지가 아주 긴 순서로 이어지면서 유전 정보를 기록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합이 계속 되는 그림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지만 어떤 순서로 얼마나 길게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정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람도 세균도 이번에 나온 이 박테리오파지도 기본적으로는 이 DNA 배열 안에 생물학적 정보가 담겨 있고요. 이제 우리가 유전체라고 부르는 것이 쉽게 말해서 한 생물이 가지고 있는 이런 유전 정보 전체를 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에보가 이 DNA를 대규모로 학습 AI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언어 모델은 수많은 글을 읽으면서 어떤 다음 단어 다음에 다음 단어가 나오는지 문장 구조가 자연지 이걸 예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트랜스포머 모델이 AI가 이제 이 그 말씀드렸던 이 DNA 유전 정보 조합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이 ACGT라고 하는 게 어떤 순서랑 조합으로 이어져야 실제 생물에서 작동하는지를 학습하는 거라 이거를 유전체 언어 모델이다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실제 이 에보 자체가 이번 연구를 해서 처음 만든 건 아니고 이 연구팀을 포함한 뭐 아크 연구소, 스탠퍼드 등 연구진이 이전부터 개발해온 유전체 AI가 바로 이 에보라는 거고요. 이게 에보 1, 에보 2가 있는데
1: 네.
0: 이번 연구는 지금까지 만들어온 이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15,000개의 관련 박테리오 파지 유전자를 추가 학습시켰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파지 설계에 더 특화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갖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AI가 만든 수많은 후보 가운데 가능성이 높은 것을 골라서 실제로 DNA로 합성하고 정밀 작동하는지까지 실험으로 검증을 한 겁니다.
1: 예.
0: 그러니까 AI가 그렇다고 뭐 컴퓨터 안에서 바이러스 자체를 만든 건 아니고요.
1: 예.
0: AI가 설계도를 만든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설계도가 좀 특징이 있는 게 예전에는 이제 AI로 뭔가를 만든다고 할지라도 일종의 부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가 아니라 일부 부품 정도를 만드는 수준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번에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실제로 바이러스가 이번에 유전자 11개를 설계를 했는데 이게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부품 11개를 잘 만드는 거랑 그걸 동시에 맞아떨어지게 하는 예를 들면 뭐 자동차 부품이 아무리 있어도 자동차 한 대를 설계하는 건 차이가 있잖아요.
1: 네.
0: 근데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연구에서는 실제로 돌아가는 생명체를 만들기 위한 전체 설계도를 통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런 것들 중에 몇 개를 실제로 구현을 해봤는데 이게 정말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연구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아 그냥 단순히 요약하면 그리고
0: 네.
1: 앞으로의 전망까지 담은 요약을 하자면 이러다가 AI가 듣보잡한 생명체를 만들게 되겠구나 이런 네. 첫 단추를 깬 거네요.
0: 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 이야, 그러면 이번 연구에서 활용된 바이러스 이름이 파이엑스174?
0: 네.
1: 이게 무슨 바이러스입니까?
0: 네, 그러니까 파이엑스174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1: 예.
0: 이게 이제 그 어떤 거냐면 5,400여 개의 염기로 구성되어 있는 작은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이게 대장균의 일종인 C균주라는 걸 숙주로 삼고요.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키진 않는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1977년에 이 말씀드렸던 파이엑스174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의 전체 DNA 유전자 서열이 최초로 해독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합성 유전체 연구의 대표적인 실험 모델로 이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쓰는 이유가 일단은 작아요. 왜냐하면 DNA 전체를 갖고 합성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정확하게는 염기가 5,386개거든요. 그러니까 글자를 뽑아내는 이 AI 트랜스포머의 비유를 하면 한 번에 명령을 했을 때 5,400개 정도의 글자가 쭉 나오는 수준이니까
1: 네.
0: 그래도 이거는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데이터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또 한 가지는 생명과학사적으로도 이제 의미가 있었던 게 말씀드린 것처럼 1977년에 인류가 처음으로 전체 유전체 해독한 생물이 바로 이 파이엑스174였고 그리고 2003년에는 전체 유전체를 화학적으로 합성한 것도 이 파이엑스174로 처음 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26년에 이제 같은 이 파이엑스174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AI가 완전히 새롭게 설계했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담아서도 이 좀 유전체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면 지금까지 AI가 DNA 쪽 아니면 바이러스 쪽에서 했던 것이 설계도까지만 만든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작동하는 바이러스까지 만든 거예요? 뭡니까?
0: 그래서 이번 연구가 제일 의미가 있는 게
1: 예.
0: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설계도를 통으로 만들었어도 중요하지만
1: 예.
0: 그렇게 만든 것 중에 실제로 합성을 해봤는데
1: 네.
0: 작동한 바이러스가 있었다라는
1: 야.
0: 겁니다.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AI가 처음에 만든 후보는 당연히 수십만 개였죠.
1: 네.
0: 그중에서 컴퓨터 분석으로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추린 다음에 실제 DNA로 합성해서 실험할 수 있었던 게 285개 정도였어요.
1: 예.
0: 그 가운데서 실제로 증식을 시켜서 작동을 해봤는데 285개 중에 실제 16개가 작동에 성공을 했습니다.
1: 네.
0: 한 6% 정도고 성공률만 보면 낮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정말로 이게 되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놀라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능할 것 같다라는 수준을 넘어서서 실제로 작동이 된다는 걸 확인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AI 모델의 진화 속도를 지금까지 우리가 봤지만
1: 네.
0: 조금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그 안에서 실제로 합성 비용이라는 것도 결국 언어 모델이 계속적으로 진화되면은 비용이 낮아질 거니까
1: 네.
0: 지금이야 6%지만 0에서 6%로 갔다는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것 같고요. 6%의 시작을 통해서 조금 더 가속도가 붙으면 몇십 퍼센트로 가는 건 오히려 금방일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네요. 사실 AI 기술이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게 지수 법칙처럼
0: 그쵸.
1: 굉장히 빠르게 지금 발달하고 있잖아요.
0: 네, 맞아요.
1: 야,

0: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글하고 그림 보여주셨을 때는 잘 그렸네, 잘 썼네를 했는데 네. 아직까지 이해가 좀 낮아서 기초적인 거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면 그러면 자연상에 원래 있었던 바이러스 뭐 A라는 바이러스라고 했습니다. 네. 이걸 A-로 슬쩍 바꾼 건지 아니면 이번에 완전히 자연상에 없었던 새로운 설계 도면으로 새로운 바이러스를 만든 건지 이거 어떤 겁니까?
1: 그러니까 그 논문이나 아니면 결과들을 보면 단순히 자연 바이러스의 몇 군데를 바꾼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거의 새로운 설계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살아난 16개, 아까 말씀드린 실제로 작동했었던 16개를 자연에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봤었던 어떠한 바이러스랑 가장 비슷한 수준에서도 비교를 해봤거든요. 근데 비슷한 지점에서 봤는데 그 부분에서 다른 지점이 적게는 67개, 많게는 392개까지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달라진 거는 기존에 있었던 어떠한 바이러스 DNA랑 93%가 일치하고 7%가 달라졌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비율이면 거의 완전히 새로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또 재밌는 게 이 안에서 실제로 조합을 할 때 일부러 이종 간의 어떠한 단백질 요소들을 조합을 한 경우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여기서 흥미로웠던 게 이종 간의 걸 조합을 시켰을 때 이게 우리로 치면은 볼트랑 너트가 구멍이 안 맞으면은 잘 삐뚤삐뚤할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이들끼리 어떻게 하냐면 그 연구의 결과를 봤더니 자기들끼리의 볼트와 너트의 위치를 조금씩 바꿔요.
0: 야.
1: 그렇게 하면서 조합을 시켜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0: 예.
1: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 사람이 지금까지 유전자는 유전자 가위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걸 잘라 붙이는 거였지.
0: 예.
1: 이 첫 번째 단백질하고 두 번째 단백질을 붙였더니 각자 알아서 이 틈바구니까지 조금 바꾸면서 꼈더라. 이런 것까지는 잘 못했거든요.
0: 네.
1: 근데 AI가 그런 가능성까지 보여주면서 그 안에서 조합을 하니까
0: 예.
1: 어떻게 보면 이 정도는 이제 AI가 그럴듯한 DNA 문장을 만드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자연에 없던 새로운 설계를 만든 거고 그중 일부가 실제 생물학에서 작동했다라는 식으로 연구자들도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이 연구자들은 이 바이러스, 새로운 바이러스를 만든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0: 예를 들어서 어떤 병균을 인위적으로 잡아먹는 바이러스를 만든 건지 아니면 뭐 그냥 실험삼아 아무 무의미한 바이러스를 만들어 본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1: 네. 여기서 이제 박테리오 파즈라는 개념이 좀 중요해요.
0: 예.
1: 바이러스 하면 우리가 보통 뭐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 감염시키는 것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파즈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0: 네.
1: 파즈는 뭐냐면요. 사람이 아니라 세균을 전문적으로 감염시키는 바이러스예요.
0: 세균을 감염시킨다.
1: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몸에 안 좋은 세균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세균의 이 파즈라고 하는 게 세균에 달라붙어요. 그다음에 자기 파즈의 유전 물질을 세균 안에 넣으면 세균 내부에서 이 파즈가 대량으로 늘어나서 결국에 세균이 터져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세균의 전문 천적인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우리 몸에 안 좋은 어떠한 그 세균들을 이 파즈라는 게 붙어서 해결을 해주니까 우리 몸속에도 이미 좀 살고 있고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안전을 위해 사람이나 동물, 식물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는 학습돼 있어서 제외하고
0: 네.
1: 실험에서 병을 일으키지 않은 실험실용 대장균을 갖고 파즈를 만들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은 이 파즈가 요즘에 이 의학 쪽에서 되게 중요해지고 있어요.
0: 왜요?
1: 왜냐하면 이 파즈라는 게 항생제 내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생제가 듣지 않는 세균을 파즈라고 하는 게 그 세균에 붙어서 세균을 터뜨려버리니까 이렇게 해서 새로운 세균을 터뜨리는 바이러스가 있다. 라고 하면은 우리 몸에 감염 치료 방법으로 이걸 이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파즈에 대한 연구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 항생제 내성 문제가 그렇게 큽니까?
1: 네, 실제로 2024년에 대규모 국제 공동 연구가 있었는데 2021년 기준으로 해서요 항생제 내성 세균 감염 그러니까 항생제가 안 듣는 세균 감염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숨진 사람이 전 세계에서 약 114만 명으로 추정이 됐고요. 그리고 사망에 영향을 간접적으로까지 영향을 준 걸 보면 한 471만 건 정도의 사망의 원인이 됐습니다.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2025년에서 2050년까지 항생제 내성 때문에 직접 사망하는 사람이 누적으로 3,900만 명을 넘을 수 있다고 보이고 있고요.
0: 예.
1: 또 70세 이상에서는 관련 사망이 30여 년 사이에 80%가 늘어났어요.
0: 그러니까
1: 고령화에서는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세계보건기구도 항생제 내성을 주로 이제 주요 공중보건 위험으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균이 내성을 얻는 속도에 비해서
0: 네.
1: 항생제 개발 속도도 또 충분히 빠르지 않다라고 하는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0: 그게 만약에 큰 문제라면 제약회사들이 새 항생제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1: 이게 근데 경제 논리랑 또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고혈압이나 당뇨약은 계속 꾸준히 먹는 거잖아요.
0: 예.
1: 그럼 약을 하나

0: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이거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방식들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1: 네. 그러면 파지를 지금까지 치료에 널리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0: 이 파지라고 하는 게 문제가 뭐냐면 환자마다 맞춤으로 된다라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는 하나의 파지마다 공격할 수 있는 세균이 여러 가지 범용이 아니고 다 특화가 돼 있다는 겁니다.
1: 그러니까 파지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덕진 소장님께도 먹이고 네. 저에게도 먹인다고 네. 다 똑같이 작용하는 게 아니군요.
0: 그렇죠. 그러니까 파지 하나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그렇게 네.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리고 또 파지를 환자에게 문제를 일으킨 세균에 맞는 파지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1: 네, 네.
0: 근데 그런 것들이 주로 지금까지는 되게 이것도 웃긴데 강이나 호수, 토양 같은 자연환경에서 찾아가지고
1: 아.
0: 실제 효과가 있는지 하나하나 실험을 해야 됐어요.
1: 예.
0: 그런데 이게 참 흥미로운 게 또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서
1: 네.
0: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서 국내 하천과 호수 등을 6개월 동안 조사를 해서요.
1: 예.
0: A3676P라는 파지를 찾았거든요.
1: 예.
0: 근데 이게 여러 항생제가 잘 듣지 않는 아시네토박터 균 가운데서 서로 다른 8종을 죽이는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정말로 그렇게 어렵게 찾아야지 하나의 파지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1: 네.
0: 그런데 이러한 파지를 또 키우고 만드는 것들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나오는데 발견됐다고 해서 이거를 또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또 배양하고 오래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파지가 좋은 건 알겠는데 자연적으로 찾기도 힘들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맞춤으로도 해야 되고 그 연구 자체가 당장에 막 돈이 되는 게 많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의 파지들을 섞어서 쓰는 파지 칵테일이라고 하는 기법들이 있는데
1: 네.
0: 그런 것들을 통해서 치료 후보 물질들을 찾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AI가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새로 있는 물질들을 만드는 게
1: 네.
0: 결론적으로 보면 정말 현실에서 있는 여러 가지의 실험을 해서 얻어내야 되는 파지 칵테일
1: 네.
0: 그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만들고 바로 그거를 연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제약회사들에서 경제성 문제 때문에 만들지 않는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이게 이제 주목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연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어느 정도 정리가 되네요. 마치 신약 개발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자연상에 있는 아니면 화학적인 어떤 물질들 이렇게 저렇게 조합해보는 이라고 5만 가지 물리적인 시간이 들어가는 걸
0: 그렇죠.
1: AI가 그거를 진짜 동시다발적으로 순식간에 다 해버리고 시뮬레이션 해버린 다음에 신약 개발하니까 신약 개발의 속도가 빨라진 것과 어떻게 보면 유사한 맥락인 것 같은데
0: 네.
1: 그러면 우리나라 연구는 자연에서 좋은 파지 찾아내고 미국 연구는 AI로 새롭게 이걸 설계하고 이거 미국이 무조건 이길 것 같은데요?
0: 그러니까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기존의 연구들이 거의 다 이렇게 자연에서 좋은 파지를 찾은 겁니다.
1: 예.
0: 근데 이제 새로운 방식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AI 설계가 어떻게 보면은 필요한 특성을 가진 후보를 더 다양하게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지만 아직까지는 바로 치료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1: 네.
0: 그러니까 만들어준 후보를 실제로 합성하고 효과 안전성을 하나씩 실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두 가지 자연에서 찾는 방향하고 AI로 설계하는 방향이 동시에 발전하고 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새로운 관점에 대한 방법론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자연에서 하는 방식과 이 AI의 방식을 또 조합하는 연구들이 나온다면 훨씬 더 실제로 더 가능성이 있고 속도감을 낼 수 있는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도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야, 근데 저는 걱정이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서요. 전 세계의 산업별로 시장 규모를 비교해 보면요.
0: 네.
1: 자동차 산업보다 더 큰 시장, 반도체 산업보다 더 큰 시장이 사실 바이오 제약이에요. 그런데 이 바이오 제약에서 지금 우리 덕진 소장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을 쭉 종합해 보니까 우리 얼마 전 기억나고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있잖아요.
0: 네.
1: 클로드의 최신 버전을 미국이 외국에는 안 풀고 본인들이 먼저 잠시 대기 해서 썼다가 오케이 풀어 이거 소식 전하지 않았습니까?
0: 맞습니다.
1: 혹시 모르죠. 더 좋은 최신 버전은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미국 정부만 살짝 먼저 쓰고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런 음모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0: 네.
1: 신약 개발에 있어서도 AI 성능이 점점 중요해지는 마당인 것 같은데
0: 네.
1: 이러면 앞으로 점점 좋은 신약들은 미국계 또는 미국 정부에 기반으로 한 제약회사들만 출헌하고 특허를 우리는 못하게 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들이 우리가 이 AI를 그림 그리고 영상 만드는 거 외에도 더 연구해야 되고 확장해야 되는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1: 예.
0: 왜냐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에서 알파폴드 가는 그 노벨상 받았던 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결국에는 바이오 연구였는데
1: 그렇죠.
0: 그 팀이 최근에 해체됐거든요.
1: 예.
0: 왜 해체됐냐면 더 나은 연구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더 심도 있는 연구들을 다 퍼줬어요.
1: 예.
0: 그럼 그 말은 뭐냐? 지금까지는 우리가 연구를

0: 위한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치면 예. 조금 더 지나면 구글이나 알파벳이 진짜 신약 회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아.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만큼 그 다음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예를 들면 데미스 어서비스 같은 사람은 아예 이제 더 집중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관점에서도 이런 연구가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KAI나 여러 가지 것들이 이런 식의 것들로 확장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저는 근데 그럴 때 오히려 우리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네. 있었을 때 신약을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만들 때도 AI가 꽤 많이 활용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꽤 속도감 있게 그러한 백신들을 만든 걸 기억을 하는데 예.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또 하나의 새로운 관점들을 우리도 같이 연구하고 움직여야 되는 시기가 왔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어떠한 경제적 논리 말고도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같이 연구하면서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좀 마음이 있네요.
1: 네. 언젠가 우리 김덕진 소장님 입에서 바이오와 AI가 융합된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올 줄은 몰랐습니다.
0: 아, 공부하느라 어려웠습니다. 더 해야죠, 이제 계속.
1: 저도요. 오늘은 원고 제가 출력한 거 집에 가져가서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이었습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1: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이혜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2: 야, 첫 번째 소식은 충격적입니다.
3: 네.
2: 요즘 중국에서 숙청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요? 이게 무슨 소식인가요?
3: 네. 중국 정치를 연구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공산주의 체제에 이른바 숙청의 역설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공산주의 지도자가 성공할수록 더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는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결집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많은 숙청이 필요해지는데 또 이럴수록 더 많은 적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잠재적 적을 의심하게 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걸 두고 숙청의 역설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집권 3기에 들었잖아요.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시 주석 주변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 아, 그래요.
3: 네.
2: 예.
3: 예. 고위 간부들이 잇따라 낙마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마오쩌둥 시대 이래로 보기 정말 힘들었던 강한 인적 쇄신의 정도입니다. 이제 지도부 내부에서 충성심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있고요. 조금이라도 위험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쳐내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2: 네.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이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그리고 최근에 숙청된 사람 그럼 누구인지 이게 궁금한데요.
3: 네. 최근에 숙청된 사람부터 말씀드려보자면 마싱루이라는 정치국 위원이 당에서 제명됐고요. 공직에서도 해임된 일이 가장 최근에 있었습니다.
2: 예.
3: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중국의 우주 개발을 이끌어서 한때는 항공우주 영웅이라고도 불렸어요. 작년까지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당서기를 지냈던 거물 정치인입니다. 이렇게 마싱루이까지 쫓겨나면서 시진핑 집권 이후에 이제 정치국 위원 가운데 낙마한 사람이 4명으로 늘어났는데요. 이 정치국 위원이라고 하면 어떤 위치인지 어느 정도 높은 자리인지 좀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습니다.
2: 네.
3: 이제 중국의 공산당 권력 구조를 피라미드로 생각하면 매우 쉬운데요.
2: 네.
3: 맨 위에 시진핑 총서기가 있고 그 아래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인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무위원들을 포함해서 24명에서 25명으로 구성된 정치국이 있는데 이제 이

0: 박진로이가 이 정치국에 포함되어 있던 위원입니다. 그 아래 이 공산당의 규모가 매우 크잖아요. 네. 이제 뭐 200명의 중앙위원, 그걸 포함하는 뭐 2,300명의 당대회 대표가 있고, 전체 공산당원이 한 1억 명에 당하라는데, 이 정치국 위원은 1억 명 가운데 불과 24명에서 25명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성이나 직할시의 당석이나 중앙정부의 핵심 관료, 군 지도자 중에서도 극소수만 들어갔던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 정치국 위원이 당에서 제명된 사례가 시진핑 집권기에만 4명인 건데요. 네. 이제 마오쩌둥 시대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이제 정치국뿐만 아니라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보면 국방부장이나 외교부장 그리고 군 고위 간부들도 지금 줄줄이 낙마하고 있습니다.
1: 네, 야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확 이해가 되네요. 15억 이상 되는 인구 중에서 25명 안에 들어간 사람이 숙청됐다. 그럼 이건 진짜 이슈가 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0: 네, 시진핑 주석의 권력 강화와 관련돼 있다는 분석이 가장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1: 예. 이제
0: 중국은 마오 시대 이후에 이 사망 이후에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력이 집중되는 걸 막기 위해서 집단 지도 체제라는 거를 구성을 해왔습니다. 근데 시 주석이 집권한 이후에 이 원칙들이 하나 둘씩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건데요. 우선 가장 대표적인 거는 국가 주석의 이연임 제한이 폐지됐고 또 일정한 나이가 차면 원래 지도부에서 물러나는 관행도 사실상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 당대회에서는 시 주석이 총서기 4연임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눈에 띄는 건 후계 구도인데요. 과거 같으면 다음 세대 지도자가 될 젊은 정치인들을 최고 지도부에 올려서 경험을 쌓게 하고 이렇게 키우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금은 뚜렷한 후계자가 보이지 않는 게 지금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대신에 리창이나 허리펑, 차이치처럼 시 주석과 가까운 60대 후반에서 70대 인사들이 지금 핵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 네.
0: 특히 주목받는 사람이 차이치라는 인물인데
1: 예.
0: 지금 이분은 거의 시 주석의 문지기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뭐 일정과 문서뿐만 아니라 당무를 관리하는 최측근이기도 하고요.
1: 예.
0: 이제 주요 인사들의 충성도를 검증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1: 예.
0: 이제 더 흥미로운 건 이 차이치라는 인물이 올해 중국의 고위 간부를 교육하는 중앙 당교 교장까지 맡았다는 점인데요. 이제 당 지도부의 핵심 업무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국을 이끌 간부들을 교육하는 기관까지 맡게 된 겁니다. 내년 당대회에서는 상당수의 중앙위원이 교체 대상에 오르게 되는데요. 결국 누가 새 지도부에 들어갈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업무 능력뿐만 아니라 시진핑에게 얼마나 충성하는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과거 중국 같은 경우 숙청이 한번 이뤄지고 나면 가장 최고위급뿐만 아니라 밑으로 줄줄이 내려가는 것 같아 보였는데
0: 네.
1: 이번엔 어떻습니까? 숙청이 최고위층에만 벌어지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0: 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히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훨씬 광범위하고 숫자도 좀 큽니다. 시 주석이 2012년에 집권을 했는데 이후로 징계받은 공산당원이 7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작년에는 역대 가장 많았는데 98만 3천 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시진핑 체제가 반부패 운동을 진행을 했는데 이게 말 그대로 뇌물이나 횡령 같은 부패를 잡는다는 명분이 매우 강했었습니다.
1: 예.
0: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패라고 판단하는 범위 자체가 넓어지고 있고요. 과거에는 어느 정도 용인이 됐던 관행까지도 처벌 대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제 반부패 운동이 단순히 부패한 공무원을 처벌하는 거를 넘어서 당과 관료 조직 전체의 긴장감을 유지하는 통치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조직 전체에 뭔가 긴장감이 엄청 높아지는 게 뭐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현상이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이러다 보면 또 부작용도 생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0: 그렇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문제가 아무도 쓴소리를 하지 못하는 체계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1: 그렇겠죠.
0: 네. 과거 중국 같은 경우에는 5개년 경제 계획을 계속 만들어 오잖아요.
1: 예.
0: 이제 이럴 때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퇴직 관료한테도 물어보고 학계한테도 자문을 구하고 뭐 해외 전문가의 의견까지도 상당히 폭넓게 들었습니다.
1: 네.
0: 이제 뭐 세계은행이나 노벨 경제학상 수상을 했던 조지프 스티클리츠 같은 해외 전문가들의 조언도 참고를 했었는데요.
1: 네.
0: 이제 시진핑 체제에서는 이런 외부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1: 네.
0: 이제 한 연구소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정부기관과 퇴직관료, 외부 전문가들이 낸 제안 중에 실제 5개년 계획에 반영된 비율로만 보면요. 10년 전, 2015년에는 32.6%였는데 이제 작년엔, 2025년에는 21.4%로 떨어졌습니다.
1: 예.
0: 이제 충성심을 지나치게 강요를 하다 보니까

0: 관료들도 지도자가 듣기 싫어할 만한 얘기는 굳이 하지 않게 되는 거고요.
1: 예.
0: 지금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 압박을 받고 있는데도 소비를 더 적극적으로 살려야 한다는 외부의 경고가 지금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외신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1: 네.
0: 이것도 역시 의련 의사 결정 구조와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 상황이 이러다 보면 숙청을 둘러싼 새로운 뭐 시장까지 생겼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0: 그렇습니다. 이제 숙청이 워낙 일상적인 일이 되다 보니까 이제 다음에 누가 잡혀갈지를 미리 알아내서 돈을 버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습니다.
1: 예.
0: 이제 중국 SNS에 특정 관료의 이름을 올리진 못하니까
1: 네.
0: 뭐 이력이나 사진을 올려서 암시하기도 하고요. 이름과 발음이 비슷한 단어를 암호처럼 사용해서 이제 차기 조사 대상자를 암시를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네.
0: 이제 심지어는 수백 위안을 받고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 유료 채팅방도 생겼던 적이 있습니다.
1: 네.
0: 이 정보가 실제로 맞는다면 활용할 곳이 매우 많아서 그런데요.
1: 예.
0: 네, 조사 대상자는 미리 증거를 없애거나 자산을 빼돌릴 수 있고요. 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관료와 가까운 기업이나 산업의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주식을 먼저 파는 방법도 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도 이런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 지금 검열과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
1: 네.
0: 또 여기서 또 하나의 역설이 또 하나 생깁니다.
1: 뭐예요?
0: 이제 부패한 관료를 감시해야 되는 감찰 조직도 숙청 대상에서 지금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1: 아.
0: 2023년 한 해에만 7,800명이 넘는 반부패 감찰관이 징계를 받았고요. 이제 결국에는 부패를 잡기 위해서 감시를 강화하고 또 그 감사 조직을 다시 감시해야 되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1: 감사에 감사를 또 하는 거군요.
0: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숙청의 역설이 중국 권력 구조에 아주 도처에 반복되고 있는 셈입니다.
1: 네. 아, 제가 생각하는 시장 형성과는 좀 달랐네요. 과거에 뭔가 이렇게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숙청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공공조직 내부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뭔가 건수를 가져오면 성과급 줄게. 누구가 잘잘못하거나 부패하는 행위 알려주면 내가 너 특진시켜줄게. 이런 마켓이 형성되는 그런 걸 좀 기대했는데
0: 네.
1: 야 하나 더 나갔네요. 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중국이 점점 아주 외통수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요즘 미국의 젊은이들이 새벽부터 남의 집 앞에 줄을 서고 있다고요? 이건 무슨 일인가요?
0: 네, 요즘 미국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게 바로 에스테이트 세일입니다.
1: 네.
0: 이제 쉽게 말하면 한 집에 있는 살림살이를 통째로 내놓고 파는 건데요.
1: 네.
0: 이제 집주인이 사망했거나 뭐 이혼을 했거나 빚 때문에 재산을 정리해야 되거나 아니면 은퇴하면서 작은 집으로 이사할 때 가구뿐만 아니라 뭐 옷, 책, 그릇, 장식품 이런 것까지 집안에 있는 물건을 한꺼번에 처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에스테이트 세일이 열리는 대표적인 이유를 4D라고 부르는데요.
1: 예.
0: 사망을 뜻하는 데스, 부채인 debt, 그다음에 집 크기를 줄이는 다운사이징, 이혼을 뜻하는 디보스 이렇게 앞글자를 따기도 합니다.
1: 네.
0: 이제 방식이 조금 우리나라에서 보기는 좀 어려운데요.
1: 네.
0: 보통 집 자체를 며칠 동안 일반인들에게 아예 개방을 합니다.
1: 예.
0: 이제 사람들이 거실이며 뭐 침실, 주방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골라서 사가는 건데요. 이제 일종의 집 전체의 벼룩시장 이렇게 보면 될 것
1: 예.
0: 같습니다. 이 유품 판매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문화는 아니고 이제 사망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관행이다 보니까 고대 로마 시대에도 있었고요. 미국에서도 오랫동안 공개 경매 등의 형태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전문 업체가 집안에 들어가서 가격을 매기고 판매를 관리하는 지금의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1: 저도 몇 해 전까지만 확인을 해서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도 경매로 이런 방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개인 파산을 당하면 그 집에 안에 있는 아파트 안에 있는 각종 집기를 뭐 저는 그릇만 살게요. 저는 가스레인지만 살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0: 네.
1: 전체를 일괄 그냥 경매로 얼마에 낙찰받아서 사갖게끔 그래서 경매하시는 분들이 다 오거든요. 미국도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다른 점은 그중에서 원하는 물건들을 골라 사는 게 좀 특이하네요. 자, 이게 그래서 저는 오래된 방식인 걸 알고 있는데 이게 최근 들어서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뭐예요?
0: 네. 우선 팔 물건 자체가 많아졌습니다. 이제 미국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큰 집을 정리하고 작은 집으로 옮기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1: 예.
0: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집안에 쌓아뒀던 그런 수집품들이 한꺼번에 중고시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시장을 더 폭발적으로 키운 건 이 리세일 시장입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되파는 그 열풍인 건데요. 에스테이트 세일의 재미는 물건을 파는 사람도 정확한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유족 입장에서는 빨리 집을 비우

0: 파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뭐 골동품이나 명품, 희귀한 초판분 이런 거를 훨씬 싼 가격에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어떤 5달러에 산 칵테일 쉐이커를 850달러에 리셀한 경우도 있고요. 1달러에 구입한 동화책의 초판본을 750달러에 판매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집안에서 보물찾기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예. 이제 돈이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쟁도 상당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인기 있는 세일에는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기도 하고 문이 열리면 좋은 물건부터 잡으려고 뛰어들어가는 풍경이 이미 너무 익숙해졌다고 하는데요. 또 지난달에는 뉴저지 한 주택에서 열린 에스테이트 세일에 125명이 몰리는 적도 있었었대요. 그래서 해가 뜨기도 전에 주변 도로가 차량으로 가득 찼고 은 제품이나 인기 생활용품을 먼저 차지하려고 물건을 빼앗는 건 예산일이고 뭐 서로 침을 뱉는 일까지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1: 야, 이게 젊은 층의 문화로까지 번진다는 게 참 놀라운데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0: 네, 특히 SNS의 영향이 요즘 너무 큰데 예. 틱톡 같은 데서 이제 에스테이트 세일을 젊은 층의 새로운 놀이 문화처럼 바꿔놨던 그 효과가 조금 작용을 했습니다.
1: 예.
0: 이제 콘텐츠 방식은 간단한데요.
1: 예.
0: 오래된 집에 가서 물건을 뒤지다가 이거 5달러에 샀는데 알고 보니 몇백 달러였다 이런 식으로 반전을 주는 영상이 좀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찾아낸 물건과 실제 가치를 서로 비교하는 콘텐츠가 유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이후에 온라인 중고 플랫폼에서 얼마에 대팔하는 까지 공개한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직접 에스테이트 세일에 가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보물찾기를 하는 과정을 보는 게 지금 재미가 있잖아요. 좀 짜릿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복권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면서 젊은 층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1: 예.
0: 나도 하나 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사람들이 직접 오프라인에서도 몰리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경쟁이 훨씬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좋은 물건 알아보는 것도 쉬운 건 아닐 것 같은데 뭐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0: 맞습니다.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있으면서 진입 장벽이 훨씬 낮아졌다고 합니다.
1: 예.
0: 뭐 책을 발견하면 ISBN 바코드를 바로 스캔해서 온라인에서 얼마인지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
1: 그렇네요.
0: 또 처음 보는 그림이나 가구 같은 거를 보면 구글 렌즈로 사진을 찍으면 되잖아요.
1: 네.
0: 그래서 비슷한 제품과 중고 시세를 바로바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골동품 전문가나 수집가가 오랜 경험을 통해서만 이 물건의 가치를 알아볼 수가 있었는데 일반인도 이렇게 현장에서 뛰어들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최근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에스테이트 세일에 나온 물건의 사진을 분석해서 예상 가격을 알려주는 AI 도구까지 등장을 했고요. 이제 보물찾기가 점점 기술전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1: 그러면 이렇게 에스테이트 세일을 통해서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만 찾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건가요?
0: 네, 또 다른 목적도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이제 단순히 중고 쇼핑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사실 구경하는 경험이 되기도 하잖아요. 이제 집을 오픈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중고 매장과 다르게 실제 누군가가 살았던 집에 들어가서 그 흔적을 볼 수도 있는 거고요.
1: 네.
0: 이제 책장에는 그 사람이 읽었던 책이 꽂혀 있고 뭐 옷장에는 옷이 있고 주방에는 식기들이 그대로 있다 보니까 그 취향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을 좀 찾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어떤 시민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역사의 조각 과 삶을 훑어보는 것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1: 예.
0: 특히 유명인의 집에서 열리는 세일들이 더 인기가 많은데요.
1: 그렇겠네요.
0: 그렇습니다. 6월에 이제 베버리 힐즈에서 열린 세일에서도 이 집에 몰린 사람들은 이게 이 집이 전직 패션 모델 매니저의 집이었대요.
1: 예.
0: 그래서 굉장히 희귀한 물건도 많았고 그 집을 방문할 수 있는 사실 자체에 좀 설렜다고 합니다. 이제 누군가에게는 재테크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이제 그 사람이 남긴 물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취향과 시대를 들여다보는 체험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이게 좀 궁금합니다. 이런 지금 에스테이트 세일이라는 걸 유족들이 알아서 하는 건지 왜냐하면 유족들이라고 하면 그래도 고인이 되신 분이 친인척일 텐데 뭔가 그분이 애틋하게 아끼는 물건인데 이렇게 무슨 세일즈하는 이런 뭐랄까요? 커머셜한 일을 안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업체가 많이 이 과정을 맡고 있는데요.
1: 예.
0: 에스테이트 세일 전문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테이트 세일 정보 업체인 이 에스테이트 세일즈 단넷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등록된 전문 업체만 9천 곳에 달하고요. 2024년 조사에서는 이 3분의 1이 약 5년 안에 생긴 곳입니다.
1: 네.
0: 최근에 정말 많이 늘어난 거예요. 이 업체들이 하는 일을 보면 뭐 단순히 물건을 팔아주는 수준이 아니라 의뢰를 받으면 직접 집에 들어가서 가구, 옷, 식기, 책 같은 모든 물건을 분류하고 하나하나 가격을 매기게 됩니다. 그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세일을 홍보하고 며칠 동안 집을 담당해서 이 집을 개방하고 판매를 진행하는 일도 맡아서 합니다.
1: 예.
0: 행사

0: 행사가 끝난 뒤에 팔리지 않은 물건은 기부하거나 폐기하는 작업까지도 맡고 있고요. 자, 한마디로 한 사람이 수십 년간 쌓아온 살림을 며칠 만에 정리해서 현금화해주는 전문업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만큼 수수료도 조금 높은 편인데요. 업계 조사에서 가장 일반적인 수수료는 전체 판매액의 35에서 40%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물건을 1만 달러어치 팔았다면 3,500에서 4,000 달러 정도를 업체가 가져가는 구조라고 합니다.
1: 야, 수익률도 만만치 않게 좋네요. 사실 마진율이 이게 3, 40%라는 건 대단한 건데 사람들이 공급 사이드에서도 수요 사이드에서도 관심이 있을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마지막 소식도 미국이네요. 뉴욕시장 맘다니가 별장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의외의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도 무슨 소식인가요?
0: 네, 요즘 뉴욕 고급주택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변수 가운데 하나가 조란 맘다니 시장의 이른바 별장세인데요. 예. 정식으로는 피에타텔의 세금이라고 합니다.
1: 네.
0: 이제 뉴욕에 실제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고가주택을 세컨하우스로 보유한 사람에게 추가로 세금을 물리는 제도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뉴욕에 살지도 않으면서 수백만 달러짜리 집을 세컨하우스로 갖고 있으면 도시 재정에 좀 더 기여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1: 네.
0: 이제 맘다니 시장의 대표적인 부사 증세 정책입니다. 근데 이 세금이 생기면서 부유층 입장에서는 고가주택을 지금 사도 되는지부터 지금 고민을 하게 된 건데요. 집을 보유하는 비용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을 사려던 사람들이 일단 월세로 들어가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뉴욕 밖에 본가가 있는 부자가 맨해튼에 세컨하우스를 하나 사려고 했다고 해보면요. 지금 집을 샀다가 세금을 얼마나 내게 될지 알기가 어렵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굳이 지금 사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일단 빌려 살자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원래 고급 주택 매매 시장에 들어갔어야 되는 사람들이 임대 시장으로 지금 넘어오고 있는 건데 그래서 고급 월세 시장의 수요가 더 강해진 겁니다. 별장세가 부유층의 주택 보유를 억제하려는 정책인데 역설적으로 고급 임대시장에서는 수요를 늘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1: 네, 그런데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왜 아직 확실하지 않은 거죠?
0: 지금 법적 다툼까지 겹치면서 시행 과정에 상당한 혼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뉴욕시가 최근에 과세 대상이 될 주택 소유자 17,000명의 통지서를 보냈어요. 근데 실제 거주자들에게도 지금 이 통지서가 갔고 이제 난 대상이 아닌데 포함이 됐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일부 집주인들이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도 지금 제기를 한 상태고요.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 정책을 매우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1: 네.
0: 그래서 연방정부 차원의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 보니까 뉴욕의 부유층 입장에서는 이 세금 앞으로 안 낼 수도 있고 낼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나의 리스크로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1: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참 부동산 문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또 유사한 흐름이 있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만다니가 이런 저 정책을 내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뉴욕의 임대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입니까?
0: 네, 월세난이 정말 심각하고 특히 뉴욕 맨해튼 상황이 매우 심각한데요.
1: 네.
0: 지난달에 새로 계약된 주택의 중위 월세가 5천 달러, 우리 돈에 한 708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1: 네.
0: 1년 전보다 6.4% 상승한 건데요. 이게 전체 주거비 상승률의 3.2%, 두 배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고급 주택이 훨씬 가파르게 뛰었는데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급 아파트의 중위 월세는 1,950만 원. 이에요.
1: 월세가 1,950만 원이요?
0: 그렇습니다. 1년 만에 31%가 급등했습니다.
1: 예. 네.
0: 이제 한 달에 2천만 원 가까이 내야 되는 셈입니다.
1: 사실 만약에 이런 월세난이 고급 주택 시장에서만 국한돼서 일어난다면 뭐 그들만의 리그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뭐 몇천만 원을 내서 월세를 살든 그건 뭐 일반 서민들에게 악영향은 안 미치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월세가 오른 게 수요가 늘었다는 것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0: 그렇습니다. 이제 맨해튼은 수요가 늘어난 동시에 임대 매물은 또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달에 맨해튼의 임대 매물은 1년 전보다 39% 넘게 감소를 했습니다.
1: 네.
0: 이제 10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었는데요. 이제 브루클린 같은 경우에도 매물이 27% 줄었고 월세는 637만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1: 예.
0: 이제 특이한 점은 실제로 집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도 일반 세입자 눈에는 보이지 않는 집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제 집주인과 중개인들이 공개 부동산 사이트에 좋은 매물을 올리지 않고 아름아름 거래하는 비공개 매물이 늘고 있는데요. 일부 고급 임대단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매물을 올리지 않고 건물 입구에만 안내판

0: 을 세워서 놓기도 합니다.
1: 네.
0: 이런 숨은 매물을 소개받기 위해서 한 달치 월세 아니면 560만 원 이상의 비용을 내는 경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세입자들은 집을 어떻게 구하고 있나요?
0: 네, 진짜 말 그대로 집을 놓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0: 맨해튼에서 계약된 아파트 네 채 중에 한 채 이상이 여러 세입자가 가격을 써내는 입찰 경쟁을 거쳤는데요.
1: 예.
0: 이제 실제 사례를 보면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한 뉴욕 시민은 집을 구하면서 100건 이상이 넘는 매물에 문의를 했고요.
1: 예.
0: 20곳에 직접 갔다고 합니다.
1: 네.
0: 월세가 350만 원인 반지하 원룸 하나를 보려고 가도 네. 30여 명이 한 명에 한꺼번에 몰려들기도 하고요.
1: 아하.
0: 또 새 매물이 자정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서 또 며칠 밤을 사이트를 지켜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1: 네.
0: 이렇게 3개월을 꼬박 매달린 끝에야 원룸 월세를 겨우겨우 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1: 네. 참 유용 얘기지만 우리에게도 시사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집 가진 부자들에게 세금 더 거두려는 정책이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세입자들의 뭐 금전적이든 아니면 물리적 시간 등이든 어떤 형태든 부담을 더 키운 셈인데 우리에게 시사점이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뉴욕의 사례가 흥미로운 건 집을 사는 사람에게 세금을 더 물렸더니 그 수요가 사라진 게 아니라 월세 시장으로 이동했다는 점입니다.
1: 네.
0: 물론 최근 월세 상승을 별장세 하나로만 설명할 수는 없는데
1: 그렇겠죠.
0: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 매물 자체가 크게 줄기도 했고 또 여름철 이사 수요가 겹치기도 하면서 다양한 게 작용을 하기도 했지만 이제 주택 시장 같은 경우에 매매와 임대가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을 뉴욕 부동산 시장에서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었고요.
1: 예.
0: 또 한쪽의 수요를 억누르면 다른 쪽으로 수요가 이동한다는 점,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그 부담이 결국 임대료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0: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풍선 효과가 항상 논란이 되곤 했는데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이 정작 집을 빌려 사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함께 봐야 된다는 점에서 뉴욕의 사례가 조금 유의미한 것 같습니다.
1: 네, 저는 방금 소식은 뉴욕이라고 읽고 대한민국 기회라고 들리는 그런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귀감이 될 수 있는 많은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혜인 한국경제신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있는 거야?

0: 피곤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0: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2.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

0: 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핸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산다 안 산다 판다 안 판다
2: 설마 아직도 감으로 투자하고 계신 건 아니죠? 경제를 알아야 투자의 기준이 섭니다. 복잡한 경제 유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0: 매일 저녁 10시 5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수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1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후보가 선호 투표를 반영한 최종 득표율 54.08%로 45.92%를 득표한 정청래 후보를 꺾고 당선됐습니다. 김 대표는 당청 관계를 협력의 창조적 수평 관계로 만들겠다며 민주당 언어, 정책, 태도, 문화 등을 모두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고위원회는 최민희, 박선원, 서미화, 이성윤, 한민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신임 당대표 선출에 이재명 방탄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정치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원 수석 대변인은 집권 여당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방패막이로 전락해선 결코 안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오늘 저녁 7시 반쯤 동춘고가교 아래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50대 승합차 운전자를 붙잡았습니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차로 사이 보행자 안전지대인 교통섬까지 돌진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후 5시 20분쯤 경부고속도로 양산휴게소 인근에서 1톤 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져 3m 아래로 추락해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동승자는 골반과 어깨 등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김해시 중앙고속도로 양산 낙동강교 인근에서 차량 석 대가 연쇄 추돌했고 저녁 6시 50분쯤에는 진주시 남해고속도로 지수나들목 주변에서 차량이 빗길에 중심을 잃고 뒤집혀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섬을 강타한 규모 7.7 강진 사망자 수가 최소 68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규모 5.7 지진을 포함한 1,500여 차례 여진이 계속되면서 13,000명에 가까운 이재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의 문학상 공모에 인공지능 AI로 쓴 소설이 쇄도하면서 심사 비용이 급증해 신인 문학상 존속이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한 일본 출판사가 지난 3월 말 응모를 마감한 SF 콘테스트 응모 작품 수는 1012편으로 예년 400편보다 배 이상 늘었습니다. 실제 AI 사용 실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출판사 관계자는 최소 10편 중 2, 3편은 생성형 AI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다른 출판사 공모전의 응모는 전년 대비 60% 증가하는 등 장르를 불문하고 대부분

0: 출판사 공모전 응모 편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날씨입니다.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내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중부, 전라권 등은 흐리거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부산, 울산 20에서 60mm, 경남 남해안 많은 곳 80mm 이상, 제주 5에서 40mm, 수도권, 전라권 등에는 최대 40에서 50mm의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5.2도입니다. 김민호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그는 자기 공치사만 늘어놨다 에서 공치사는 남을 위해 수고한 걸 생색내며 스스로 자랑함 이란 뜻인데요. 남의 공을 칭찬함 이란 뜻도 있어서 공치사를 들으려고 기부한 건 아니었다 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공로나 업적을 뜻하는 한자 공공을 쓰는 공치사와 달리 비어있다는 뜻의 한자 빌공을 쓰는 다른 공치사도 있는데요. 이건 빈말로 칭찬함을 뜻하는 동음이의어입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톰 행크스가 감독을 맡은 영화 Nothing You Do에는 아마추어 음악 경연대회에 나가려는 한 밴드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원래 발라드 곡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주인공인 드러머가 새로 합류하면서 훨씬 빠른 템포로 바뀌었고 이 락 버전의 음악으로 대회에서 우승을 하죠. 그런 영화 속의 이 곡을 실제로 만든 사람은 미국의 록밴드 Fountains of Wayne의 베이시스트였던 아담 슐레진저. 그는 일종의 습작으로 이 노래를 만들었지만 이 곡이 영화에 중요하게 사용되면서 아담 슐레진저는 이 노래 이후에도 영화음악 분야에서 활약을 하며 자신의 경력을 이어나갑니다.

0: 8월 17일 월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The Wonders, That Thing You Do였습니다. 8409님, 이종윤님 신청곡이었어요. 일종의 가상밴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음악을 만든 사람이 따로 있고 메인보컬도 따로 있었는데 그 영화 속에서 밴드가 그 경연대에 나가서 불러야 할 음악이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만들어진 노래였는데 사실 우리한테는 영화보다는 이 음악이 훨씬 더 크게 알려져 있죠. 그냥 라디오에서도 많이 나왔고 90년대 당시에 약간 프로그램 뭐 시작할 때나 끝날 때 이럴 때 되게 자주 흘렀었던 음악으로 기억하는데 뭔가 이렇게 시작을 열 때 어울리는 곡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오프닝 곡이었어요. 자, 오늘 대체공휴일이었는데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평소처럼 빨간 날이지만 상관없이 일을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모처럼의 연휴를 좀 즐기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뭐 달력에 빨간색이 있든 까만색이 있든 밤 11시 5분에는 골든디스크인 거 알고 계시죠? 오늘도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어김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와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와 미니는 방송 진행되고 있는 밤 11시 5분부터 자정 사이에 보내주시면 골든디스크 앞으로 안전하게 도착하고요. 특히나 문자는 보내주시면 제가 등록해놓은 랜덤 자동 답장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답장 받으시면 아, 잘 갔구나 해주시면 되고요. 또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용하 신청곡 게시판도 마련되어 있어요. 문자와 미니와는 다르게 좀 시간 상관없이 그리고 내 얘기 좀 더 길게 쓰고 싶다 하실 때는 홈페이지 사용하 신청곡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냉이 품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에어컨.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7: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지?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목동의 윤수리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세자이 1833-6515 GS건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노래 두 곡이어서 들었습니다. 지금 막 끝난 이 음악, 여름에 많이 들어야 되는 노래 중에 한 곡이죠. 영화 그리스 OST에서 올리비아 뉴튼 존 그리고 존 트래볼트가 함께한 Summer Nights였습니다. 조주연님 신청곡이었고요. 그보다 먼저 들으신 음악은 바비 윈튼, Roses Are Red, My Love였어요. 이찬영님과 함께했습니다. 0744님, 일 끝나고 서울로 복귀 중에 편안한 혜림씨 목소리 들으면서 신청곡 띄웁니다. 루터 밴드로스, 머라이어 캐리의 Endless Love 뒤에 꼭 듣고 싶네요 하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이 밤에 이동하시려다 보면 아무래도 좀 피로할 수밖에 없는데 도착하실 때까지 안전하게 그 피로와 졸음을 이기실 수 있도록 신청곡 보내드려야겠죠. 잔잔한 발라드지만 저는 이 노래가 충분히 피로를 풀 수 있을 만한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컬들의 향연을 듣다 보면 그냥 정신이 번쩍 날 수밖에 없는 음악이거든요. 라이오넬 리치와 다이애나 로스가 불렀었던 Endless Love를 루터 밴드로스 그리고 머라이어 캐리가 다시 듀엣으로 리메이크를 했었죠. 그 버전의 Endless Love 준비를 해뒀고요. 그리고 8606님이 위트니 휴스턴의 Saving All My Love For You 듣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루터 밴드로스와 머라이어 캐리의 위트니 휴스턴이에요. 진짜 세계의 보컬리스트들이 지금 우리 라인업을 쫙 채우고 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목소리들에 한번 빠져보시죠. 루터 밴드로스, 머라이어 캐리, Endless Love 그리고 위트니 휴스턴입니다. Saving All My Love For You.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그리고 지금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966년생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벤폴즈 이야기를 해볼게요. 벤폴즈 피아노를 기반으로 한 락음악을 들려주고 있죠. 1980년대 중반부터 여러 밴드를 조직해서 음악을 하다가 1993년에 결성했던 벤폴즈 5라는 그룹으로 정식 데뷔를 합니다. 그리고 데뷔곡은 94년에 나와요. 잭슨 카너리라는 곡이었는데요. 화려하게 질주하는 피아노 기반의 락을 통해서 이 벤폴즈 5만의 스타일을 확인시켜줬던 음악이었는데 약간 엘튼 존의 밴드 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영국에 나중에 킨이라는 그룹이 나오죠. K로 시작하는. 역시 피아노 락을 기반으로 했었는데 그 킨의 어떤 선배격이기도 합니다. 그럼 벤폴즈 5, 2012년까지 4장의 앨범을 냈었는데요. 그러면서 벤폴즈는 2001년부터 또 솔로 활동도 병행을 했어요. 그래서 밴드에서는 들려주지 못한 개인적인 이야기들은 솔로 앨범에서 펼쳐나갔는데요. 그러면서 뭐 Still Fighting It이나 Landed 같은 노래, 벤폴즈의 솔로곡으로 사랑받았었던 음악들이었죠. 그럼 벤폴즈, 지난 2025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애니메이션 스누피 스페셜 한여름의 뮤지컬 OST에 세 곡의 노래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싱글로 발표된 노래가 When You Were Light이라는 곡인데요. 벤폴즈의 가장 최근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 가장 최근 싱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벤폴즈의 데뷔곡 벤폴즈 5, 잭슨 커너리. 그리고 가장 최근 싱글 작년에 나왔습니다. When You Were Light.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벤폴즈의 데뷔곡 벤폴즈 5의 잭슨 커너리 그리고 벤폴즈의 가장 최근 싱글이었습니다. 스누피 스페셜 한여름의 뮤지컬 OST에서 When You Were Light 들으셨어요. 저는 사실 벤폴즈가 목소리가 정말 안 늙는 가수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이제 곧 환갑인데 그런데 목소리만 들으면 여전히 청년의 그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느낌이 좀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두 곡을 비교해서 들어보니까 그래도 연륜이라는 게 생기기는 생겼네요. 이 음악의 분위기가 달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도 데뷔곡에서 느껴지던 그 진짜 말 그대로 날것의 열정? 그거는 조금 사라진 것 같은 대신에 훨씬 더 좀 깊어지고 좀 따뜻해진 그런 느낌이 또 드네요. 7179님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제가 올해 도전하는 게 하나 있는데 10월 25일에 춘천 마라톤 10km에 나가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혜림 작가가 응원해 주시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침에 달릴 때 문득 생각난 노래가 로키 주제곡 Eye of the Tiger였거든요. 그래서 신청해 봅니다. 마라톤과 노래가 잘 어울릴지 모르겠네요. 틀어주실 거죠? 하셨는데요. 이 노래는 그 어떤 스포츠에도 다 잘 어울리죠. 특히나 뭔가 이렇게 큰 대회, 경기 준비하고 계실 때는 사람의 마음가짐을 다르게 만드는 음악이잖아요. 필요합니다. 잘 어울리고요. 아, 마라톤이라 진짜 저는 학교 다닐 때 체력장할 때 오래 달리기도 싫어했던 애거든요. 그래서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예, 꼭 완주하시기를 그것도 건강하게 다치는 데 없이 완주하시기를 응원드리고요. 10월 25일이면 한 두 달 정도 남았네요 이제. 그때 경기 잘 치르시고 어땠는지도 나중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화 로키 OST에서 The Survivor의 Eye of the Tiger 이 노래와 함께 계속해서 응원 드릴 수 있는 그런 템포의 음악들로 이어드릴게요. 김원성님이 Journey의 Only the Young 신청해 주셨고요. 그리고 5306님이 하트의 바라쿠다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세 곡 이어가 볼까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8월 17일 월요일에 마무리를 함께한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이제 마지막 곡으로요. 김학규님이 신청해 주신 F.R. Davis 의 Music.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아, 오늘 대체 공휴일이었다 보니까 내일 조금 피곤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화요일 즐겁게 보내시고 내일 밤 11시 5분에 골든디스크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SFM 여러분의 안동무라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요 나인티나인티나 여기는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0: 안동 MBC 제1FM 방송은 주파수 100.1MHz로 방송해드리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안동문화 방송은 바르고 알찬 정보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의 책임자는 편성의 허환구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안동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대한민국은 지진에 대한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여진은 더는 안전하게만 여길 수 없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지진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지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천장이나 높은 곳에는 물건을 올려두지 않고 가스나 전기 배선 등은 자주 점검해줍니다. 또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전기 전원과 가스를 끄고 견고한 곳으로 머리를 보호한 뒤 튼튼한 가구 밑으로 들어가거나 화장실로 대피합니다. 실외라면 최대한 몸을 가려서 보호한 뒤 공터 같은 안전한 장소에서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순간에는 당황하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적절한 판단이 어려운데요. 평소에 행동 요령을 익히는 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겠습니다.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후엔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클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세자이 1833-6515 GS건설.
6: 여기는 가요 1999.

문화상품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드레라는 우리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레는 모음어이인데요. 어린 사람이 퍽 드레가 있어 보인다. 또는 아무리 드레 없는 사람이라도 그건 너무했다처럼 쓸 수 있는데요. 인격적으로 점잖은 무게를 뜻하는 토박이 말 드레입니다. 형용사 드레지다는 사람의 됨됨이가 가볍지 않고 점잖아서 무게가 있다. 동사로 드레질한다는 건 사람의 됨됨이를 떠본다는 뜻입니다.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진 피해 현장에서는 이렇게 행동하세요. 첫 번째, 건물이나 담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로 인해 다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리조각이나 건물 잔해에 발을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운동화 등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을 신고 이동하세요. 세 번째, 여진의 우려가 있으니 인근 대피소나 텐트, 개활지의 차량 안에 머무르세요. 안전이 확인된 후 가정으로 복귀하세요. 네 번째, 공동생활시설에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대피자 간 일정 거리를 유지하세요. 다섯 번째, 여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TV, 라디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세요. 행동수칙을 지키면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민주당 대표에 김민석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내 화합을 위해 대일 김민석 신임 대표와 정청래 후보, 송영길 후보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갖습니다.
1: 경남 거제와 통영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한 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오늘까지 최대 60mm의 비가 더 예보돼 있어 추가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북미 대화 요청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응답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응답 시점과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의 배경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7일 시한이 만료된 이란과의

0: 종전 양해각서를 연장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 관리를 협의 중인 동맹국 오만에 대해서는 방해하면 폭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0: 8월 18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1: 가뭄으로 고통받던 경남 거제에 단 이틀 사이 900mm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0: 네, 곳곳에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한 명이 숨졌고 도시 전체는 마비됐습니다. 먼저 김흥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2: 해양경찰들이 맨손으로 진흙을 파냅니다. 발목까지 진흙에 푹푹 빠져 구조에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둘러싼 경찰들 사이로 하체가 토사에 파묻힌 여성이 보입니다. 고통스런 신음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새벽 5시쯤 경남 통영시 산양읍 골리도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집을 덮쳤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출동한 해경은 1시간 반가량 사투 끝에 60대 여성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여성은 양쪽 다리 골절이 의심되고 저체온증 증상을 보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파트 1층과 2층 세대 창문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안쪽에는 집기류와 나뭇가지, 토사가 어지럽게 뒤엉켜 있습니다. 아파트 외벽 일부도 찢겨져 나가 내부 철근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새벽 4시 40분쯤 경남 거제시 옥포동의 한 아파트 뒷산이 무너져 아파트를 덮쳤습니다. 1층 세대에 살던 20대 남성 한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주민 2명이 다쳤습니다. 거제와 통영에는 밤사이 극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거제는 시간당 최대 124.5mm, 통영은 97.4mm의 비가 내려 두 곳 모두 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은 1시간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누적 강수량도 많아 이틀 동안 거제는 910mm, 통영은 740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역대급 강수량에 산사태가 잇따랐습니다. 거제시 옥포동에 또 다른 아파트 뒷산도 무너져 내렸고 거제 송정터널 인근에서도 산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주행 중인 차 한 대를 덮쳤습니다. 거제에는 토양수분 함유율이 100%가 넘을 때 발령되는 산사태의 경보, 통영에는 토양수분 함유율이 80% 이상일 때 발령되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MBC 뉴스 김흥준입니다.
1: 거제와 붙어있는 통영에도 시간당 100mm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차량 100여 대가 있는 아파트 주차장이 순식간에 물에 잠기면서 주민들이 갇힐 뻔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3: 도로 위로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거센 물살에 도로 아스팔트가 종잇장처럼 찢겨나가고 도로 아래 매설된 도시가스 경고 표지가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미처 피하지 못한 차량은 찢겨나간 아스팔트 구멍에 빠진 채 기울었습니다.
4: 2차선인데 인도까지 차가지고 쓰레기도 뭔가 이제 도로 깨진 거, 그 다음에 화분, 뭔가 것들이 다 막 불러들어가면서 뭐 소리가 나고 그랬어요.
3: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들이 급하게 빠져나옵니다. 주차장 내부는 이미 물이 들어차기 시작해 일부 차량은 빗바퀴가 들린 채 물에 떠 있습니다. 새벽 5시쯤 갑자기 쏟아진 빗물에 통영의 한 아파트 주차장이 물에 잠겼습니다.
5: 2.3m의 지하 주차장이 천장까지 물이 꽉 들어찼습니다. 100여 대의 주차된 차량들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상황입니다.
3: 아파트 인근 산에서 쏟아지기 시작한 물은 주차장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 차량을 빼던 주민들도 가까스로 탈출했습니다.
6: 조금 주행하다가 이제 차가 주행조차가 안 되니까 저는 창문을 통해서 탈출을 했어요.
3: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물을 빼는데 2, 3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7: 물이 생각보다 빨리 차가지고 저쪽에서 산에서 계속 토사물이 내려오니까 방송한 지 30분 있다가 다시 그 출입 통제가 됐었거든요.
3: 시간당 97.4mm로 기상관측 이래 시간당 가장 많은 비가 내린 통영은 도로가 마비되고 저지대 상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MBC 뉴스 정석입니다.
1: 오늘 새벽 경남 거제와 통영에 다시 호우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주민들의 긴장이 높아졌지만 다행히 조금 전 새벽 5시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평소라면 여름 동안 나눠서 내릴 비의 양이 한 번에 쏟아지면서 이미 피해가 커진 상태입니다.

0: 이런 기록적인 물폭탄이 쏟아진 이유가 뭔지 구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텅 빈 도로 위로 굵은 빗줄기가 쏟아집니다. 오늘 새벽 경남 거제와 통영에 호우주의보가 다시 내려졌다가 오전 5시를 기해 풀렸습니다. 밤사이 더 내린 비는 거제 29mm, 통영 80mm. 하지만 어제 이 지역에 쏟아진 비는 말 그대로 기록적이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거제 654mm의 비가 내렸는데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이후 가장 많은 하루 강수량입니다. 사흘로 범위를 넓히면 거제에 927mm, 통영에는 751mm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이번에 내린 비는 강도도 거셌습니다. 거제에는 1시간 동안 124.5mm의 비가 쏟아졌는데 기상청은 200년에 한 번 나올 법한 폭우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영에도 시간당 97.4mm의 폭우가 내렸는데 역시 100년에 한 번 겪을 극한 호우였습니다. 이번 폭우의 가장 큰 원인은 서쪽 저기압과 동쪽 고기압이 맞붙으며 생긴 강한 남풍, 즉 하층 제트입니다. 이 바람이 일종의 통로 역할을 하면서 태풍 돌핀이 남긴 수증기와 해상의 고온다습한 공기를 한반도 남쪽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강한 남풍이 거제와 통영 등 남해안 지형에 부딪히며 형성된 비구름대가 동쪽 고기압에 막혀 장시간 머무르며 쉼없이 물폭탄을 쏟아낸 겁니다.
2: 남쪽으로부터 매우 많은 양의 수증기가 들어오고 지형적 효과까지 더불어지면서 영남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100년에서 200년 만에 한번 나타날 수 있는 매우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1: 여기에 남해안의 역대급 고수온은 비구름의 성장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한 걸로 보입니다. 오늘은 경상권과 제주에 최대 60mm, 전남 남해안에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경상권에 비가 이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0: 민주당 신임 당대표에 김민석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최고위원회는 최민희, 박선원, 서미화, 이성윤, 한민수 후보가 당선되면서 친청 3명, 친석 2명 구도가 됐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3: 이변은 없었습니다. 민주당 차기 지도부는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를 지낸 김민석 당대표가 이끌게 됐습니다. 김 후보는 1순위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했지만 송영길 후보의 2순위 표를 합산해 54.08%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막판 대역전을 노렸던 정청래 후보는 45.92%를 기록하며 당대표 연임에는 실패했습니다. 지난 주말 최대 격전지 호남권에서 6만여 표로 차이를 벌리며 승기를 잡은 김 후보가 권리당원 표심과 대의원 표심에서는 앞섰지만 30% 비중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정 후보에게 1.4%포인트의 근소한 차이로 뒤처졌습니다. 2년의 임기를 시작한 김민석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당정일치를 강조했습니다.
4: 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뛸 것입니다. 그 성공이 국민의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3: 5명을 뽑는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최민희, 박선원, 서미화, 이성윤, 한민수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누적 득표율 18.35%를 얻은 친청계 최민희 후보가 1위를 차지하며 수속 최고위원 자리에 올랐고 친명 김영 후보는 최종 6위를 기록해 결국 떨어졌습니다. 앞서 인미에 김영호 후보가 사퇴하면서 김 후보로의 대의원표 결집을 호소했지만 막판 뒤집기에 실패했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0: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당선 뒤 첫 일정으로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시를 찾았습니다. 김 대표는 어젯밤 인명피해가 발생한 거제 역포동 아파트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민들이 임시 주거시설로 이용 중인 사회복지관을 방문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의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접견하고 현충원 참배 후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뒤 전남 광주의 5.18 민주묘지도 참배할 계획입니다.
5: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북미 대화 요청에 대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응답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응답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한미연합군사훈련 대폭 축소 지시와 관련이 있는 건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합훈련 축소로 동맹국보다 북한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취재진 질문에는 상황을 훨씬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있는 거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군사훈련 축소 지시에 대해 미국 야권과 언론이 한미 동맹을 훼손하고 아시아 동맹국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계인 민주당 앤디 김 연방 상원의원은 한미동맹은 미국 안보와 번영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서 불만을 표출하는 대신 그에 걸맞게 대우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마크 켈리 연방 상원의원도 연합훈련 무력화는 근시안적 실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과연 무엇을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아시아 동맹국들 걱정을 더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고 AP통신은 적대국 지도자 편을 들면서 동맹국에 맞서는 듯한 태도를 보인 가장 최근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오전 2시 반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방향 선산휴게소 근처를 달리던 견인차에서 불이 나 1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견인차는 대형 버스를 끌고 가던 중이었는데 운전자가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불로 차량 한 대가 모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견인차가 3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이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판문점 도끼 마냥 사건으로 숨진 미군 장교 2명을 기리는 50주기 추모식이 오늘 공동경비구역에서 거행됩니다. 주한미군과 유엔사령부 주최로 열리는 50주기 추모식에는 고 아서 보니파스 소령과 마크 베럿 대위의 유가족 등이 참석합니다. 유엔사는 이번 행사에 대해 공동경비구역과 경비대대의 중요성은 물론 정전협정 유지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행위 등으로 제소된 국민의힘 조경태, 권영진, 진종호 의원이 오늘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당 중앙윤리위는 의원들로부터 소명을 들은 뒤 바로 회의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후에는 최대 3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4.2도입니다.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지금까지 MBC 뉴스 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2: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경남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지난주에는 가뭄 때문에 걱정이었는데 비가 좀 적당히 내려줬으면 좋았을걸. 폭우가 집중이 되면서 특히 거제와 통영에서는 200년 만에

0: 간에 한번 나타날 수준의 비가 내렸습니다. 단 이틀 동안 두 지역에 평년 여름철 강수량의 90%에 달하는 비가 내렸는데요. 이 때문에 산사태로 토사가 아파트 1층을 덮쳐서 주민 한 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들과 대피 인원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산사태 위험이 큰 지역이 많은데요. 바람이 없는데 나무가 흔들린다거나 땅 울림이 들리거나 또 흙탕물이 밀려올 때 산사태의 전조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도 며칠 동안은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산 아래나 계곡 주변의 주민들은 즉시 가스나 전기를 차단하시고요. 안전한 대피소로 이동하시고 재난안전문자에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8일 화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할게요. 현재 기온 살펴볼까요? 서울 24도, 부산 25도, 대구 24도, 대전 25도고요. 광주 25도, 강릉 23도, 제주 26도입니다. 현재도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영남과 전남 남해안에는 오전까지, 제주에는 오후까지 더 내리다가 그치겠고요. 오늘 전국 곳곳에 소나기도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다시 더워지겠는데요.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 서해안 지역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 전해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3: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3: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3: 보험이 든든하구만.
4: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5: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6: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0: 5월 18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쌀과 계란, 김 등 주요 재료 가격이 오르면서 김밥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김밥 한 줄의 평균 가격은 3,838원으로 1년 전보다 5.9% 올랐는데요. 조사 대상인 주요 8개 외식 품목 중 김밥의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쌀, 계란, 김 등 김밥의 주요 재료가 비싸진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김밥 5.9%에 이어 1년 전 대비 삼겹살이 4.3%, 칼국수 3.6%, 냉면과 삼계탕이 2.8% 비싸졌습니다. 정상 체중인 국내 여성 가운데 5명 중에 1명은 자신을 비만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비만학회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질병관리청 영양조사에 참여한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상 체중 여성의 18.9%가 자신을 비만이라고 답했는데요. 반면 정상 체중 남자들이 자신을 비만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4.1%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실제 체중과 스스로 인식하는 체형 사이의 인식차가 크게 나타나는 가운데 비만 치료제 사용은 급증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비만 치료제를 정상 체중인 사람이 사용할 경우 부작용 위험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약물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7월까지 287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건수를 넘어섰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약물 운전에 따른 면허 취소 건수는 2022년 80건에서 2025년 237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올해는 7개월 만에 전년 수치를 넘어섰는데요. 약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급증해 2023년 24건에서 2025년 153건으로 2년 사이에 6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약물 범위를 규정하고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처벌하는 등 제도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약물 투약 후 운전을 반응 속도와 위기 대처 능력을 떨어뜨려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이혼 전 별거 등으로 실질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연금 분할을 주장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는데요. A씨와 B씨는 1992년 6월에 결혼해 2000년 2월 협의 이혼했으며 이에 연금공단은 혼인 5년 이상이면 연금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A씨의 연금 50%를 B씨에게 분할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결혼 3년 후 B씨가 가출하면서 별거를 시작해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5년이 되지 않는다며 불복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재판부는 1996년 3월 이후 같은 주소로 주민 등록된 사실이 없고 별거 후 B씨가 양육비를 보낸 사실도 없다면서 실질 혼인기간이 5년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0: 오늘 알고 넘어가야 할 경제 소식들 정리해드립니다. 아침엔 경제뉴스 삼종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아침에 많이 피곤하기도 하고 이제 또 환절기가 되다 보니까 말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정부가 수도권에 23만 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대책을 발표했죠.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1: 예, 반응은 사실은 좀 냉담한데요. 기존 공급에 더해서 정부가 이제 수도권에 23만 가구 플러스 알파 추가 공급안을 내놨습니다.
0: 네.
1: 지난해 97 대책으로 수도권에 향후 5년 동안 135만 호를 그리고 올해 129 대책을 통해서 6만 호 플러스 알파에
0: 네.
1: 이은 세 번째 공급 대책인데요. 이번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에 집을 더 많이 그리고 더 빨리 짓겠다라는 겁니다.
0: 네.
1: 공급 방안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우선 신도시급 경기 남양주 와법 일대 그린벨트를 풀어서 2만 1,700가구 규모입니다. 신도시급 택지를 조성한다라는 건데
0: 네.
1: 3기 신도시 가운데 인천 계양지구가 한 1만 7,000가구니까 이보다도 규모가 더 큽니다.
0: 네.
1: 2030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서울에서도 그린벨트를 활용해서 추가 택지를 연내 발표할 예정인데요. 7만 3,000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고
0: 네.
1: 세 번째가 도심 내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규제 완화를 통해서 수도권 전체를 통합하게 되면 23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라는 겁니다.
0: 네.
1: 근데 앞서 제가 이제 반응이 좀 회의적이다라고 했는데요. 한 이제 리서치가 조사를 했는데
0: 네.
1: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잘못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56%,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34%에 그쳤습니다.
0: 네.
1: 장기적으로 이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데에는 긍정적이지만 실제 입주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0: 네.
1: 집값 안정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그리고 방법도 그린벨트 푸는 거하고 뭐 재건축, 재개발 이런 쪽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의견이 많이 갈리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론조사를 언급해 주셨는데 NBS 조사였고요. 지난 10일에서 12일 만 18세 이상 국민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는 잔금 대출 같은 집단 대출 규제를 좀 완화해서 실수요자들 피해를 좀 줄이기로 했는데요.
1: 지금 사실 은행들이 연간 가계대출 한도가 다 찼습니다.
0: 네.
1: 그래서 입주를 앞둔 단지들이 지금 잔금 대출이 중단되거나 한도를 대폭 줄였기 때문에 실제로 새벽에 대출 신청하기 위해서 오픈런 사태까지 좀 벌어졌었는데요.
0: 네.
1: 이에 이제 금융당국이 이 실수요자 피해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기존의 1.5%에서 3%로 두 배 상향 조정하게 되면 하반기에만 약 30조 원가량의 신규 대출 여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0: 네.
1: 이 비용은 대부분 이주비, 중도금, 잔금 대출과 같은 실수요자들의 집단 대출에 우선 배정할 방침인데요.
0: 네.
1: 집단 대출은 개별 은행의 일반 주택담보대출 총량과 분리해서 별도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은행이 이제 대규모 입주단지에 이제 잔금 대출을 취급해도 자체한

0: 내가 이제 줄어들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서 은행이 부담 없이 대출을 내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건데요.
1: 네.
0: 일단 금융당국은 오늘 19일 금융권의 실무회를 열어서 이 30조 원을 어떻게 배분할지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1: 네.
0: 다만 기존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갈아타려는 실수요자들의 대출 여력까지 충분히 해소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1: 네.
0: 일단 한도가 30조 원이라고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1: 예.
0: 또 일선 창구에서 실제 한도가 풀리기까지 시차가 발생할 수 있고 또 금리가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별 잔여 한도, 승인 조건
1: 네.
0: 미리 꼼꼼히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1: 그렇겠군요. 그리고 정부가 4억 원 이하의 비아파트를 구매할 경우에 집값의 80%를 대출해 준다고 하는데 청년들한테 빌라나 오피스텔 매입을 유도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0: 맞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지금 정부가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을 선보였습니다.
1: 네.
0: 이게 4억 원 이하 비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집값의 최대 80%까지 저리로 대출해 주는 상품인데요. 통상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0에서 70% 수준인 걸 감안하게 되면 파격적입니다.
1: 네.
0: 자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층이 초기에 진입 장벽을 낮춰서 내집 마련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인데 문제는 지원 대상이 비아파트로 한정돼 있다는 겁니다.
1: 네.
0: 빌라나 오피스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해당이 되는데요. 정작 청년들이 선호하는 것은 아파트인데, 정부가 이제 자산가치 상승 기대가 좀 낮고 환금성이 떨어지는 비아파트로 청년들을 이제 매수를 유도하고 있는 게 아니냐. 청년들은 빌라만 사라는 얘기냐라는 이제 격한 표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1: 네.
0: 단순히 어떤 이제 대출 한도를 늘려서 비아파트 매입을 유도하기보다는 청년층이 실제로 살고 싶어 하는 도심 내 소형 아파트 공급 확대와 실질적인 주거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1: 네. 그리고 정부가 올해 안에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추가 공급 대책도 발표한다고 했잖아요.
0: 맞습니다. 아마 이제 시장에서 진짜 주목하고 있는 건 자, 서울에 진짜 얼마나 많은 아파트들이 공급될 거냐인데요. 강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연내 7만 3천 가구 이상 신규 택지를 연내 발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린벨트 해지가 풀린다면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 이후에 17년 만의 일인데요. 현재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곳은 평지에서 개발이 쉬운 서초구 내곡동의 예비군 훈련장 부지, 강남구 수서지구에 있는 차량 기지 일대, 또 송파구 방이동이나 용산 어린이 정원과 같은 정말 핵심 입지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1: 서초, 강남, 그리고
0: 송파,
1: 송파,
0: 용산.
1: 용산.
0: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제 서울의 집값에 향방을 가를 수 있는 분수령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인데 문제는 이제 그린벨트다 보니까 이게 주택 공급 측면에서 아니라 환경 측면에서 도시계획 측면에서 지금 지자체 환경단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실체 발표와 개발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
1: 네, 그린벨트 지정하고 지켜온 이유가 있을 것인데 좀 말들이 많긴 한것 같습니다. 이번 공급 대책이 실제로 서울 집값 안정시키는 효과까지 낼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궁금하죠.
0: 맞습니다.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이제 수도권에 이제 23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고요. 또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절반 가까이 줄여서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라는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그러나 이제 서울 집값 잡기에는 물량도 적고 효과는 제한적이다라는 평가인데요.
1: 네.
0: 실제로 이제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서울 염창동의 경우에는 첫 삽들이 시기가 2029년, 남양주는 2030년쯤이 돼야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0: 이외에 이제 아파트 짓는데 최소 3년에서 4년 이상 더 걸립니다. 여기다 이제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서울시가 또 반대하고 있고요. 주민이나 토지 소유자의 갈등도 넘어야 될 산입니다.
1: 예.
0: 따라서 장기적으로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은 도움될 수 있지만 단기적인 집값 상승을 막는 데는 좀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지적입니다.
1: 네. 뭐 이게 앞으로 발표될 서울 후보지 같은 경우는 입주까지 뭐 거의 10년 이렇게 내다보는 거니까요.
0: 맞습니다.
1: 자, 그리고 주식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지난주 내내 상승세를 보이면서 7000선에 바짝 다가섰는데 이런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지 또 다시 떨어질지 흐름 어떻게 보세요?
0: 맞습니다. 지난주 초 6200선대였는데요. 네. 지난 주말 6977, 일주일 새 11%가 넘게 올랐습니다.
1: 네.
0: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에 부합하자

0: 마이크론이 상승을 주도했는데, 마이크론이 4% 넘게 올랐고요. SKADR도 3% 넘게 올랐는데, 이유는 미국 정부가 애플의 중국산 저가 메모리 구매를 반대한다라는 소식이 일단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 과연 오늘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1: 네, 어쨌든 변동성이 여전히 좀큰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할지도 주목되네요.
0: 맞습니다. 지금 미국의 마이크론과 샌디스크가 투자를 제외한 초과 잉여 현금의 최대 100%를 주주환원에 하겠다라고 파격적으로 카드를 꺼내들었거든요. 그런 만큼 지금 역대급 실적을 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달 중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는데 최대 300조 원 양사 합쳐서 삼성전자가 최대 200조 원, SK하이닉스가 100조 원, 합산 30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주주환원 정책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기업들의 밸류업 규제와 맞춰서 배당을 더 늘리고 자사주 소각을 포함한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들 것이다라는 관측인데요. 물론 숫자는 물론 이제 증권사가 추산한 최대 시나리오지만 시장의 기대치를 웃도는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이 현실화된다면 최근에 조정받았던 코스피의 밸류에이션을 좀 끌어올리는 신호탄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입니다.
1: 그렇겠네요. 그리고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ETF로 큰 손실을 봤는데, 뭐 거래소하고 증권사들은 뭐 크게 벌었다고 합니다. 뭐
0: 맞습니다.
1: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올렸다고 하네요.
0: 맞습니다. 두 달여 만에 이제 무려 1,200억 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이제 챙긴 것으로 드러나서 이제 논란입니다.
1: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1: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2: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1: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선호투표를 적용을 했는데 김민석 신임 당대표가 선출됐네요.
3: 네, 마지막까지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1차 집계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선호투표제가 실제 당락을 가르는데 적용됐습니다. 이 선호투표는요, 저희도 몇 번 설명드렸지만 유권자가 후보 3명의 순위를 모두 정하고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후보를 탈락시킨 뒤 그 후보를 1순위로 찍었던 표에 2순위를 남은 두 후보에게 넘기는 방식이었습니다.
1: 네.
3: 최종적으로 김민석 후보가 54.08%로 정청래 후보 45.92%를 누르고 8.16%포인트 차이로 승리를 했는데요.
1: 차이가 생각보다는 좀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3: 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보면요.

0: 탈당원 투표 그리고 대의원 투표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앞섰습니다. 근데 네. 이제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50.70%로 김민석 후보 49.30보다 좀 더 나이 나왔는데요.
1: 네.
0: 정리하면 당심은 김민석 후보가 좀 더 우위를 보였지만 일반 국민의상조사 민심에서는 정 후보가 조금 더 근소하게 앞선 셈이다. 이런 결과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어쨌든 김민석 신임 대표가 되었습니다. 당선 소감 어땠나요?
0: 핵심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당내 통합이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이 당정 관계를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 수평 관계로 만들겠다라고 했고요.
1: 네.
0: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이 토론하고 직언하고 방패가 되고 민심의 창구가 되겠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ABC 플랜도 제시했는데요.
1: 네.
0: 먹고 사는 문제를 챙기는 이 민생 정치, 덧셈과 확장의 정치, 유능한 민생 중심 정치를 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특히 전당대회 과정에서 계파 갈등이 워낙 심했던 만큼 정청래 송영길과 함께 뛰겠다. 제가 그 장을 넓게 열고 함께 모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 네.
0: 취임 일선부터 당을 다시 묶는 데 상당한 무게를 둔 셈입니다.
1: 네. 통합이 앞으로의 사실 민주당의 큰 과제이기도 한데 김민석 신임 당대표는 당선 후에 첫 행보로 집중 호우 피해 지역인 거제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낙선한 후보들 메시지도 나왔죠.
0: 네, 정청래 후보는 결과에 승복하면서 본인의 정치적인 기반과 지지층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며 지지층을 다독였습니다. 우리는 숫자로 졌지만 우리의 가치와 열정은 지지 않았다라고 했고요. 이번 경선을 두고 조직이 너무 셌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1: 네.
0: 최종 득표율이 45.92% 달한 만큼 패배했다고 해서 당내 영향력이 사라졌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최고위원 선거 결과까지 보면 더욱 네, 그렇습니다.
1: 네.
0: 송영길 후보는 결과 발표 직후 김민석 정청래 후보와 포옹을 함께하면서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 네, 이제 최고위원 후보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팀 정청래 3명이 다 당선이 됐어요.
0: 네, 확실히 좀 전략의 승리였던 것 같습니다. 최고위원 네. 5명은 득표 순대로 최민희, 박선은, 서미와 이성은 한민수 후보가 되었습니다.
1: 네.
0: 정청래 후보와 사실상 러닝메이트처럼 뛰었던 최민희, 이성은, 한민수 후보 3명이 모두 당선이 되었고요. 소위 친명계로 분류되는 박선은, 서미와 후보가 나머지 두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지도부 구성이 좀 묘해졌다 이런 네.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1: 네.
0: 당대표 선거는 김민석 후보가 이겼지만 선출직 최고위원만 놓고 보면 팀 정청래가 3명으로 5명 중 3, 과반입니다. 물론 네. 이제 지명직 최고가 또 있기 때문에 전체 최고위 구성으로 놓고 보기에 여전히 김민석 대표의 영향력이 더 큰 상황이긴 한데요.
1: 네.
0: 그러니까 친명계 입장에서는 막판에 김영호 인미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 김영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려고 했지만 김 후보 6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퇴 시점이 너무 늦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1: 네.
0: 김민석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원팀과 통합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도부 구성이 또 된 셈입니다.
1: 네, 아까도 제가 이제 민주당의 과제가 통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당대회 기간 동안 워낙 당내 갈등이 극심해서요. 이재명 대통령과 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화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놨네요.
0: 네, 두 사람 모두 사실상 이제 전당대회 갈등을 끝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내어놓았습니다. 대통령은 영상 축사에서 민주당은 하나일 때 가장 강했다라면서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다시 똘똘 뭉쳐야 한다라고 했고요.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1: 네.
0: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당대표 후보들과 이제 당선자를 모두 함께 만찬을 구성을 할 것이다. 이런 보도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1: 네.
0: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표현이 더 강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보면서 우려가 크다. 이대로면 큰일이라고 했는데요.
1: 네.
0: 경쟁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당을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라면서 결과에 승복하고 서로 포용하고 전당대회 끝나는 즉시 갈등을 털어내야 한다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1: 네.
0: 실제 전당대회 현장에서도 소동이 있었는데요. 한 당원이 행사장 조명탑에 올라가 시위를 벌였고 소방당국이 에어매트를 설치한 뒤 설득에 나섰습니다. 이 당원은 20여 분 뒤에 내려왔고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는데요. 이 때문에 전당대 일정도

0: 20여 분 가량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1: 네, 앞으로 또 잘해나가는 모습이 보여야 될 텐데요. 원내 다른 야당들, 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어제 전당대회 결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0: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모두 당선은 축하한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거수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주문을 내어놓았습니다.
1: 네.
0: 국민의힘은 김미석 대표에게 대통령을 엄호하는 역할에 그치지 말고 잘못된 국정에는 쓴소리를 할 야당 대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야당과 대화 타협하고 민생과 경제를 국정 중심에 놓으라. 이런 요구도 내어놓았습니다. 개혁신당의 표현은 더 강했는데요. 김 대표를 이재명 대통령이 밀어준 낙점 후보라 규정하면서 민주당이 청와대 출장소가 되어서는 안 되고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1: 네.
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내일 김민석 대표와 정선혜 송영규 후보와 청와대에서 만찬을 갖겠다라고 했는데요.
1: 네.
0: 강유정 대변인은 당의 통합과 민생과 경제를 살피는 당정청 간의 국정협력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1: 네. 자, 그 한편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취임 후 최저치가 나왔네요.
0: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여론조사 기간을 막론하고 하락세인 건 분명히 보입니다.
1: 네.
0: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 성인 2,511명을 조사했더니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3.0%로 전주보다 0.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조금이지만 더 떨어진 거고
1: 네.
0: 특히 부정평가가 1.1%포인트 오른 54.1%로 이제 계속 50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긍부정의 차이가 11.1%포인트 두 자릿수로 벌어진 건데요. 리얼미터 조사 기준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이고 7월 둘째 주 이후 5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 네.
0: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흐름도 3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1: 네.
0: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 ARS로 진행이 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 응답률은 4.0%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럼 이 해당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짚었나요?
0: 크게 두 가지를 지목했습니다. 하나는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혼선이고
1: 네.
0: 또 다른 하나는 이른바 펫버스, 버스하우스 청년주택 논란이었는데요.
1: 컸네요.
0: 네, 이 펫버스 주거 논란이 청년 측의 주거 민심을 자극을 했고 이번 논란이 겹치면서 부동산 관련 정책 신뢰도 하락이 누적되고 있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1: 네.
0: 실제로 30대 지지율이 그 전주보다 2.9%포인트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1: 네. 그리고 이 소식도 좀 보면은 대통령이 지난 6월에 국민의힘 전직 원내대표들하고도 골프를 쳤던 사실이 추가로 뒤늦게 보도됐네요.
0: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난달 초 김태호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과 골프를 치면서 개헌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알려졌었는데
1: 네.
0: 이게 7월이었고요.
1: 네.
0: 6월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박덕흠 의원, 그러니까 전직 국회 부의장, 전현직 부의장들과 만났다는 이야기에 더해서
1: 네.
0: 윤재옥, 송원석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도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이 추가로 확인이 됐습니다.
1: 네.
0: 이때가 언제였냐.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막혀있던 시기였고 참석자들은 여야 소통을 위한 자리였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김태우 의원이 참석했던 7월 초 회동 때 개헌 이야기가 나온 건 이미 이제 보도도 됐고 청와대도 확인해줬는데
1: 네.
0: 6월 회동 참석자들은 아 이때는 개헌에 개짜도 나오지 않았다라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1: 네.
0: 윤재혁 송원석 전 원내대표도 대통령 임기와 연결되는 개헌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 당 일각에서도 조건부 개헌 찬성론이 나오니까 당에서는 좀 상당히 당황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가 개헌에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0: 네, 국민의힘이 좀 예민한 이유가 결국 숫자인데요. 재적 의원 299명 중 개헌안 통과를 위해서는 200명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이 109석에 개혁신당이 3석이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까지 포함한 범보수 진영에서 한 10명 안팎만 이탈을 해도
1: 네.
0: 개헌 저지선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 네.
0: 조금의 일탈도 사실은 당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1: 네.
0: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지만 김태호 의원이 대통령

0: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겠다 의지를 먼저 보이면 여야가 개헌 논의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조건부 찬성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0: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내부 균열 가능성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요.
1: 네.
0: 장도호 대표는 어제 개헌 논의를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한 빌드업이다라고 재차 규정하면서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의 현 임기나 연임 가능성과 조금이라도 연결되는 개헌에는 응할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장입니다.
1: 당 바깥에 있는 한동훈 의원도 이 개헌론에는 비판적인 입장이네요.
0: 네. 그러니까 개헌 자체에 무조건 반대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1: 네.
0: 지금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 논의에 야권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논리를 어제 펼쳤습니다.
1: 네.
0: 조건부라도 이재명 발 개헌 프레임 늪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어제 냈는데요. 개헌 저지선은 지난 선거에서 국민이 만들어준 민심의 마지노선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도차가 보수 진영 내부에서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요.
1: 네.
0: 그래서 뭐 다른 진영에서는 대통령이 그냥 연임 안 하겠다라는 걸 명쾌하게 밝히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그렇게 되면 여러모로 좋지 않겠느냐.
0: 네, 개헌 드라이버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기도 한데 또 다른 쪽에서는 이미 청와대가 연임 불가하다고 여러 번 밝혔는데
1: 네.
0: 굳이 또 밝히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진숙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했던 5.18 토론회 관련해서 징계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네요.
0: 네,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어제 공식적으로 현재로서는 징계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1: 네.
0: 이유가요? 일단 이 행사는 학술 토론회였고 또 이진숙 의원 본인도 토론회에서 나온 일부 발언은 본인의 입장과 무관하다라고 설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난 13일 토론회 때는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사태 등으로 표현한 발제가 나오기도 했고 또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뭐 재평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고요.
1: 네.
0: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의 5.18에 대한 공식 입장은 확고하고 국민적 우려도 알고 있지만 이 사안이 과도한 정치 공세로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1: 네. 하지만 조경태 의원부터 해서 이진숙 의원을 징계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0: 네. 국민의힘 책임당원 약 3,700명이 어제 중앙당사에 이진숙 의원 징계를 요구하는 제소장을 제출을 했고요.
1: 네.
0: 조경태 의원 광주 5월 정신 모욕회 당원 단계로 짓밟았다를 꼬집었고 최영두 의원도 국민의힘 5.18 정신 계승 입장은 이미 정리돼 있다면서 장동혁 지도부의 시험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 함께한 이유 있는 뉴스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파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사회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0: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Walk it, walk
1: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2: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3: 기상청 연결합니다. 곽지원 리포터 전해주세요.
4: 네, 연휴 동안 거제에는 1000mm 가까운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요. 지금도 전남, 영남, 남해안으로는 강수량이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호우특보가 다시 내려진 가운데 제주도는 오늘 오후까지, 그 밖에 남해안으로도 오늘 오전까지는 최대 6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전국 곳곳으로 소나기 내리는 곳들도 많겠습니다. 또 내일과 모레도 충청 이남지방 곳곳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일부 호남 지역으로는 폭염특보도 내려져 있고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대구, 광주 모두 32도까지 올라 무덥겠고 당분간 오늘과 비슷한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3: 경남 지역의 주택과 도로 침수로 인한 피해 신고가 2,5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소방청에서는 피해 지역에 국가소방동원령을 3차례 발령해서 장비와 추가 인력을 투입한 상태라고 하고요. 오늘부터 바로 복구 작업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미니로 최재희님께서 전인권 허성욱이 부른 산호라면 청해 주셨네요. 오늘 끝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하면서 물러갈게요. 류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흔히 추락사고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여겨지는데요. 하지만 낮은 곳에서의 추락사고도 꽤나 자주 발생합니다. 사람 허리 높이의 사다리나 2m 남짓한 간이 지붕에서 떨어져서 노동자가 숨지는 거죠. 다리부터 땅에 닿으면 괜찮을 수 있지만 작업 자세를 취하다가 머리부터 떨어질 경우

0: 수영상을 입게 되는데요. 간단한 작업이라며 방심한 탓에 안전장비를 챙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사고의 순간, 늘 신중한 자세로 작업에 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7시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양해각서 60일 협상 시한 만료와 함께 외교적 해법이 교착에 빠지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현재 시간 17일 ICE 선물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90.87로 전장 대비 2.65% 올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도 배럴당 $84.50로 전장 대비 2.55% 상승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미국과 이란 간 긴장 고조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현재 시간 17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72.63포인트, 0.51% 내린 53,459.7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포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40.70포인트, 0.52% 내린 7,745.06, 나스닥 종합지수도 전장보다 84.25포인트, 0.32% 하락한 26,644.91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김포 방향 노우지 분기점 인근을 달리던 승용차가

0: 앞서가던 SUV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승용차 앞쪽 붙은 불은 SUV까지 옮겨 붙었습니다. 운전자들은 스스로 대피해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 불로 차량 두 대가 모두 탔습니다. 단체 교섭이 결렬된 포스코 노사에 대해 오늘 오후 중앙노동위원회가 3차 조정에 들어갑니다. 마지막인 이번 조정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조정 중지가 결정되면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해 포스코 창사 이래 첫 파업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과 경력금 600%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난달 진행된 쟁의 행위 찬반 투표는 찬성률 92.17%로 가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당선 뒤 첫 일정으로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시를 찾았습니다. 김 대표는 어젯밤 인명피해가 발생한 거제 옥포동 아파트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민들이 임시주거시설로 이용 중인 사회복지관을 방문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접견하고 현충원 참배 후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뒤 전남 광주의 5.18 민주묘지도 참배할 계획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부산 30도 등 전국이 29도에서 33도 사이로 예보돼 어제보다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바둑기사 신진서 구단입니다. 저는 원래 오래 재기보다 빠르게 파고드는 바둑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조급하다는 말 많이 들었고 저도 고쳐야 할 약점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성급함을 줄이고 상대를 몰아붙인 힘은 더 살렸는데 그게 지금 제 바둑의 색깔이 됐습니다. 단점은 버려야 할 흠이 아니라 다듬어서 쓰면 매력과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고치기만 하지 말고 내 편으로 만드는 법도 찾아보세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민주당의 새 대표로 김민석 후보가 선출됐는데요. 2부에 박지원 민주당 의원 만나서 김민석 체제의 앞날 진단해 보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포럼을 연 이진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징계를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3부 레드캠프 시간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만나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8월 18일 화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백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백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백.
2: 하루 한 번 데이백. 30다 데이백
0: 건강기능식품.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6: 김나입니다.
5: 라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6: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선생님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3: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4: 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8402님이 작은 섬 신도 수기해수욕장 야영장에서 아침을 맞고 있습니다. 어제 먹던 삼겹살 넣어서 김치찌개 보글보글 끓이면서 시선집중 기다리고 있어요. 새콤한 찌개 냄새가 환상입니다. 옆 텐트에서 잠든 임신한 딸과 사이 깨어서 아침밥 먹으면서 시선집중과 친구 맺어주려고 합니다. 저 잘하고 있죠? 라고 올려주셨네요.
4: 아니, 임신한 따님이 지금 텐트에서 주무신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네?
5: 아니, 요즘에 또 캠핑용품들이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네. 그렇게 공기 빵빵하게 넣으면 침대처럼 쿠션 있는 뭐 이런 매트들 잘 나오거든요. 예, 그런 데서 예. 주무시지 않으셨을까요?
4: 그러니까. 아, 근데 섬이라고 하셨죠, 지금?
5: 네. 신도?
4: 신도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그 남쪽이면 비 많이 오지 않았나요?
5: 네? 근데 뭐 그 얘기가 웬일로 삼겹살 넣은 김치찌개 안 꽂히고 다른 걸 이렇게 꽂히실까?
4: 그거에 많이 먹으니까. 아. 근데 뭐 비 얘기 없는 거 보니까 비는 피해간 것 같긴 한데.
5: 네.
4: 아무튼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5: 네. 아니, 그래도 사위랑 딸이랑 깨워가지고 시선 집중이랑 친구 맺게 해주신다잖아요.
4: 아, 그거는 당연히 하셔야죠.
5: 잘하고 있죠? 라고 칭찬받으려다가 뭔가 혼난 느낌이지, 왜?
4: 아무튼. 좀 있으면 손주 보시겠네요, 그러니까. 아, 좋으시겠다.
5: 네, 마지막에 부러움으로 네, 이렇게 커버하시는 거죠?
4: 눈에 넣어도 하나. 아, 얼마나 귀여울까. 그죠?
5: 네. 네, 나라사랑님이 신도는 인천입니다. 라고 올려주셨네요.
4: 인천 앞바다에 있는 섬이군요.
5: 촌철님도 네. 모르는 게 없으십니다. 네. JJ님, 습하고 더운 하루가 될 것 같은데 아침입니다. 뽀송뽀송한 뉴스 없습니까, JB?
4: 없어요.
5: 자, 뽀송뽀송한 건 없고 핵심적인 뉴스들은 추려왔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요?
4: 민주당 새 대표의 김민석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1차 투표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선호 투표까지 갔습니다. 그 끝에 득표율 54.08% 이걸로 45.92%의 정청래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됐습니다. 최고위원으로는 최민희, 박선원, 서미와 이성윤, 한민수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자 김민석 새 대표의 당선 수락연설 들어보시죠.
6: 당청관계, 당정관계는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전면협력의 창조적 수평관계가 될 것입니다.
5: 네, 창조적 수평관계 좀 낯선 단어긴 한데 여튼 짚을 점은요?
4: 창조적 수평관계보다 저는 전면 협력에 오히려 더 밑줄을 치고 싶은데 과연 가능

0: 할까? 물음표를 찍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어제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에 정청래 후보가 라이브를 통해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1: 우리가 숫자에서 졌지만 열정과 가치까지 진 것은 아닙니다. 그에 반해 김민석 후보는 이겼지만 그의 주장은 진 것이 많습니다.
0: 네, 이런 발언을 두고 여러 언론이 뒤끝 장렬했다라고 이렇게 그 표현을 하는 보도를 내놨던데요. 자, 정청래 전 후보죠, 이제. 전 후보가 주장했던 이 징계 아니라는 가치가 뭐냐면 역대 민주진보 대통령 지지자들의 총단결, 그 다음에 통합과 연대, 개혁, 이 세 가지 가치를 이야기를 했고, 김민석 후보가 이겼지만 그의 주장은 진 것이 많다라고 했는데 그 대표적인 걸로 뭘 꼽았냐면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비밀연합 발언을 꼽았습니다. 자, 당청 간의 전면 협력 이전에 당내에서의 전면 협력이 가능하냐부터 짚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물음표를 찍어야 된다. 일단 이것부터 점검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자, 정청래 전 후보의 이런 발언 말고 또 하나 구조적인 문제가 결정이 됐습니다. 자,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3명이 이른바 친청 후보가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최고위원 회의 열릴 때마다 사사건건 결국은 갈등상에 노출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전망이 좀 벌써부터 나오고 있던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볼 때는 약간 과하게 나간 전망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사사건건이라고 보기도 힘들다. 왜냐하면 사사건건이라고 하는 것도 사와건의 종류가 있다. 무슨 이야기냐. 제 목소리를 내면서 그것이 균열성으로 비춰지기 위해서는 그만한 건이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서 중간 결론을 내리면 그건 누구 하기 나름이냐. 제가 볼 때는 정청래 전 후보 하기 나름도 아니고 김민석 대표 하기 나름도 아니고 친청 최고위원 하기 나름도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 하기 나름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왜 그렇죠?
0: 두 가지 결론 한번 나눠봅시다. 전당대회의 숨은 주인공은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었습니다. 친명이니 아니니 갈라져가지고 설전을 벌인 이유도 그리고 그것이 당원과 국민의 판단 준거가 된 것도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와의 관계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전당대회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를 재확인하는 과정이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전당대회의 숨은 주인공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일단 이 점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자 전당대회 이후에 친명대 비명으로 계파가 분화되는 건지 그것이 더 가속화돼서 그래서 분열로 치달을지 그것의 여부는 전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 하기 나름이다. 라는 겁니다. 반이 됐든 비가 됐든 그것이 고개를 쳐드는 공간은 결국은 틈새에서 고개를 쳐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완되는 틈새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이 흔들리는 틈새에서 결국은 명분을 찾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계파 구도의 최대 변수는 이재명 대통령 하기 나름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이것은 좌우되게 돼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 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변수를 좀 꼽아보면요.
0: 일단 당장 먼저 처리해야 될 변수가 뭐가 있겠습니까? 세제 개편안이 있습니다. 자, 과연 김민석 대표가 정무하게 정말 전면 협력으로 나아갈 것인가? 왜? 이미 서울 지역 의원들은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우려를 내놓았고 그 다음에 이뤄진 의원총회에서도 여러 가지 우려와 성토가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걸 다 뭉개고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당장 발등에 떨어진 과제가 될 것이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문제가 있습니다. 공소 취소 문제와 직결되는 것으로 선행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문제가 있습니다. 자, 과연 김민석 대표가 이거는 제가 볼 때 당내 설득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느냐. 당 대표로서,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만약에 국민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론의 틈새가 발생을 합니다. 여론의 틈새가 발생하고 그 틈새 사이에서 당 안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가운데 먼저 추리라고 한다면 저는 이 두 가지를 일단 추리겠는데요. 이렇게 추리는 이유

0: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의 부정적 여론이 크고 그만큼 정부 여당에 되돌아오는 규정력이 큰 게 바로 이 두 사안이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 규정력이 틈새를 좌우할 것이고 그 틈새가 이른바 친청 최고위원들의 발언력을 좌우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 네, 짱구님이 수업종은 올렸는데 숙제가 너무 많이 있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숙제를 김민석 대표가 어떻게 풀어갈지 좀 시선집중해야 될 것 같고 개각 가능성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0: 네, 뭐 하향 추세의 지지율을 반전시키기 위한 카드로도 개각 카드가 쓰일 수 있다. 그래서 뭐 당초에는 국정감사 이후에 검토가 됐지만 오히려 그 전에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덩달아서 나오는 것이 통합의 어떤 개각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당내 인사를 또 발탁을 하는데 그 발탁하는 당내 인사가 혹시 이른바 비명 내지 친청으로 분류되는 인사일 수 있느냐. 라고 지금 그 전망을 하던데요. 제가 볼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로 가능성 높지 않다. 제가 볼 때는 발탁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겁니다.
1: 발탁 가능성.
0: 개각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1: 네.
0: 다시 말해서 발탁 가능성이라고 발탁은 이루어졌을 때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른바 친청 인사의 수용이 일단 전제되어야 됩니다. 예,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인사 검증에 동의하겠습니다. 동의서부터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용을 안 할 가능성이 있다. 왜? 자, 김민석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자신을 중간평가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1: 네,
0: 했습니다.
1: 네, 재신임을 묻겠다고 했죠.
0: 그러면 결국은 내년 4월이면 지금 몇 달 안 남았습니다. 그죠? 그거에 따라서 당 안에서의 공간이 또 달라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굳이 정부에 들어갈 이유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다만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다.
1: 아, 그렇죠.
0: 그렇죠. 근데 송영길 후보는 이른바 비명 친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1: 네, 촌설님들도 많은 반응 보내주고 계신데요. 일단 여행조아님. JB 삐딱선도 좋지만 오늘 새 지도부 첫날인데 응원 좀 해주면 안 됩니까?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0: 네, 축하드립니다.
1: 네. 네, 사이러스 다크님 이제 원팀 민주당 갑시다 라고 올려주셨고 백님은 밥그릇 싸움을 하더라도 뜸은 다 들여놓고 하시고 당권 경쟁을 하더라도 할 일은 좀 다 해놓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어요. 지정라님은 근데요 JB 완전 협력하는데 어떻게 수평관계가 됩니까?
0: 협력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수평관계를 전제로 하는 단어죠. 수직관계에서는 협력이 되겠습니까? 뭐가 됩니까? 수직관계에서는. 충성이겠죠.
1: 음흠.
0: 그렇지 않습니까?
1: 네.
0: 내지 복무가 되겠죠. 그건. 그렇지 않습니까? 네.
1: 3186님.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 전대 결과의 의미를 서미화 의원의 최고위원 당선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네.
1: 선출직 최고위원의 장애인이 당선은 최초 아닌가요? 라고 의미 부여해 주셨네요.
0: 상당한 의미가 있는 성과라고 저도 평가를 합니다. 네.
1: 네. 새 지도부 인사들과는 저희가 또 인터뷰를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대표 그리고 정청래 송영길 전 대표와 만찬을 잡았잖아요. 이게 전대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조율된 일정이라고 하던데 뭐 요건 좀 어떻게 보세요?
0: 아니 뭐 어차피 후보가 3명이었으니까 전과 후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고했다라는 그런 어떤 뭐냐면 격려와 덕담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뭔가 구체적인 어떤 정무적인 사안이 논의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1: 네. 네. 이게 좀 빠르게 알려진 게 조금 눈길을 끌었었는데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이번에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국회 도서관에서 5.18 토론회라는 걸 주최했던 이진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 당원들이 징계 제소를 했습니다. 책임당원 등 3,730여 명이 참여한 제소장을 어제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자, 이들은 징계 사유로 여러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당명에 대한 고의적인 불복. 이제 원내 대표단에서 이제 말렸다라는 거 아닙니까?
1: 네.
0: 그런데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확정된 역사에 대한 왜곡의 장 제공. 지역 차별 선동의 무대 마련. 국회 내 폭력 사태 유발. 논란의 재생산. 이런 것들을 징계의 사유로 열거를 했고요. 제명 또는 탈당 원고를 포함한 최고 수준의 징계를 의결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시선 집중할 건 이에 대한 당의 입장인데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어제 이렇게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2: 당 차원의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도부 입장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0: 다만 학술 행사였고 이진숙 의원도 행사에서 나온 발언들이 본인의 입장과 무관하다는 그런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 네, 평가는요?
2: 자, 이진숙 의원이 토론에 연다는 사실을 처음 전하면서 2019년 5.18 공청회 건으로 징계가 이루어진 사례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때도 개별 의원이 주최하는 행사였습니다. 당이 주최하는 행사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징계됐습니다. 따라서 당에서 이게 지금 마련한 행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징계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학술 행사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 또한 미리 짚었습니다. 이진숙 의원이 학술 토론회라는 점을 빨간 글씨로 강조한 이유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행사의, 그러니까 저기 개최 취지가 학술이었느냐 아니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떤 말이 나왔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여론에 미친 영향과 그 여론이 당에 환류된 결과,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반문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학술 행사를 앞서오고 본인 발언은 애둘러가고 이진숙 의원 두고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방어태세로 도대체 행사를 열어야 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진숙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1: 누군가는 이제 자신이 6월 달에 국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존재의 이유를 이렇게 부각시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2: 어제 뭐 여야 어때서 그런 진단을 했는데.
1: 네.
2: 뭐 이렇게 뭐 그 트위스트 주시 뭐 여기 비껴가고 저기 비껴가면서 저렇게 하면서 굳이 저렇게 학술 토론회를 뭐하러 여나 싶은 생각이 좀 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고요.
1: 적토마님의 댓글을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부끄러움은 대구시민의 몫인가요? 너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대구시민으로서. 이런 댓글이 와 있고요. 국민의힘 관련 다른 소식도 있죠.
2: 이번에는 두 명의 미디어 대변인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민영 대변인. 광복절날 페이스북에 정부 주최 경축식 중계 화면을 갈무리해서 올리면서 하다하다 8.15 행사에서까지 태극기를 뒤집어 놓은 이재명 정부다. 다섯 개나 각기 다른 방향으로 전시해 놓은 것도 기괴한데 정작 똑바로 걸린 건 단 한 개도 없다라면서 고의로 국기를 능멸하고 있다는 걸 알리고 싶어 몸부림치는 수준인데 반국가 세력끼리 공유하는 신종 암호라도 되는 모양이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다섯 기의 태극기가 이제 세로로 이렇게 쭉 걸렸는데 거기서 괴와 태극의 방향이 이제 각기 달랐거든요. 이걸 두고 지금 이렇게 비난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손수조 대변인. 같은 날 스레드를 통해서 오늘도 이재명은 8.15 광복절 행사에서 태극기를 거꾸로 걸었다. 이것은 고의다. 이것이 국가전복을 획책하는 내란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두 미디어 대변인의 이런 주장은 오발탄입니다. 행정안전부 설명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때 내걸린 다섯 개의 태극기는 각각 이런 겁니다. 의병장 고관순이 사용한 불원복 태극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태극기, 현재 태극기, 그리고 백범 김구 선생이 서명한 태극기, 그리고 광복군 서명문의 태극기, 이렇게 다섯 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럼 각기 제각각이었느냐? 태극 방향과 사괴 배치가 지금의 어떤 태극기로 결정이 된 게 언제냐? 1949년이었다는 겁니다.
1: 네, 그러니까 확인도 안 하고 일단 비판을 한 거예요. 제가 지금도 두 미디어 대변인의 페이스북을 확인을 했는데 여전히 그 비판 게시물이 있습니다.
2: 두 가지 무지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역사적 무지입니다. 태극기의 역사를 1도 모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주장을 했다라고 일단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건 행정안전부의 설명으로 가름하면 됩니다. 두 번째, 헌법적 무지가 있습니다. 박민영 대변인은 반국가 세력의 신종 암호라고 했고요. 손수조 대변인은 국가전복을 획책하는 내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냐면 이것은 반헌법적인 처사다라고 한 것을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반국가니 내란이냐라고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기에 대한 규정은 헌법에 없습니다. 헌법이 아니라 법률, 국기법의 의거에 있는 겁니다. 제4조에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극기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반국가이고 무슨 내란입니까? 헌법적 무지까지 스스로 고백을 해버렸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참고로 손수조 미디어 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렸던 이준수 의원이 주최했다는 그

0: 5.18 폄훼 토론회에 참석하기도 했고요. 광복절에는 5.10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1: 미국을 방문한 김 장관 산자부 장관이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8월 말 또는 9월 초 정도에 프로젝트 발표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막판이 되면서 실무적으로 다양하고 구체적인 쟁점이 나오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는데 오늘 중앙일보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대미 투자 1호 사업이 그 LNG 사업 원래 알려진 건 이거 아니었습니까?
0: 그렇죠.
1: 근데 그게 아니라 미국이 메모리 반도체 투자를 요구하고 있고 이걸 1호 사업으로 해달라는 식으로 요구하고 있다라는. 그리고 이게 돌발 변수로 불거졌다라고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지난 13일 청와대 비공개 통상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미국 측의 메모리 반도체 투자 요구가 핵심 논점으로 다뤄졌고 회의에서는 이거는 좀 어렵다. 이런 쪽으로 무게가 좀 실렸다고 하는데 확인이 필요한 게 1호 사업으로 LNG 사업이 아니라 이걸로 바꿔달라고 요구를 한 건지 1호 사업으로 LNG 사업은 가고 엔드 이것도 좀 해주라. 메모리 반도체 공동주 좀 지워져라라고 한 건지 이건 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또 돌발 변수가 발생했다는 거에 촌철님들이 좀 불안해하고 계시네요.
1: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0: 고맙습니다.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 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2: 네, 오늘 2부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2: 사실 이제 전당대회가 끝났기 때문에
3: 네네.
2: 김민석 체제에 대한 좀 전망을 하고자 의원님을 모셨는데
3: 네네.
2: 갑자기 미국에서 날아온 뉴스가 하나 있어서 전직 국정원장이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면서 이 문제부터 한번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배경이 될 수 있는 발언이 조금 전에 속보로 들어오기를 북미 대화 요청에 대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응답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자가 그럼 대화가 어느 단계에 있느냐고 물었더니 매우 긍정적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발언 당사자가 트럼프이다 보니까 이거 믿을 수 있는 이야기이냐. 여기서부터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3: 우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일생 노력하시던 김대중 대통령의 17주기입니다. 오늘.
2: 아, 의미가 있네요. 네,
3: 이런 날.

0: 있었을 거예요.
1: 물밑대오가 있었다고 보세요.
0: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트럼프의 발언을 말씀을 상당히 무게를 두고
1: 오.
0: 북한도 결국 유훈대로
1: 예.
0: 북미관계 개선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트럼프가 국내 이란 등으로 궁지에 빠져 있고 중간선거가 있을 때 트럼프 손도 또 한번 잡아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1: 그러면 지금 북미 간의 물밑 조율이 실제로 있었다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물밑 조율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0: 당연하죠. 예. 그리고 그러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미국 CIA가 상당히 움직였을 것이다.
1: 그래요?
0: 그리고 얼마 전에 외신에 보면은 그 스웨덴에서 움직인다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1: 네네네.
0: 스웨덴이 본래 북미 간 접촉 장소입니다.
1: 네네네. 예. 그래요. 거기서 물밑 조율이 있었을까요?
0: 어떻게 됐든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그러면 북미 정상이 마주 앉는다고 쳐요. 거래가 네. 가능합니까 거기서?
0: 네?
1: 거래 주고받기가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의 핵 문제와
0: 예.
1: 그다음에 어떤 북미 수교든 뭐가 되든지 간에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0: 저는 최소한도 김정은은 비핵화라는 소리를 하지 마라.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다. 핵 보유를 인정하라는 거 아니에요?
1: 예.
0: 그런데 트럼프는 이미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1: 예.
0: 모라토리움 동결로 가자. 또 일기 때도 그러했지만은 작년부터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고 공인은 아닙니다.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1: 내용상 인정.
0: 네. 내용상 인정하고 대화를 해나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아 그러면 제가 너무 앞서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콜비 미 국방차관이
0: 예.
1: 전술핵 재배치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일본의 전술의 그 반입 이야기까지 지금 나왔다라는 얘기가 저희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근데 이게 혹시 그러면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내용상 인정하는 것에 대한 대응 조치로 혹시 그렇게 이게 강구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0: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그렇게 보세요.
0: 예. 그리고 이번에 보십시오.
1: 예.
0: 한미 군사연합, 연합사 훈련을 축소시키잖아요.
1: 네.
0: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제안해가지고 성공적으로 했잖아요. 그러한 것을 경험한 트럼프로서는 좋은 안을 제시했고 여기에 펜타곤, 미 국방부에서는 굉장히 당황하고 있다는 것도 아니에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특히 대북관계는 콜비 이런 사람들의 얘기보다는 대통령이 트럼프가 직접 얘기한 것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그리고 백악관이 직접 핸들링을
0: 그렇죠.
1: 하고 있다.
0: 예.
1: 수족은 CIA이고.
0: 예. 예.
1: 그러면 미국 중간선거가 열리기 전에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
0: 급속도로 그렇게 될 수도 있죠.
1: 그렇게?
0: 예.
1: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정부도 알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 접촉 물밑 조율 부분을?
0: 어느 정도 미국 CIA나 접촉을 했다고 하면은 정보 공유는 하지 않았을까. 한미 정보 공유는 철저히 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 정도는 공유될 것 같다, 되었을 것 같다, 이렇게 짐작합니다.
1: 아,
0: 그러나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이번에는 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전당대회가 끝났습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0: 잘 됐잖아요.
1: 잘 됐습니까? 네. 뭐가 잘 됐습니까?
0: 사실상 네. 이번 전당대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1년 집권에 대한 신임 투표입니다.
1: 신임 투표, 예.
0: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승리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 승리를 위해서 호남,
1: 예.
0: 제주도, 얼마나 전략적 투표를 해가지고 승리를 안겨줬는가. 저는 위대한 호남의 전략적 투표, 그리고 제주.
1: 예.
0: 존경합니다. 진짜 진짜 1등 국민 같아요.
1: 그러면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정청래 전 대표가 전당대회 끝나고 난 다음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숫자에서는 졌지만 열정과 가치까지 진 건 아니다. 그다음에 김민석 후보는 이겼지만 그의 주장은 진 것이 많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0: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꼬리를 단 것은 정청래 대표 정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았다. 그래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꼬리를 달았다고 평가.

0: 거라잖아요.
1: 그렇죠. 꼬리를 달았잖아요.
2: 그래요?
0: 일종의 뒷끝이라고 뭐, 보시는 겁니까?
1: 여론조사에 국민한테 이겼다. 저도 네. 국회의장 할 때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3% 5% 나온 사람들한테 졌습니다. 어? 70, 80% 받고도. 네. 그러나 깨끗하게 승복하는 것이 더 큰 민주주의인데 네. 꼭 그것을 정청래 대표가 얘기할 수, 할 필요가 있었는가. 그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0: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연장이 되는 부분이 자, 김민석 이제 대표 체제가 이제 발족을 했지만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3명이 친청 최고위원들이다. 이게 원활하게 굴러갈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1: 우리 국민과 당원이 황금 분화를 시켜줬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가 1기 때 너무 독주를 한 건 또 이재명 대통령과 간혹 충돌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대표가 권한이 너무 강하면 안 되겠다라고 네. 해서 김민석을 택했지만은 네. 지도부는 친청 3, 친명 2 네. 이렇게 황금 분화를 시켜줬기 때문에 네. 김민석 대표가 국민과 당원의 뜻을 헤아려서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0: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짚어드릴 게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세 그 최고위원 이른바 팀 정청래 단일한 가치를 공유하는 단일한 팀으로 볼 수 있습니까?
1: 뭐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표명했고 예. 또 더욱이 예, 정청래 팀이 캠페인을 아주 잘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결국 어제도 대전에서 연설을 하는데 네. 후보 8명 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다. 내가 지키겠다. 이런 말씀들을 했기 때문에 예. 저는 전당대회까지는 팀플레이를 했지만은 이제 통합, 화합 그리고 민생으로 가는 네. 그렇게 해야만이 이재명 대통령도 성공하고 민주당도 성공하고 총선도 승리하고 정권 재창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리라고 봅니다.
0: 통합과 화합을 말씀하셨으니까 또 그거는
1: 통합, 이제 화합, 민생.
0: 그렇죠. 예. 이제 김민석 대표가 하기 나름인 측면도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러면 당연하죠.
0: 경쟁자인 정청래 전 대표나 송영길 의원을 김민석 대표는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김민석 대표가 오랫동안 정치를 해오신 분입니다. 32살 때 소위 DJ가 픽업에서 김대중의 황태자로 비서실장도 하고 잘 성장했지만은 18년간 낭인 생활을 했습니다.
0: 86세대의 최초 정치인이죠. 사실.
1: 그렇죠. 예. 그 18년간 정치 낭인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들어와서 총리, 당대표까지 됐기 때문에 또 성격상 그 부분이 김대중한테 배운 정치이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팀과도 정청래 대표하고도 잘 화합하리라고 봅니다.
0: 예, 그래요.
1: 그것이 사는 길이고요.
0: 예,
1: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으로 이끄는 길이기 때문에 잘하리라고 봅니다.
0: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1: 아, 그러니까 통합, 예. 화합, 예. 민생으로 가야죠. 예.
0: 그렇다고 무슨 자리를 주거나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1: 아, 당직 배분도 예. 항상 정청래 팀도 생각을 해야죠.
0: 당평으로?
1: 당평으로. 과거에는 전당대회가 끝나면은 주류가 60%, 비주류를 40% 항상 인정을 해줬어요.
0: 일종의 그게 어떤 관례가 있었습니까?
1: 그렇죠. 야당에 우리 민주당의 관례가 있었는데 예. 그게 또 깨진 적도 있습니다. YS가 DJ의 도움으로 당대표가 돼가지고 하나도 안 준 적이 있죠.
0: 아, 이거 너무 그 옛날 얘기 같다.
1: 옛날 얘기. 예, 예, 예. 그러나 예. 역사는 계속 이어오기 예, 때문에. 예.
0: 그래요. 그러니까 또 그런 당직 배분에서 탕평을 좀 보여야 된다.
1: 아, 그렇죠. 탕평 보여야 되고. 예. 아니, 벌써 지도부가 3대 2 아니에요.
0: 예. 그래요.
1: 그러면 화합 통합으로 이끌 리더십을 가진 것은 김민석 대표인데 그것을 위해서도 탕평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0: 그러면 경선 과정에서 사실 뭐 신천지 의혹이 잠깐 나왔고 이어지는 부분이 이중당적 정리나 이런 얘기가 좀 나온 적이 있잖아요. 그 작업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1: 글쎄요.

0: 그 신천지 그러한 문제를 제기할 때
1: 네.
0: 김민석 대표한테도 전화해서 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게 잘못한 거예요.
1: 네.
0: 저는 김민석 후보가 그때 잘못했다.
1: 네.
0: 이런 얘기를 했고 네. 그 후로는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끝났으면
1: 네.
0: 모든 것은 끝났다. 그때 논의된 것은 과거로 믿고 묻고 새 출발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김민석 대표가 조국 혁신당과 합당을 아주 그 강단있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봐야죠.
0: 그것은 밀어붙여서 될 일이 아니에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저도 통합을 굉장히 주장하고 지금도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1: 네.
0: 양 지도부가 충분하게 물밑 대화를 하고 또 공개적으로 토론을 해서 결정할 문제이다. 그러나 통합의 길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1: 그러니까 그때 김민석 이제 당시 후보 인터뷰를 했을 때 이 질문을 드렸을 때 김민석 당시 후보는 당대당 통합은 좀 약간 그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던데.
0: 글쎄요. 그것은 후보로서 한 얘기고
1: 네.
0: 또 통합을 정청래 전 대표가 추진했기 때문에
1: 네.
0: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그러한 답변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기본적으로 조국 혁신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함께 당선시켰습니다.
1: 네.
0: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가고 있습니다. 목표가 같습니다.
1: 네.
0: 그런다면은 통합의 길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1: 통합으로 가야 된다.
0: 그렇죠.
1: 그렇게 네. 보시고.
0: 예. 네. 왜 우리가 따로 삽니까?
1: 예. 네.
0: 목표가 같은데.
1: 예. 네. 네. 그리고 지금 김민석 대표는 경선 과정에서 네.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 재심을 묻겠다고 했거든요.
0: 그게 중요합니다.
1: 네.
0: 제가 맨 먼저 그 얘기를 제기했는데요.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판의 결과로 물러났을 경우 우리는 내년 4월 서울시장과 강릉 국회의원을
1: 네, 국회의원. 이제 네.
0: 재선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부동산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고는 서울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후보도 잘 내야 되지만은 그러한 것을 잘 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당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보다 더 대통령과 정부와 힘을 합쳐서
1: 네.
0: 부동산 정책을 내놓자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만약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패배한다고 하면은
1: 예.
0: 책임을 져야죠.
1: 책임을 져야 된다.
0: 당연하죠.
1: 그때는.
0: 예.
1: 근데 지금 그 그러니까 의원님이 먼저 부동산 얘기를 꺼내셨으니까 서울 지역 의원들 토론회에서도 그랬고 의총에서도 그렇고 정부의 세제 개편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문제의식이 표출이 됐잖아요. 특히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0: 그렇죠.
1: 예외 어떤 인정 문제가 핵심 문제로 좀 제기가 됐는데 아마도 새 그 김민석 대표가 제일 먼저 풀어야 되는 숙제가 이 문제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0: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는 왕도가 없습니다.
1: 맞아요.
0: 역대 정권에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1: 이해관계자가 다 달라서.
0: 그렇죠.
1: 예.
0: 5천만이 다 전문가예요.
1: 네.
0: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면은 공급, 세제, 금융 이런 것이 문제인데 저도 어제 저녁도 좀 관계자들을 대전에서 올라와서 8시에 저녁에 몇 사람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부동산을 풀 수 있겠느냐.
1: 예, 예,
0: 백인
1: 예.
0: 백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민석 당대표에게 실제로 부동산 업자, 건설업자나 시행업자, 아주 대형업자들을 몇 사람 어레인지 해가지고 좀 토론해봐라.
1: 오.
0: 이런 것을 제안하려고 하는데.
1: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봐라.
0: 그렇죠. 네. 지금은 정부 정책으로는 안 됩니다. 어떤 권력도 정치는 민심을 이길 수 없고
1: 네.
0: 경제는 시장을 이길 수 없어요.
1: 네.
0: 시장 반응이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선에 있는 건설 업자나 시행업자들과 한번 토론해보면은 또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한 가지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정부의 모든 경제정책은 밀실에서 만들어가지고 확 발표해놓고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것을 공개토론을 해가지고 과정과정을 고쳐나가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결혼 리스크 이런 것도 아, 예. 교체치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0: 오히려 저렇게 공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결정되지 않은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되면 확 얻어맞고 얻어맞고 하는데 저는 이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봅니다.
1: 또 하나 지금 그 연임을 위해서 개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잖아요.
0: 그런데 만약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언제 연임한다고 말씀했어요?
1: 안 했죠.
0: 안 했죠.
1: 근데 그리고 안 한다라고 왜 한마디 못 하느냐고 아니, 야당은 주장하잖아요.
0: 현행 헌법에 네. 설사 개헌이 된다 하더라도 해당 당의 대통령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헌법 조문이 유일하게 있는데 왜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냐 이거죠. 만약에 대통령이 거기에 따라 들어가면은 또 다른 시비를 걸 거예요.
1: 그래요.
0: 심지어 5.18 문제를 헌법 전문에 원스톱 개헌을 하자 해도 안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얼마나 노력하고 국민투표법을 간소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골프를 친 의원들도 그런 문제를 얘기할 수 있지만은 정치는 한번 빨려들면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내가 언제 개헌에서 당의 대통령이 적용된다고 안 받는다고 한 얘기 한 적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나친 불신은 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떤 이제 새 지도체제가 출범을 했는데 조작기소 특검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의원님이 보시기에.
0: 조작기소에 대해서는 제가 당사자고 경험자입니다.
1: 네.
0: 나빠요. 그러면 공소취소 해야 돼요.
1: 그래요?
0: 그러나 지금 현재 특검의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예단하지 말자.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일단 근데 특검을 일단 특검법이 통과가 돼야 하는 거니까.
0: 그러니까 특검법 통과될 거예요. 그 특검 해야 돼요.
1: 해야 된다.
0: 예.
1: 그리고 공소 취소권도 줘야 된다 특검에.
0: 아니, 그러한 문제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
1: 예.
0: 지금 예측하고 수기 과정에. 얘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지만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당했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공소취소는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다시 그 전당대회 국민으로 돌아가서 사실 호남 얘기를 특화해서 한 번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판을 정리해 준 게 사실 호남 당원들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일반적 해석은 왜 그러면 호남의 당원들은 그렇게 갔을까? 자, 메가특구를 추진을 하려고 하는 이재명 정부의 추진력이 계속 살아있어야 메가특구가 실현이 된다. 고로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김민석 후보를 많이 지지한 거다. 이게 거의 등식처럼 얘기되고 있는데 단지 이걸로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0: 저는요. 호남은 지금까지 투표를 경제에 하지 않고 정치, 민주주의에 했습니다.
1: 민주주의에다?
0: 네. 그런데 이번에 메가특구 등에서 800조. 이러한 투자를 보고 호남 분들도 눈을 떴어요. 아, 우리도 경제 발전할 수 있다.
1: 예. 네.
0: 그래서 이번에 키워드는 민주주의와 발전, 즉 정치와 경제에 됐는데 얼마나 잘했어요. 그리고 특히 호남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탄핵시켰고 청산했고 3대 개혁. 이것을 계속해야 나라가 산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진짜 강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이번 투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신임 투표다. 그게 좀 먹힌 것 같아요.
1: 정반대로 수도권에서는 서울 경기에서는 비록 근소한 차이지만 정청래 후보가 이겼거든요. 김민석 후보를.
0: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1: 수도권 당원들은 어떤 생각을 했다고 해석을 하세요?
0: 저도 참 말씀드리기 난처한 얘기지만은 아마 부동산 문제 등이 주식 등이 좀 영향을 줬지 않는가. 그런데요. 정청래 대표가 내가 국민 여론조사에서 이겼다. 이겼죠. 그렇지만은 선거룰은 모든 걸 합쳐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걸 강조할 필요 없어요. 저도 국회의장 때 7, 80% 국민적 당원의 지지를 받았지만 5% 받은 사람한테 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돌아다니면서 아, 내가 국민 지지 받았으니까 나도 의장이다. 이런 얘기하면 나만 바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 결과에 승복하는 더 큰

0: 민주주의를 정청래 대표가 보일 때 미래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그래요. 다시 이제 정청래 대표 이제 전당대회 후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해 주셨고 수도권 당원들의 어떤 생각에 대해서 부동산을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어제 최민희 이제 최고위원이죠. 세제 개편안 처리합시다. 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거든요.
0: 글쎄요. 그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구체적 내용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도 부동산 문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그래서 면에서? 결국 공급, 세제, 금융 이 문제가 종합적으로 해결할 때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한 것을 강조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0: 감사합니다.
1: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2: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오늘 3부는 레드캠프인데요. 성일종 국민의 무용과 함께하겠습니다. 잠시만요.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디지털 전환과 생성형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 기술의 씨앗을 심고 가능성의 꽃을 피우며 오로지 고객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일하겠습니다. 지역이 꿈꾸는 미래, 가보지 않은 길.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기업, 웨보노믹스가 열어가겠습니다.
2: 차 엔진 소리가 왜 이래?
3: 그러게.
2: 그린 해교 보링 공장에 연락해봐. 엔진 소리 노하우가 많아 답이 딱 나온다 이거.
3: SS 농기계 엔진도 수리하고 견인차 항시 대기하고 남한동 IC 부근 의성 방향이네. 054-858-2526.
2: 엔진은 그린 해교 보링 공장이래.
4: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소

0: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1: 안녕하세요. 안동시 안전재난과에서 알려드립니다. 물놀이나 낚시, 다슬기 채취 등 수상활동을 즐기러 물에 들어가실 때는 충분한 준비운동과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로 물에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특히 어린이는 보호자가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도록 보살펴주세요. 아울러 다슬기 채취 시 2명 이상 함께 하시고 수시로 주변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수상안전수칙을 지켜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동 MBC 여름철 수상안전 캠페인 안동시와 함께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수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점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지연 리포터.
2: 네, 비구름대가 여전히 긴 띠 모양으로 제주도 남해안 영남 지방에 걸쳐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지금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제주도는 오후까지, 또 그 밖에 남해안 영남 지방은 오전까지는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기 남부, 강원 남부, 충청 이남 지방으로 소나기 소식도 있고요. 다시 또 내일과 모레도 충청 이남 지방이 비가 내리겠고, 주말에는 중부 지방 중심으로 비 예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 크게 오르면서 무덥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도, 낮에는 서울, 대구, 광주 32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높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0: 보수의 눈으로 우리 정치를 바라봅니다. 국민의힘 레드캠프 출발합니다.
1: 네, 레드캠프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3: 예,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네. 의원입니다.
1: 자, 민주당의 김민석 대표 체제가 출범을 했습니다. 상대 정당 중진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3: 우선 김민석 당대표의 당선을 축하를 드리고요.
1: 예.
3: 아침에 잠깐 뵀습니다.
1: 그래요?
3: 축하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1: 네. 예.
3: 이번에 평가를 얘기를 하시는데, 그, 민주당의 두 개의 부류가,
1: 네.
3: 정말 많은 간극이 있구나, 이런 판단을 좀 해봤습니다.
1: 어떤 간극?
3: 친노, 친문으로 하는, 친노와 친문으로 하는 본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그룹이 있고,
1: 네.
3: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또 뉴 이재명의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저는 두 가지가 상당히 특징적으로 좀 보였었습니다.
1: 예.
3: 대통령까지 나서셔가지고 이저 해외 순방할 때 못 나오게 하고 또 메가 프로젝트인 반도체까지 지원을 하면서 한 거였는데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50.7% 또 김민석 후보는 49.3%를 이게 민주당 전체

0: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빼고 한 거란 말이죠.
1: 네.
0: 여기에서는 뭐 우열을 가리기는 어렵지만 아주 붙어있긴 하지만 근소하지만 정청래 후보가 이겼어요. 이 의미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1: 네.
0: 또 두 번째로는 최고위원회 친청계 3명이 당선됐고 친명계가 2분이 됐단 말이죠.
1: 네.
0: 이거를 놓고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한 대략 한 60명 정도 되는데 한 20, 30명 빼고는 거의 아마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지원한 것 같아요. 조직이 바람을 이겼다고 보는 건데 바람은 상당한 것은 정청래 세력 또한 굉장히 강한 세력으로 보여지지 않았나.
1: 네네.
0: 그래서 앞으로 전국을 운영하는데 이게 여당이라는 게 원래 어렵습니다.
1: 네, 예.
0: 저희도 여당할 때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1: 네.
0: 지금 민주당도 여당을 하면서 또 이런 문제를 겪게 될 텐데 앞으로 여당 내의 분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 아닌가. 이 선거 결과를 보면서
1: 네.
0: 그런 판단을 좀 하게 됐습니다.
1: 그런데 지금 야당 의원으로서 정청래 대표 체제 때의 여야 관계와 김민석 대표 체제 때의 여야 관계가 좀 달라질 거라고 보세요?
0: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1: 그래요?
0: 예, 큰 차이는 없을 거고 오히려 대통령의 여당의 장악력이 더 강해졌다고 봐야지요.
1: 예.
0: 그래서 일체성을 더 띠게 될 텐데 그게 때로는 야당 대야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으로 오게 될 거고요.
1: 아, 예.
0: 예를 든다면 공소시효라든가 이런 문제를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이게 될 거예요. 그런 거는 더더욱 이 격렬한 싸움을 좀 유발할 수도 있겠지만 외관적으로 보면 여당이 통합된 하나의 모습으로 보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길게 보면 그게 저는 여당의 몰락의 징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뭐 저주의 얘기가 아니고
1: 네.
0: 전에 저희가 여당 할 때 강서에 김태우 보선 할 때
1: 예.
0: 거기를 주면 안 된다라고는 여당 내에 많은 의견이 있었거든요.
1: 네네네.
0: 근데 그런 의견을 관철을 못 시켰어요. 이 당과 청와대가 일치가 돼가지고.
1: 네네.
0: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여당에 나타날 그런 상황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졌고 또 그 당시의 상황이나 지금 여당이 전당대회 할 때 상황이나 상당히 유사하게 흘러갔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대통령의 장악을 하기 위해서 여당을 강력하게 이렇게 대통령께서 어느 한 후보를 지원하고 했었던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유사성이 있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의원님 모신 김에 이것도 좀 아까 박지원 의원한테 좀 여쭤봤는데 미국발 지금 속보가 들어온 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자신의 북미 대화 요청에 대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응답이 있었다라는 지금 발언을 했는데 일종의 이게 과장이라고 보십니까? 실제로 내용이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0: 저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미북 간의 협상들이 상당히 물밑에서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1: 그 예측의 근거가 뭘까요?
0: 근거는 2018년도 싱가포르 회담이 있었지요. 19년도 하노이가 있었지요. 그리고 19년도 대한민국에 오셨었을 때의 판문점에서 이 트위터를 통해서 제안을 했었고 이게 응답이 돼가지고 판문점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1: 네네네.
0: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흐름으로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에 북미 간의 회담이나 또 이런 협상을 했었던 그 결과치들을 놓고 볼 때에 제가 봤을 때는 미국 대통령도 뭐 전과물이 좀 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거도 다가오고 있고요.
1: 예, 예.
0: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 그 상당한 그런 북미 간의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1: 그렇게
0: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어제 딱 이 시간에 이제 갑자기 그 미국발 그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축소하라고 지시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전해지면서 이? 뭐 이거 뭐예요? 이렇게 됐는 건데 그 배경이 이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0: 원래 연합훈련을 하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연합훈련입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 연합훈련 중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었어요.
1: 네, 그랬죠.

0: 그리고 2018년도 싱가포르 회담이 끝나자마자 이걸 그 당시에 지시를 해가지고 중단했었던 선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북한에서는 분명히 이 연합훈련에 대해서 요구를 했을 거예요. 요구 안 했는데 이걸 중단하기는 없잖아요.
1: 아, 그것도
0: 축소할 일은 없잖아요.
1: 그것도 물밑 조율을 결과일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0: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그 반응을 한 것이다. 그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그러한 선제적인 조치를 저쪽에서 북쪽에서 미국 쪽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1: 네.
0: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한 거 아닌가. 그 근거 하에서 지금 북미 회담이 진행이 되고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의원님 진단대로 북미 간의 물밑 조율이 이루어져 왔다면 그 과정에서 우리와 미국 간의 공조가 좀 있었다고 보세요? 없었다고 보세요?
0: 저는 큰 공조는 없을 거라고 봐요.
1: 왜요?
0: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도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섰거나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1: 네네네.
0: 그래서 미국은 북한 문제를 비교적 대한민국을 패싱하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 대한민국 정부하고 사이가 안 좋은 상태에서 이거를 그렇게 정보를 다 공유하면서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1: 그래요.
0: 한미 관계가 좋을 때는 이런 부분이 비교적 이게 협의가 되고 이러는데
1: 네.
0: 옛날에 그 미국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한반도 운전자론 뭐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바람에 미국이 좀 불편해했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한미 관계로 보면 제가 봤었을 때는 대한민국 정부는 패싱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정정치 원내대표와 삼선 의원들이 만났는데 혹시 의원님도 참여하셨죠? 이 자리에.
0: 예, 저도 갔었습니다.
1: 어떤 얘기가 좀 오갔습니까?
0: 그 6개월 좀 넘어서 처음으로 정례 모임이 원래 있었는데 예, 그 정례 모임을 한 거예요.
1: 아, 삼선 정례 모임이 있었어요?
0: 예, 그렇습니다.
1: 예.
0: 늘상 정례 모임이 있는데 그동안 뭐 원내대표 선거도 있었고요. 여러 일정들이 있었고 이래서 휴가가 거의 끝나가는 무렵이고 이러니까 한번 좀 모이자 이렇게 해서 모인 건데 자꾸 다른 시각의 눈으로 보시다가 보니까 무슨 정치적 현안 때문에 모였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시는 것 같은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1: 아 그렇습니까?
0: 예, 정례 모임이었습니다.
1: 그러면 뭐 장동욱 대표 체제 얘기나 이런 얘기는 일절 없었습니까? 그러면
0: 그런 얘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대여 관계나 이런 게 있으니까
1: 네.
0: 또 정점식 대표가 되고 나서 처음 모인 거예요. 대표가 좀 열심히 하고 네. 우리 삼선들이 대표 중심으로 해서 좀 힘을 좀 모아주자.
1: 네.
0: 아 이렇게 이런 이야기였지. 어떤 당의 특정한 현안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토의하거나 그런 게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그러면 지금 윤리위원회가 오늘 그 4명 의원들에 대한 그 이제 징계 절차 개시하면서 소명을 듣는 자리를 갖는다고 하는데 혹시 이런 징계 문제 이런 것도 어제 그 자리에서 전혀 논의가 없었습니까?
0: 예, 전혀 없었습니다.
1: 그러면 그냥 의원님 개인 의견으로 이 징계 취지는 어떻게 그러니까 평가하십니까?
0: 당의 프로세스가 작동되고 있으니까요.
1: 예.
0: 그때 아마 각 의원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1: 네.
0: 그러면 그런 상황을 참작을 해서
1: 네.
0: 또 나름대로 뭐 판단들을 하겠지요. 그러나 정당은 이게 물밑에서 서로 조율하고
1: 네.
0: 또 내부의 정치를 하는 것도 정당이 해야 될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 하나가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1: 그 광복절날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한 20명의 의원이 올공 갔잖아요. 근데 좀 제가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선관위 특검 저기 뭐 후보까지 이제 그 두 명 추천까지 이루어졌잖아요. 그냥 지켜보면 되는 건데 굳이 올공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0: 이 올공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올공에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구지요?
1: 선관위죠.
0: 선관위입니다.
1: 네.
0: 선관위의 투표 용지 부실에서부터 그 이후에 여러 문제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선관위는 전에 국정원에서 보안검사를 하자고 할 때도 이거를 못하게 막았습니다.
1: 네.
0: 아니, 자기들이 능력도 없으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보안을 하고 있는 국정원의 이 요구까지도 막아놨는데, 이러한

0: 문제들에 대해서 본인들 스스로가 이것을 국민이 불안해하니까 입증을 해줘야지요. 저는 이 투표용지 부족 문제를 선관위가 제공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는 국민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러면
0: 이거는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지금 특검에 이러이러한 부분 오해받고 있는 부분들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거를 스스로 증명을 해줘야지요. 이런 거 해주십시오. 저런 거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거를 더군다나 선관위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의 신뢰가 붕괴된 거예요. 스스로.
1: 예.
0: 붕괴시킨 책임이 선관위한테 있습니다. 그러면은 올공에서든 아스팔트 위에서든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게 뭔지를 찾아서 스스로 증명을 해낼 때에 선관위가 떳떳해지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1: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수사권까지 발동해서 하라고 하는 게 특검이고 특검이 조만간 발동을 하니까 그냥 지켜보면 좀 안 되느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0: 저는 뭐 야당 대표로서 선관위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올공에 가가지고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하는 거 그 자체가 야당으로서 해야 될 일 중에도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비난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 알겠습니다.
0: 예.
1: 그럼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의원님 또 5.18 거고는 또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는 분이시니까 이진숙 의원이 국회 도서관에서 5.18 토론회 연거 있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거는?
0: 5.18 정신은 군부 독재와 싸우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또 오늘날의 이 민주의 그 꽃을 피운 굉장히 소중한 대한민국의 역사적 자산입니다. 그 누구도 이 5.18 정신을 훼손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여기에 뭐 자잘한 여러 가지 일부 지역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 걸 가지고 이 정신이 훼손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이준석 의원께서도 아마 이 부분은 그 여러 단체들에 의해서 세미나를 열어달라고 해서 아마 열었을 거예요.
1: 아 그렇게 보세요? 본인이 그러니까 일단 주최는 이준석 의원실인데 요청을 받아서 주최한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0: 아 이게 이제 의원들이 자기가 기획을 해서 하는 게 있고요.
1: 예, 그렇죠.
0: 여러 단체나 뭐 이익 단체나 이런 데에서 이러이런 것을 해주십시오 요청도 합니다. 제가 볼 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당 지도부도 만류를 했다 그래요.
1: 네 예, 맞아요. 예.
0: 예 그랬다고 그러는데. 뭐 헌법기관인 의원이 하는 거야 누가 막는다고 그래서 그게 막아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요.
1: 근데 지금
0: 할 수는 있는데
1: 당원들이 징계 제소를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0: 이게 뭐 이준석 의원이 여기에서 폄훼하거나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1: 근데 이제 그런 뭐
0: 그걸 가지고 무슨 저 징계하고 이런 사항들은 아니고요. 아마 이준석 의원도 5.18 정신에 대해서는 훼손할 생각이 없을 겁니다.
1: 그래요? 아니 그럴 생각이 있으면 이 토론회를 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참석자들의 면면을 보면 다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사전에.
0: 그런 판단은 아마 국회 들어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못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1: 에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0: 기본적으로 이진숙 의원께서 5.18의 정신까지 폄훼할 생각은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번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일 서두에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1: 네.
0: 저도 얼핏 봤는데.
1: 네.
0: 뭐 그런 부분들은 믿으셔도 될 겁니다.
1: 아니 뭐 여러서 뭐그 참석자들의 면면을 보면 아, 이 사람들이 평소 어떤 발언을 해왔고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당연히 아는 거고 그러면
0: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야 그분들의 또 주장인데 국회의원이 그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까지도 막을 수는 없지요.
1: 아니니까 그런데 왜 그런 판을 깔아주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
0: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경험이 좀 부족하면서 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1: 아이고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1: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1: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4: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한복판에 한글 광고가 등장했습니다. 봉화 사과 맛있지만 광고 안 합니다. 이렇게 별다른 설명이 없이

0: 빨간 글씨체로 이 한 문장만 딱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1: 광고 안 합니다라는 광고를 실었어요?
0: 네.
1: 예.
0: 알고 보니까 이게 경북 봉화군의 20대 공무원의 아이디어인데 사비 32만 9천 원을 털어서 광고를 한 거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 왜요? 왜 사비까지 털어서 이걸 하나요?
0: 그러니까 뭐 봉화군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사과를 수출하지 않으니까 그 광고는 엄밀히 말하면 미국 소비자를 겨냥한 건 아니다라는 건 알 수 있고요. 이게 딱 하루짜리 광고였거든요. 지난 13일 오후 1시 36분부터 24시간 동안 매 36분마다 15초씩만 송출이 됐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옥외 광고 무대에 이제 봉화 사과라는 글자를 띄워서 이걸 다시 국내의 이름을 알리겠다라는 그 역발상.
1: 뭐 화제를 역수입한다?
0: 네, 그런 거죠.
1: 그런데 그러면 광고 안 합니다라는 문구를 왜 넣었어요?
0: 그것도 좀 특이했는데요. 이제 각 지자체마다 농산물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마다 전광판을 띄워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봉화군도 매년 예산을 줘서 그걸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 네.
0: 이제 본인이 그러니까 주무관이 서울에 와서 구경을 해보니 너무나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광고판을 잘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없겠다, 경쟁력이 떨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한 문장짜리 광고를 해보면 어떨까. 다소 좀 낯선 방식이라서 비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 각오를 하고 일단 시도를 해봤다고 합니다. 이걸 직접 기획한 김수성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유통특작과 주무관 이야기로 들어보겠습니다.
2: 저희도 항상 잘 만든 지안의 광고를 내보냈는데 진짜 지자체스러운 광고거든요. 광고가 효과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런 광고를 하면 일반 분들이 봤을 때 지자체가 저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냐. 몇몇 분들은 보시기에 보기에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 감수한다고 생각하고 100명에 한 명도 주목을 못 끌 바에는 50명이라도 한 번쯤은 이목을 끌자 싶어가지고 광고판인데 광고 안 합니다. 이렇게 국내에서 먼저 했는데 반응이 좀 괜찮더라고요.
1: 네, 아무튼 미국에서 이런 광고를 했다는 게 국내로는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0: 국내에 이제 지난 4월부터 그 소셜미디어 계정을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라는 노래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원숭이 위에 빨간 사과를 얹고 봉숭이라는 봉화군의 원숭이라는 캐릭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 봉숭이?
0: 네, 봉숭이. 이 주무관이 이제 봉화를 좀 알려보겠다, 나한테 맡겨달라고 먼저 제안을 했고 내부 결재를 거쳐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게 별도의 홍보 예산이 있는 게 또 아니다 보니까 캐릭터도 직접 그려야 했고 매일 올라가는 그 콘텐츠 같은 경우도 컴퓨터 프로그램, 기본 프로그램의 그림판을 가지고 직접 제작을 한다고 하는데요.
1: 네.
0: 이 사과 홍보뿐만이 아니고 봉화군의 축제나 행사나 뭐 특산품, 경상도 사투리 같은 그런 콘텐츠를 이제 매일 올리고 있는데 4개월 동안 약 90개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하루에 한 개씩 이제 올리겠다는 게 스스로의 다짐이었고 이제 팔로워가 한 2만 명 가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 근데 이 김수성 주무관 지금 부서를 보면 공부팀도 아니고 유통특작과잖아요.
0: 네.
1: 근데 왜 나선 거예요?
0: 그러니까 농산물 직거래를 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매일같이 이렇게 현장 농가들의 상황도 알고 또 농민들과도 자주 소통을 하다 보니 이런 소규모 농가들이 대형 유통망에 진입하기 어려운 그런 장벽을 매일 마주하고 그게 또 원동력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품목별로 유명했던 지자체가 있거든요. 한우도 뭐 있고 사과도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지자체가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전통적으로 내리에 박혀버린 거는 사실 이기기 힘들거든요. 큰 면적을 재배하거나 판로 자체를 자체적으로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경쟁력이 생기는데 그게 좀 어렵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영세하고 고령화도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은 판로는 다 있는데 공판장 같은 경우에는 경매하는 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고 하다 보니까 내가 값을 측정한 게 아니라 그분들에 의해서 가격이 측정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느끼기엔 좀 아쉬움이 있죠.
1: 그나저나 아무튼 이 노력이 좀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농가에 직접적인 좀 도움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때요?
0: 그렇죠. 실질적인 방법은 고민을 해보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우선 이 콘텐츠를 접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사과를 어디서 구매할 수 있냐라는 문의도 많이 해오고 있고 물론 구매처를 소개할 수는 없겠지만 문의도 해오고 있고 또 나는 봉화라는 곳을 이 콘텐츠를 보고 난생 처음 여행을 와봤다라고 하면서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는 분들도 계시고
1: 그래요?
0: 농민분들도 이제 잘 보고 있다라면서 격려 전화를 많이 해주신다고 합니다.
1: 그러니까 그러면 봉화 국민들은
0: 네.
1: 이 주무관이
0: 네.
1: 이렇게 노력을 한 걸 다 알고 계세요?
0: 어느 정도는 제2의 김선태 정도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고요.
1: 제2의 김선태?
0: 네. 예. 그러니까 우리 봉화를 알려주는 훌륭한 이제 젊은 청년이라는 그런 이미지도 있고
1: 예.
0: 또 이 본인도 이제 궁극적으로는 봉화군을 알리기 위해서 고향이라서 또 알리고 싶어서 이제 한 것이라서 이런 반응들이 또 좋은 원동력이 되어준다고도 하고요.
1: 네.
0: 또 최근 다른 지자체에서 농산물 홍보를 좀 같이 해보자라는 그 움직임

0: 움직임도 보이고 있거든요, 온라인상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지역 농산물을 조금 더 많이 알릴 수 있게 좋은 창구 혹은 연결고리가 되어줄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될수 있겠죠.
1: 그러면 저기 우리 그 군수님이 인사 발령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보팀으로?
0: 농산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서를 되게 좋아한다고
1: 그러니까
0: 생각합니다.
1: 유통특작과 소속되어 있는 유통특작이 뭐예요?
0: 특작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
1: 그러니까
0: 해봤는데요.
1: 유통특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튼 유통 쪽을 많이 이제 고민하고 기획을 하는 쪽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0: 네, 거래 업무입니다.
1: 그렇게 놓고 이것도 마케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0: 그럼요. 마케팅도 이제 업무를 맡고 있다고 하니까, 예, 농산물 위주로 이제 열심히 행보를 보여줄 거라 기대가 됩니다.
1: 아무튼 이제 봉화 지역이 글로벌한 로컬이 됐다.
0: 네, 뉴욕 타임스 스퀘어까지 데뷔를
1: 그거
0: 할
1: 되게
0: 수 있어서.
1: 비싼데 아니에요, 사실?
0: 근데 이게 개인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작은 전광판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1: 그러면?
0: 상대적으로 비용이
1: 그럼 저희 시선
0: 저렴하다고 합니다.
1: 집중도 한번 거기 이렇게 딱 올리면.
0: 사비로.
1: 아, 사비?
0: 네.
1: 마무리 하겠게요.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0: 맞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탄탄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3: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4: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5: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6: 수확량 줄어도?
5: 보장
6: 가격이 내려도?
5: 아이 그럼
6: 보험이 든든하구만.
7: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8: 건강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9: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0: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9: Walk it, walk it 안전화.
1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1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0: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홈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주세요.
1: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2: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본방 모두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마음껏 자라고 꿈꿀 수 있도록 따뜻한 돌봄을 만들어 갑니다. 청년이 일하고 배우며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

0: 세상을 넓혀갑니다. 아이들의 웃음이 커지고 청년의 미래가 밝아지며 모두가 희망찬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것. 함께 희망을 키우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안동 MBC 캠페인은 꿈이 미래가 되는 도시 영주시와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안전하게 어르신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날씨가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주세요. 날이 더운 오후 12시부터 6시 사이에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외출 시 가급적 가벼운 옷차림에 챙이 넓은 모자와 양산을 챙겨주세요. 뜨거운 햇살로부터 몸을 지키고 몸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물병을 휴대하여 수시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해야 탈수 증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주세요. 안전디딤돌 어플리케이션이나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염 피해 없는 안전한 여름을 위해 예방요령 기억해주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0: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인공지능 협력을 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미국이 중국과 인공지능 협력을 하는 국가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화되면 우리나라도 줄을 어디에 서야 될지 적지 않은 고민과 부담이 시작될 걸로 보이는데 이야기 좀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오는 11월부터 미술품이나 빌딩 같은 자산도 한국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조각을 내서 사고 팔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어떤 방식으로 투자되는 거고 돈은 어떻게 오가는 건지 자세하게 좀 들어보죠. 한동안 금시장을 떠났던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금을 사들이면서 앞으로 금값 동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금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8월 18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0: 자,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손희애, 김치영 두 분의 경제뉴스 큐레이터 나오셨고요. 연합인포맥스의 정지서 기자까지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0: 자, 미국이 중국이랑 협조하면 우리하고 재미없을 거야.
2: 네.
0: 특히 인공지능 우리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 알지. 줄 똑바로 잘 서. 네. 라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거예요.
2: 아, 조만간 편지를 보낼 거다.
0: 각국에?
2: 예, 로이터가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중국 주도의 AI 연합에 참여하는 국가는 미국 중심의 기술 공급망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경고를 전달하겠다는 방침이 있다. 곧 서한을 35개국에 발송할 걸로 보인다라는 보도가 로이터 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처럼 AI 기술 공급망에서도 탈중국 선언을 우방국들에게 압박하겠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럼 35개국은 뭐냐? 이거는 이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팍스 실리카라고 하는 게 있고요.
0: 예.
2: 또 팍스 실리카를 출범한 이후에 미국이 또 지난 6월에 AI 기회 선언이라는 걸 또 하나를 했거든요. 여기에 참여한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팍스 실리카는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이고 AI 기회 선언은 팍스 실리카의 연장선에서 AI 기술 발전과 인프라 확충, 투자 활성화 등을 함께하는 AI 관련 다자간 협력 프레임워크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0: 저도 찾아보니까 작년 12월에 워싱턴에서 처음으로 회의를 했고.
2: 팍스 실리카요.
0: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친미 반도체 연합국.
2: 친미 반도체. 네. 확실한.

0: 분위기를 좀 눈에 띄인다. 뭐 네덜란드는 ASMR 뭐 이 정도 아닌가 싶은데.
1: 뭐 제조나 장비로 보면 딱 그렇게 눈에 보이긴 하는데. 예. 카타르나 카자흐스탄 등이 포함돼 있는 것은 이제 핵심
0: 에너지라든지
1: 아니면 희귀 광물 뭐 이런 것들이 좀 포함돼 있거든요.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사실 제조 공국만 해서 그 중국을 배제하는 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정말 핵심은 사실 중국이 지고 있는 이 희토류를 비롯해서 광물 쪽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 광물과 관련된 것들을 아까 친미연합이라고 하셨으니까 친미반도체연합 쪽에서 확보하지 못하면 탈중국을 하기가 사실상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35개국에 이렇게 미국이 경고장을 보내는 거는 미국, 일본이 설마 우리를 떠나서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 이런 데들이 떠나서 중국하고 단단하게 손잡겠어? 이것보다는 사실은 이런 자원 국가들에 대한 경고 차원이 좀 큰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게 그럼 왜 촉발됐냐를 언론들이 지금 분석한 걸 보면 카자흐스탄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0: 오히려?
1: 네.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이 얼마 전에 아까 말한 AI 기회 선언에 참여를 했거든요.
0: 예.
1: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중국에서 출범하는 이 AI 관련된 협력체 카자흐스탄이 거기서도 발을 담궜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거 봐라.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되겠네? 라는 생각에 일단 선제적으로 야 앞으로 카자흐스탄 국가 같은 데 나오면 우리 이제 이거 가만 안 두겠어? 라는 이제 경고 사인을 보낸 거다.
0: 박쥐 금지.
1: 예,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고 아직은 서한이 발송된 건 아니고요.
0: 그러니까 미국이 사인 주면 중국이랑 다 끊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1: 네네.
0: 평소에야 뭐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나라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죠? 우리도 중국 바로 옆에 있기도 하고 뭐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중국도 꽤 큰 시장이고
1: 네네, 맞습니다.
0: 중국의 반도체 공장도 있고 그래서 이게 불똥 어디로 튈지 좀 걱정이 돼서요.
1: 이게 상당히 좀 골치 아픈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실 반도체 공급만 놓고 보더라도 오케이 미국만 혹은 중국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상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그동안에 뭐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을 완전히 버리고 미국에 밀착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좋은 점은 이제 뭐 HBM이라든지 AI 반도체 공급망에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뭐 빅테크 업체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더 끈끈해지겠죠. 근데 이제 다만 중국은 우리가 반도체를 수출해야 되는 큰 시장이기도 하고
0: 예.
1: 반도체 핵심 소재들의 원자재 수급 문제가 또 해결돼야 되는데 이런 데 있어서 중국의 보복, 무역 보복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있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도 사실 힘든 거고 그러면 미국 요구에 응답하는 것처럼 하면서 중국과의 발을 계속 담그고 갈 것이냐?
0: 예.
1: 이건 이제 줄타기를 잘해야 되는 상황이죠.
0: 그렇게요?
1: 그러니까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균형 잡는다고 하다가 양측에 다 눈밖에 나면 미국은 미국대로 우리를 압박하고 중국은 중국대로 우리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예. 샌드위치가 될 수가 있어서 결국 이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지위 뭐 이런 걸 활용해서 미국을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 광물이라든지 원자재 탈중국을 하기에는 앞으로 적어도 5년에서 10년은 걸려야 되거든요.
0: 예. 그러니까
1: 아무리 뭐 다른 나라에서 희귀 광물을 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다시 잘 아시겠지만 재연이라든지 정년과 관련돼서는 전부 정제와 관련돼서는 중국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벗어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니 우리 어차피 미국하고 알잖아 우리 눈에 쪽에 있는 거라고 예, 하면서 예, 예. 중국하고의 관계를 질질 끌면서 완전히 탈중국화가 될 시기까지 가는 방법밖에 없다.
0: 그러게요.
1: 라고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지금 오늘 중앙일보 보도가 또 하나 나왔는데 대미 투자 1호가 그동안 에너지 산업으로 된다라고 김정은 산업부 장관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0: 그동안 일본은 투자하는 것 같은데 왜 한국은 소식도 없어? 예, 우리 예. 다 지금 지켜보고 있어라고 계속 예. 미국은 경고장 보내는 것 같고
1: 지금 급하게 미국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이유가 미국 쪽에서 메모리 반도체 투자를 대미 1호로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지금 다각도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중국하고 손 끊어 메모리는 미국에 빨리 투자해라고 하면서 압박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과연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지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0: 그래서 대외 관계는 지금 무슨 얘기가 오가는지 모르니까 민간인들은 모를 수밖에 없으니까 참 섣불리 판단하는 게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달인가요? 한 뭐 호남에다가 반도체 팹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거 뭐 다음 정권에서도 어려운 얘기를 왜 먼저 하냐?
1: 네네.
0: 왜 표를 팔고 사고 있냐? 이런 정치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

0: 다만 혹시 미국이 빨리 메모리 반도체 공장 한 그 미국에다 좀 만들어주라라고 압박을 할 경우에 우리가 아이고 진작 좀 말씀하시지 저희가 이미 다 정했는데 다른 거 해드릴게요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1: 네.
0: 그러려면 또 빨리 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아무 근거는 없지만 그냥 네. 상상을 하다 보니
1: 그래서 이제 뭐
0: 그런 얘기 오가는 거 아닌가?
1: 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뭐 중앙일보의 헤드로 보면. 호남 반도체 투자 대규모 결정하고 난 이후에 미국에서 그걸 보고 미국 내 메모리 투자를 압박했다라고 거기선 보도를 하고 있는데
0: 오히려 그럴 수도 있고.
1: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로 그걸 이미 느끼고 있는 정부가 빨리 국내 투자를 결정하고 여력이 만만치 않으니 우리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게. 정부 입장은 지금 그렇게 나왔거든요. 미국하고 협상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사이에 또 한미 그 군사훈련 축소하라라는 지시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0: 예.
1: 다각 또에 지금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보여서 이 돌파구를 또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0: 그러게요.
1: 이전에 통상 협상하는 것과 관세 협상하는 것과 비슷하게 많은 압박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0: 밖에다 얘기는 못하는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대만도 군사적으로 굉장히 긴장이 고조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TSMC 공장이 거기 있다는 이유가 굉장히 변수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거 없었으면 그냥 미국이 대만 줘버릴까 중국?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 뭐 뭘 바꿀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1: 준다고 줄 수도 없지만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0: 그러니까 네. 그런 거 네. 중국한테 다른 걸 받아내고 그냥 대만은 그럼 쓱 가져가시오 할 수도 있는 건데
1: 네.
0: TSMC 공장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문제가 있어 그럼 또 생각 다시 해야 되라고 하는 것처럼 한반도에 D램 공장이 얼마나 있느냐가 이게
1: 굉장히 중요한
0: 굉장히 네. 의외로 중요한 문제가 네. 될 수도 있어서 그럴게요.
1: 그게 협상에 가장 큰 도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0: 네. 그러게. 자, 또 그런 얘기 와중에서 미국은 이제 줄 잘 서라고 다른 협력 국가들한테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그게 그만큼 미국이 불안하다는 방증이겠죠. 혼자 미국, 중국을 다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굳이 이런 얘기 해야겠어요. 체면상하게.
1: 실제로 그리고 이렇게 완전 배제도 힘들 건데 간접적으로 지금 여러 국가들 단돌이.
0: 카자흐스탄에까지 이렇게 네. 얘기해야 될 만큼 미국도 초조하다 지금 중국과의
1: 네,
0: 경쟁에서 그런 것도 엿볼 수 있는 것 같고. 자, 정지석 기자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은 조각 투자. 뭐 그림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거 한 번에 살려면 비싸니까 조각조각 내서 주식처럼 잘라놓고 팔면 좋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그동안 계속 있었는데 실제로 11월부터 뭔가 시작되는 모양입니다.
2: 네. 11월 16일에 한국거래소 내에 신종증권시장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이런 조각투자는 주로 각각의 개별 조각투자 플랫폼에서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0: 예.
2: 뭐 음악 저작권은 뮤직하우, 미술품은 태사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앞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상품은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는 증권사를 통해서 주식처럼 이제 사고 팔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거래시간은 주식시장이랑 똑같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고
0: 예.
2: 다만 이제 아무 상품이나 올라올 수 있는 건 아니고 상품 규모가 30억 원 이상 또 발행회사도 자기 자본 20억 이상 또 뭐 발행회사도 일정 물량을 좀 만기까지 들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토큰 증권 그러니까 ST와 좀 구별을 해야 되는 게 11월 한국거래소에 거래되는 조각 투자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토큰 증권이 아니라 기존의 전자증권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토큰 증권은 내년 2월부터 관련법이 시행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올해 11월에는 조각 투자를 주식처럼 할 수 있는 시장이 먼저 생기는 거고요.
0: 예.
2: 내년 2월에는 이런 증권을 이제 블록체인으로 발행할 수 있는 제도가 추가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0: 그러나 투자자 소비자 입장에서는 토큰 증권이나 조각 투자나 결국은
2: 네.
0: 개념은 같고 뒷단에서
2: 네.
0: 그게 뭐 옛날 전산이 돌아가냐 아니면 새로운 전산망이 돌아가냐.
2: 그렇죠. 그릇을 어디에 담느냐의
0: 그 차이니까
2: 거죠.
0: 그건 우리는 뭐 관계없고
2: 네.
0: 그냥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2: 네.
0: 그러니까 결국은 조각 투자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건물이 하나 올라왔다 하면 그 건물의 한 조각을 사는 거니까.
2: 네.
0: 건물주 명단을 등기부등본에서 띄워보면 나도 공동명의로 조그맣게 하나 들어가는 그런 느낌인 건가 봐요?
2: 근데 그게 아니에요.
0: 그러니까 아니에요.
2: 네, 부동산 조각 투자를 해도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이 적히는 건 아니고요.
0: 예.
2: 그러니까 조각 투자는 비싼 자산 하나를 여러 사람이 돈을 나눠서 투자를 하고 거기서 생기는 수익만 나눠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해보면
0: 예.
2: 만약에 조각 투자 사업자가 강남에 한 100억짜리 오피스를 하나 찾았어요. 예. 대신에 이거를 자기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일단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음흠. 이 과정에서 내가 100만 원어치 증권을 샀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네, 그럼 예. 이제 100만 분의 1만큼의 수익 권리가 나한테 생긴 거고요. 네. 뭐 여기서 1년에 한 임대료가 5억이 나와요. 그러면 관리비나 세금 떼고 한 순수익이 3억 원이다. 이렇게 했을 때 나한테는

0: 연 3만 원의 배당이 들어오니까 수익률이 한 3%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5년 뒤에 이 건물을 120억 원에 팝니다.
1: 예.
0: 그러면
1: 아니야?
0: 단순 계산하면 이제 내 지분 가치도 100만 원이었던 게 120만 원으로 늘어나고
1: 그렇겠죠?
0: 5년간 한 배당금 15만 원 정도 받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135만 원을 총 회수를 하게 되는 거죠.
1: 그러니까 빌딩 친구들이랑 빌딩 같이 샀고 같이 이익 나눠 갔다가 팔고 나서도 금액 나눠가는 그거 좀
0: 그렇죠.
1: 똑같네요.
0: 네. 대신에 이제 반대로 건물이 80억 원에 그러니까 원래보다 싸게 팔릴 수도 있잖아요.
1: 예.
0: 이렇게 되면 내 목도 80만 원으로 줄어드니까 사실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아니다. 이걸 꼭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럼 이제 중간에 돈이 필요하면 어떡하냐.
1: 예.
0: 이게 조각 투자의 장점이죠. 건물이 매각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내가 들고 있던 100만 원어치의 수익 증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거래와 비슷한 거고요. 대신에 이제 뭐 삼성 전자 같은 주식처럼 거래가 엄청나게 많지 않기 때문에 팔고 싶을 때 제때제때 팔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팔리지 않는 유동성의 위험이 훨씬 크다. 이게 이제 단점인 거고요.
1: 중간에 ETF처럼 유동성 공급자가 따로 있어서
0: 네,
1: 매물
0: 맞습니다.
1: 받아주고 사겠다고 하면 매물 내주고 하는 그런 네. 사람들은 없고 그냥 각자 알아서
0: 니즈가 맞아야지
1: 중고거래 당근거래 하듯이 그냥 하시는 겁니다.
0: 네 맞아요.
1: 예.
0: 대신에 이제 조각투자회사는 그럼 어떻게 돈을 벌까? 대표적으로 뭐 자산을 매입하거나 상품화하거나 거래 하거나 이제 관리해주는 그 가운데 수수료가 있어요.
1: 예.
0: 그 수수료를 받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뭐 건물에서 5억 원의 임대료가 나왔을 때 이 투자자들이 5억 원을 그대로 나눠 갖는 게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고 그래서 조각 투자를 하시려면 꼭 기초 자산의 수익률만 보시면 안 되고
1: 예.
0: 각종 비용을 뺀 다음에 실제 투자자에게 얼마가 돌아오시는지 이거를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중간에 관리비 떼는 사람이 있다.
0: 네. 맞아요.
1: 쭉 들어보면 그냥 공동 투자 내지는
0: 네.
1: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리츠 하고 구조가 뭐 똑같네요.
0: 똑같은데 그거보다 이제 규모가 조금 더 작고
1: 자잘하고
0: 하고 이제 자산군이
1: 그러니까 리츠는
0: 네.
1: 거래소에 상장되고 그러는 게 있지만 이거는
0: 네.
1: 그냥 조금 더 손쉽게 상장을 시켜주려나 보다.
0: 네.
1: 뭐 그런 느낌 정도
0: 그래서 토큰화가 좀 중요한 게 아까 100억짜리 그 건물 조각을 만약에 뭐 이진우라는 투자자가 한 10개 갖고 있고
1: 예.
0: 김치형이라는 투자자가 3개를 갖고 있어요. 그럼 이걸 지금은 전자증권 방식으로 적었다면
1: 예.
0: 이걸 이제는 STOR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분산 원장에 기록을 한다 그랬잖아요.
1: 그러니까 예탁원으로 안 가고
0: 네.
1: 별도의 뒤쪽에 블록체인이 돈다.
0: 간다. 근데
1: 예.
0: 이걸 왜 굳이 그럼 이렇게 쓰냐? 왜 블록체인을 하는 거냐라고 하면은 지금 국내 조각 투자 누적 규모가 한국은행 추산으로 한 6,400억 원 정도인데
1: 예.
0: 이 중에 실은 우리가 부동산이나 미술품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3분의 2는 음악 저작권이에요.
1: 예.
0: 그러니까 물론 뭐 아직 이것도 1조 원이 안 되는 초기 시장이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고 파는 유통 시장은 더 작아요. 145억 원밖에 안 되거든요.
1: 예.
0: 대신에 해외 같은 경우에는 뭐 주식 소수점 투자까지 포함을 한 넓은 의미의 조각 투자를 고려하면 한 20조 원 규모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앞으로 STO가 활용이 되면 부동산 미술품뿐만이 아니라 뭐 채권이나 지식재산권이나 그러니까 훨씬 다양한 자산을 더 잘게 증권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커질 거다. 그래서 제대로 육성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11월 달에 이제 KRX 안에 장내시장이 오픈을 하면서
1: 예.
0: 내년 2월에 STO까지 붙으면 이제 더 큰 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아마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연내에 민간에서 그러니까 장외거래 시장도 아마 두 곳 정도가 더 생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시장 구조를 좀 더 봐야겠지만 시장의 다양성이나 가격 발견 기능이 좀 더 추가가 될 거니까 어쨌든 조각 투자 시장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 그 조각 투자 시장이 열리는데 방식이 지금 주식 거래하듯이 뒤에
0: 네.
1: 거래소도 있고 예탁원도 있고
0: 네.
1: 그런 방식이 하나 있고 먼저
0: 네.
1: 몇 달 지나면 그런 거 필요 없이 뒤에 이른바 코인 거래하듯이
0: 네.
1: 뒷단에서 블록체인이 돌아가는 그 말은 우리가 코인 거래할 때 뭐 그걸 금감원에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예탁원에 가면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들끼리 거래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게 거래하는 것도 곧 다시 올라올 열린다. 거고.
0: 열린다. 다만 이제 자산의 종류가 코인은 아니라는 거. 분명히 이거는 금투업 규정에서 따라서 금투업의 그러니까 법의 지배를 받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구분을 하실 그렇죠. 필요가 있죠.
1: 뒷단에 블록체인이 돌아간다는 건 코인하고 같으나
0: 네.
1: 그런 게 돌아갈 것이다. 이게 시장 커질 것 같으니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때쯤 되면 다시 한번 또 업데이트해서 좀 들여다보죠.
0: 네, 알겠습니다.
1: 자, 소니의 큐레이터가 준비해 주신 소식은 요즘 같은 때 이제 금값도 한동안 조금 조정을 받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럴 때 금을 사면 어떻겠는가. 우리 연초만 하더라도 역시 금밖에 없어 금이 최고야 하던 때도 또 있었으니까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나돌면서 금값 전망에 대한 관심이 좀 생기는 모양이에요?
2: 네, 맞습니다. 이달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4개월 만에 다시 금

0: 매수하면서 기조가 좀 돌아선 겁니다. 예. 한국거래소 데이터를 좀 보면 이달 14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KRX 금시장에서 총 1,330억 원어치의 금을 쓸어 담았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이게 지난 5월부터는 석 달 연속으로 5천억 넘게 팔아치우던 흐름이 이번엔 좀 뒤집힌 거고 이 개별 금 현물뿐만 아니라 금 관련된 상장 지수 펀드, 그러니까 ETF 상품에도 수백억 원 상당 강한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1: 예.
0: 특히나 가격 좀 보면은 이제 가격이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지난달 말 1g당 18만 7천 원대였던 국내 금 가격이 최근에는 20만 원 선 훌쩍 넘겼고요.
1: 예.
0: 국제 금 선물 가격 역시 온스당 4,400달러 돌파하면서 한 달 만에 11% 가까이 반등을 했습니다.
1: 최근 한 달 사이에 10%쯤 반등했군요.
0: 네. 예. 네. 가장 큰 요인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금은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다고 해서 뭐 이자나 배당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어서 금리가 높을 때는 다른 투자처에 밀려서 매력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초에도 채권금리 상승이랑 긴축 우려 겹치면서 금값이 이렇게 막 급락을 했던 건데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미국의 7월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고 또 소비자 물가지수도 둔화하는 모습 보이면서 상황이 예. 좀 바뀐 겁니다. 조만간 미국이 금리 내리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에 무게가 좀 실린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에서 달러나 채권 등으로 이탈했던 자금이 다시 이 안전자산인 금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그림인 겁니다.
1: 금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배당도 없고 이자도 없고 이게 뭐 이게 투자 자산이야? 라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 또 이제 장점을 보면 그 갑자기 대표이사가 뭐 해먹는 거 것도 없어. 배당을 주니만 해 뭐 이런 것도 없고 대리인 비용도 없고 갑자기 중복 상장한다는 얘기도 없고 마음 편하잖아요.
0: 맞아요.
1: 나보다 누가 더 많이 뭔가 내부 정보를 아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안 들고 그런 장점도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 같은 분들은 투자 안 하는데 이것만 투자하는 분들도 많고
0: 네.
1: 전 세계 중앙은행들도 달러 대신에 내지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금을 좀 더 많이 담고 있는 분위기라고요?
0: 맞습니다. 올해 2분기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금 순매입량이 288.9톤으로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 62% 정도 급증했거든요.
1: 아, 싼 때 많이 담았군요. 올해
0: 맞습니다.
1: 2분기에.
0: 네, 예. 꽤 담았어요. 그래서 중국 인민은행 역시 7월 한 달간 금 보유량 크게 늘리면서 2년 9개월 만에 큰 폭의 매수세 보였고요. 얼마 전에도 제가 브리핑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우리 한국은행도 외환 보유액 다변화 위해서 실물 금 확보에 좀 나서고 있는 기조 보이고 있거든요. 이제 올해 2분기에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금 ETF 무려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3,500원어치나 사들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1: 3,500억.
0: 네, 예. 약 3,500억. 네, 그리고 또 한국은행이 금 투자에 나선 건 사실 13년 정도 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그걸 실물금을 안 사고 금 ETF를 사는군요.
0: 네.
1: 예.
0: 네, 이처럼 이제 각국 중앙은행들의 공격적인 저가 매수세 계속 금값에 든든한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고 네, 이에 따라서 또 같이 금값 오르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뭐 다만 금값이 그러면 계속 오를 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증권가에서는 당분간은 추가 상승 여력 높은 것 같습니다라고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하반기와 내년 초에 걸쳐서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 인하로 이 실질금리가 하락하는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
1: 예.
0: 금 가격이 점진적인 우상향 그리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1: 별일 없고 전쟁도 잘 끝나고
0: 네.
1: 금리도 좀 내려오고 그러면
0: 네,
1: 물가도
0: 맞습니다.
1: 내려오고.
0: 네. 다만 방금 전쟁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미국 이란 갈등 등이 중동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아직 해소가 된 건 아니 이다 보니까
1: 예.
0: 만약에 국제 유가 뛰어서 인플레이션 우려 다시 또 커지게 되면은 긴축 기조 부활할 수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그렇게 되면 또 시장 금리 올라가고 금값 변동성 아무래도 출렁일 수밖에 없다 보니 무조건 오르겠구나라면서 투자하시는 건 좀 신중하게 보셔야겠습니다.
1: 야. 그러니까 이게 금값은 언제 올라요라고 물으면 전쟁이 좀 가라앉고 금리도 좀 내려가고 유가도 내려가고 그럼 오를 거야라고 설명도 하지만 또 전쟁처럼 위험한 때 금이 또 제 그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지? 뭐 이러면서 그때 오르기도 하고, 뭐 언제 오르는지도 잘 모르겠고, 설명하기는 쉽지 않은데,
0: 네.
1: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그래도 그냥 마음 편하게 금 투자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집에 또 조금씩은 다들 있잖아요?
0: 네, 아무래도 뭐 여러 세금 이런 것도 걸려 있다 보니까 조금씩 모으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1: 아, 금으로 상속 증여하면 모른다?
0: 네,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1: 위험한 말이긴 한데,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은 하니까. 네.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7: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6: 잠시 후 9시 5분
7: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8: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보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요즘은 실력만큼 인성도 참 중요하죠. 그걸 보여주는 스타 농구 선수가 독일의 레전드 덕 노비츠키였는데요. 하루는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갑자기 차를 돌려달라고 부탁했다지요. 중요한 약속을 잊어서 다시 체육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요. 알고 보니 체육관 경비원에게 훈련 끝나고 사진을 찍어주기로 했는데 그걸 깜빡했으니 경비원이 퇴근하기 전에 얼른 달려가자는 거였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루소가 말했었다죠. 인성은 위대한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다. 사소한 걸로 드러난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아침이면 일터로 향하고 저녁이면 이웃과 안부를 나누는 하루.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든든한 힘을 더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더 오래 살고 싶은 고향을 만듭니다. 오늘의 작은 변화로 우리의 내일을 바꾸고 우리의 내일은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이 됩니다. 모두가 함께 웃는 청송, 새로운 희망을 여는 시작. 농어촌 기본소득 청송에서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군이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안전하게 어르신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날씨가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주세요. 날이 더운 오후 12시부터 6시 사이에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외출 시 가급적 가벼운 옷차림에 챙인 넓은 모자와 양산을 챙겨주세요. 뜨거운 햇살로부터 몸을 지키고 몸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물병을 휴대하여 수시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해야 탈수 증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주세요. 안전디딤돌 어플리케이션이나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0: 폭염 피해 없는 안전한 여름을 위해 예방 요령 기억해 주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진액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9시 뉴스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와 관련해 미국 국방부가 군 통수권자의 지시 이행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반기 정례 한미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이 어제부터 시작된 상황에서 우리 군 당국과 훈련과 관련한 조정 논의를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한미훈련 대폭 축소 지시가 미 국방부와 사전 논의가 거의 없던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수 있다. 트럼프의 갑작스러운 발표로 국방부가 당황해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에 따른 미국과 이란의 60일 휴전 시한이 만료되면서 중동의 긴장이 재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에 국제유가가 급등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17일 IC 선물 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2.6%가 올라 배럴당 $90를 다시 넘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도 배럴당 $84.5로 2.5%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 여파와 투자 심리 위축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0.51%와 0.52% 내렸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32% 하락 마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가 오늘로 예정된 국회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남 거제 통영을 찾아 피해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모식 참석 등 기존 일정을 취소하고 수해 피해 현장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통영 고성을 지역구로 둔 정점식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 등 국회 주요 일정을 취소하고 수해 현장 점검에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거제 현장 점검을 마친 뒤 오후에는 통영 등 인근의 다른 수해 피해 지역도 방문해 피해 복구 현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대 60mm, 부산 경남 남해안에 최대 50mm, 전남 남해안은 최대 4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부산 30도 등 전국이 29도에서 33도 사이로 예보돼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미시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내가 걸어서 가야 할 목적지를 입력하면 그늘 위주의 길로만 안내해주는 앱이 있습니다. 그늘로 뚜벅의 여름길이라는